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0: 을 마련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면서 산업 혁명보다 더 큰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AI 개발에 경고음을 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누가 SI에서 이기든 승자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은 물론 모두를 앞서고 있고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AI가 초래할 위험을 냉전시대 핵무기 위험에 빗대며 AI 선도국들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네 가지 권력의 시험 가운데 AI를 그 중에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의 권력은 점점 더 데이터와 컴퓨팅 역량에서 나온다며 위험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책임 없는 기술과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기계실 화재와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정차가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경상,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다가 추석 당일인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 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은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이제 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요즘 부쩍 해가 짧아진 걸 느끼긴 합니다. 자, 오늘도 뭐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더울 거라는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달 구경이 쉽지 않을 거래요.
1: 아니, 추석은 달님 혼자 다 했다는 소리를 듣는 명절인데 이 달님이 잠수를 타시나요? 제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달님, 비구름 속에서도 그래도 간간히 얼굴 내밀어주세요. 네?
0: 달님 걱정과 함께 상어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북항.

0: 친수공원의 인공수로에 들어온 북항이 말이에요. 지난 18일에 여기에서 상어가 발견됐는데 신장이 키가 무려 3.5m.
1: 우와.
0: 북항에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냥 북항이, 북항, 남항 뭐 이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북항이, 발음 없이 북항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친수공원 수로를 맴돌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 친구. 하하, 장기 체류할 것 같다고 합니다.
1: 얼른 바다로 나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항이가 사람들과 교류한 지 벌써 엿새 아닙니까? 상어는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 말도 알아들을지 몰라요. 다들 고향으로 가는 명절 시즌이라는 것을 북항이도 알았을 테니까 자기도 추석 쇠러 고향 그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북항이의 고향길을 축복해 주자고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 처리하실 일이 몰려 있을 텐데 손은 빠르게, 발은 경쾌하게, 기분은 좋게 잊지 마세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겹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4: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5: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0: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휴원수 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 ENL 하루틴, 성원에드피아, 음주우엔 티맵대리, 금호타이어, IBK 기업은행,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쌈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2: 네!
1: 네. 연휴가 코앞입니다. 힘내자 내 몸. 양손 만세하면서 전신 기지개 켜시고요. 위아래로 몸을 최대한 늘려주세요. 손과 발이 멀어지게. 손끝 발끝에 집중을 하면서 주먹도 한번 좀 꽉 쥐어보고요.
0: 예.
1: 쥐었다가 또 개구리 발처럼 쫙 펼치기도 하고 쥐었다 펼치고 쥐었다 펼치고 발도 그런 식으로 꼭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쫙 펴고.
0: 예.
1: 연휴가 대목인 분들도 또 연휴가 휴일인 분들도 모두 모두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즐거운 명절 보내시자고요.
0: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이에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고구마 라떼 보내드릴게요.
1: 네. 자, 오늘의 첫 문자는 7853님인데요. 꺄르륵 꺄르륵. 달력에 며칠간 보이는 빨간색이 세상 반가운 오늘이죠. 크크크 꺄륵 꺄륵 꺄르륵. 조기 퇴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0: 아니, 갈매기세요? 왜 이렇게 꺄륵
1: 꺄륵 꺄륵 꺄륵 계속 그러시네.
0: 그치,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죠.
1: 아, 내일부터 빨간 글씨예요?
0: 네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직장 좀 출근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퇴근시켜주면
1: 좋지.
0: 예, 연휴가 더 길어지는 느낌.
1: 그렇죠. 목금토일.
0: 네. 네.
1: 아유, 좋다.
0: 그리고 약간 좀 앞서간 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추석 연휴 보내고 보니까 10월 첫 주는 또 개천절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에 있고요.
1: 그렇구나.
0: 또 한글날이 금요일에 있고.
1: 오, 예. 야.
0: 10월 초까지는 아주 뭐 빨간 날이 좀
1: 그러네,
0: 있습니다.
1: 예. 그러네.
0: 까르르 까르르.
1: 참나 원.
0: 3467님. 남편이 날이 흐려도 우리 집에 이미 달덩이가 있다면서. 야,
1: 우리, 아이 참 너무 노골이다, 노골말이다.
0: 달덩이란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1: 아, 그러게.
0: 남편이 날이 흐려도 우리 집에 이미 달덩이가 있다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소원 빌 때 그러면 돈 내라. 이런 것도 좋다. 야. 이런 대처 좋다. 그래, 달덩이 좋은데 네. 소원 빌 거면 돈 내.
1: 우리가 시작하면서 부산에 그 상어 얘기를 했는데 예. 이수미님이 북항이야, 고향으로 가거라, 추석이다.
0: 그러게.
1: 아, 그 이동시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어요.
0: 맞아요.
1: 네. 네. 자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그거 사람들이 아이고, 뭐 3.5m나 되는 키를.
0: 야, 보러들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예, 일단 넓은 바다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1445님이 이름도 잘 지어요. 북항이. 저도 보러 갈까 봐요. 그러게 궁금하죠. 그죠?
1: 그러게. 예.
0: 요즘에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친수공원으로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온라인 게임도 나왔다는데요.
1: 너무 재빠르다.
0: 벌써 야.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1: 그러네. 상어를
0: 북항이의 집으로 가는 게
1: 야,
0: 네,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
1: 북항이와 함께 온 거리 해갖고
0: 하긴 어디 관련 주식도 뭐 올랐다고 그러던데.
1: 그래요?
0: 예예. 예.
1: 뭐 관련 주식이 있을까? 아우 정말.
0: 그죠. 참 재밌어.
1: 세상. 야, 참 사람들 참.
0: 그래. 네. 이제 추석이니까 우리 북항이도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정말.
1: 그러게. 얼마나 황당할 거야. 넓은 바다에서 허이허이 다니다가.
0: 맞아요.
1: 참.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상남도 창원시의 당당이님이십니다. 저는 쉰 중반인 평범한 경상도 남자입니다. 자동차는 운전하고 기름 넣는 정도만 알지 본넷을 열어도 뭐가 엔진이고 미션인지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 차는 2011년식 K5입니다. 오래됐지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15년 된 차네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면 차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 니도 나이 들었고 내도 나이 들었다 아이가. 서로 고마 살살 가자. 지난 9월 4일 엔진 오일을 바꾸려고 온라인 정비 플랫폼에 소개한 15% 저렴한 업체를 찾아갔죠.

0: 돈 좀 아끼겠다며 흐뭇한 참인데 사장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1: 미션 오일은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너무 검고 양도 거의 없네요.
0: 순간 제 머릿속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미션 오일이 부족하다 하는 말은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를 해봅시다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했죠. 아이고, 그래 문제가 크게 되십니까? 사장님은 이번에는 충격 흡수장치인 뒤쪽 쇼크 업소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쇼바라는 건가요?
1: 예, 예, 쇼바, 네. 쇼바라고 하는. 예.
0: 아이고, 네. 걔는 또 어디가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갈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뭐 누수가 있는지 조금 더 누유가 있는지 조금 더 타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엔진 오일은 싸게 갈았지만 큰 걱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운전하다가 아이고 야야 미션이 퍼지면 어쩌노. 그 쇼크 업소버 그 쇼바가 나가면 차 뒤쪽이 주저앉는 거 아이가. 그러다 차를 통째로 버리는 거 아이가. 걱정 끝에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협력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 정비 기사님은 미션 오일을 꼭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셨고 쇼크 업소버도 반드시 당장 갈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겁을 잔뜩 먹은 상태였어요. 차도 오래됐는데 우짜겠습니까? 마 온 김에 그냥 갈아주이소. 그래야 내가 잠이 다 오겠습니다. 엔진 오일값 아끼려던 저는 결국 미션 오일과 뒤쪽 쇼크 업소버를 모두 교환하고 약 5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동 한동안 걱정 없을 테니 그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 일을 계기로 차계부를 만들기로 했죠. 서랍에 모아둔 정비 명세서를 전부 꺼내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명세서에서 낯익은 글자를 발견했어요. 자동 미션 오일 교환.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명세서를 코앞까지 가져가 읽었습니다. 자동 미션 오일 교환. 틀림없었습니다. 2년 7개월 전 이미 미션 오일을 교환했던 겁니다. 띠리리리릭 머릿속에서 카드 결제 소리가 들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미션 오일을 내가 이미 갈았다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2026년 3월 명세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지 뭡니까? 리어 쇼크 업소버 좌우 교환. 그렇습니다. 5달 전에 이미 양쪽을 다 교환해놓고 저는 이번에 양쪽을 또 교환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니를 또 갈았단 말이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1: 뭘 또 갈았는데요?
0: 아 그 쇼크 업소버 말이다. 5달 전에 갈았는데 내 또 갈았다 아이가.
1: 아니 갈아놓고 왜 또 갈았는데요?
0: 마 내도 막 그게 제일로 궁금하단 말이다. 바닥에 펼쳐둔 정비 명세서들이 단체로 제게 소리치더군요. 주인 양반, 우리를 모아 만났지 읽지는 않았심다. 영수증과 명세서는 꼬박꼬박 모아두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겁을 준 건 아닌가 싶었지만 다시 생각하니 최종 결정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실제 상태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정비소에 가서 확인하지도 않았고 과거 정비 기록도 찾아보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동차 회사의 협력업체 기사님이 꼭 교체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도 제가 말했죠. 막 그만 그냥 갈아주이소. 그 짧은 한마디가 50만 원짜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정비 권유를 받으면 왜 필요한지, 지금 그걸 꼭 해야 하는지, 상태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지, 상태를 볼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차를 잘 모르니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달라 해야 합니다. 둘째, 급하지 않다면 사진을 받고 설명을 듣고 다른 정비소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0: 셋째, 자동차에서 가장 솔직한 정비사는 바로 차계부라는 점입니다. 엔진오일값 아끼려다 50만원짜리 자동차 관리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위안거리는 있습니다. 제 오래된 자동차의 미션 오일은 아주 깨끗하고 뒤쪽 쇼크 없어 보는 유난히 새 것이라는 점이죠. 제 차는 앞은 2011년식인데 뒤쪽만큼은 신차 2026년식인 겁니다. 이제는 차계부에 부품별 교환일과 주행거리를 적어둡니다. 다음에 정비소에서 아 이거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말할 겁니다. 잠깐만 예, 제 차계부부터 한번 보입시다. 자동차 부품은 말을 못해도 정비기록은 그것을 갈았는지 갈지 않았는지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요.
1: 아 그러셨구나. 차계부에 다 적혀 있었는데.
0: 그러게.
1: 예, 물론 그 50만원이 조금 아까우실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유 그래 내 차에 새거 부품은 다시 갈아줬다.
0: 근데 예. 5개월 만에 갈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너무 오래 안 간 거보다야 그래 내 차에 어차피 운전은 또 나의 생명과도 직관되는 거니까.
0: 그럼요. 사실 그렇죠.
1: 잘 교체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꼼꼼하게 차계부 관리하시면 되겠네요.
0: 되겠네요. 정말.
1: 네. 반대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제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엔진 오일만이라도 좀 갈려가라. 자동차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얘도 기름칠 해줘야 되고 오일 교체해줘야 되고.
0: 그러니까 정비소마다 옛날에 있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1: 네.
0: 두 자, 세 자, 네 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1: 맞아요.
0: 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 3735님 그래서 정비소를 한 군데 지정해놓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곳에서 엔진오일 갈 때도 알려주고 잘 관리해준답니다.
1: 맞아요. 이렇게 정비소를 엔진오일만 갈러 가더라도 그분들이 또 여기저기 좀 봐주시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1: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교체할 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니까 예, 일단 주기적으로 우리도 자동차 점검은 받으셔야죠. 근데 1443님이 아유 희은님 말하실 때 에코 들어간 거 너무 웃겨요. 왠지 산신령님이 나오실 것 같은 그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거죠.
0: 맞아요.
1: 이명세소에 이렇게 심지어 2026년 올해
0: 그래,
1: 갈았는데
0: 그렇게 오래 갈아놓고 아유
1: 또
0: 진짜
1: 갔건, 야 근데 차계부를 또 쓰시나 보다. 차계부까지는 저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0: 그러게.
1: 네, 이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0: 필요해요.
1: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말 그대로 추석 연휴. 예, 저 직접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차량 점검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먼 길 이동할 땐 특히나.
1: 네.
0: 자, 이명웅의 또또가 흐르고 있습니다. 7604님 외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0: 자, 임영웅의 노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정남식님이 저는 어플로 차계부를 써요.
1: 어플로?
0: 네, 맨날 포토만 타고 다니느라 우리 자가용 한 달째 주차 중입니다.
1: 아하.
0: 그래, 우리 남식이 형님, 남식이 형님 항상 저 생수 배달하시느라.
1: 네, 맞아.
0: 포토 운전을 주로 하시니.
1: 이런 어플이 있군요. 메모한다는 분도 계시고. 4972님 자동차 검사원입니다. 검사 받으러 오실 때 저희를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보장 없이 오래 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0: 아, 귀찮게 물어보시라네.
1: 검사원한테 이것저것 귀찮게 하라.
0: 네, 좋습니다.
1: 많이 물어보라.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우리 마음은 벌써 명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밀릴까 마음 쓰이시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혼잡한 시간대는 고향 가는 길은 24일 목요일 오전,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금요일 오후라고 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일부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된답니다. 연휴에 아프지 않아야 할 텐데.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기억해 두세요. 복지부 콜센터 129번, 시도 콜센터인 120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작년 명절에 119, 119로 전화온 내용의 3분의 1이 문을 연

병원과 문을 연 약국을 묻는 전화였다고 하니까 119는 더 급한 일을 할 수 있게 포털에 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쳐서 찾아보시면 이웃에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번 추석에 댁에서는 차례 지내십니까? 차례를 생략하기로 했다 하는 당당이님들 가운데는 번거롭지 않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서운하다. 왠지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도 하세요. 마음 너무 복잡하시지 않게 위로차 말씀드리자면 추석을 그냥 휴일일 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대요. 모 여론조사 회사에서 올 추석 명절 모임 일정 계획에 대해 성인 1,000명에게 물었는데 차례를 지내겠다는 대답은 겨우 30%로 나타났고 재작년, 작년, 올해 점점 계속 낮아지는 추세래요. 당연히 벌초도 성묘와 납골당 방문도 하겠다는 사람이 줄었고 가족을 만나야 한다 하는 답도 계속 줄고 있답니다. 핵가족 중심이라 평소에도 가족은 자주 보니까 명절은 그저 휴가, 휴일이 됐고 올해는 연휴 기간도 짧은 편이라 여행도 후순위고 그냥 쉬기를 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 명절인데 모여야 하는데 음식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올해 송편은 어찌하십니까? 손수 빚으시나요? 떡집에서 사시나요?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동떡으로? 추석에는 송편이지 하시는 분도 많고 탄수화물이 미움받기 시작하면서 송편의 인기가 전만 못한 것도 같던데 송편도 생략하는 댁을 위해 위로차 말씀드리면 학자들 얘기로 송편이 추석 세시 음식으로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건 1960년대부터래요. 그전에는 지역에 따라 호박떡, 절편, 파시루떡 등등 다양했답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에는 뭐뭐를 꼭 해야 한다. 이걸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손, 장손, 당당이님들과 종부 당당이님들 혼내시려나요? 집안 대소사 이끌어가시는 분들께 존경하는 마음 전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추석 연휴다.
1: 그래요.
0: 근데 추석 명절의 분위기는 많이 좀씩 달라지고 있다.
1: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음식을 하는 게 주된 건 아니죠. 물론 차례를 지내시는 댁은 또 차례 음식의 그 있죠. 그런 루틴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동안 안부를 묻고
0: 맞습니다.
1: 진짜 어르신들 앞에 오종종하니 모여서 어린 날처럼 재롱도 떨고 그러는 거죠.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식구들끼리 예전에 모여서 우애를 다지고 맞아요. 화목하게 웃으며 지내는 거. 네.
0: 맞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다 같이 그 농사 짓고 했던 사회에서는 이렇게 수확물들이 많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푸짐하게 예,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 추석 지음에.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만난 거 드신다는 생각으로.
1: 예.
0: 8489님이요. 예전에는 송편 만들 때 장난친다고 속에 매운 겨자도 넣곤 했는데.
1: 그렇지. 이런 골탕 또.
0: 네. 아, 이런 걸 하셨어요?
1: 네.
0: 아, 이제는 송편을 다 같이 안 만드니 그런 재미는 없네요. 하셨습니다. 야, 그렇구나. 뭐 그렇죠. 우리 어릴 때도 예, 동그란 거 이렇게 펼쳐놓고
1: 네.
0: 그냥 꼬맹이들 우리 앉아가지고 장난치고 했었지. 토끼 모양도 만들고 뭐도
1: 그랬죠.
0: 만들고.
1: 네. 3180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0분 대기 타도 들어갈 기미가 없어 할 수 없이 차를 돌려 대형마트 왔는데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서 속상했지만 구매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장 보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그러셨어.
0: 아유, 그렇구나.
1: 이제 끝판이거든요. 장보기 끝판. 마른 장은 뭐 이것저것 마른 것들은 뭐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젖은 것들.
0: 네.
1: 물기 있는 것들 살 때는 이제 급하게 오늘 내일 중에 사셔야 되겠죠.
0: 맞습니다. 네. 특히 전통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뭐 워낙에 주변에 주차장이 잘 돼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1: 좁아요,
0: 많이 몰리니까.
1: 네, 맞아요.
0: 야, 지금은 아무아주 뭐 차 대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장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1: 전통시장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으로. 네. 택시. 뭐 짐 많으시면 택시 이용하시는 게 어떨지.
0: 맞네요.
1: 네네.
0: 2243님은요. 저는 명절이 무섭습니다. 평택에서 쓰레기 수거업체 일을 하는데요. 명절을 지내고 출근하면 아파트, 주택가, 식당가 모든 곳에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쉬는 동안에도 걱정이 앞서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해요. 전국의 모든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 아시죠? 우리 부디 즐거운 명절 보내고 출근하면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분리수거 잘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분리수거만 잘해도 이분들 일이 좀 줄어들죠.
0: 맞습니다.
1: 야, 쉬는 동안 쓰레기 양을 보면 알아.
0: 네.
1: 그게 사람 사는 건요. 장 보는 것보다 쓰레기 양을 보면 알아.
0: 아오.
1: 이 집이 어떻게 살림을 사는지. 그게 보여요.
0: 쓰레기 양이 그럼 좀 적으면 잘 사는 건가요?
1: 알뜰하게 사는 알뜰하게. 거죠. 네.
0: 아, 그렇지. 무턱대고 사서 막 또 무턱대고
1: 버리고. 버리고 플라스틱 버리고 플라스틱 뭐 깡통 뭐 통 뭐 온갖 우유통 무슨 통 뭐 두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0: 그리고 또 연휴에는 이렇게 수거가 또 쉬니까
1: 그렇죠?
0: 많이 쌓이죠.
1: 네. 아이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시긴요. 2244님 쉬세요. 쉬세요. 네. 뭐 내일 일은 내일.
0: 네.
1: 예.
0: 자,
1: 걱정하시고
0: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죠. 제주시에서 문자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아 아빠님이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45세 지아 아빠입니다. 배송 일을 하면서 늘 여성시대를 잘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경북에 살고 계시고 저희 가족은 제주도에 온 지 어느덧 10년 정도 됐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5일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왕 경북까지 가는 거 부산에 있는 처형네 집에도 들르기로 했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무려 2년 만에 찾아뵙는 부모님이라 그런지 얼굴을 뵙는 순간부터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와 며느리를 보시고는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어머니께서
1: 아이 오늘은 외식하자꾸나
0: 하시길래 시내에 나가 고깃집에서 부모님 집사람 저까지 아주 거하게 먹었습니다. 둘째 날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또 외식. 이번에는 횟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취하고 회맛에 취하고 결국 술에도 취해서 저 혼자 또 신나게 달린 겁니다. 참고로 제 주량은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 위장도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아우 주인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도 일정이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 절박한 호소를 못 들었습니다. 셋째 날, 이틀간의 부모님 댁 일정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진영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5시쯤 도착하니 처형이 마중을 나와주셨고 차를 타고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사람 조카 정임이도 함께요. 저희는 또 워낙 술 궁합이 좋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안부 인사는 짧고 술잔은 길게 이어집니다. 정임이는 술을 어찌나 잘 마시는지 웬만해서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정임이와 오랜만에 만났으니 저도 질 수 없죠. 맛있는 안주에 폭탄주까지 섞어가며 정말 신나게 퍼마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술이 취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한 자리라 그런지 술이 술술 들어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바로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2차전은 처형네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잔만 더 하자.
1: 이모부 아직 멀쩡하시죠?
0: 아우 그럼, 나 오늘 컨디션 최고야. 서로의 간 상태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컨디션을 점검하며 또 잔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그냥 전원 버튼이 꺼지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거 설마,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한번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는 겁니다.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속은 뒤집히고 배까지 아프고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제 구토 소리에 하나 둘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 이서방, 아 괜찮아? 응? 괜찮아?
0: 형님이 제 상태를 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2: 안 되겠다.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하니까 9시 넘으면 일단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자.
0: 그렇게 2시간 정도를 정말 힘겹게 버티고 반쯤 시체가 된 상태로 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계속 드디어 의사선생님 진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0: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처형네 보러 왔다가 3일 연속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탈이 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2: 이거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술로 고생을 하셨구먼.
0: 그렇게 진찰을 받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처형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속은 여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냥 빨리 잠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한 명이 더 쓰러져 있더라고요. 바로 정임이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아직도 푹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임이도 앞전 일정부터 술을 계속 마셨던 터라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겁니다. 저처럼 심하게 구토를 하진 않았지만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고요. 그 강한 정임이도 결국 쓰러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정임이도 결국 제가 갔던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르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0: 왔습니다.
1: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0: 정희미가 대답했습니다.
2: 술을 며칠 동안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왔어요.
0: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랍니다.
1: 아이, 이상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은 사람이 계속 올까?
0: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이야기하시더랍니다.
1: 그 아까 온 젊은이도 아주 다 죽어가면서 들어왔는데 그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던데.
0: 그 말을 듣던 정희미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께 말했답니다.
2: 아, 그분이요. 그분이 제 이모부예요.
0: 순간 정적.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빵 하고 웃으셨답니다.
1: 아, 그랬어요? 어쩐지 증세가 똑같더라니.
0: 정희미도 웃으며 말했답니다.
2: 저희가 원래 술궁합이 좀 좋습니다.
0: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답니다.
1: 술궁합은 좋은데 그 병원 궁합도 좋구만.
0: 그날 병원에서는 저와 정희미가 나란히 술로 쓰러진 동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을 저는 처형네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요양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까지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5일간의 황금 같은 휴가 중 절반 이상을 부모님 댁과 처형네 집에서 누워만 있었네요. 휴가를 떠난 건지 전국 순회 입원 체험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사연이 읽힌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영 형님과 처형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이서방 하나 데리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며칠 동안 먹이고 재워주시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봐온 우리 조카 정희마, 좋은 회사 그만두고 국가고시 준비한다고 이모부와 이모에게도 의논했었잖아. 정희마,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모와 이모부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희마, 다음에 만날 때는 술 말고 밥 먹자. 우리 둘 다 병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정희마 화이팅! 그리고 우리 둘은 그날만큼은 확실한 동지였다. 안녕.
2: 술병이 나셨구나 결국엔. 아유, 누가 센 척. 예. 어떻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이렇게 돼요.
0: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
2: 그렇지. 아니, 예. 닷새 그 귀한 휴가를 얻어서. 아유, 김화정님 보세요. 듣는 제 속이 다 울렁거리네요. 아이고야.
0: 아유,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아유.
0: 이 간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 거야, 그래.
2: 그러니까 뭔가 고삐 풀린 것처럼 뭔가 그냥 확 이렇게 업되셨어. 그래가지고 오버하셨어.
0: 그렇죠. 예, 얼마나 무리가 갔겠습니까, 진짜. 2884님이요. 일중시 경험이 많은가 봐요. 구토소리가 정말 리얼입니다 하셨는데.
2: 그럴 리가요?
0: 제가 또 라디오 방송이라 일부러 좀 자제한 거예요. 너무 또 막 그렇지. 또, 아우,
2: 아침 그렇잖아. 시간에 안 좋으니까.
0: 예예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1차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0: 32층이요.
9: 난 280층이요.
11: 층은 달라도
12: 층은 달라도
11: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1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6: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6: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6: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3: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6: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6: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창원의 당당이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그리고 지하 아빠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6: 자, 그리고 편지 아니고 쪽지 소개해드리죠. 정은경님이 주셨네요. 주말에 둘째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두 아이를 좀 봐달라고 했다. 사위가 맹장염 진단을 받아서 수술한다는 말에 서둘러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다. 딸네 집에서 두 아이와 저녁을 먹는데 11살 손자가 말했다.
13: 할머니, 우리 새아빠 구해야겠어요.
6: 왜 갑자기?
13: 아빠가 올해 1월에도 수술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을 못 지켜서 또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아빠 큰일 나면 어떡해요. 새아빠 미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아유, 옆에 있던 7살 손녀도
13: 그래 맞아, 아빠는 운동도 안 하고 라면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또 수술하지. 할머니, 새아빠 구해야 되는 거 맞죠?
6: 두 아이가 새아빠 타령을 하니 걱정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기도 했다. 아빠를 걱정하는 두 아이에게 아빠가 새아빠 생각하는 너희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건강 잘 지키실 거야. 우리 아빠 수술 잘 받고 오시길 기도하자 라고 말해주었다.
13: 할머니, 근데 사실 우리 아빠가 제일 좋긴 좋아.
6: 두 아이가 합창을 했다. 두 아이의 상상 속 새아빠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이기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야, 이거 아빠
13: 아빠 긴장하셔야 되겠는데요.
6: 그러니까,
13: 네.
6: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알잖아. 우리 아빠 운동도 안 하고
13: 첫 번 지난번에 수술했는데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6: 그러니까. 애들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건강이 지금 제대로 네.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13: 그러게. 50

0: 님, 새싹 문자 환영합니다. 저도 원주에 살고 있는데 손주들 봐주느라 대구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휴라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항상 잘 듣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1: 아, 야. 네. 원주에서 지금 이제 대구까지 대구. 네. 오셨군요.
0: 5022님께는 고구마 라떼 보내드릴게요.
1: 그리고 쪽지 주신 정은경님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죠.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다양한 간편죽이 여러 개 세트로 갈 겁니다.
0: 네.
1: 자, 3, 4부엔 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대검 첫 출근길 취재진들의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수사에 대한 본인의 기본 철학이라며 절제된 수사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역대 모든 검찰총장이 강조해왔던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0: 후참극 등이 경제 내란, 사관학교 통폐 압, 한미동맹 와해, 지뢰 폭발 사고 등은 안보 내란, 사법부 독립파괴, 현지 누나 인사 전횡, 문조 털레유 챙기기 등은 정치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의 움직임이 감지돼 어선 등 70여 척이 한때 피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6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 있던 선박에 어선과 레저보트는 항폭으로 입항하라는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움직임을 감지한 군 당국의 연락을 받고 해상 통제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낮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경상,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다가 추석 당일인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오랫동안 방치돼서 먼지가 쌓인 오토바이.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유독 버려진 이륜차가 더 자주 보이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폐차할 때 고철값 명목으로 보상금이 나오지만 이륜차는 받는 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비용을 내야 하죠. 이 때문에 소유자들이 무단 폐기를 선택하기가 쉽고요. 이후 방치된 차량에서 각종 오일이 새어나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폐차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 법제도를 보완해서 환경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8: 희은 언니, 제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7: 네, 어떤 부탁인데요? 오늘 사서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하도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당근이라는 곳에 여주쌀을 싸게 할인하는 곳이 있어서 10kg 24,000원, 두 개에 38,000원, 그거를 계좌이체를 했어요. 근데 쌀이 오기로 한 날이 지나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나, 운영 정책 위반으로 배제된 업체로 뜨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당했구나 싶어서 댓글들을 찾아보니까 어느 분이 작년에는 2000쌀로 사기를 치더니 이번에는 여주쌀로 또 사기를 치고 있군요 라고 썼더군요. 아, 사기친 못된 분들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희은 언니한테 호통 한번 쳐주라고 야야야 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0: 허삼수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타샤니의 경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허삼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래 이렇게 사소함에 음성까지 남겨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1: 그렇죠.
0: 네. 자 사기친 못된 사람들한테 호통 한번 쳐주세요 라고 우리 누님께 희망을 해주셨는데 시원하게 호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1: 야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언제가 너 한꺼번에 벌 받을 거야.
0: 진짜?
1: 오늘 이 음성 남겨주신 허삼수님 맛있는 치킨 드시면서 분노도 좀 날리시라고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바삭하게 치킨 드시면서
1: 네.
0: 화도 좀 푸시면서 말이죠.
1: 네.
0: 사춘기 아들한테 잔소리 좀 대신해 주세요. 라든지 회사 선배를 3년째 짝사랑 중인데 고백을 못하겠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명절마다 맡긴 네 세뱃돈이며 용돈 아빠가 좀 썼다. 등등

0: 허삼수님처럼 호통칠일부터 사랑고백 또 고해성사까지 직접 하기는 어려운 말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싶은 말이 있다면 02789-1004 02789-1004번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대신 속 시원하게 감정 듬뿍 담아서 말해드릴게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스님, 하성용 신부님 모시고 님과 함께로 돌아옵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100년 살고 싶어.
1: 헤맬지언정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어서 오세요.
3: 네네, 안녕하세요.
2: 네. 님 안녕하십니까. 네.
1: 자, 이제 뭐 이틀 밤만 자면 추석입니다.
2: 네. 네.
1: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두 분?
3: 성당에서도 이제 아마 차례 미사가 있으시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3: 사찰에서도 이제 다례제라고 표현하죠. 다례제.
2: 다례제.
3: 차단자. 다례제라는 표현 때문에
2: 예.
3: 이제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함께
1: 네.
3: 다례제 지내고
1: 네.
3: 공양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썰물같이 물 밑듯이 예. 왔다가 썰물처럼 싹 나가놓으면 저에게는 고요한 그야말로 휴식의 시간이
2: 이제 휴식의 시간
3: 휴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1: 네. 그러시구나.
3: 역설적으로 저는 또 굉장히 반기는 시간입니다.
1: 네, 네.
2: 또 이제 주지 스님이시니까
3: 주지 스님
2: 네. 예, 총괄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이번에 추석은 또 이제 주임 신부님으로서 우리 하성룡 신부님도 본당 또 바쁘시겠네요.
4: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아침에 그냥 새벽에 신부님들이랑 그냥 간단하게 미사를 하고 한 9시 이때쯤 오전 9시 정도 되면 본가 부모님 계신 본가 갔었는데요.
1: 네. 네,
4: 이번에는 이제 성당에서 이제 10시 반에 이제 합동위령 추석 합동위령 미사 지내고 이제 신자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아마 본가에는 오후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네. 오, 네. 네. 그래도 본가에는 또 들르시는군요.
4: 그럼요. 부모님은 계시니까요.
1: 네.
2: 아, 네. 그렇구나. 혹시 명절 음식 가운데 두 분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3: 아, 저는 기본적으로 튀김을 너무 좋아해요.
4: 튀김. 기름.
3: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 전 중에는 호박전을 너무 좋아해요.
2: 아, 호박전 좋아해요.
1: 아, 네.
3: 그다음 절정 이렇게 다 살찔 것만 좋아하는데 고구마 튀김.
4: 고구마 튀김.
1: 아우 최고죠.
2: 튀김은 맛있지.
3: 굉장히 있습니다.
2: 아 맛있죠, 맛있죠.
1: 맛나죠. 네,
2: 예, 그 꿀발로 뭐 이렇게 약간 맛탕처럼 먹는 거.
3: 아, 그냥 저는 그냥 고구마.
2: 그냥 튀김 자체.
3: 네, 네.
2: 아
3: 네, 요즘은 이제 튀김을 못 먹게 해서.
2: 왜요?
3: 예? 네?
1: 건강 때문에
3: 네, 건강. 나이가 이제 네. 네. 저도 이제 아. 뭐 이제 60주를 받아 보니까.
1: 네. 네.
2: 아 근데 지금까지 줄줄 말씀하시는 게 진짜.

0: 전부 탄수화물. 네.
1: 그렇죠. 살찌는데 아주 그냥 네.
0: 그 팜유 이런 네. 들어가는 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하. 우리 신부님은
2: 네. 네. 그러니까
1: 저는 명절 음식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이제 명절에 주로 많이 먹었던 게 콩나물밥이라고.
2: 아, 네. 좋죠.
1: 예. 네. 그 네. 이북 분들이 드시는 저희 네. 아버님이랑 이제 할머니 고향이 이북이니까 네. 그 밥에다가 그냥 콩나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이랑 콩나물만 있는데 거기다 이제 간장해서 먹는데 아,
2: 양념장.
1: 예, 네. 맞습니다.
2: 양념장
1: 네.
2: 넣어서.
1: 예. 네.
0: 아, 추석 명절 음식으로 그런 게 또 그게 또
1: 명절에 이제 그 할머니 살아계실 땐 진짜 많이 먹었고 할머니 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아버님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가끔 해서 드셨는데 이제 그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진 않는데 어릴 때 그걸 자주 먹었어서 그 명절엔 항상 그 콩나물밥이 생각이 나요.
2: 아, 좋죠. 양념간장이
1: 맞아요. 양념간장.
0: 네. 그러겠네요. 네. 살살 비벼가지고 먹으면
1: 맞아요. 맞아요.
2: 얼마나 맛있게요. 네.
1: 진짜 맛있습니다.
0: 추석이니까 추석에 토랑국이 있나요?
1: 토랑국이 있습니다.
2: 토랑국 있죠.
1: 네,
2: 서울
1: 있죠.
0: 맞죠?
1: 네, 네, 네, 있습니다.
0: 예, 예. 그거랑 같이 먹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아, 좋죠.
1: 네. 네.
0: 아, 역시 명절이네요.
2: 네. 네.
0: 예.
2: 자, 이 편지 보실까요? 첫 번째 사연. 저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이 24살, 작은 딸은 21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내 아이라는 생각이 남아 자꾸 참견하고 싶어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 모두 남자친구가 있는데 쿨한 척. 괜찮은 척 이야기하다가도 남친하고 놀러 간다. 뭐 나가면 갑자기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저도 그 나이에 그랬을 텐데 아니 뭘 벌써 남자를 만나지 싶으면서 섭섭함이 커지는 건 제가 아직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서인 것 같아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밥은 셋이 먹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직장 생활에 불꽃을 태우느라 바빠요. 저도 나가 놀고 싶지만 밥 드려야 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못 나가 노니까 마음이 이런 건지 아이들과 헤어질 결심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섭섭하고 눈물 나고 노여워요. 갱년기일까요? 제가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계시니 외롭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저는 직장도 있고 가정일도 있고 독서 모임에도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런데도 딸들과 관련된 문제는 놓을 수가 없어요. 분리불안이신가?
0: 분리불안. 아니 워낙에도 바쁘셔요.
1: 그렇죠.
2: 바쁘신데도
0: 회사 일에 독서 모임도 물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딸들이 남친과 어디 놀러 간다고 할 때 오는 게 쓸쓸함인지 아니면 약간의 걱정과 우려와
2: 아니야 따라가서 좀 나도 끼워주면 참견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 현장을
0: 그래요?
2: 둘이 데이트하는데 끼어갖고 엄마가 사줄게 그러면서
0: 진짜?
2: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1: 그쵸
0: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네 늘 옆에 있는 딸이었는데
3: 충분히 너무 엄마가 그 딸이 뭐 이렇게 성장이 돼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뭐 아무 신경도 안 써. 무감각한 것보다는 낫다고는 봐요. 당연히 이런 게 있으셔야지. 사랑하셨는데.
2: 섭섭하고 눈물 나고 그쵸. 노엽다.
3: 근데 이제 여기 잠시 겪고 지나는 가야 돼요.
2: 아.
3: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이 부모도 분화가 되어야 되고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분화가 잘 되어야 훨씬 관계가 좋아요. 이 흔들린 시간은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되 아 내가 이제 이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서로가 또 새로운 성인으로 살아가는 시점이 왔어. 알고 겪으시되 이거를 막 내가 계속 마음에서 못 놓고 있다면은 이건 약간의 애착이 집착
1: 그렇죠.
2: 될
1: 가능성이 있죠.
3: 가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어요.
0: 네.
3: 관계 훼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3: 주변에 모임 많으시잖아요. 독서.
0: 네.
3: 한번 이런 여기에 관련 책이 있어요.
0: 오.
3: 책들을 예. 놓고 독서 모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그
3: 그렇죠. 딸과 관련된. 엄마.
0: 네.
3: 이런 책을 하나 찾으셔서 한번 이렇게 같이 독서 모임에서 대화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시실 거예요.
2: 아,
0: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애들 다 컸는데 뭐 나도 허전해, 쓸쓸해. 뭐 이런 이제 감정들을 서로 좀
3: 그렇지만 어땠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대화를 토론을 하면은 나도 객관화하시면서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되거든요.
0: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겠네.
2: 근데 자제분들을 빨리 독립시키고 싶다. 하지만 또 반대로 독립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분, 예, 예, 그런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3: 그럼요. 네.
0: 그것 때문에 아마 서로 부딪히는 거겠죠. 계속.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맞아 자기 짝들과 다니는 게 맞는데 아, 나는 또 적적하고
2: 그러게.
0: 왠지 혼자인 것 같고. 예.
1: 그러니까 아마 당당이님에게 이제 시간이 온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
2: 네.
1: 딸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딸들은 자기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실 시간이 이제 온 것 같고요. 이제 네. 그거는 내가 하기 싫다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지는 않을 거고 이거 얼마나 내가 잘 수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나마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그 남편분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 이제 네. 집에 오실 겁니다.
2: 맞아요. 네.
1: 어쨌든 이제 그 빈자리 이제 한 자리는 네. 남편분이 채워주실 거고
2: 네.
1: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시부모님이 아니니까 식사 때 나가고 싶지만 시부모님 때 아니 그 친정 부모님 때문에 네. 못 나간다고 하셨는데 다행인 거는 시부모님이 아니니까 친정 부모님들이시니까 뭐 한 번쯤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외식을 하자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싫으실 수도 있어요. 집에 계시는 게 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시부모님이면 강권하기는 어렵지만
2: 그렇죠.
1: 친정 부모님이니까 나도 힘들다 또는 나도 나가서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아마 부모님들도 마지막에 딸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프레시도 되고 하니까 그 딸들과의 관계에서 잘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가 왔고 이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잘 수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이때 잘못 봐내면 네. 성인기에 관계가 틀어집니다.
1: 그렇죠.
0: 오히려
1: 딸들이랑
0: 커서
3: 아, 이거는 이제 성인기 자식과 부모는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3: 이때 실패하면은 굉장히 오래
1: 가죠.
3: 상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정말
2: 네.
3: 책이 필요한 거죠.
2: 네, 네.
3: 이럴 때 책이 필요하면 간접 경험.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또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 800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에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이어지는 상담 편지. 저는 며느리와 관계에 금이 가서 전화 통화한 지도 오래되었고 왕래도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면서 은행 일이 더디게 진행돼 입주금이 부족하다고 부탁해와서 제가 적금을 깨고 지인들 돈을 빌려서 빌려줬는데 한 달만 쓰면 된다는 돈이 지금 4년이 되도록 받지 못했어요. 지인들한테 죄송해서 신용대출을 받아 먼저 갚았고 며느리한테 한 번에 안 되면 이자도 나가니까 매달 조금씩 나눠 갚으라고 했는데 딱 한 번 보내오고는 전화로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아들아이는 다 갚은 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아들한테 말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아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며느리에게만 말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아들은 옛날 같지 않고 관계가 서먹해짐을 제 탓으로 아는지 아들마저 저를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2: 아니 아들이 아파트 입주를 할 때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서 며느리하고만 며느리하고만
0: 소통을
2: 아닌데.
0: 지금
2: 그건 아닌데
1: 네. 그냥 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네. 그냥 정답은
0: 네.
1: 아들한테 말을 하는 게 맞거든요.
0: 그러니까
2: 아, 네. 말해야죠.
1: 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당당이님이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하는 짓이 괘씸해서 내가 반드시 받아내겠다 이런 마음이라면은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0: 네.
1: 당당이님도 지금 적금도 깨셨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2: 민폐죠.
1: 네, 했잖아요.
2: 진짜?
1: 빚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2: 네.
1: 때문에 이거는 뭐 아들이든 며느리든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왜 말을 못 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없으니까 그건 부차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미 틀어졌잖아요.
0: 네.
1: 그리고 아들하고도 지금 틀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틀어지거나 더 멀리 가기 전에 아들한테 뭐 따지듯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어떻게 이게 하소연하기 이런 것보다는 팩트에 대한 얘기는 전달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1: 그러니까 이게 왜 아들한테 왜 말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3: 이게 굉장히 예, 이 시작부터가 뭔가
0: 네.
3: 예, 좀 단추가 잘못 끼었죠.
2: 네.
3: 보고 한번 단추를 잘못 끼면 어느 순간에는 이거 계속 깔아야 되냐 하는

0: 단추 한번 잘못 끼 해결하는 방법 결국 단추 푸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예. 예. 나중에 결국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이상한 옷이 되잖아요.
1: 네.
0: 이미 벌써 4년이잖아요.
2: 예. 그럼요.
3: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2: 작은 세월이
0: 아니고 아들은 갚았다는 걸 알고 본다면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당당이님이 말을 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이거는 그렇게 연관하면 안 돼요.
1: 예.
0: 여기까지 자꾸 생각하면은
1: 네.
0: 지금 우리 당당이 이제 4년 동안 나의 속망도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맞아. 이게 이 사실이 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3: 네, 네.
1: 그 뒷얘기를 저희가 광고 후에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5: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6: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소개했던 사연. 야, 이게 좀 아들 내외와 더불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1: 네.
0: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또 아들 모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만 있는 비밀 같기도 해요.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2: 근데 이것도 결국 이제 아들 명의의 집이잖아요.
0: 예.
1: 그렇죠.
2: 예, 이제 아들 명의의 집이고 아들은 돈을 갚았다라고 알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0: 네.
2: 분명 어머니께 빌렸다는 사실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사연만을 봤을 때는 이제 며느리에서 결국은 뭔가
0: 꼬였죠.
1: 네.
2: 예,
1: 브레이크가
2: 정상적으로 그렇죠. 되지 네. 않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0: 네. 뭐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한테 갚어 하고 뭔가 돈을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줬는데 뭔가 시어머니에게
1: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2: 네. 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뭐 정말... 가족 관계에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상황이 더 잘못 커지면 이게 며느리도 뭔가 말 못한 사정이 생겼거나 또 이제 부모님께 말 못하지만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변수가 네. 여러 가지 있을 네. 수 있죠.
2: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아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집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모아놓고
0: 네.
2: 아직 또 이제 이 정도 시간이 됐는데 현재 이런 상황은
1: 네.
2: 이제 제가 지켜는 봤지만 너희가 이제 너도 알고 뭐 해서 이거는 방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1: 예, 예.
2: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싸우냐 안 싸우냐 이 문제는
1: 어머니가 개입할 문제는 개입할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예. 예. 평생 정말 무덤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면 예, 면 당장에 우리도 이 사연 하나만으로 온갖 축축이 들게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으니.
1: 네, 네.
0: 그러기 네. 전에 차라리 풀고 가는 게 네. 맞지 않으실까.
3: 그렇죠.
0: 싶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또 상담 사연을 볼까요?
1: 네,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건강 악화로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그러셨죠. 저희는 돈은 없지만 딸을 잘 부탁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참한 마음으로 빚지고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시누이가 참견을 많이 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던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관 카드키를 봤는데 시아버지가 카드키 하나를 당신 주머니에 넣더니 너희 집 오는 교통편 알아놨다. 내가 알아서 올게 하고는 집 비밀번호는 시댁이랑 같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당신 칫솔과 슬리퍼를 갖다 놓으셨죠. 예상치 못한 일이라 저는 아무 말 못했고 소심한 효자 남편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신혼집 집들이 때는 약주 잔뜩 드시고 신혼방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그 후에도 연락 없이 집 앞에서 벨을 눌러서 잠옷 입고 있다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곤 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저를 예뻐한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너무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식사할 때 꼭 제 옆에 앉고 제가 도망가며 자리를 바꿔도 따라오고 꼭 술 따르라고 하고 술을 먹으라 강요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실 줄 알지만 시부모님 앞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는 시아버지랑은 안 마실 거냐? 난 너랑 마시고 싶다 하세요. 옆자리에 앉으면 제 팔뚝을 만지거나 제 머리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1년 반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친척 생일잔치에 간다고 애를 보러 오지 않아 놓고 제가 조리원 퇴소하는 날은 연락도 없이 애를 보겠다며 시아버지 혼자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만행에 화가 나서 저는 인사만 하고 방에 틀어박혔고 두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눈치를 챘는지 마음대로 가져간 아파트 현관문 키를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칫솔과 실내화를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모유량도 확 줄어 아기한테 미안했습니다.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 시무룩해 해서 제가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자 하고 제 옆에 앉으려고 해서 피하니 서울에는 세배하는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며느라 나 좀 더 살아도 되지?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다 같이 양꼬치를 먹으러 간 날 아이들에게 양꼬치를 구워주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아버지가 제 옆자리에 앉더니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도 점점 더 옆으로 피했는데 조카가 왜 숙모 이거 안 돌아가요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꽂아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제 팔과 몸통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어 꼬치를 제대로 끼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팔이 조금만 더 옆으로 왔어도 제 가슴에 닿았을 겁니다. 눈치 없는 시아버지는 술잔에 맥주 가득 따라 제 팔뚝에 문지르며 한잔하자 했고 불쾌하고 모욕감이 느껴져 그만 좀 하세요 하고는 조카들 고기 다 구워주고 제 아들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먼저 집에 가 있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말하고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장이었으면 성추행한 거라고요. 남편은 술 마실 줄 아는 며느리 들어온 게 신나서 그렇다고 했지만 여자가 있어야만 술이 맛있습니까? 여자가 술을 따라야 신나

0: 합니까? 남편에게 마구 퍼붓자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시아버지에게 조심해서 행동하시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누이는 시아버지가 시누이 집에도 그렇게 마구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시어머니께 잘 말해주겠다고 해서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 시댁에 가기 싫어 두 달째 가지 않고 있는데 아들은 사촌이 보고 싶다며 가고 싶어 합니다. 시댁과 시누이 집이 같은 건물이거든요. 남편과 애만 보내고 싶은데 시무룩할 남편과 제게 잘해주는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틈만 보이면 자꾸 선 넘는 시아버지. 저는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독서를 날릴 제가 걱정돼서 이러는 겁니다. 다시는 안 볼 만큼 팩트 폭행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지내려니 제가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1: 이건 듣는데
0: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죠. 시아버지가
2: 예, 시아버지 이상한 분이죠.
0: 이상한 네, 사람이죠.
3: 네. 예. 이건 선을 많이 넘은 거죠.
0: 이게 지금 아니 뭐 좀 예. 예. 네 예. 그런 뭔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 예.
2: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과도하게 아무 때나 당신 집인 것처럼 오시는 것도 문제고요.
3: 예.
2: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성추행이 분명히 맞습니다.
3: 아, 이거 성추행.
2: 네.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내용으로 보면 아들이 있을 때는 안 그러시다가 아들이 없거나
0: 화장실을
2: 아니면
0: 가거나
2: 당신한테
0: 뭐
2: 뭐라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러시는
0: 네,
2: 거거든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술에 취해서 했다라는 것도 요즘엔 당연히 안 통하지만
3: 네.
2: 이건 술에 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시아버지는 어쨌든 이 당당이님이 만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아버님이 바뀌기 전에는. 근데 다행인 거는 아들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아들도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시누이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걸 알고 있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그렇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에 시아버님은 뭐 안 만나신다고 쳐도 나머지 시댁과의 관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아들 그 남편분한테는 당당이님 남편분한테는 한 번 더 그 단단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버지 시아버님이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나는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3: 네.
2: 아들의 아 그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매듭지을 필요는 있다고
0: 예.
2: 생각합니다.
0: 네. 네.
3: 예.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0: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3: 예. 예.
0: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그래 칫솔하고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그건 뭐 하자는 거야?
2: 그러니까
3: 그럼 신혼 침대방에 왜 누우세요?
2: 본인이.
0: 아니, 그러니까.
3: 아니,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 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3: 그러니까 남편을 그나마 그래도 감싸겠다고 네. 소심한 효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2: 그쵸.
3: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심한 효자가 어딨어. 자기 아내를 이렇게
2: 하는데.
0: 그리고
3: 아유,
4: 그렇게 일단은 이미 뭐 이게 이 사연의 내용에서 뭐 당당이님의 시아버님이 이제 시아버님이라 붙이기가 참 민망해요.
0: 그러네, 그러니까. 맞아요.
3: 네.
4: 이거는 뭐 이미 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거라 하는데 저는 이제 며느님이 이게 그 내가 당당하게 그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3: 예.
4: 예, 시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0: 맞아요.
4: 지금 내가 못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그 개인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0: 그렇죠.
4: 상태거든요. 자기 인격이 훼손됐는데
0: 네.
4: 내가 당당히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내가 지금 그거를 감내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분노가
0: 그렇죠.
4: 올라가서
0: 맞아요.
4: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0: 네, 네. 네.
4: 이게 특히 이런 쪽이 안 좋은 게 사건이 끝난 뒤에 혼자 있어도 계속해서 내가 나를 저항하지 못한 나를 내가 공격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지금 더 지나기 전에 꼭 이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제3자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를 풀어내고 그리고 그것에 이 사건을 내 스스로의 책임이나 나의 잘못이 아니고
2: 탓이 아닌
4: 이런 것을 이야기 속에서 확인받아야 되며 신부님 말씀대로 남편께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남편분 너무 안타깝지만 굉장히 처음부터 잘못했고
3: 네, 네.
4: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편을 통해서 시아버님 이 잘못함 아예 접근도 못 원래 접근 금지.
0: 그렇죠. 접근 금지죠. 네. 네.
4: 접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하든 진짜 정말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남편께 분명히 인지시키고.
0: 그래서 남편이 이걸 제대로 인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느끼는 그런 당한 사람은 알거든요.
2: 그렇죠.
4: 그러면.
0: 근데 이렇게 남자들끼리 뭐 그 정도 얘기해 갖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당한 사람은 알아요. 네. 그 아주 작은
4: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도 그 아내가 이 상황을 상담받는 분을
0: 네.
4: 같이 만나 그 뒤 끝난 뒤에 대화를 들어보면 돼요. 그럼 내 부인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에서 그 심적인 충격이 있었고 한지를 그러니까 한번 걸러서 보게 되면은 인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거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그 대화 속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4: 그 감정을 누가 남편도 봐야 돼요.
0: 네.
4: 그래야 이게 아버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2: 아버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4: 아버지를 공격하냐 아니냐의 차원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의 부인이 다른 이성에게 받은 성적인 모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큰 상처가 되고 있고 지금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대화가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히 꼭 그 이렇게 트라우마 피해자 생태가 있거든요. 꼭 그 정상적인 코스를 안 밟더라도 주변에 가서 이 상황을 분명히 상담받고 이야기해서 점검 받아야 돼요. 더 지나면. 진짜 우연히 만추친 장면에서 정말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어요.
0: 네.
3: 그 본인도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내가 터질까 봐
2: 그러니까.
3: 마주치기가 싫다.
4: 또 그 앞편 안 하려니 지금 죽겠다고 하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라는 거죠. 죽겠다 하는 정도
4: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또 남편이 정확히 같이 알아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보고.
3: 아 근데 시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죠? 이분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텐데.
0: 이분은 건드릴 수 없어요.
2: 이분은 이분은
0: 그냥 뭐, 안 보고 끝나는 답이 게
2: 없습니다.
0: 낫지.
2: 이분은 현재로서는
0: 자기 딸 신혼집에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2: 못 말리는 분인 거죠.
0: 뭐. 네.
3: 그래도 좀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 알려는 드리지.
3: 그 행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문제다.
2: 말씀은 드려야죠.
0: 자기가 알까요? 알지. 알 것 같아.
2: 알 것 같아. 아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지.
0: 그러는 거예요.
2: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분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4: 우선은 이제 저는 우리 당당이님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당당이님의 먼저 스스로의 지금 마음을 점검받고 이제 또 분명히 치유받고 하는 과정을 해야 되고 남편도 알아야 되고.
2: 그렇죠.
3: 그러니까
4: 우선 그 과학의 남편과 사이에서는 같은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3: 내 아내를 지켜야죠. 자, 다음 상담 사연입니다. 제 지인은 남편 연봉과 저의 연봉을 자주 물어봐요. 아이고 여기도 참. 저는 대충 얘기하는데.
0: 궁금해.
3: 그러니까. 참. 저는 대충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 싫다고 하면 아우 우리 사이에 뭐가 창피해. 편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기 너무 예민하다. 이러는 겁니다. 이 만남을 이어가야 하나요? 고민입니다. 아니 연봉 이런 걸 왜?
0: 왜 뭐가 궁금해?
3: 야 심지어 뭐 너무 예민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참 진짜 얼척이 없네요.
0: 아이 참.
4: 원래 이거 연봉은 그 회사 안에서 밝히면 안 돼요.
3: 심지어 거기 써 있지 않아요, 그죠?
4: 써요.
3: 이거 발설하면 안 된다고.
4: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3: 그러니까.
4: 우리 회사는 발설하면 안 된다고.
3: 이거 왜 물어볼까?
2: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0: 아니, 궁금한 건 많죠. 궁금한 사실. 궁금한.
2: 세상에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네.
3: 근데 이걸 너무 안 물어치는
4: 게 참네.
3: 이럴 때 뭐라고 진짜 대답해줘야 될까요?
2: 그리고 보통의 이런 분은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물어보면 상대방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은 또 물어보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자고 더 많은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제가 보기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지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하나의 예일 거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만약에 정 불편하실 정도의 지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멀리 하시는 게 맞고요.
3: 네, 그래, 맞아요.
2: 근데 그냥 너무 물어보는 게 피곤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아까 사연에 나와 있는 오지라파처럼 네.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대답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또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해주시고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인인지 몰라서.
4: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나 이거 밝히면 법적으로 안 된다.
3: 네. 그래. 법적인 문제야.
4: 나 서역해서 안 돼.
3: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네.
2: 그냥 그런 분인 겁니다. 이분은.
3: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서로에게 묻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2: 있죠.
0: 있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요. 네.
4: 그냥 네. 그렇죠. 이 정도 해서 아유 그 뭐 그런 이야기를 해 했는데도 계속 물으면
0: 자기 너무 예민하다. 그래 나 예민해.
3: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든다. 본인이 이상하게 시작을 했어.
2: 내가 뭐 구세천도 아니고 왜 말 못해 막 이런 거잖아요.
3: 아니 내 세무사가 돼주든가.
2: 그렇죠.
0: 예. 아이고 그렇게
3: 넘어가셔야 돼. 네. 내가 문제가 아니다.
4: 네.
3: 전혀. 네. 자 오늘 님과 함께 이번 주는 우리 스님의 추천곡을 듣고 싶습니다.
4: 예. 예, 또 뭐 듣고 싶은 거 있었는데.
3: 네.
4: 조금 이제 갑자기 네. 사연 속에서 제가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0: 네 잘하셨어요.
4: 예. 예.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 하는
0: 윤도현 YB.
4: 예. 예.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0: 아 좋죠.
4: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3: 가을이었다. 근데 왜 갑자기 바뀌신 거예요?
4: 아
0: 꼬치꼬치 묻지 말라고.
2: 아, 묻지 말라고. 네, 묻지 말라고.
0: 왜 그래?
4: 그냥 제 마음입니다.
2: 아니, 묻지 말라고.
3: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0: 바로 이런 거예요.
3: 아니, 물어볼 수
0: 있나요? 네, 오늘도 두 분 고마웠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오케이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4호선 캠퍼스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북대학교
1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잘.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소쌀,
7: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7: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7: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자, 수요일 여성시대 오늘 끝곡 우리 성진스님의 추천곡입니다. YB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6: 아우,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네요.
7: 네.
6: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달빛을 받으며 잠시 걸어보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그는 밤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절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되면 눈은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사방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 어둠 속 실루엣에 놀라기도 하며 소리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다 겪어본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엔 몰랐던 모습, 새로운 삶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투자 사업과 안보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지 시각 저녁 7시 20분부터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조연설 때 자리를 지키며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일반토의 첫날인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로 연설했고 북한 측 좌석엔 외교관 두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연설 당시 북한 측은 자리를 비워두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의 움직임이 감지돼 어선 등 70여 척이 한때 피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6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 있던 선박에 어선과 레저보트는 항폭으로 입항하라는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움직임을 감지한 군 당국의 연락을 받고 해상 통제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0: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농지 약탈, 54조 ETF 참극 등이 경제 내란, 사관학교 통폐합, 한미동맹 와해, 지뢰 폭발 사고 등은 안보 내란, 사법부 독립 파괴, 현지 누나 인사 전횡, 문조 털레유 챙기기 등은 정치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화성 만세구의 2층 상가 건물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2층에서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5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여성 한 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헬리콥터가 추락해 유명 가수 등 탑승자 5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22일 남부 산타카타리나주 우르비시 산악지대에서 전날 실종된 헬리콥터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리콥터는 폭풍우 등 악천후가 예보된 상주아킹 지역으로 향하던 중 교신이 끊겼으며 탑승자 가운데 브라질의 유명 세르타네주 듀오 히크와 헤네르의 멤버 히크 솔로가 포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경상,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다가 추석 당일인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1도입니다. 정다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화성을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화성을 누비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거의 순수한 상태의 황을 찾아냈습니다. 화성의 과거 환경을 이해할 새로운 단서가 포착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 화성에서 날아온 새로운 소식부터 우리가 이토록 화성에 주목하는 이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거학 저거학 첫 곡은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세종대학교 지용배 교수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예. 화성 신도시를 꿈꾸는 천문학자 지용배입니다.
1: 거기서의 화성은 어떤 화성인가요?
2: 아, 이제 지구 바깥의 화성을 말하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성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화성 신도시를 꿈꾼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실제 신도시가 세워질 수 있을지는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네. 하고, 화성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화성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화성에서 거의 순수한 상태의 황을 발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2: 네, 네.
1: 예. 근데 황 성분이 발견된 것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2: 네.
1: 순수한 황은 왜 좀 중요한 발견일까요?
2: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황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다양한 화학 성분들은 그동안 여러 탐사를 통해서 화성에서 잘 발견되어 왔습니다.
1: 예.
2: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발견했던 황의 대부분은 황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과 함께 결합한 소위 소금 성분이라고 하죠.
1: 네.
2: 염 형태로 발견되어 왔어요.
1: 예.
2: 근데 이 염 자체는 되게 중요한 것이, 보통 지구에서는 물 속에 녹아있던 성분들이 나중에 물이 다 증발하고 그 강이나 호수 밑바닥에 남아있는 결정 구조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 속에는 우리가 소금을 녹인다고 하면 네. NaCl이라 그러면
2: 맞습니다.
1: 네.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물 속에 녹아서 녹아 있을 때는 이온 상태로 이렇게 네. 각각 따로
2: 맞습니다.
1: 돌아다니다가
2: 그쵸.
1: 물이 증발하면서 이게 결정화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2: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 속에는 뭐 순수하게 NaCl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1: 네.
2: 뭐 그중에 황도 있고 인도 있고 다양한 이온들이 있을 텐데
1: 예.
2: 그게 다시 물이 메말라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남게 되면 이제 황산염이 되기도 하고
1: 예.
2: 인산염이 되기도 하고
1: 예.
2: 이제 다양한 종류의 소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발견했던 이런 황산염 같은 성분들은
1: 예.
2: 그 자체로 오래전에 화성에 물이 있었나 보다. 화성에도 이제 물이 메말라서 염전 같은 게 만들어졌나 보다.
1: 예전에는 이온 상태로 녹아있던 게
2: 그쵸.
1: 물이 증발하면서 결정화가 된 거다.
2: 근데 이번에 주목받은 거는
1: 예.
2: 정말 100% 황으로만 이루어진 진짜 샛노란 돌멩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발견됐냐면
1: 예.
2: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탐사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여기저기 천천히 잘 굴러다니다가
1: 예.
2: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를 바퀴로 짓밟고 간 거예요.
1: 예.
2: 근데 바퀴가 쪼개진 거죠.
1: 큐리오시티가 무게가 한 900kg 정도
2: 맞습니다.
1: 된다면서요?
2: 네. 네. 크기가 한 3m 정도 되고
1: 네.
2: 대충 그 제가 타고 다니는 소형차 정도 될 거예요. 크기가.
1: 그걸로 밟았으면
2: 그쵸.
1: 부서지긴 하겠네요. 돌멩이 같은 게.
2: 자동차로 이제 좀 부서질 만한 돌을 밟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우연히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1: 네.
2: 너무나 샛노란 광물이
1: 예.
2: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100% 순수한 황으로만 이루어진 돌멩이가 거기서 나온 거죠.
1: 예.
2: 그래서 이 황이 사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황 자체도 지구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예를 들면은 심해에 있는 열수 분출공.
2: 맞아요.
1: 예, 거기서 화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구멍들이 있다고 하는데
2: 네네.
1: 거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2: 네, 맞습니다.
1: 그 화합물이나 황을 네. 이용해가지고 생명체들이 살아간다면서요?
2: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신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에서 깊은 바닷속 심해 열수구라고 하는 심해 화산 근처를 간다고 하면
1: 네.
2: 거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거든요. 뭐 바다 플랑크톤도
1: 네.
2: 있고 또 그걸 먹고 사는 뭐 새우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환경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게 사실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1: 예.
2: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1: 너무 깊은 바다니까.
2: 그렇죠. 그러면 해저 식물들도 광합성 같은 건 하기가 어려울 거고
1: 네.
2: 그런데 또 그런 생명체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영양분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1: 네.
2: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깊은 곳에서 황을 비롯한 다양한 미네랄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 성분들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1: 예.
2: 오히려 그 심해 화산이면 굉장히 깊은 바다잖아요.
1: 네.
2: 그러면 엄청나게 수압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화산 주변에서 온도가 엄청 뜨거운 증발하기 직전의 물인데도 불구하고
1: 네.
2: 수압이 높다 보니까

0: 그러니까 계속 액체 상태의 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끈뜨끈한 영양분도 많은 그런 바다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생명체가 이제 우글우글 살게 되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로 우리가 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심해 열수 분출공이라고 하는 주변에 햇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화합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미생물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번 황 발견도 생명체의 가능성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심해 열수 분출공에서는 황 화합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순수한 결정의 황이 발견된 것이 황 화합물이 발견된 것과 더 좀 독특하게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직은 좀 해석 안 되는 느낌이긴 해요.
0: 네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이 황이 이렇게 순수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희망을 품어보자면 네.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있었고 심해 열수구 같은 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생명체들이 황을 흡수하고 그걸 다시 소화해서 다시 배출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1: 네.
0: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중간 부산물로서 순수한 황의 상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이 이렇게 따로 잘 모여 있다는 거는 이런 생명활동을 통해서 거쳐가는 중간 부산물이 잘 모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생명활동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징후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1: 아,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0: 네네.
1: 황화합물을 어떤 생명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배설물을 배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명활동에 나오는
0: 네네.
1: 그걸 수반해서 나오는 부수물들이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황화합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 배설물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들이 순수한 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하는 기본적인 활동은 뭐냐면 예. 우리가 소위 산화환원이라고 해서 어떤 원자가 있으면 전자를 떼어내거나 붙이거나 하면서 결합시키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는 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황 같은 이런 성분들이 이제 그냥 자연 상태 암석에서 결합된 광물 상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거를 또 떼어내고 다시 또 다른 거랑 결합시키고 하는 생명 활동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렇게 떼어내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순수한 황 상태도 중간 부산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1: 아, 그런 것도 나오긴 그쵸? 해야 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돌멩이만 있었다라고
1: 예.
0: 하면 그 돌멩이가 원래부터 품고 있는 이미 다른 뭐 산소나 규소 같은 다른 광물과 결합된 형태의 황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는데
1: 예.
0: 그렇지 않고 무언가 작동을 해서 그 황을 따로 떼어내고 잘 침전시켜주는 그 기작이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품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그러면 생명체의 가능성이랑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군요.
0: 아,
1: 그 말씀 때문에.
0: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센노란 흥미로운 그 암석이 발견되고 나서
1: 예.
0: 또 연달아서 다양한 생명체를 배제한 방식의 설명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생명체 없이도 순수한 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0: 그렇죠.
1: 이런 주장이죠.
0: 예를 들면 화성에 물론 지금은 화산 활동이 거의 없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한 25억 년 전까지는
1: 네.
0: 화산 지하에 그래도 적지 않은 마그마가 아직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1: 네.
0: 그러면 그 마그마에서 또 화산 가스가 나오겠죠. 그 화산 가스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뭐 물도 있고 CO2도 있지만 황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마그마가 노출이 돼서 공기 중으로 새어나온 그 황 가스가 그 화성에 그때 당시 지하에 얼음들이 있었다면
1: 네.
0: 그 얼음 틈 속에 곳곳에 이제 포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한 황 성분이 지하 얼음에 틈을 비집고 잘 들어가 있다가
1: 네.
0: 나중에 얼음까지 노출되고 얼음도 다 메말라서 사라지고 이제 여러 풍화 침식을 겪으면서 다 얼음, 물이 없어지고 나면
1: 네.
0: 이제 순수하게 남은 그 앙금처럼 황 덩어리만 발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이런 지질학적인 방식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대안 가설도 나와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가설들이 조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단계일까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이게 너무 중요한 게
1: 예예.
0: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를 탐사한다고 할 때 일종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Confidence of Life Detec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콜드라고 부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 탐지에 얼마나 그러니까 생명 탐지된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나눠놓은 거예요.
1: 콜드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이런 느낌이 있네요.
0: 그런 뜻일 수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단계는 일단 뭔가 흥미로운 신호가 나왔느냐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럼 2단계는 혹시 이게 화성의 성분인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뭐 지구의 물

0: 질 같은 게 오염되어서 혹시 이상한 신호가 나온 건 아닌지 예. 오염을 판단하는 단계가 있겠죠.
1: 예.
0: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여기뿐 아니라 또 화성 다른 지역에서도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정말 생명활동으로만 나오는 성분이야? 라는 것까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이게 정말 생명체 활동이라면 어떤 지역에서 언제쯤 또 이런 증거를 파악할 수 있을까를 예측한 다음에
1: 예.
0: 그 예측대로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이거는 꽤나 높은 확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7단계가 나눠져 있고
1: 예.
0: 이번 황 성분 같은 경우에도 1단계가 될까 말까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1단계는 흥미로운 신호가 발견됐던데
0: 네.
1: 이게 진짜 흥미로운 건지도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예. 다른 대안 가설 중에 하나로
1: 예.
0: 운석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있어요.
1: 아, 예.
0: 그래서 화성에도 지구처럼 여러 운석들이 떨어지고 심지어 화성은 지금은 대기가 거의 없으니까 지구처럼 방어도 잘 안 되겠죠.
1: 예.
0: 그러면 운석 안에 애초에 이렇게 고농축된 황 덩어리가 있었다면 이게 굳이 화성에서 만들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1: 네.
0: 충분히 화성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화성에 가서 직접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이 탐사 로봇에 들어있는 몇 안 되는 그 작은 탐사 장비를 가지고 제한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1: 거기에서 샘플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가져올 필요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겠죠.
0: 그게 조금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제 큐리오시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다음 탐사 로봇으로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또 가서 몇 년째 열심히 화성들을 탐사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 퍼서비어런스는 어떤 플랜이었냐면 퍼서비어런스만 그 임무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후발대까지를 고려한 전체 플랜이었거든요.
1: 예.
0: 그 후발대가 이제 퍼서비어런스가 여기저기 화성을 쑤시고 샘플을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 샘플을 들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화성에서 지구로 샘플을 갖고 회수하겠다라는 플랜의 일부였어요.
1: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도 할 수 있으니까.
0: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나사의 예산도 많이 깎여나가고
1: 예.
0: 나사가 그 계획하고 있는 우주 전략도 조금 방향이 틀어지면서 사실상 지금 마스 샘플 리턴이라고 하는 이 후발대 계획은 거의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퍼서비어런스는 예정대로 화성에서 샘플을 잘 모아 놓았어요. 지금도 모으고 있거든요.
1: 네.
0: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예.
0: 근데 후발대가 너무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못 갖고 올 수도 있어요.
1: 어쨌든 거기서 잘 저장해두면은 나중에 혹시
0: 그쵸.
1: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0: 뭐 진짜 나중에 한 4, 50년 있다가 사람이 가서 갖고 오게 될 수도 있겠죠.
1: 그럼 이번에 발견된 그 순수한 황이라는 것도 퍼서비어런스가 채취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0: 아 근데 이번에 탐사한 거는 네. 퍼서비어런스는 아니고 큐리오시티가 네, 한
1: 했는데.
0: 거라서 큐리오시티는 사실 샘플을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1: 네, 그럼 그 위치로 퍼서비어런스가 가가지고 그 밟았던 그 황 순수한 황
0: 네.
1: 주변에 있는 흙들
0: 네네.
1: 혹시 주변에 미생물이 있을지도
0: 그럴
1: 모르니
0: 그럴 수 있죠.
1: 그거를 쑥 담아가지고 네네. 보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0: 근데
1: 들어서.
0: 근데 저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1: 예.
0: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퍼서비어런스가 됐건 큐리오시티가 됐건 화성에서 다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1: 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0: 그러니까 화성이 정말 조그만한 그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 아니라
1: 네.
0: 거대한 또 나름의 행성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지구로 예를 들면 큐리오시티는 이집트 나일강을 탐사하고 있는 거고
1: 네.
0: 퍼서비어런스는 호주 사막을 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관심이 있더라도
1: 예.
0: 가기가 어렵죠.
1: 그렇죠. 우리는 뭐 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싫어서 나르기라도 하는데.
0: 그 화성 탐사선들이 하루에 주행하는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 하루 동안 주행하는 총 거리요?
0: 네.
1: 걔네가 여기처럼 뭐 엔진에 뭐 뭐야 주유를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배터리로만 움직일 테니까
0: 전기차인 거죠?
1: 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 하루에 10km 가도 많이 간 거 아닐까 싶어요.
0: 하루에 500m 갈까 말까 합니다.
1: 그렇게 조금 가요?
0: 정말 왜냐면 어디에 발이 빠질지 모르잖아요.
1: 예.
0: 뾰족뾰족한 돌멩이들도 여기 땅 밑에 숨어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정말 느리게 가요.
1: 조심스럽게 가는군요.
0: 네, 진짜 그 만약에 라이브로 보고 있다면 속 네. 터질 수도 있어요.
1: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발견됐다 그러면 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0: 정말
1: 없겠네.
0: 극한의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1: 순수한 형태의 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생명활동의 증거인지 화산 활동해진 건지 아니면 운석 충돌 때문에 이 순수한 황이 발견된 건지 아직까지는 여러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0: 네, 맞습니다.
1: 때문에 어떤 가능성만 그냥 연결해 볼 수 있을 정도 이지 네. 명확하게 우리가 밝혀낸 건 아직은 없다.
0: 그렇죠.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 황 덩어리로 발견된 그 암석 자체가 예. 좀 비주얼이 충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화성 우리가 보통 화성을 생각하면 붉은 사막을 떠올리지만 이 암석은 진짜 노란 반짝반짝하는 그렇군요. 결정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의 빛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의 빛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흥배 교수와 함께 화성 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앞서서 저희가 순수한 상태의 황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통해서 이게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 건지 여쭤봤는데 뭐 생명활동의 가능성, 증거일 가능성도 있고 화산활동의 증거일 수도 있고 운석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확실하게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다.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부터 제가 이제 탐사선에 대해서 쭉 역사를 이제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릴 건데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하나가 와서 요거 하나 처리하고 가도 될까요?
0: 아, 네, 좋습니다.
1: 네, 0062님이요. 이과학 저과학 애청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많은 행성 중에 왜 지구에만 산소가 있는 걸까요? 화성이 지구와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산소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산소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죠.
1: 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지구에 산소가 있는 건 생명체 덕분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신기하다.
0: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지구 환경을 생각해보면 예. 고대 지구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의 바다 같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네. 그때는 화산가스가 상당히 많았겠죠.
1: 예.
0: 그러면 뭐 CO2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황화수소 같은 그런 다양한 이제 기체들이 드글드글 했을 텐데
1: 예.
0: 그 지구에서 물이 생기고 처음에 세포가 생기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겪냐면 우리가 고대 생명체들을 보면 산소를 좋아하는 세포들도 있지만 네. 산소가 오히려 없어야 살 수 있는 세포들도 있어요.
1: 예.
0: 이걸 우리가 혐기성 그쵸. 세포라고 부르죠.
1: 기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명체들이 쭉 진화하면서 최초의 광합성이란 걸 하게 되죠.
1: 네.
0: 그럼 광합성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대기

0: 중에 드글드글했던 CO2를 먹어서 산소를 뱉어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구의 산소가 많아진 건 네.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1: 아, CO2를 흡수해서 그쵸? 에너지로 저장을 몸속에 하고 그쵸? 산소를 내뿜으니까.
0: 맞습니다. 뭐 바닷속이나 강에 살고 있던 조류 같은 그런 원시적인 생명체들 때부터 네. 이제 본격적인 광합성을 하게 되고 CO2밖에 없었던 그 척박한 고대 지구의 환경을 나중에 산소가 지금처럼 20% 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산소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육상 동물 여러 생명체들이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1: 아,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저걸 그쵸? 활용하면은 살 수 있겠다라고 예, 변화하는 생물들.
0: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오히려 화성 같은 행성도 우리가 뭐 전반적인 지질학적인 흔적들은 예. 지구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성은 아마 생명체가 많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찍이 이제 물이 다 사라지고 자기장도 사라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구처럼 충분한 산소를 품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더 근원을 파고들면 사실 산소가 있는 게 생명체 덕분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CO2 같은 것들을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는 생명체들 덕에 산소가 있었고 그 산소를 활용한 생명체가 뒤늦게 나타난 것.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3645님이요. 그런 반대로 화성에 생명체를 보내면 산소가 생기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 같긴 합니다.
0: 아,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1: 맞아요.
0: 저는 그럴 순 있다고 생각해요.
1: 오.
0: 왜냐하면 화성은 그 대기 옅은 대기지만 네. 그 대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산화탄소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소위 뭐 이끼 같은 지의류라고 하죠. 땅에 예. 달라붙은 옷 같은 친구들. 그런 이끼 식물들을 보내서 뭔가 광합성을 잘 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산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아이디어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1: 예.
0: 다만 문제가 있죠. 뭐냐면 화성의 대기의 대부분은 CO2이지만 절대적인 대기의 총량이 너무 적어요. 그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와 비교했을 때 0.6%밖에 안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이 1기압이면 화성은 0.006기압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그만큼 공기를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중력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0: 맞습니다. 중력도 약하고 또 중력이 약하니까 내부도 뜨겁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자기장도 못 만들고 자기장 보호막도 없으니까 태양풍에 다 불려 날아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겪어버린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화성은 그러면은 대기가 거의 없는 상태?
0: 네, 맞습니다.
1: 자기장 보호막도 없는 상태?
0: 네.
1: 근데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지구 속에서 뭐 멘틀이라 우리는
0: 네.
1: 멘틀의 이제 대류?
0: 네, 네. 그 외핵이라고 하는 네. 액체로 된 그 핵이 있는데
1: 외핵
0: 네 그 금속을 많이 머금고 있는 외핵이 빙글빙글 돌면서 발전기처럼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게 현재 주류 가설이죠.
1: 그렇죠. 근데 네. 화성은 그 활동이 멈춰 있다.
0: 네.
1: 자기장이 거의 없다.
0: 네. 한 30억 년 전쯤에 그 발전기가 다 멎은 걸로 추정합니다.
1: 그 자기장 우리 지구의 그 자기장 때문에 오로라도 생기고 하면서 태양풍을 막아준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 막아줄 게 없으니까 태양풍에 직접적으로 화성의 표면들이 막 닿으니
0: 네,
1: 대기들이 흩어지고 그쵸. 할 수밖에 없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화성의 환경까지 청취자분들의 질문 덕분에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시 또 화성 탐사로 돌아가 볼게요. 탐사는 지금까지
0: 네.
1: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많이 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뭐 바이킹 탐사선,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개인데
0: 네.
1: 그 역사를 하나씩 짚어주시고 네. 각각이 어떤 역할을 위해서 발사가 됐는지
0: 네.
1: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 마침 올해로 딱 50주년을 맞이하는 1976년에 화성에 내려간 그 바이킹이라고 하는 착륙선이 있습니다.
1: 네.
0: 이 바이킹은 처음으로 화성 표면에 발을 딛고 이제 실제로 화성의 흙을 퍼올려서
1: 네.
0: 그 안에 들어있던 실험 장치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했던 탐사선인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1: 예.
0: 바이킹 때부터 지금 뭐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 화성 탐사의 역사를 보면 천문학자들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예. 화성을 일단, 바라보는 관점이
0: 맞아요. 일단 처음에 딱 화성에 드디어 착륙선을 보낸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첫 술에 배가 부르고 싶어요.
1: 예.
0: 우리 이제 드디어 화성 갔으니까 생명체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킹 때 했던 대부분의 그 실험 장치들은 곧장 생명의 흔적을 찾는 실험들이 많았어요.
1: 목적이 너무 뚜렷했군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지금까지도 논란 중인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그 바이킹에서 이제 흙을 퍼올래요. 네. 그리고 그 흙 속에 혹시

0: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명체가 좋아하는 네. 탄소가 들어간 영양분을 주입해 줍니다.
1: 예.
0: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생명체들이 탄소를 먹어서 CO2를 방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산화탄소를 이제 방출할 거다고.
1: 우리가 뭔가를 먹고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0: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검출돼도 예. 이미 화성의 대기에는 CO2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게 정말 생명체가 만든 건지 원래 있던 게 들어온 건지를 알아야 할 텐데.
1: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실험하지 않는 한.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실험장치 안에 넣어주는 탄소 영양분, 탄소밥이 일반적인 탄소가 아니라 14탄소입니다. 방사성 탄소예요.
1: 아, 예, 예.
0: 동위원소 탄소.
1: 예.
0: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탄소를 인공적으로 넣어주고 그 방사성이 검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겠다.
1: 아,
0: 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1: 그렇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드무니까.
0: 맞습니다.
1: 그걸로 그 CO2가 나왔다면 내가 넣어준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일 거야. 네.
0: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네.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대박이다. 여기 네. 미생물 있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정말 생명체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흙 샘플을 뜨겁게 달구었을 땐 그
1: 예.
0: 안에 있던 생명체들이 다 세포 구조가 파괴되고 죽어야 되니까
1: 예.
0: 뜨겁게 달구고 나서 다시 밥을 주면 그때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1: 네.
0: 또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0: 네, 한번 구워보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구워놓고 흙을 구워놓고
1: 좋아요.
0: 다시 또 밥을 줍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번에 안 나왔어요.
1: 네.
0: 오 대박. 그러면 이제 진짜 뜨거운 열은 버틸 수 없고 CO2를 내뱉고 하는 생명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논쟁 중인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 이거를 이 실험을 디자인했던 과학자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 이건 난 생명체 찾은 거 맞다 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1: 예.
0: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다른 실험들, 그래서 뭐 메테인을 검출하고 하는 다른 종류의 실험들에서는 뚜렷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치명적으로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정말 생명체라면 미생물이라면 얘네가 지구 생명체처럼 증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1: 네.
0: 당시에 사람들은
1: 예.
0: 그러면 챔버 안에 좀 시간을 두고 나면 세포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당연히 이제 밀폐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체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영양분이 없으면 또 사라지고
1: 네.
0: 이런 그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출되는 CO2의 양이나 세기가 별로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생명활동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결국에 아직까지 논쟁 중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쉽지만 생명의 흔적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1: 왜냐하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재현 가능해야 되고
0: 맞습니다.
1: 예,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0: 네.
1: 그러면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반복 실험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0: 네네.
1: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CO2 실험에서만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진
0: 네.
1: 예, CO2가 나왔다.
0: 네 맞습니다.
1: 뭐 메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을 이용한 네. 그런 실험에서는 안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CO2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탄소를 이용해서 CO2를 만들어내는 어떤 생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당연히 가질
0: 그쵸.
1: 수 있을 것 같고 증식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명체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환경 실험 환경에서는 증식을
0: 네.
1: 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0: 네네.
1: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0: 그쵸.
1: 아직까지 논란이라는 이유는 알 것 같긴 합니다.
0: 아 근데
1: 예.
0: 나중에 가서 큐리오시티가 또 여기저기 탐사를 하다가 바이킹에서 논란이 됐던 그 실험에 조금 더 찬물을 끼얹는 발견을 하기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큐리오시티가 이제 새롭게 가서 화성의 흙을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1: 네.
0: 화성의 흙에 지구 흙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과염소산염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산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아, 이 높은 농도의 성분, 산소를 머금고 있는 분자들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우리가 탄소를 집어넣었을 때 자발적으로 CO2가 만들어져서 나왔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다른 이제 생명체를 배제한 방식의 화학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바이킹의 실험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생명의 증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더 회의적으로 가게 된 거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0: 네.
1: 근데 바이킹 탐사선은 어쩌면 망망대해에서 생명체를 직접 찾아보겠다
0: 맞습니다.
1: 라는 목적을 가지고
0: 네.
1: 다소 뭐라 그럴까요?
0: 공격적으로
1: 적극적으로
0: 네.
1: 다소 좀 어려운 미션을 네.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것 같아요. 큐리오시티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갔을까요?
0: 아,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가서 땅 조금만 파보면 생명체 나오지 않을까? 생명체를 체포하자. 네. 이게 이제 방점이었다면 예. 나중에 이제 최근에 오는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는 그것보다는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이었던 적이 있는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1: 아, 네. 오히려 조금 더 그쵸. 넓게. 어.
0: 그래서 생명 흔적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 바이킹 탐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화학 성분이 나와도 네. 이게 생명 때문에 나온 건지 지질학적인 변화 때문에 나온 건지 그냥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의 결과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 운석 충돌인지.
0: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대안 설명도 가능하고 네. 오로지 생명체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생명체를 다이렉트하게 찾기보다는 예. 일단 생명체가 거주할 만한 환경이었던 적이 있는지부터 체계적으로 찾아보자.
1: 가능성을 조금씩 좁혀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큰 가능성부터 검토하자.
0: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물이 흘렀던 증거를 찾아본다거나 과거에 자기장에 강했던 적이 있는지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예. 식으로 여러 환경, 과거의 환경, 그러니까 고지구처럼 고화성의 환경을 유추해 나가는 거죠.
1: 어, 그렇군요. 그게 2012년인가 발사가 됐나요?
0: 어, 네, 맞습니다. 예, 예. 2012년에 이제 큐리오시티는 그 게일 크레이터라고 하는 네. 그 크레이터에 착륙을 해서 이제 다양한 샘플들을 파보고 마찬가지로 뭐 여러 관측을 하게 되고요.
1: 2012년에 착륙을 한 거고.
0: 어,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요?
0: 퍼서비어런스는 조금 더 최근에 착륙을 했는데 네. 퍼서비어런스도 사실 큐리오시티랑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화성을 긁어보고 표면을 찔러보고 하는 걸 넘어서서 후발대가 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아, 이제 샘플을 저장해서
1: 채취까지 그쵸? 하자.
0: 지구에 가서 이제 흥미로운 샘플들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퍼서비어런스도 그렇고 그 큐리오시티도 그렇고 대부분 의도적으로 흥미가 있을 만한 지역에 착륙을 시켰어요. 대표적으로 퍼서비어런스 같은 경우에도 예제로 크레이터라고 하는 그 크레이터의 가장자리 부근에 착륙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낙동강 하류가 느껴집니다. 어. 그러니까 그 비좁은 물길이 쭉 흘러오다가
1: 약간 구불구불하게
0: 맞아요. 네. 그리고 크레이터의 경사면을 따라서 이제 물길이 열려 있어서 예. 그쪽으로 쭉 흙들이 쌓였겠죠. 그리고 그 흙들이 진짜 삼각주 모양으로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여기는 확실히 과거에 물이 흐르면서 크레이터 경사면을 따라서 물이 내려가는 저 퇴적물을 쌓아놨던 지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러 착륙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물이 모인다는 건 거기에 혹시 흙에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 미생물들의 흔적들도 거기에 많이 누적이 되었을 거니까
1: 그렇죠.
0: 여기라면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웅배 교수님이. 우리가 아는 뭐 물질의 어떤 뭐 합성이나 뭐 이런 것들 변화 그런 걸 매개할 수 있는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0: 맞습니다.
1: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화성에서 이 물의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물 아닌 다른 액체이면은. 힘들까? 이 부분은 예전에 물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네. 답을 주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예, 해결됐다고 치고
0: 네네.
1: 그러면 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 여러 흔적들은 실제 그 물이 흘렀던 건가?
0: 네네.
1: 네. 다른 액체가 흘렀을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0: 너무 좋은 질문.
1: 물이라면 생명이랑 연결될 텐데.
0: 그쵸, 그쵸. 네. 일단 화성에 물이 있었다라는 네. 거는 거의 99.9%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아닌 다른 액체였어도 뭐 쭉 흘러가면서 땅에 지질학적인 흔적을 남길 가능성도 없진 않죠.
1: 네.
0: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사진에서 강줄기처럼 보이네, 물이 있었던 웅덩이처럼 보이네라고 해서 물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염 성분들, 화학 성분들, 물에서만 가능해 보이는 여러 화학 성분들의 흔적들, 이런 침전물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물을 아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심지어 지금은 화성 표면 조금만 타고 들어가면 예. 아직 남아 있는 물 얼음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물이 있다는 거는 이제 팩트로 다 알고 있고 고체 얼음 물까지는 화성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인 거죠.
1: 얼어있는 물이 있다라는 거는 무엇으로 확인했나요?
0: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걸 촬영을 해보면 화성을 굳이 다 땅을 파보지 않아도 네. 그 땅 밑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화성 지진파 탐사 같은 거를 하는 탐사 로봇도 있는데 네. 그 지진파가 퍼져나갈 때 양상을 가지고 예. 그 안에 밀도가 어떤 물질이 있을지 그럼 이 정도 밀도 분포면 이건 물이다

0: 얼음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1: 그런 실험들은 큐리오시티, 네네,랑 퍼서비어런스가 하고 있겠군요.
0: 아, 네. 참고로 지진파 탐사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지진파 탐사 그 착륙선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화성의 운석 떨어질 때마다 화성 전역에 울려 퍼지는 지진파를 감지해서 이제 내부에 어떤 밀도의 성분이 있는지 이런 지도를 또 그려 나갔던 거죠.
1: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를 보냈네요.
0: 네.
1: 화성에는 지금까지 몇 개의 탐사선이 간 거예요?
0: 총 대수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워낙에 날아간 게 많아서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인기가 많은 탐사선인 건 맞습니다. 또 예정된 것도 너무나 많고요.
1: 네. 예정된 건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낙동강처럼 물이 이렇게 구불구불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과거의 화성은 그 환경이 지금의 지구의 그 강이 흐르는 그런 환경이랑 굉장히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달랐을까요?
0: 우리가 현재 추정하기로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 20억 년 전까지는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일단 물은 있었다. 20억 년 전까지.
0: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물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이는 지질학 그 돌멩이의 나이 중에 가장 최근까지의 돌멩이 나이가 20억 살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 그래도 한 20억 년 전까지는 물이 지엽적으로는 있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성의 환경, 그러니까 화성의 기후는 어땠을까? 사실 지구의 기후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1: 없죠.
0: 지구도 지역에 따라서
1: 그렇죠.
0: 한랭 건조할 수도 있고.
1: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대충은 알잖아요. 어떤 지구 대순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 뭐 적도 부근이 뜨거워진 거를 위쪽으로 좀 에너지를 옮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대기가 원활하게 순환됐을 거야.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전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화성도 지역에 따라서 기후는 천차만별이었을 거예요.
1: 그렇긴 하겠죠.
0: 화성의 극지방은 뭐 지금도 영하 한 150도까지 내려가는 엄청 추운 기후이고 화성의 적도는 태양빛을 받고 있는 따뜻한 낮일 때는 상온 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꽤나 그렇게 살기 어려운 지역은 또 아닌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성에서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살 법한 살기 좋았던 기후를 찾아내서 이 정도 지역을 가야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양의 물 얼음도 CO2 얼음 드라이 아이스가 많이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화성 남극도 노려보기도 하고 또 너무 적도 지방에 가면 물이 다 메말라 있을 테니까 조금 적당한 중위도 지역에 가서 이런 그 진흙이 보이는 크레이터를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화성은 지금 지구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추운 차가운 사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물이 있었다면 적어도 훨씬 습한 기후이긴 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의 화성은 거의 없다.
0: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의 환경은 어쨌든 대기는 거의 없고 그렇죠? 물은 바다 그 표면에선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태이고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자라는 정도의 이제 목적으로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9968님은요.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었다면 과거 생명체가 살다가 지구를 발견해서 지구를 이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하셨는데
0: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을 쪼개보고 거기에서 너무 수상한 화석을 발견했다. 이거 미생물 화석이다라고 해서 엄청 스캔들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있었다면 뭐 충분히 간헐적으로 화성과 지구도 서로 이런 물질 교환은 할 가능성은 없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1: 재미있는 상상이긴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태양계, 화성 외에도 생명체 가능성이 고론되는 천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목성의 유로파 위성이라든지
0: 맞습니다.
1: 토성의 위성이 뭐 엔셀라두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타이탄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근데 왜 유독 화성에 그렇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명체 가능성에 대해서.
0: 전 이거 깔끔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0: 문화적인 이유가 있고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좋아요.
0: 일단 문화적인 이유는 이미 우리가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화성에 물이 흐른다. 화성에 어쩌면 외계인이 만든 운하가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다양한 상상들이 화성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950년대가 지나면서 계속 화성에다 많은 걸 날려보내기 시작을 했고 어찌 보면 이미 화성에 너무나 많은 탐사를 했기 때문에 매몰 비용도 아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네. 화성이 그나마 싸게 갈 수 있습니다.
1: 가까우니까?
0: 그렇죠. 네. 화성이 그나마 가까운 곳이고 목성이나 토성까지도 물론 가긴 하지만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5, 6년 걸리거든요. 네. 근데 화성은 1년 안에 갈 수 있다 보니까 훨씬 저렴하게 간단한 탐사를 하기 좋다라는 게 있고 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이유에서 보면 네. 화성은 물론 목성 주변에 뭐 유로파, 토성의 엔셀라두스 다 매력적인 곳이지만 어쨌든 발 디딜 땅이 있고 그리고 대기권도 있고 네. 과거에 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생명을 재배한 우리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암석, 그다음에 바다, 그리고 대기 예. 이 세 가지 3요소를 모두 갖췄던 무대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의 흔적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학적인 기대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새로운 탐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그 화성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방점을 또 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장이 대체 어떻게 사라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화성의 쇠퇴 과정. 그것도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의 극지방 같은 데 주변을 빙글빙글 지나가면서 아직까지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약한 자기장을 감지한다거나 화성에서도 가끔 오로라 같은 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 희미한 데이터들을 감지해서 화성의 자기장과 태양의 상호작용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남아있습니다.
1: 우리의 미래가 궁금해서이기도 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지친 날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8: 층은 달라도
9: 층은 달라도
8: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3: 예, 마칠 시간인데요. 인사 나눈 지웅배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14: 네, 그
13: 뭐죠?
14: 조만간 10월 7일일 텐데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네. 또 이 화성 탐사선 못지않게 아주 흥미로운 우주 이벤트가 있잖아요. 바로 누리호가 또 우주로 올라가게 네, 네. 될 텐데 어,
13: 알겠습니다.
14: 우리 아나운서님 또 이번에 생중계 하시나요?
13: 네, 고맙습니다.
15: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6: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17: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

0: 명화한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한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한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의 정원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며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농지 약탈, 54조 ETF 참극 등이 경제 내란, 사관학교 통폐합, 한미동맹 와해, 지뢰 폭발 사고 등은 안보 내란, 사법부 독립 파괴, 현지 누나, 인사 전횡, 문조털레유 챙기기 등은 정치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대검 첫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인지수사에 대한 본인의 기본 철학이라며 절제된 수사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역대 모든 검찰총장이 강조해왔다. 던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투자 사업과 안보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지 시각 저녁 7시 20분부터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0: 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북한 전투기가 전술 조치선을 넘은 사실이 공개된 건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군 소식통은 미상학적, 즉 정체불명의 비행체 감시 식별 과정에서 대응 필요성이 있어 추격한 것으로 안다며 북방 한계선 침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말랑이와 왁부볼 등 일부 촉감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촉감 완구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방부제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7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추분입니다. 태양이 적도 바로 위를 지나면서 북반구의 낮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시기로 접어드는 날. 그러니까 추분은 밤과 낮의 시간이 균형을 유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사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듯 추분의 시간도 실제로는 대기의 굴절과 해가 지는 기준 때문에 낮이 밤보다 조금 더 길다고는 하는군요. 오늘 1부에서 다룰 대미 투자 문제도 핵심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데 이것도 결국은 균형의 문제겠죠. 첫 곡은 주디 콜린즈의 턴 턴 턴입니다. 지난번에 버즈의 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 곡을 가을 분위기로 가장 아름답게 부른 가수는 주디 콜린스인 것 같네요. 모든 것에는 계절이 있다는 가사로 시작됩니다. 일단 들으시고 상업적 합리성이든 뭐든 생각해보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구촌 사이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면은 대미 투자 발표 관련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속보로 일단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상대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첫 투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까지는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잠깐 열렸죠. 한 30분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한미 간의 투자 문제하고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주니까 트럼프도 이제 일종의 화답을 한 셈이 됐는데, 대미 투자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0: 계속 따라붙는 질문은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미국의 인프라만 지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이 문제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남은 과제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처음 뵙습니다.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0: 서강대 교수님들하고는 아주 익숙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1: 아, 요즘 활약들이 대단하셔서 네, 저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유, 맞습니다. 일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세부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 멕시코랑 텍사스 국경 쪽에 있는 엔시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0: 예, 예.
1: 인구가 한 540명,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예, 예.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거고요. 여기 한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한 200억 달러 좀 넘게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한 번에 이거를 뭐 규모 자체가 6.3 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이게 원전 한 5개 정도, 예. 6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짓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1기가와트 좀 넘는 걸 짓고
0: 예.
1: 그리고 수익성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2단계로 진행을 할 거다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0: 예예. 그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건질 수가 있느냐. 상업적 합리성은 여기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 상업적 합리성을 저는 세 가지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첫 번째로는 이 발전소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저희가 가스 발전소를 지으면 좋은 점은 가스 발전소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껐다 켰다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래서 수요처 옆에다 지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러면 옆에 이제 수요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0: 예, 전기가 필요한 사람들.
1: 네, 네. 예. 근데 전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주변에는 없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0: 예.
1: 요거는 약간 미리 투자를 해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텍사스 자체가 최근 미국에서는 전력 사용량이나 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주이긴 합니다.
0: 예.
1: 그런 측면에서 는 아, 미래 수요를 보고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나머지 두 개 층위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저희 잘 생각해 보면 가장 크게는 관세 압박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마 뭐 앵커께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진출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0: 예.
1: 이런 부분의 합리성은 여전히 예. 남아있다.
0: 우선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요처
1: 네.
0: 전기가 필요한 사람이 근처에 있느냐.
1: 네.
0: 이거는 좀 더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생산한 전기를 누군가 꾸준히 사줘야 이게 그 수익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미래성은 있습니까, 그러면?
1: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수요처 얘기를 하기 전에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가스전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가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사다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되고요.
0: 아, 예.
1: 그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물론 이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좀 달려 있습니다만
0: 예.
1: 주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예. 지역이긴 합니다.
0: 또 이제 반대 의견도 또 많기 때문에.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버지니아나 뭐 펜실베니아 이쪽에서 벌써 반대 의견이 굉장히
0: 예, 예.
1: 많고 좌초되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0: 예, 예.
1: 데이터 센터를 여기 지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어쨌든 간에 전력이 굉장히 풍부한 동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일부를 텍사스에서 여기가 굉장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예.
1: 그런 측면에서는 뭐 향후에 조금 굳이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왜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0: 예.
1: 어쨌든 간에 미국과 불평등한
0: 그렇죠.
1: 예, 관계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선택한 부분도 있지 않나 정도로 보고
0: 예.
1: 있습니다.
0: 근데 기왕이면 계속 상업적 그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는 투자하면 벌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그건 그 미국 쪽도 어렵긴 했겠지만 합의한 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얻어내야 될 점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가.
1: 네.
0: 예를 들면 발전소를 짓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벌써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가스 터빈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이 좀 미국 가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0: 예.
1: 나오고는 있고요.
0: 그 보장이 없다면서요 이번에.
1: 보장도 없고요.
0: 예.
1: 일부 부분에서는 미국의 뭐 입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0: 예.
1: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 협상이 뭐 끝난 협상이라기보다는
0: 예.
1: 이제 계속해서

0: 이어져야 될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지도 예. 협상을 해야 될 또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1: 문만
0: 있습니다.
1: 문만 열어놨지 거기에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다른 뭐 미국 기업이 들어갈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0: 네, 다만 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원전이라든가 가스발전이라든가 워낙 원천 기술이나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미국 측에서 크게 장벽만 치지 않아준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 하여간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그걸 보면 그렇게 쉽게 그거까지 열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또 들어서 그건 뭐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0: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그만큼 또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을 건설하는데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아니, 뭐 경쟁력 자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실 예.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고 평가는 받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미국이 문을 열어주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협상의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분 구조를 놓고 한미 사이에 좀 이견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분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그러니까 그 지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 원전이랑 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제 2호 투자가 아마 원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1: 예, 예.
0: 미국에다 이제 원전의 8기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사실 올해 1월 달로 돌아가 보시면 무슨 일이 작년 1월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 예.
0: 그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기업. 지금은 이제 미국 기업은 아니죠. 캐나다에서 예.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랑 우리나라랑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술이 원래 미국 기술이니까 이걸 한국에 갖다 쓴 거니까 그거 외국에다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IP라고 하죠. IP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1: 예.
0: 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단락은 됐습니다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려는 건 그건 것 같아요.
1: 예.
0: 미국의 원전을 짓는 건 짓는 건데 지을 때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일부가 우리가 좀 구매할 수 있게 예, 해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 같은 데에 우리의 목소리를 좀 넣을 수 있게 해줘라.
1: 예.
0: 그것을 통해서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으로 좀 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걸
1: 예,
0: 우리가
1: 예.
0: 좀 풀어낼 수 있게 해줘라라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게 아마 이제 원전과 관련된 지분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 사실 한 칸 건너뛰셨는데 지분 얘기가 거기도 있지만
0: 네.
1: 이 말씀은 이제 미리 나눈 걸로
0: 네.
1: 해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분 구조는 그 저 이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의 지분 구조. 그러니까 건설 자금을 100 우린 100%
0: 네.
1: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다 되는데 미국 측은 지분을 5대 5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0: 네.
1: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9, 한국이
0: 네.
1: 1.
0: 네.
1: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건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 안에 그것을 감안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1: 예,
0: 같고요.
1: 예.
0: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돈을 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면 이제 처음에는 5대 5로 나누고
1: 예, 예.
0: 언제까지 그렇게 나누냐면 우리가 넣은 돈과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다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1: 예.
0: 그다음부터는 미국이 9대 1로 9를 미국이 갖고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거는 애초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미국 투자할 때 들어가 있던 조항이기도 하고
1: 예.
0: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번에는 이런 수익이 혹시 잘 안 났을 때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간의 완충 장치들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분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이슈될 것이 뭐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예,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미 투자 협상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왔냐면 뭐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 약속했던 한도인 2천억 달러 3,500억 중에 1,500억은 다른 데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저 마스카?
0: 네, 맞습니다.
1: 들어가는 거고.
0: 네.
1: 2천억 달러를 혹시 넘어서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그건 어제 그 김정관 장관께서 국회 가서 보고를 할 때 확실하게
1: 예.
0: 선을 그었습니다. 2천억으로 우리는 상한을 미국과 얘기가 끝났다라고
1: 예,
0: 얘기가
1: 예.
0: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1: 예,
0: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나름의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산형 투자기금이다. 이게 좀 생소하긴 한데 뭐 한쪽에서 손해 보면 다른 쪽 이익으로 메워준다 뭐 이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0: 예, 그 가장 쉽게 청취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방화벽입니다. 예, 저희 예. 건물 가보면 방화벽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에 불이 나도 딴 쪽으로 안 번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저희가 1호, 2호, 3호 서로 다른 세 가지 건으로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예, 예. 크죠.

0: 않습니까? 그럼 어떤 데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산형이라는 건 그 위에다가 하나 법인을 만들어서 예, 예.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적게 나오는 데서 너무 적게 나오면 예. 많이 나오는 데에서 좀 끌어다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예.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익 구조를 맞춰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1: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전판이라는
0: 네, 건데 맞습니다.
1: 그 이제 최악의 경우는 1호, 2호, 3호가 다 별로 그렇게 수익성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우산형이라는 것도 다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0: 소용은 없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안전판을 넣어둔 게 이게 협상이 되게 복잡한데요. 예, 예. 하나의 안전판이라고 넣어둔 거는 만약에 중간에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좌초가 되면 우리가 먼저 원리금을 뺄 수 있는 그 방안까지도 넣어놨다라는 게 예. 어제 김정환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1: 예,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네. 같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워낙... 논란이 좀 많은 거여서.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분명히 그것도 얘기가 나올 텐데.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조금 상징적으로라도 이번 협상 결과로 좀 넣어주길 바랬던 것 같고요.
1: 예, 예.
0: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1: 그건 중간선거 앞두고 그러는 거죠.
0: 중간선거 앞두고도 그렇고 뭐 본인의 뭐 정치적인 기반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이번에 저희 그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텍사스랑 알래스카가 원래는 공화당주인데.
1: 예, 예.
0: 최근에 스윙으로 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1: 예.
0: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알래스카는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1: 예.
0: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생각은 우리가 좀 침대 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버텨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예. 그만큼 수익성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특히 알래스카와 관련해서는
0: 알래스카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사실 공사를 하기도 척박한 환경이고요.
1: 그러게요. 영하 40도라니까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0: 네,
1: 다 됐네요.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의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비틀즈의 You Never Give Your Money를 듣겠습니다. 돈 대신 약속이 적힌 종이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시작된 불신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도 일단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피곤한 일이긴 하죠.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예, 비틀즈의 You Never Give Your Money 듣겠습니다.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예, 이선영 아나운서의 2부 국제뉴스입니다.
6: 사우디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동서 송유관을 열흘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이 송유관의 하루 최대 수송 능력이 700만 배럴인데요. 펌핑 속도를 회복하는 데는 최대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는요,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량이 회복될 거란 기대감 덕분일까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는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연단에 올라서 이란에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혹은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중동의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등 트럼프의 원색적인 비난이 계속되자 이란 대표단은 실무자 한 명만 두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총회장 밖에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미국에선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에선 마수드 페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이 3시간가량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또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7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이란 영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 내정을 간섭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하늘길 봉쇄에 나섰는데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부르죠. 미국 시간으로 23일 내일부터 이란 항공사에 연료를 보급하거나 착륙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라크와 오만으로 향하는 이란발 여객기 운항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한편 북한과 연내 회담을 원하는 트럼프는 38분간 이어진 유엔 연설에서 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우리 시간으로 29일 유엔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산이 연단에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를 30분 정도 만났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 기여해달라는 기대를 전했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전 이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종전 협상에 대한 조건 관련해서 이란 내정을

0: 간섭하지 마라. 아, 이런 내용이었죠.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이선영이었습니다.
1: 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기업이죠. 미국의 메타가 공개한 새로운 AI 모델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름은 뮤즈라고 합니다. 첫챗 GPT 클로드까지 다 제치고 지금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AI가 이제 질문에 답을 잘하는 수준이었다면 뮤즈는 단순히 답을 하는 것에 그치진 않고요. 사용자가 필요한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똑똑한 비서라는데 이런 모델을 AI 에이전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용어가 참 AI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뮤즈의 열풍을 계기로 해서 AI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던 시장에서 갑자기 또다시 AI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죠. 메타가 만든 뮤즈를 중심으로 최근에 AI 생태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새로운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제미디어 OPT를 운영하시는 박진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예, OPT의 박진영입니다.
7: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잘 해보겠습니다.
7: 아, 예, 네. 예. 하여간 그 경제 얘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박진영 대표님의 소신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8: 네, 저 처음에는 경제 분야로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원래는 저의 또래 세대를 위한 기성 미디어가 새롭게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으로 언론사 취업보단 창업의 길을 선택했었는데요.
7: 아, 그렇습니까?
8: 네. 예. 저희 또래 세대에게 부족한 분야가 뭔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예. 쪽이 확실히 어렵고 복잡한데 가장 관심이 또 많더라고요.
7: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자꾸 듣고 또 쉽게 풀이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고요.
8: 네네. 저도 국문과 출신으로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를 택했고 예. 전혀 경제하고는 먼 예. 영역에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경제 금융 쪽은 어느 정도 기본 틀만 이해하면 다 응용이어서 예, 예. 생각보다 분량이 그렇게 막 많거나 아주 어렵지 않더라고요.
7: 예. 예. 참고로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뮤즈로 시장이 좀 떠들썩한 모양인데 성능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난립니까?
8: 일단 성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는 것부터 짚어봐야 예. 돼요. 출시를 하자마자 챗GPT가 만들었던 모든 기록을 다 깼습니다.
7: 아, 예.
8: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 출시 자체는 9월 8일에 AI 에이전트 뮤즈가 출시가 됐고
7: 예.
8: 이후로 닷새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가 이제 클로드, 챗GPT, 그록과 같은 화제의 기존 AI들을 다 앞섰다는 거예요.
7: 아, 예.
8: 그 보도가 주말에 나오면서 이제 월요일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뛰었고요.
7: 예.
8: 어제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7: 아, 그렇습니까? 네. 그 AI 에이전트는 구체적으로 무슨 성능을 가졌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은 드렸지만
8: AI 기존 AI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였었잖아요.
7: 예, 예.
8: AI 에이전트는 바로 직역하면 AI 비서. 그래서 비서들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물어보면 그때그때 새로운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맥락을 기억하고
7: 예, 예.
8: 내가 누군지 이해하고 내가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솔루션까지 찾아오는
7: 아, 예.
8: 것까지 한다는 거죠. 사실 사례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7: 그렇죠.
8: 좀 더 말씀드려봐도
7: 예,
8: 될까요?
7: 예.
8: 네네. 예를 들어서 나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기존 챗봇들은 보험들을 내가 가입한 거 분석하고 뭐 알아봐주는 데서 그쳤다면
7: 예.
8: AI 에이전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나에게 맞는 것 같은 보험 상품들을 분석해서 아예 가격 비교를 본인이 하고
7: 예.
8: 그리고 기존 걸 해지하고 가입까지 시켜주는 정말 아. 끝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7: 예. 네. 그러면 뭐 본인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8: 할 일이 없죠. 네. 사람들의 시간은
7: 지금
8: 더
7: 이미
8: 많아지겠지.
7: 그런 단계라는 얘기인가요?
8: 지금 이미 이제 뮤즈가 그런 것까지 도와주고요.
7: 예.
8: 사실 비슷한 서비스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AI가 만든 그록봇이라는 예, 것도 있고요. 또 저도 헤르메스 뭐 오픈클로라는 툴을 통해서 비슷한 그런 예. 어떤 기능들을 받아왔는데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이게 굉장히 허들이 높았어요.
7: 아, 예.
8: 거의 뭐 개발자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수준이었는데 그걸 메타가 또 메타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7: 예, 예.
8: 소비자 향으로 정말 대중적으로 쉽게 만드는
7: 아,
8: 거죠.
7: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드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실 때 AI가 대답하면 똑똑하게 대답, 질문하면 똑똑하게 대답한다고 하셨잖아요.
8: 네.
7: 가끔 보면 거짓말도 하고 엉터리 대답도 하던데.
8: 그렇죠.
7: 예, 그 시작에 그렇게 되면 뒤에 가서 시작은 미약한 거짓말이나 창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8: 그렇죠, 그렇죠.
7: 그런 거 없어요?
8: 사실 그런 것들은 계속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예. 기존에 쓰고 있던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7: 예.
8: 그 뮤즈는 지금 한국에서는 못 써요. 아직은 못 쓰지만 그런 서비스들을 좀 혼내면서 저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7: 아, 그래요?
8: 네. 그리고 거짓말을
7: 언제까지 혼을 내야 됩니까?
8: 네, 네, 언제까지?
7: 예. 계속 맞을 때까지.
8: 맞을 때까지. 전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쓸 때 제가 누군지 정의를 해줘요.
7: 예.
8: 나 앞으로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니까
7: 예.
8: 앞으로 예를 들면 뭐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결제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인받아. 이런 식으로
7: 예.
8: 최초에 설정할 때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7: 아, 그런가요? 예. 네. 아니, 그래서 또 이제 걱정이 드는 게 걱정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8: 걱정이 되죠.
7: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하려는 걸 유튜브로 한 분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정보를 제한 없이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안에 매우 취약할 수 있는데 내 개인 정보가 다 글로 넘어가니까.
8: 그렇죠. 예. 그 점을 메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7: 예, 그래서 예.
8: 원래 메타가 미국에서는 좀 인식이 안 좋아요.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어서
7: 예,
8: 과거에
7: 예.
8: 있었어서 그런 점을 엄청 신경을 쓰면서 아예 이번에 뮤즈 에이전트는 각 사용자마다 개별 서버를 만들어줬습니다. 컴퓨터를
7: 예.
8: 만들어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밖에 보안 관련된 거는 밖으로 빼놓고
7: 예.
8: 하는 식으로 보안 관련된 장치를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놓긴 했어요.
7: 안 그러면 뭐 자기들도 장사 못할 테니까.
8: 그렇죠.
7: 예.
8: 그리고 올해 안에는 지금까지는 메타가 그 정보에 이제 일부 어떤 상황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메타도 소비자,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볼 수 없게끔 하는 게 올해 안에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7: 아, 그런가요?
8: 네.
7: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온 세계에 뛰어난 해커들이 많은데
8: 네.
7: 해킹당할 염려가 없습니까?
8: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7: 그렇죠.
8: AI 세계가 되면서 에이전트 나오기 전부터도
7: 예.
8: 보안 쪽이 많이 뚫려 있어서 사실 보안을 생각 안 하고 만든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7: 예.
8: 그래서 물론 메타 같은 정말 이제 큰 기업들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겠지만
7: 예.
8: 항상 이런 해커나 어떤 기술을 악용하는 것들도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7: 예.
8: 계속 봐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7: 아무튼 그 뮤즈가 나온 이후에 메타는 다른 기업들의 견제를 많이 받는 모양이래요.
8: 그렇죠. 특히 아마존이 먼저 견제를 했습니다.
7: 어떻게 했습니까? 네.
8: 아마존이 이제 쇼핑 서비스잖아요. 쇼핑 플랫폼인데 이런 플랫폼들의 AI 에이전트 뮤즈가 와서 물건들을 막 찾아내고 그 비교하는 것들을 사실 구현할 수 있었는데
7: 예, 예.
8: 아마존이 이런 뮤즈 봇의 접근을 아예 차단을 했어요. 우리가 허용한 적 없다.
7: 예.
8: 하지 마. 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마존도 굉장히 큰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AI 투자를 하는데
7: 예, 예.
8: 뮤즈 그 메타의 이런 AI 확장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7: 예, 예.
8: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나중에 허락 받고 해 하는 식으로 선 그은 게 그만큼 뮤즈가 강력하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7: 예.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아마존은 계속 벽을 쌓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8: 아, 어렵겠죠.
7: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 장사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8: 그렇죠. 그래서
7: 아,
8: 실제로는
7: 예, 예.
8: 네 뮤즈와 손잡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7: 예.
8: 네, 그런 거 보면은 시장에선 결국에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이제 왔는데
7: 예.
8: 올 건데 이 시대에 누가 1등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1등하고 누가 손잡을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7: 예, 예. AI 에이전트 범용 AI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8: 네.
7: 예.
8: 그렇죠. 범용 AI는
7: 예.
8: 일단 기존 AI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답을 하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7: 예.
8: AI 에이전트는 애초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줄 수 있어요. 목표를 주면
7: 예.
8: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쪼개고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하고 실행시키고요.
7: 예.
8: 그리고 본인이 직접 로컬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사이트 열고 어떤 서비스 접근해서 끝까지 다 수행을 해줍니다.
7: 예, 예.
8: 중요하고요. 내가 이걸 수행, 그 실행을 지시시킨 앱을 닫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일이 돌아가요.
7: 아, 예.
8: 정말 나는 자는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다.
7: 닫아놔도?
8: 네.
7: 본인이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8: 그렇죠.
7: 그 사이에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은?
8: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청 쳐다봤거든요.
7: 예.
8: 똑바로 하는 거 맞아 하면서 중간중간 견제를 했었는데
7: 예.
8: 나중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7: 아, 예. 그런가요?
8: 지금도 제 보수는 일하고 있습니다.
7: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래서 지난 주에 바로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범용 AI를 말씀드려서 한 주만에 지금 다른 걸 또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예 걱정되는 바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 유명한 개인용 초지능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8: 그렇죠. 마크 저커버그가 2025년 8월에 본인의 SNS에 한 6,500 문자 정도 단어 정도 되는 글을 하나 올렸고요.
7: 예, 예.
8: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키워드가 개인용 초지능이었습니다.
7: 예.
8: 그 얘기를 사실 올린 배경이 메타가 원래는 AI에 좀 말하자면 죽쓰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7: 예, 예.
8: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CEO가 우리는 개인용 초지능의 시대를 이제 비전으로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7: 예, 예.
8: 그게 실제로 실행된 게 그 구현된 게 이번에 뮤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 아, 예.
8: 개인들이 각각 나만의 AI 비서를 갖고 있는 상황 그거를 예. 개인용 초지능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이제 소수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개인이 나만의 AI를
7: 예, 예.
8: 갖고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7: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컴퓨터가 그 개인용 컴퓨터로 퍼스널 컴퓨터로 옮겨간
8: 맞습니다.
7: 그 혁명
8: 네.
7: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8: 그렇죠.
7: 예. 근데 아무튼 뮤즈와 인기와 함께 이제 CPU가 주목받고 들었는데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GPU, CPU.
8: 그렇죠.
7: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다릅니까?
8: 한마디로 GPU는 사실 반복 작업 계산에 능한 그런 처리 장치고 그래픽
7: 예.
8: 처리 장치고 CPU는 두뇌예요. CPU가 훨씬 더 고급 인력이고
7: 예.
8: 말하자면 일을 지시하고 뭐 본인이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을 지시하고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팀장에
7: 예, 예.
8: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예.
8: AI 에이전트는 사실 더 설명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일단 사람 한 명 두는 거잖아요.
7: 예.
8: CPU라는 두뇌가 더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산업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AI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돈은 CPU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면?
8: 아, 돈이 지금 먼저 반응하고 있어요.
7: 아, 그래요?
8: 네, 주가가 예. 관련해서도 이제 CPU 관련 기업들이 오랜만에 이제 뛰었었고요. CPU에 대한 병목 현상, 기존에도 GPU나 HBM이 없어서 공급이 안 돼서 계속 수요는 많아지는데 가격이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7: 예, 예.
8: 그때 CPU는 CPU 너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공급 가능하고 그 정도로 막 수요가 미친 이건 아니었는데
7: 예,
8: 지금은
7: 예.
8: 상대적으로 CPU에 대한 병목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7: 아, 예.
8: 네.
7: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8: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받긴 받습니다.
7: 예, 예.
8: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AI라는 굉장히 부상받던 테마가 한동안 뜨거웠다가 내려왔던 게 좀 아쉬운 투자자들
7: 예, 예.
8: 입장에선 아쉬운 상황이었었는데 CPU라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서 일단 AI와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7: 예.
8: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있다면 GPU 할 때 짝꿍은 HBM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어요.
7: 예, 예.
8: HBM을 또 우리나라가 잘하죠.
7: 그렇죠.
8: 두 개 기업이 잘하는데 이제 CPU 쪽에서는 뭐 DRAM도 필요하고 여기도 HBM 필요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CPU 자체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7: 예. 네,
8: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 관련해서 조금 멀리 있지만 그래도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다.
7: 예.
8: 소부장 기업들이 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그럼 만약 이쪽으로 다 옮겨가진 않을 수도 있지만
8: 네.
7: 중심 측에 옮겨가면 우리 산업의 그 분야도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8: 네.
7: 성격을 좀 바꿔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8: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HBM이 뜰 때 그러니까 지금 뜨는 분야로 그래서 공장 설비를 막 확장해 놓는 게
7: 예,
8: 되게
7: 예.
8: 부담이 되는 게 그런 거죠. 다시 테마가 또 바뀌었을
7: 그러게요.
8: 때 그걸 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주식 측면을 떠나서 실제 기업들 영업하고 운영하는 거 봤을 때 이런 것들 다 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7: 예.
8: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더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지난주에 AI 속도 조절론을 저희가 다뤘는데 그때 한창 뭐
8: 네.
7: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에 HS의 이효석 대표는 그거 그냥 지나가는 잡음이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8: 네.
7: 그러고 보니까 뭐 지나가는 잡음처럼 돼가고 있네요. 지금 뭐 속도 조절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8: 그렇죠. 속도 조절론 얘기 나올 때부터 반박이 좀 있긴 있었어요.
7: 예, 예.
8: 다 이제 큰 기업들끼리 짜고 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착한 메시지를 내기
7: 예, 예.
8: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비판들도 있었는데 결국엔 경쟁이고
7: 예.
8: 이게 미국 기업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미중 패권 갈등도 있고
7: 그렇죠. 예.
8: 그래서 눈치 게임이잖아요. 누가 먼저 1, 2, 3 이거 외치냐 게임인데 아무도 지금 안 외치고 있는 속도 조절 필요해 하면서도 예. 아무도 조절 버튼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인 아, 예. 거죠.
7: 네. 하여간 그래서, 예,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AI 낙관론을 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진행하는 저도 사실 좀 헷갈릴 때도

0: 많이 있는데
1: 네. 49% 51%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어느 쪽입니까? 예.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 말고 다른 게 뭐 또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1: AI 에이전트 다음으로 예. 사실 저는 이 AI 에이전트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 또 어디까지 갈지는 또 물음표지만 예. 사실 개개인이 나만의 비서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는 1, 2년 전부터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누가 대중화를 시킬까가 관건이었는데 메타라고 하는 이미 수십억 명의 사용자 규모를 갖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 만들었다라는 건 예, 예. 정말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 때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이 시기가 훨씬 더 좀 오래 갈 것이고 넥스트가 무엇일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OPT 대표의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오아시스의 She's Electric. 여러모로 짜릿한 매력을 가진 여성을 두고 나에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게 오아시스 측은 좀 드물게 다소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곡인데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여러분은 바로 이용하시는 얼리어댑터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좀 두고 보시는 편인가요? 오아시스의 She's Electric을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5: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7: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예, 2부의 업비티 박진영 대표 말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예, 신기한 반, 우려 반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나요? 0184 쓰시는 분께서 인간의 뇌는 퇴화하고 인공지능은 급속히 진화하니 누가 세상을 주도하나. 미니의 선혜숙 씨, 예, 회사에서는 비서가 없어지겠네요. 영화 인턴에서는 비서가 AI 많이 쓰던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죠. 오늘 장기하님이 나오시는군요. 그리고 6505 문자 쓰신 분께서 아마 예고 보시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그 방송 시작하자마자 장기하 씨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3부에서 질문드려서 장기하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블루스카이 쓰신 분, 제가 있는 곳은 밤 11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아마 미주 어디 동부 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밤에 듣는 손석희 12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5: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7: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8: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9: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8: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절차적인 흠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현지 시간 22일 열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으로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북한과 협력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대대장이 발목을 잃었는데도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북한 독재 권력 편에 서서 공허한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장병과 가족들을 위문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수색대대장이 당시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다른 전우들의 안위를 먼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장병 10여 명이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발생해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모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전 북한의 미그 계열 전투기 한 대가 한때 서해상 전술조치선을 넘어 남하에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군용기가 남하에 대비해 우리 측이 군사분계선 20에서 50km 북쪽 상공의 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북한 전투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은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군 소식통은 미 상황적, 즉 정체불명 비행체 감시 식별 과정에서 대응 필요성이 있어 출격한 것으로 안다며 북방 한계선 침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대검 첫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수사에 대한 본인의 기본 철학이라며 절제된 수사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역대 모든 검찰총장이 강조해왔던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0: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경상,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다가 추석 당일인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5: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의 초대 손님은 가수 장기하 씨입니다. 아, 신곡 너나 나나라는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제목만 들어도 장기하답다는 생각이 들죠. 앨범명도 산산조각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아, 잠시 광고 듣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손석희의 질문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주 특별한 손님이 또 나와 계신데 가수분이십니다. 이 가수가 만든 곡을 듣고 있으면 뭐랄까 아주 명료한 감상이 하나 떠오르는데 우선 좀 특이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다. 이런 느낌이 떠오르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사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예상을 또 곧잘 벗어나기도 하고 그게 아주 뭐랄까 좀 엉뚱하고 재기발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얼핏 들으면 다 듣고 나면 좀 싱겁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 아시겠죠. 장기하 씨가 새로운 앨범을 내고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예.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0: 아, 예, 제가요?
1: 라디오 인터뷰 요청을 주셔서 짧게 통화만 했었고.
0: 예. 예 시선 집중 때인가 본데요?
1: 그렇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하여간 오가다가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1: 맞습니다.
0: 그러게요. 예. 그러기도 예. 이렇게 쉽진 않은데.
1: 그러게요.
0: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아, 너무 영광입니다.
0: 예. 예. 그 유명한 장기하 씨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니. 예. 아, 왜 웃으십니까?
1: 아니, 손석희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예. 기분이 묘해가지고.
0: 아, 그런가요?
1: 그 유명한 손석희 선생님께서.
0: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 첫 솔로 정규 앨범 산산조각이 나오기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1: 네.
0: 근데 왜 첫 솔로 정규 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제가 그러니까 요 그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그
0: 전에는 장기하와 얼굴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 맞습니다. 예. 장기하 얼굴들로는 정규 앨범을 5장을 발매한 바가 있고요.
0: 예예. 예.
1: 솔로로 다시 시작한 다음에 제가 EP 한 장, 그러니까 5곡짜리 EP 한 장이랑
0: 예.
1: 두 곡짜리 싱글 한 장을 내고
0: 예.
1: 정규 앨범을 내는 건 이제 처음이라서
0: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그 2년 반 동안이나 그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제가 좀 보니까
1: 네.
0: 먼저 시를 썼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를 써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1: 맞습니다.
0: 예예. 예. 예.
1: 그리고 나서 그 무성 영화가 완전히 최종 편집본까지 완성이 된 다음에
0: 예.
1: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입혀나가는 방식으로
0: 예.
1: 음악을 만들어서 앨범을 만들었고 그 중간에 무성 영화라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사실상 그 최초에 있었던 시와 최종적으로 완성된 가사 사이에는
0: 예.
1: 겹치는 어휘도 없고요.
0: 아 전혀 다른 작품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예.
0: CD의 그 앨범 타이틀은 타이틀도 산산조각입니까?
1: 앨범의 제목도 산산조각이 맞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1: 1번 곡의 제목도 산산조각이고.
0: 예.
1: 근데 저희가 그 소위 이제 미는 곡이라고 하죠.
0: 예예. 예.
1: 그거는 이제 너나 나나라는 곡입니다. 타이틀곡이라고 하는 게
0: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았나요? 이걸 미는 곡을 하라고?
1: 아니면 그것도 제가 정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굳이 앨범 타이틀과 미는 곡을 달리한 이유는?
1: 너나 나나가 공연 때 더 신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0: 아 예예. 예. 네.
1: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9곡을 다 좋아하지만
0: 예.
1: 그냥 어떤 뭐랄까요? 실용적인
0: 예.
1: 뭐 의미도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 9곡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기하 씨하고 잠깐 얘기할 때
1: 네.
0: 9곡을 가능하면 그 순서에 의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맞춰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1: 네.
0: 그리고 9번 곡과 1번 곡은 또한 연결된다.
1: 네.
0: 어떻게 연결됩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9번 곡과 1번 곡 그리고 그 두 곡에 해당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0: 예, 예.
1: 둘 다 한마디로 한 테이크를 녹음해서
0: 예.
1: 반복되는 가사를 한 테이크를 녹음해서 중간을 싹둑 자른 후에
0: 예.
1: 그 자른 것의 앞쪽 부분은 9번 트랙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0: 예.
1: 뒤쪽은 1번 트랙의 첫머리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0: 아.
1: 이걸 전체 반복 모드로 재생을 하면
0: 예, 예, 예.
1: 그냥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한 곡처럼.
0: 그러니까 1번과 9번 곡은 원래 한 곡인데 그냥 잘라가지고 번호만 매긴 상황이 됐네요.
1: 아,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이 연결된다 뿐이지
0: 예.
1: 독립된 의미를 가진 또 독립된 곡입니다.
0: 예. 네. 점점 궁금해지네요.
1: 예. 성공인데요.
0: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는 곡은 그 6번에 있는 너나 나나인데.
1: 네.
0: 아 이거 잠깐 좀 들으면서 가도 될 것 같은데.
1: 예예. 예.
0: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 들을수록 좀 궁금해지기 때문에.
1: 네.
0: 근데 1번, 9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듣게 되시면 각자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하고.
1: 네네.
0: 6번은 미는 곡이니까.
1: 네.
0: 너나 나나를 잠깐 밀어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들어보죠. 아니 침팬지랑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들리긴 하던데 물며 너랑 나 사이에 뭐 그리 대단

0: 사람을 보면 겁이 나. 나도 똑같은 놈일까 봐. 그래도 참난다 행이잖아. 좋은 사람도 꽤 많으니까.
1: 너는 울지만 웃기도 해. 어. 나는 웃지만 울기도 해.
2: 예.
1: 너도 웃지만 울기도 해.
2: 다 듣고 싶은데 인터뷰 중에 너무 또 다 나갈 순 없어서.
3: 그렇죠. 네,
2: 뭐 잠시 줄였습니다.
3: 각자 또 들으시면 되죠. 뭐.
2: 그럼요. 예. 네. 음악은 이제 완전히 내려주시고. 예. 잠깐 들어봤는데
3: 네.
2: 그냥 장기합니다.
3: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2: 예. 예. 창법도 물론 뭐 장기하의 창법이 있는 거니까.
3: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가사도 장기하고.
3: 네.
2: 예. 독일 함부르크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3: 맞습니다. 이 좀
2: 좋은 소리란 뭘까 이걸 고민하다가.
3: 네네.
2: 왜 그 두 군데였습니까?
3: 그거는 일단 그 제가 작사 작곡 편곡을 다 제 작업실에서
2: 예, 예.
3: 컴퓨터와 간단한 손악기를 활용해서 다 마친 다음에
2: 예.
3: 제가 좀 이거를 좀 입체적이고 좋은 소리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봤던 해외 녹음을 좀 해봐야 되겠다.
2: 아, 녹음을 하기 위해서
3: 네, 예, 예. 생각을 하고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에게 전 세계 중에 뭐 조건이 맞는 다 알아봐봐라
2: 예, 예.
3: 해서 정한 게 독일 함부르크였고
2: 예.
3: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앨범에 딱 한 곡에 제 음악 중에서는 최초로 오케스트라가 들어갑니다.
2: 예, 예.
3: 그래서 그거를 함부르크 가는 김에 유럽에서 그것까지 녹음을 해오자
2: 예.
3: 해서 알아본 곳이 부다페스트였습니다.
2: 예. 저희 그 손석희 12시 마지막 그 엔딩 타이틀곡이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곡인데
3: 네.
2: 혹시 그 오케스트라입니까?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3: 아니었던 것 같고요.
2: 예, 예.
3: 그 영화 음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녹음하는 그 스튜디오라고 들었어요.
2: 네네.
3: 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작업도 했었고
2: 예, 예.
3: 그 스튜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랑은 완전히 클래식 음악만 아마 하는
2: 그렇죠,
3: 오케스트라일
2: 예,
3: 거고
2: 예.
3: 다른 걸로 알고
2: 예,
3: 있어요.
2: 예. 그랬더니 정말 다르던가요?
3: 일단 뭐 오케스트라는 제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2: 예, 예.
3: 말씀드리기 어렵고 독일 함부르크 녹음은 정말 다르긴 했습니다.
2: 어떤 네. 면에서 그렇게 다르던가요?
3: 기분이 좋은 거죠. 소리를 들었을 때, 녹음된 소리를 들었을 때.
2: 그건 뭐 이렇게 그 필설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3: 네, 어려운데 예. 어쨌건 저희 작업하는 사람들은
2: 예.
3: 내가 좋아해서 많이 돌려 들은 음악이 있고, 내가 계속 작업하느라고 들은 음악이 있고,
2: 예.
3: 아 내가 정말 선망하는 이런 음악에서 느꼈던 이 사운드의 질감은 왜 안 나는 걸까? 뭐
2: 예.
3: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뭔가 제가 정말 기분 좋게 들었던 남의 음악, 제가 존경하는
2: 예.
3: 뮤지션들의 음악에서 느꼈던 그런 사운드의 질감이 어느 정도 표현된 것 같다는.
2: 아, 내 곡에 그게 나오더라.
3: 네네.
2: 그러면 특별히 그것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는다면
3: 네네.
2: 아홉 곡 가운데 어느 곡에서 그것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던가요?
3: 사실 저는 이 너나나나는 이제 드럼 소리로 시작이 돼요.
2: 예예.
3: 드럼 독주로 시작이 되는데 그냥 슥 들으면 신나는 그냥 펑키한 드럼인데
2: 예.
3: 저희는 사실 이 드럼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간 게 가장 컸거든요.
2: 아 그런가요?
3: 네네. 드럼이라는 게 정말 북이 여러 개고 심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2: 예.
3: 공간도 많이 타고

0: 좋은 소리를 뽑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는 너나나나 전주만 딱 들어보면은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제 그 음반... 소리가 그렇게 그 드럼 소리가.
0: 네네네.
1: 저 우리 제작진께서 그 드럼 소리 다시 한번 좀 들려봐 주시겠어요? 너나나나 잠깐 도입 부분만 듣겠습니다. 네.

0: 예. 저는 사실 그 아티스트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1: 네네네.
0: 예. 그리고 매우 정확하네요.
1: 정확하다.
0: 예.
1: 그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뜻인가요?
0: 예, 정확하게 전달되고 템포도 흔들리지 않고.
1: 네네.
0: 뭐 그런 느낌을 일단은 좀 받았습니다.
1: 네.
0: 그 마치 예전에 요즘도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세션 드러머 중에 스티브 게드라는
1: 아, 네. 아, 정말 좋은 소리 내죠.
0: 예, 예,
1: 스티브 게드.
0: 예. 그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1: 와.
0: 예. 그 스티브 게드가 연주하는 음악 중에 왜 그 폴 사이먼의
1: 아, 네.
0: 50 Ways to Leave Your Lover라는 그 앞에
1: 유명한 전주. 예.
0: 예. 너무너무 유명하죠.
1: 네.
0: 그 느낌이 딱 들어오는데요.
1: 아.
0: 예.
1: 그러면은 성공이거든요, 사실. 스티브 게드 같다는 소리 이게 예. 말씀이 나온다면은 뭐 그게 예. 이제 사실 보람인 거죠.
0: 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아까 그 잠깐 저희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듣긴 했는데 다 듣지는 않았지만 가사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미시는 곡의 제목이 너나 나나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뜻일까요?
1: 그렇죠.
0: 예. 그거는 나름 본인의 삶을 지내오면서 얻은 통찰 그렇게 볼까요?
1: 그렇게 예.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예. 예. 혹시
1: 네.
0: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나는데 장기하의 노래는 장기하답잖아요.
1: 네.
0: 장기하의 개성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1: 그렇군요.
0: 예. 네. 근데 장기하의 개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
0: 아니,
1: 않겠습니까?
0: 그런데 이제 음악에서 나타나는 것은.
1: 네네. 네.
0: 그러다 보면 처음에 나왔던 곡부터 쭉 이렇게 이제 정규 솔로 앨범까지 나왔지만
1: 네.
0: 그런 곡들이 혹시 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1: 근데 그건 어떤 공통점을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을 예. 이제 초점을 맞춰서
0: 예.
1: 듣냐에 따라 조금 결과는 다를 것 같고요.
0: 예.
1: 그러니까 만든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0: 예.
1: 매번 만들 때마다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유지하고
0: 예.
1: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가.
0: 아.
1: 그래서 당연히 제가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건 있기 때문에
0: 예.
1: 그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고요.
0: 예, 예. 그건 정말 그 가수의 개성이고
1: 네네.
0: 그러니까. 예.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늘 그러니까 충분히 이전 곡과 다르지 않으면 발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0: 아, 장기하 씨 입장에서는.
1: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0: 아,
1: 것이기
0: 물론
1: 때문에.
0: 물론 평가는 이제 또 네. 뭐, 네.
1: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0: 예, 예.
1: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점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
0: 예.
1: 다른 점이 부각되는 것,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0: 예.
1: 썼습니다.
0: 이번에 그 타이틀 산산조각으로 나온 앨범에 특별히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어떤 다른 점, 우리 청취자분께서 들으셨을 때 아 그래 공감이 가네 그런 것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앨범 전체로 감상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점이거든요.
0: 예, 예.
1: 전 예전부터 뭐 비틀즈라든지 킹 크림슨이라든지 소위 컨셉트 앨범이라고
0: 있죠.
1: 그 불리는
0: 예.
1: 그런 음반들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그러니까 한 곡씩 들어도 좋지만
0: 예.
1: 통으로 들으면 이게 아예 다른 유기체가 되는
0: 예.
1: 그런 앨범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0: 아,
1: 생각을 했어요.
0: 예.
1: 그 점이

0: 다른 뭐 스타일적인 부분들도 뭐 디테일이 있지만은 예. 그 점이 이번 앨범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고 예. 추구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컨셉 앨범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가는 앨범 전체에서
0: 그렇죠.
1: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앨범이야말로 바로 그런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극대화시킨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번과 1번이 연결되는 컨셉.
0: 맞습니다.
1: 네. 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요즘처럼 요즘 특히 아이돌 노래든 보통 막 2분대로 짧게 나온다면서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0: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 막 10곡짜리 앨범을 그 CD로 테이프로 사서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고 예, 예. 제가 음악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앨범을 사서 듣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고
1: 그렇죠. 예.
0: 그게 되게 좋다는 기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 이쯤 시간 흘렀으면 정규 앨범을 내고 싶어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주변을 둘러보니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1: 예.
0: 그 굉장히 짧은 단위로 음악을 감상하는 시대가 됐고 그렇다면은 내가 정규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과 그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조화시키는 예. 건 좀 가능할까?
1: 예.
0: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1: 아, 그거 좀 보면 이제 많은 가수들이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0: 그렇죠.
1: 예. 네.
0: 그래서 사실 정규 앨범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예.
0: 근데 저는 내고 싶었고 낸다면 지금의 시대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만한 음반이었으면 좋겠다.
1: 예.
0: 그다음에 든 생각은 사실 아무리 쇼폼 시대라고 해도 뭐 한 3, 40분짜리 영상에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눈과 귀를 충분히 즐겁게 해준다면
1: 예.
0: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 예.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세태에 하나의 그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0: 그리고 도전이죠.
1: 예, 예. 그 도전에 아직 뭐 이제 시작이지만
0: 네.
1: 그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읽으셨나요?
0: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예. 발매 일주일이 안 됐지만은
1: 예.
0: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감상하시고 감상평을 말씀해 올려주신 경우가 많고
1: 예예.
0: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그 BGM으로 깔아가지고 포스팅 같은 거 올리잖아요.
1: 예예.
0: 뭐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 올릴 때. 다양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만 선택해서 올리지 않으시고
1: 예, 예.
0: 어떤 분은 1번 트랙, 어떤 분은 8번 트랙 이렇게 다양하게 올리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예. 그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에도 물론 상영이 됐고
0: 네.
1: GV,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거는 어디서 극장에서 하셨습니까?
0: 극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1: 아, 예, 예.
0: 그 상영 후에 같이 뭐 질문도 받고
1: 예,
0: 했죠.
1: 예. 혹시 그때 질문이나 관람평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0: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았고
1: 예.
0: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제가 예. 이거는 무대 인사 때 잠깐 질문 받았던 건데
1: 예.
0: 어떤 분께서 손을 드셔서 질문을 하시라고 했더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1: 예.
0: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 예.
0: 네.
1: 그분은 정말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텐데.
0: 네. 정말 그냥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1: 예.
0: 그냥 모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1: 그것도 혹시 의도한 바 중에 하나입니까? 만드실 때?
0: 모르라고 의도하지는 않았죠. 사실 그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1: 예.
0: 나머지 너무 많은 질문들이 생각보다 너무 내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1: 그래요. 예,
0: 사실은
1: 예.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 돼서 내일 하루 더 우리 장기화 씨하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손석희의 12시 4부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곡은 뭐 이미 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장기하 씨의 너나나나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0: 9월 23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가 그린란드 내 미군의 주둔과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3자 안보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린란드에 150여 명의 병사가 주둔하는 피투피크 우주기지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건설하고 주둔 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뭘 얻었을까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안보 관련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명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얻었다고 자랑했는데요. 그린란드가 향후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더라도 미군의 주둔 권한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도 한시름 놨는데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를 협정 틀 안에 묶어두면서 덴마크는 영토 주권을, 그린란드는 자결권을 명문화해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안보 부담도 덜고요. 우리나라의 송세라 선수가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 여자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8 LA올림픽 금메달도 기대되는데요. 참고로 펜싱의 에페는 몸 전체가 공격 가능하죠. 동시에 찔러도 둘 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실제 결투에 가까운 펜싱 종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끝난 여자 사격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우리나라 추가은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K-POP 인기 아이돌인 엑소의 13년 해외 팬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홍콩의 우슈 국가대표 선 샤오위 선수 얘긴데요. 도복에도 엑소를 상징하는 육각형 모양을 새겼습니다. 엑소의 팬미팅에서 엑소의 멤버인 카이와 대화가 담긴 영상도 SNS에 올렸는데요. 성공한 덕후 성덕이 됐네요. 지금까지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다른 전해드릴 소식도 있다면서요?
0: 네, 사이드 B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준비한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영화 이방인 영화 관람권인데요. 전에 저희가 금요일 오래된 대답 시간에서도 이 작품을 다룬 적이 있잖아요. 예, 예.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영화 거장 프랑수아 오종 감독 작품이고요. 문자나 미니로 지금 말머리에 이방인 달아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지구촌 사이드비는 어떤 얘기인가요?
0: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베인데요. 우베가 혹시 예. 뭔지 아시나요?
1: 잘 몰랐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채은 PD가 우베 과자를 하나 갖다 주면서
0: 아 정말요?
1: 이게 오늘 나올 우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라색이던데요.
0: 맞아요. 자색 예. 고구마 같은 색이거든요.
1: 예예. 예. 뭐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예. 그 오늘 그 우베.
1: 색깔이 이뻐서 좋아들 한다고.
0: 맞습니다. 예, 예. 우베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필리핀의 우베 수출 금지, 보랏빛 호황 위협하다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베는 이제 필리핀에서 자생하고 있는 작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양은 좀 고구마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크게 크는 애들은 13.5kg까지 크네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예, 예. 식물인데 이걸 이제 갈라보면은 보랏빛의 액체가 나옵니다.
1: 아, 예.
0: 그래서 그 액체 때문에 뭘 만들든지 그 예쁜 보라색 색상으로 이 우베 컬러가 나오게 되고
1: 예.
0: 종류로 치면 마라고 하는데요.
1: 마.
0: 네.
1: 예.
0: 필리핀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 세기 동안 주식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마라는 게 원래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0: 네, 네.
1: 예, 이것도 그런 모양이죠, 원래는.
0: 네. 그래서 은은한 단맛이 좀 나고 고소하고 바닐라

0: 향이 어우러진 풍미가 특징이라고 하는데
1: 예.
0: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맛보다도 색 때문에 SNS를 타고 유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한때 그 말차 열풍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말차와 우베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식음료 시장이 말차 때문에 진짜 전대미문의 어떤 수익성을 올렸었거든요.
1: 아, 그 정도였네.
0: 전 세계적으로요. 예. 그래서 뭐 말차가 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녹차 기반 식물이죠.
1: 그러니까요. 예.
0: 그중에서 조금 이제 고급 품종인 이 말차.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소비량이 진짜 폭등을 했고 지난해는 또 수확 부진까지 겪으면서 공급 압박, 뭐 가격 상승 겪고 있다고 했는데
1: 말차가?
0: 네, 이게 예. 또 우베랑 상황이 지금 비슷하다고
1: 그러네.
0: 해요.
1: 예. 네.
0: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말차 열풍도 늦게 도착을 한 편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베도 유행, 뭐 선풍적인 인기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베 제품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 예.
0: 뭐 뉴욕, 파리, 호주 같은 이제 주요 도시에서는 뭐 오픈런이라고 해요. 뭐 우베 도넛,
1: 아, 그래요?
0: 예, 예. 우베 라떼, 뭐 우베 아이스크림, 우베 핫 크로스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우베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게 뭐 단맛, 고소함, 바닐라 향 뭐 이런 풍미와는 전혀 이 유행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소셜 미디어에서 예쁘게 보이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골주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색상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색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1: 예. 이제는 뭐 그런 과자에 대한 기준도 소셜 미디어가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0: 네, 뭐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올렸을 때 시선을 끌 만한 이제 그런 매력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폭등했다는 건데 특히 미국이 주요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메뉴판에서 우베의 등장 비율이 지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이런 수요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우베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잘 팔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우베 수출을 금지했습니까? 이것도 작황과 관련이 있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필리핀 농무부 장관의 성명이 기사에 실렸어요.
1: 예.
0: 지금 자체 종자 재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그런데 우베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해외 경쟁국에서 우리 우베를 수입해다가 그리고 이제 밖에다 판다라는 거예요. 그걸
1: 예.
0: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 내수 공급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먹을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우베가 밖에서 비싸게 팔리니까 필리핀에서 이거를 이제 재배를 해서 팔 때 다음 해에 심을 우베가 필요한데
1: 예.
0: 그 재고로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우베는 이제 줄기 식물이어가지고 이제 심으면 그러니까 그 식물 자체를 심으면 걔가 또 이제 내년에 또 열매를 만들고 이런 작물인데 그 심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필리핀 농부부 장관이 종자 얘기를 한 거고 수출 금지 대상을 보니까 가공 우베는 포함이 안 됐고요. 생 우베만 포함을 해서 수출 금지 목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1: 예. 그 뭐 필리핀도 아까 잠깐 질문 드린 것처럼 기후 문제가 좀 있을 텐데.
0: 네, 맞습니다.
1: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작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인가요?
0: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1: 예, 예.
0: 우베는 사실 뭐 필리핀이 건기와 우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예, 예.
0: 아무 기후에서나 잘 자라는 편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예측 불가능한 폭우나 태풍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지난 10년간 우베 생산량이 계속 감소세였다고 하고요.
1: 예.
0: 이런 상황이라면 좀 정부 차원에서 우베 농가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지금 필리핀 상황이 뭐 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분의 1이 영양실조를 겪을 정도로
1: 그 정도로 나쁜가요?
0: 네, 식량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이제 생필 작물, 쌀이나 옥수수 등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전하면서 뭐 우베가 SNS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필리핀의 지금 식량 상황이 어린아이들도 굶을 정도다라는 걸 알게 돼서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 좋은 네, 이야기였습니다.
1: 한때는 잘 살았던 나라인데. 예. 이번 수출 금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식료 업계나 아니면 소비자들은 혹시 뭐 또 피해를 봤나요?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치는 생우베에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F&B 사업자들이 주로 쓰는 건 이제 냉동됐거나 가공된 우베여서 아, 예. 공급상에 큰 차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기사에 실렸지만
1: 예.
0: 아, 일단 생우베 자체가 지금 작황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예. 압박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실렸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예, 예.
0: 중국이나 베트남 등이 조금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실렸고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덕분에 오늘 우베 과자도 먹은 바가 있습니다.
0: 네. 맛있으셨어요?
1: 예.
0: 입맛에 맛있었어요?
1: 뭐 그렇게 맞진 않았습니다. 색깔은 예쁘고.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좋은 아이디어는 늘 불현듯이 찾아오죠. 머리를 쥐어짤 때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라든가 익숙한 길을 운전할 때라든가 아니면 밤길을 타박타박 걷고 있을 때 이렇게 엉뚱한 순간에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욕조에서 유레카를 외쳤던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처럼 말이죠. 영감이나 악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빨래를 하다가 건져올린 노래라고 하네요.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박정영 선거위원이 고른 세 번째 곡을 소개해드립니다. Damn Yankees의 High Enough입니다. 1989년에 결성된 미국의 슈퍼그룹이죠. 멤버는 총 4명인데 스틱스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인 타미 쇼 그리고 나이트 레인저의 베이시스트이자 보컬인 잭 블레이즈의 미국 하드록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기타 히어로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테드 뉴전트 그리고 타미 쇼의 솔로 밴드에서 활동했던 드러머 마이클 카텔론이 합류를 합니다. 훗날 레너드 스키너드의 드러머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각자의 밴드에서 일가를 이룬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점을 결합하고 대중적인 매력을 극대화한 슈퍼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들을 High Enough, 잭 블레이즈가 지하실에서 빨래를 하다가 무심코 흥얼거린 멜로디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잭과 타미는 여기에 가사와 화음을 넣어서 대중적인 락 발라드로 만들었고 문제는 테드 뉴전트였는데 이 사람 원래 별명이 모터시티 매드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뭐 거친 음악을 하던 하드락 기타리스트여서 이런 발라드를 들려줬다가는 뭐 당장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테드 뉴전트는 노래를 듣자마자 바로 기타를 잡고 필요한 파트를 보탰다고 하네요. 그렇게 테드의 강렬한 기타 연주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하이 이너프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혼자서는 만들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슈퍼그룹의 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LP는 이렇습니다. 네 사람의 멤버가 나와 있는데 테드 뉴전트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 사람입니다. 예, 가장 극적인 어떤 포즈를 잡고 있는 사람 테드 뉴전트입니다. 하이 너프는 이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발표가 됐고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음악 라디오에서 종종 만나는 명곡이 됐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댐 양키스의 하이 너프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 주제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세 번째 곡 데미 양키스의 하이 이너프를 들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북대학교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0: 예, 유튜브의 차재 형님,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할 때가 퇴근 후 손석희의 12시를 들으면서 바닷가를 걸을 때입니다. 어디 사시는가 봤더니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보내주셨네요. 아유, 부럽습니다. 예, 유튜브의 오즈맘님, 포틀랜드에서 생방을 듣고 계시다고요. 저녁 9시인데 12시처럼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아,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고속도로 벌써 정체. 서울과 부산 최대 7시간 30분. 와, 많이 걸립니다. 많이 막히실 텐데 방송 들으시면서 천천히 가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반, 서울 광주까지는 6시간 50분 걸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포까지는 7시간 2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내려가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추석 연휴에도 손석희 12시 방송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평상시처럼 하고요. 그 다음 금토일은 갖가지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해님이라고 하신 분 유튜브에 예전에 손석희 시선 집중에서 장기하님 인터뷰하셨던 게 기억이 나신다고 하시네요. 저도 그땐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40대 중년이 되셨다고요. 장기하님에 대한 칭찬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한 분도 이번 앨범 너무 좋다고 사운드 아주 깔끔하고 형용할 수 없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귀경길에도 신나게 틀어놓고 갈게요 이라고 하셨네요. 장기하 씨 들으시면 좋아하겠습니다. 자,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1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6: 안녕하세요.
7: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1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소...

0: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2: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1: 배윤호 이남희의
2: 확 깨는 라디오가
1: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한국전쟁 종전 및 협상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 미중 간 다자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청와대는 두 정상이 대미 투자 사업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룬 점을 환영하고 북미 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전멸시킬 수도 있다며 강도 높게 위협하면서도 중간 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믿는다며 협상 타결을 낙관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가진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의 회담에 대해서도 아주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추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대법관 제재청 요청 공문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제재청의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헌법에 따른 절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오늘 첫 소식 먼저 정치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의 김민찬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8: 네.
7: 자,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성사 여부가 좀 불확실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죠?
8: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공식 일정이 없었던 회담인데요. 현장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일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우선 한미 간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텍사스주 발전소 건설

0: 결정을 발표했었는데 그 논의의 연장 선상으로 보입니다. 또 두 정상은 전시 작전권 전환과 조선협력 등에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양 정상은 작년

0: 하기로 했습니다.
1: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며 세부 내용은 양국 실무 협상팀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됐는데요. 두 정상은 이른바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는데도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위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를 해달라고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 자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진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도 좀 살펴봐야죠. 한반도 평화가 핵심 키워드였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분단과 갈등을 끝내기 위한 해법으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그리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충돌을 막는 안정적 평화공존 이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입니다. 직접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3: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특히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를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AI 기술과 녹색 대전환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겠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2: 그럼 시선을 좀 국내로 좀 돌려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달라는 요청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세요.
1: 네, 청와대와 대법원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갑자기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수한 문서로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구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침묵하다 대통령의 요구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2: 청와대로서는 뭐 뜻밖의 상황이었을 텐데 어떤 반응이죠?
1: 네, 청와대는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언론 공지를 두 차례나 냈습니다. 이 역시도 이례적인데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 사실 대법원도 이 파장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파장이 커지니까 추가 입장을 내놨어요.
1: 네, 대법원은 어제 입장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나와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추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어제 거부 의사를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선 대법원장의 부친상과 국제 행사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어제 입장문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왜 재제청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재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수긍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뭐 당연하다 이런 반응인데 양당 입장 좀 정리해 주세요.
1: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부터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제청 거부를 초유의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습니다.

0: 했습니다.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시대의 나는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1: 특히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탄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가능성까지 차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고유한 대법관 재청권을 침해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건데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 자, 오늘 끝으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야 지도부들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1: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 나란히 민생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했고요. 김 대표는 오후에는 경기 김포의 공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차역 귀성 인사 대신에 봉사활동을 택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의정부의 청소년 쉼터를 찾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키트를 만들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2: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민찬 기자였습니다.
3: 세계 정상들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며 강도 높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측과의 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선 특파원입니다.
4: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란에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을 빠르게 초토화할 것인지 자신이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직후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압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3: 모든 국가가 이란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이란 대표단 대부분은 유엔 총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멸 위협 연설 이후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3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며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도 화두로 떠오른 AI 위험성과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AI를 통제하려는 구상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했고 중국 등에 대한 기술 우위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최근 유화 정책과 발언을 내놓았던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3: 이란의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 측에 협상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조건에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과 공격을 중단하는 한편 미국 해군의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측 조건이 전달됨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2: 사격 대표팀 추가은 선수가 아이시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결선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선수로는 16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본선에서 582점을 기록해 아시안게임 본선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고 전체 1위로 결선에 오른 추가은은 정확한 격발로 경기 내내 선두를 달렸고 최종 246.3점을 올려 241.3점에 2위 중국 선이야오를 5점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추가은은 기존 결선 아시아 기록보다 1점 더 높은 점수를 쏴 8년 9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고 우리 선수로는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에 이어서 16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 전국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

0: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9도, 전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울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추석 당일을 제외한 사흘 동안 울산대공원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전통 민속놀이 등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울산박물관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도 오페라와 명절 맞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울산 지역 학교 곳곳에서 다양한 한가위 교육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울주군 삼남초등학교 학생회는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열고 제기차기와 투호, 윷놀이 등을 함께 배우고 즐겼습니다. 동구 꽃바위 유치원은 길쌈놀이와 소원적기 등을 운영하고 중앙고는 22명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김상욱 시장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구태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 시장의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수사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사실로 시민을 기만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공작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폐기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단독 판사로 진행돼야 하는데 합의부로 진행됐다며 울산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1심을 다시 진행하라고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법 합의부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 원, 추징금 2,10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쯤 북구 천곡동의 3층 건물에서 여중생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범죄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24.2명인 가운데 울산이 표준인구 10만 명당 31.6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과 부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21.8명으로 충북 22.4명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울산시가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만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무청에 선정하는 제도로 울산에서는 541 가문, 2,526명이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18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에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1: 네.
0: 추석하면은 이남미 씨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1: 교통체증?
0: 그렇죠. 아무래도.
1: 그래도 뭐 좋은 것도 있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0: 그렇죠. 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가위 하면 이제 보름달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러네요.
1: 전국적으로 보름달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5년 만이라고 하는데 추석 당일에 구름이 끼면서 보기 어려울 전망으로 나왔습니다.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도 많겠어요.
0: 그렇습니다. 이남희 씨는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어본 적 있어요?
1: 저는 이제 좀 식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은 빌어봤죠. 우리 배윤 아나운서 어떤 소원 빌고 싶으십니까?
0: 아무래도 건강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나이쯤 되니까 저도 아프지만 제 주위에
1: 맞아요.
0: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가족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모든 분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도 보름달이 안 보인다고 추석이 어디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0: 자, 이번 한가위에는 하늘 대신 가족들 얼굴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추석, 그리고 서로에게 잘 지냈냐고 한마디씩 이렇게 덕담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다른 구름 뒤에 가려져 있어도 사람 마음까지 구름에 가려질 필요는 없죠. 보름달처럼 환하게 확 깨는 라디오 추석 전날 출발합니다.
0: 트로트 7대 가수 예,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씨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1: 달타령.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5: 네. 네, 수요일 화개라 시작했습니다. 아,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용과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어느덧 9월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6: 진짜 빨라요. 아, 예.
5: 자, 9월 하면 아무래도 시 쓰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어서
6: 네.
5: 9월에 저희 화개라에서 시 공모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세 가지 시 주제를 알려드렸는데요. 첫사랑, 가을, 나이가 든다는 건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금도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를 택해서 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첫사랑, 가을,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건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시를 쓰시면 되겠는데 굳이 나는 세 가지를 다 써야 되겠다.
6: 와우.
5: 쓰십시오.
6: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5: 안 말립니다.
6: 10월에 여러분의 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강원석 시인이 여러분의 시에 직접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는 거거든요. 선정되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개라 주최 시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저희의 성대를 갈아넣은 그런 시간입니다. 베리굿 콘서트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6: 오늘 날씨랑 어울리네요. 이소라가 불러줍니다.
5: 첫사랑.

0: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0: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확연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로큰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계의 습자지 배와 리가 왔습니다.
1: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제껴 볼게요. 배와 리의 콘서트에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제발!
0: 제발! 저희가 언제 이런 환호를 받아보겠습니까?
1: 이것도 저희가 튼 겁니다.
0: 예. 그래서 요 환호 소리를 끊고 싶지 않아서.
1: 네네.
0: 예.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래부터 출발합니다.

0: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밑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1: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 음에 맞춰서 부르니까 더 슬프네요. 자, 과연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곡이네요.
2: 아, 힌트곡이에요 이거?
1: 어, 그렇죠. 왜냐하면 제목이 좀 비슷할 수 있으니까요.
3: 아, 그렇구나.
1: 신승훈입니다.
3: 엄마야.
4: Girl.

0: 네. 네. 사과부터 해야 되겠네요.
1: 왜요?
0: 신승훈 씨의 엄마야를 해야 되는데
1: 예.
0: 조용필 씨 고추잠자리에 엄마야를 제가 했기 때문에 요걸 헷갈리게 만드시죠.
1: 엄마야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0: 엄마야 해가지고
1: 그래서 정답이 고추잠자리도 맞답니다.
0: 아, 예, 죄송합니다.
1: 아, 요걸 빨리 캐치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건 정답이 아니고요. 사실 정답은요
0: G.O.D의 어머님께
1: 였습니다. 0278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머님께가 정답이었습니다.
0: G.O.D의 데뷔곡이죠.
1: 아, 그렇습니다. 예.
0: G.O.D가 첫 TV 출연했을 때
1: 어, 네.
0: 제가 생방으로 봤습니다.
1: 아, 많이 놀라셨죠?
0: 수도승 복장을 하고 머리는 갓 출소한 사람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1: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돌인데 어머님께라는 노래에 옷을 맞추기도 힘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뭐 저런 분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를 듣는데 노래는 너무 슬픈 거예요.
1: 아, 지금은 국민 가수가 돼서 와. 여전히 콘서트가 매진이랍니다. 엄청나게 3, 40대들의 열광을 얻고 있죠. 대단합니다.
0: 가수들이 좋아하는 가수.
1: 어, 그렇더라고요. 아이유 씨가 또 엄청난 G.O.D 팬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가수들도 가고 싶어하는 콘서트래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분도 가수들의 가수거든요.
0: 어, 이분 그죠? 대단합니다.
1: 어떤 예.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0: 자가자가 짠짠.
1: 아 근데 이 노래는 이음에 맞춰도 슬프네요. 이 노래가 굉장한 노래입니다.
2: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다 슬프죠?
1: 명절에만 효자효녀.
2: 그런가? 명절 때만 되면 효자효녀라서?
1: 명절 효자효녀.
2: 아, 네. 명절 때만 되면 엄마 생각나서 그런가?
1: 그런가 봐요. 자, 이 노래 정답 제목 맞춰주시는 동안 첫 번째 정답 꼭 나갑니다.
2: G.O.D입니다.
1: 어머님께.

0: 네, G.O.D의 어머님께 언제 들어도 참
1: 네, 명곡입니다.
0: 엄마 생각나는 노래네요.
1: 두 번째 노래는 더 엄마 생각이 나게 하는 바로 정답이요.
0: 나훈아의 홍시였습니다.
1: 네, 아, 와, 예. 이 노래도 너무 좋죠.
0: 오늘 엄마 특집인가요 하셨어요.
1: 5785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빼놓을 수 없어서 예, 아빠에 관련됐다고 해야 되겠죠, 이 노래를?
0: 아, 그런가요?
1: 그렇죠. 예. 아빠는 성별이 요거니까. 네.
0: 근데 명절 때는 엄마를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1: 아, 아무래도.
0: 아무래도 고생 많으시잖아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0: 자, 그럼 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2: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1: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2: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1: 빰빰.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하네요. 자, 이 노래 살짝 잘 들으신 분들은 제목이 살짝 나왔거든요.
0: 이게 좀 연결이
1: 이 노래도 명곡이죠.
0: 연결이 돼. 저희가 부른 노래가 원래 여자의 마음이라는 노래였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0: 베르디 오페라 예. 중에서.
1: 하지만 그 마트로 알고 계신 분들.
0: 그렇죠. 마트 노래를 쓰는 바람에.
1: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노래 제목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정답이었던 노래 나갑니다.
0: 나훈아가 부릅니다.
1: 홍시.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8: 성원에드피아.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등을 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네, 학계는 라디오 세 번째 정답 엄청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요, 바로 조항조의
2: 남자라는 이유로 였습니다.
1: 네, 2858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아, 홍씨 노래 너무 좋다고.
2: 제가 홍씨를 예. 시간 관계상 중간에서 끊자고 했더니 다들 반대해요.
1: 아,
2: 노래를.
1: 네. 이건 안 된다.
2: 요거는 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아. 결국엔 끝까지 들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맞춰주시면서 남자들도 눈물도 못 보이고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라고 아니, 남자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2: 남자라고 해서 왜 눈물을 못 보여요? 아. 보일 수 있죠.
1: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또 선입견 때문에.
2: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 뭐 남자는 뭐 평생 세 번 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1: 말도 안 됩니다, 정말.
2: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슬프면 울 수도 있지. 전 자주 울거든요.
1: 아, 우리 엄마가 장독대에 숨긴 홍씨가 먹고 싶어지네요. 오. 하셨는데요. 그 장독대에서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벌써 와 계십니다.
2: 아, 그렇군요.
1: 예, 이분이 또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명절 특집으로다가 신나는 라이브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예. 기다려주시기
2: 저희가
1: 바랍니다.
2: 세 번째 문제 당첨자를 발표했나요?
1: 발표했습니다. 2858번님.
2: 아,
1: 한 번 더 듣고 싶으셨나봐요. 예. 네.
2: 알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요. 금방 먹은 것도 기억 안 나고.
1: 아, 그럴 수 있죠. 저희 여러분 3시 5분에 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2: 명진 씨 출연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저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의 탑승에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담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에서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해 MBK 경영진 처분 방향을 대검에 잠정 보고했지만 대검에서 추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겁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만루 홈런 두 방으로 태국을 가볍게 제압하고 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태국과 비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2회 박재현, 4회 박준순이 만루 홈런을 치는 등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18-1, 5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3연승으로 조 1위가 된 대표팀은 오는 25일과 26일 A조 1, 2위 팀과 슈퍼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온 오프라인 레이스를 병행하는 김영찬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첫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영찬은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인 그란 투리스모 7 결승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차 레이스를 6위로 마친 김영찬은 2차 레이스에서 극적인 역전으로 1위에 올라 중간 순위를 3위로 끌어올렸고 마지막 3차 레이스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세 번의 레이스에서 25포인트를 획득한 김영찬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기존 청약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1년 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할 경우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청약 통장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9: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이젠 여행도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야 더 즐겁습니다. 예컨대 전남 강진하면 정약용 선생의 숨결이 깃든 다산 초당이 떠오르는데 인근의 다산 서옥에서는 조용히 머물며 나만의 책을 집필하는 특별한 쉼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역동적인 여행을 원한다면 역사가 숨쉬는 전라병영성에서 1박 2일을 보내며 월출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달리는 트레일러닝은 어떨까요? 이번 연휴에 남도 한 바퀴 휙 돌고 오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0: 좀마 친정 안 가는 겨와? 또 슈퍼에 앉았노?
1: 어, 가길 어디 가요? 슈퍼 직해야죠. 어, 추석 당일에 차례도 지내야 하고. 어, 친정은 왜 맨날 뒤로 밀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0: 아이고, 배준마는 친정이 뭐라가 더 그렇겠네. 그래도 친정 가는 길에 급하게 가지 마소. 추석 연휴에 특히 새벽에 교통사고가 그리 많이 난다 카디마는.
1: 어, 아무래도 새벽에 졸음운전이 많나 보네요.
0: 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하는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무려 4.4명으로
1: 어머.
0: 다른 시간대보다 치명적인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갑니까?
1: 확실히 새벽 시간이 졸리기도 하고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지. 사고 자체가 많은 시간대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사망사고가 더 많은 시간대는 새벽이라 갖고 졸음 운전 안 하도록 눈 단디 뜨고 운전해야 되는 기라.
1: 될 수 있으면 새벽 운전 안 하는 게 좋죠.
0: 맞아. 안 밀릴 때 갈라다 보니까 이렇지.
1: 그러니까요. 막히는 시간 피한다고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0: 아, 그러니까요. 최근 5년 모두 추석 연휴 첫날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니까. 이 첫날 사고가 하루 평균 552건으로 나머지 연휴 때보다 무려 39%나 더 많았다네.
1: 아무래도 연휴 첫날에 기분 좋으니까 속도도 많이 내고
0: 그렇지.
1: 이동하는 차량이 많으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0: 들떠가 마음이 급해가 빨리 가고 싶거든.
1: 그러니까요.
0: 아무튼간에 추석 연휴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사고 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정신 단디 차리고 내일 안전운선 드갑시다 여러분. 알았지요? 퀴즈 드릴게.
1: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휴식 포인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위드라이브 앱 설치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곳에 도착해서 안내 알림을 누르고 15분 이상 쉬면 50원에서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요. 추첨에 따라 최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립한 포인트는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속도로 운행 중 휴게소를 비롯해 어디서 쉴 때 포인트를 줄까요?
0: 1번
1: 졸음쉼터,
0: 2번
1: 시댁 안방.
0: 그거 쉴 수 있나?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졸음쉼터냐 시댁 안방이냐 지금 정답 주시면 미리 추석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이소. 노래 한 곡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정답곡이었죠. 1, 2부의 조항조입니다.
1: 남자라는 이유로.

0: 네, 조항조의 네.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 들었습니다.
1: 아, 네,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 졸음쉼터였습니다. 벌써 졸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1: 정답을 주시면서
0: 예, 배남미 이윤호의 확 깨는 라디오라고 하셨어요.
1: 예. 예, 성을 이렇게 예. 이남미 배윤호, 배윤호 예. 이남미입니다.
0: 성을 바꾸면 성희롱이라고 하잖아요.
1: 희롱당했네요 저희.
0: 그렇죠.
1: 저 배남미 예. 이윤호라고 보내주신 6428번님 졸지 마세요. 선물 갑니다.
2: 축하합니다.
1: 아, 보이는 라디오로는 벌써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가수 명진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화개라에 예, 예.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 네, 가수 명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가수 명진님과 함께 추석 맞이 라이브 무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 자, 그리고 명진 씨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네. 샵 284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2: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1: 어떻게 지내셨어요?
2: 그동안에 이제 뭐 작곡도 하고
1: 네.
2: 예, 여러 가지 이제 가수는 섰다 히트가 안 되면
0: 예.
2: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생존이 되기 때문에
1: 다른 일도 많이 하셨어요?
2: 뭐 학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음악에 대한 것
1: 같아요. 이야, 네. 열정이 넘치십니다.
0: 첫 인사부터 생계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1: 아니, 지금 또 은영님이 들어오셔서 명진 씨 화개라가 있어서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아우, 벌써 장독 뒤에서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0: 오늘 잘생긴 명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0: 하셨어요.
1: 예. 첫 곡 어떤 곡부터 저희가 또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2: 지금 계절에 예. 좀 맞는 좀 약간 분위기 있는 곡 우리 조용필 선배님의 그게 오래 찾지.
1: 히트곡도 많으신데 이 노래를 그러니까, 먼저 선곡하신 이유가 있다면
2: 처음에 스타트가 예. 오늘 분위기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1: 좋습니다.
0: 네. 가을 분위기 나니까
1: 네 우리 네. 명진 씨의 라이브 그 겨울의 찻집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음악 주세요.

0: BTS 명준님의 노래 첫 곡으로 그 겨울의 찻집 들었습니다.
1: 예, 아 명준 씨는 그냥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유쾌하신데 예. 노래 부르실 때는 왜 이렇게 애절해요?

0: 이제 그 겨울의 차츰이라는 노래 자체가 예, 예, 예. 약간 그런 곡도 하지만 하여튼 노래할 때는 빠져들어요.
1: 그러니까요. 아~ 와 정말 이렇게 몰입도가 네. 옆에서 뵙기가 와 너무
2: 완전 빠져서
1: 같이 빠질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0: 그 가수 그 누구야 이승철 씨도 그렇고 예, 예. 이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집중하기 위해서.
1: 아, 아 그러면 눈 감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0: 그렇죠. 그렇게 아. 이승철 씨 눈을 잘 감은 편이라서
2: 안 마주치고
0: 안 마주치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대요.
2: 오~ 아~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추석 음식 하는데 잠이 와서 죽을 뻔했거든요.
1: 예.
2: 그 겨울에 찻집 듣고 바로 잠이 달아났습니다. 이 누군가의 명절을 깨우셨습니다.
0: 잘한 거 아니에요?
2: 너무 잘하셨죠. 네.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짝짝짝짝 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2: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덕분에 힐링했어요. 0506번님도 아우 또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노래에 세월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올해 우리 명진님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0: 아, 뭐 한 네. 10년 된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얼마 안 되셨잖아요.
0: 얼마 안 됐어요.
2: 10살에 데뷔하셨잖아요.
1: 네? 그런가요?
0: 그렇지.
2: 아 근데 또 명진 씨 하면 네. 히트곡도 많으시지만 본인이 또 노래를 짓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1: 어, 그러세요?
2: 작사 작곡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0: 갔다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네.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문득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1: 예.
0: 그때 이제 거의 만들어주잖아요.
2: 뭐 거꾸로 아모레미오 예. 이런 노래들은 뭐. 다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0: 네, 네, 연습은 인생.
2: 이 네, 맞아.
0: 내 사랑 조금 전에 이제 후에 부를 노래도 예. 내 사랑 트로트도 이제 작사했고.
2: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지으시는 거예요? 느껴지시기에?
0: 네, 지금 또 한 곡이 한 지금 5곡 정도
2: 준비를
0: 이제 녹음 한 2곡 정도 지금 끝내놨고.
2: 아. 네.
1: 그러니까 평상시에 떠오르는 대로 작곡을 해두시고
0: 예.
1: 그걸 이제 다듬어서 발표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0: 예.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곡을 하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2: 예. 예.
0: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신곡들을 많이
2: 빨리
0: 막 이렇게 하니까
1: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앨범 형태로 냈잖아요.
0: 예.
1: 막 10곡, 15곡씩 그렇죠. 모아놨다가
2: 요즘은 한 곡씩 다들 내시니까
1: 요즘은 한 곡씩 내니까
0: 그러니까 요즘 막 무조건 올리는 거야 신곡 나오니까.
2: 아, 근데 이 정도 활동을 하시면 후배나
0: 네.
2: 동료들이 조금 노래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0: 있는데
1: 예.
2: 안 주세요? 에,
1: 안 줘요? 아니,
0: 활동을 방송 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은 이 곡을 주게 되면 그냥 그거 사라지잖아.
1: 묻히니까 네. 그냥 묻혀버릴 수 있으니까
0: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2: 예.
0: 그 제가 부르려고.
2: 뭐. 아 내가 너에게 주기에는 네. 내 곡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0: 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1: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부르려고 작곡을 다 해놨어.
0: 네.
1: 근데 곡을 어떤 후배가 듣고 아 선배님 이거 저어 주시면 안 돼요?
2: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0: 그런데 이 작곡가가 좀 이 작곡가도 히트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곡이
2: 예, 네.
0: 그래야만 이 곡비가
2: 올라갑니까?
0: 당연하죠.
1: 그것도 다른가요?
0: 엄청 차이가 나.
2: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런
0: 네,
2: 부분은
0: 그쵸. 엄청 차이가 나. 그러니까
2: 그래서 내 곡을 띄우기 위해서 안 주시는군요.
0: 그냥 안 주고 내가 부른 게 차라리 낫는. 내가 아직 작곡가 스타가 안 됐기 때문에.
2: 아 명진 씨가 네. 이렇게 솔직한 예. 스타일이십니다.
1: 그러면 반대로 명진 씨께서 뭐 다른 작곡가의 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0: 예.
1: 근데 누가 부를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0: 예.
1: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아니면 끝까지 좀 설득을 하세요?
0: 진짜 초기에 이거 뜰 것 같다 하면
1: 예.
0: 돌아가고 이렇게 사정하겠죠.
2: 하지만 하는데. 내가 짓는 게 낫습니까?
0: 예 그렇다고 봐야지. 왜 그러냐면 이 히트 작곡가님들은
2: 예.
0: 곡을 이렇게 자기가 주면 그거 그냥 불러야 되는 입장이에요.
1: 그렇죠. 당연하죠.
2: 그렇죠.
0: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2: 아, 그럴 수 있죠.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닌데.
0: 네, 그럼 내가 다른 사람 곡도 불러보면 삐지고.
2: 그리고 또 쓰시는 스타일이니까 내 스타일로 편곡하고 싶으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0: 마음대로 하면 돼요.
1: 그러니까
0: 내가 하면.
1: 유명 그 작곡가들은 노래를 들어보고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고
2: 해.
1: 하고
0: 아,
1: 그쪽에서 그냥 주면 아, 불러야 되니까
2: 아,
1: 마음에 안 들어도.
2: 이러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1: 아, 그럴 수
0: 그런 약자 입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 들으면 아 이거 뜨겠는데 안 뜨겠는데 알잖아.
2: 네.
0: 그럼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안 불러버리고 다른 사람 곡 부르고 있으면 서로 좀
2: 그렇죠. 마음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0: 안면이 있으니까
2: 그래서 명진 씨는 본인 곡만 지금 작곡을 하고 계시는데요.
0: 네. 그래서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2: 이번에 또 직접 하신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떤 노래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0: 내 사랑 트로트란 곡입니다.
2: 본인의 마음이시네요.
1: 이거 언제 발표하신 노래예요?
0: 이게 한 지금 1년 된 거예요.
1: 1년.
2: 네. 어떤
1: 얼마
2: 곡인지.
1: 안 됐네요. 예.
0: 그러니까 그냥 이 노래는 그냥 툭툭 던져서 감성 많이 필요 없고
2: 네.
0: 신나게 부르는 곡.
2: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네.
0: 아주 쉬운 곡.
1: 이게 명진 씨의

0: 원래 그 평소의 생각을 담으신 거 아니에요? 어. 내 사랑 트로트라는 노래는?
1: 어, 이 작곡하신 분 따로 있는데 아, 네. 작사에 내가 참여했는데
0: 그렇죠.
1: 어, 다른 그 중간 부위에 뭐 여기요 사장님 뭐 술 한 병 더 주세요. 이 부분을 내가 이제 바꾼 거야.
2: 아, 어. 좀 더 입에 맞게.
1: 에, 좀 옛날 스타일로 돼 있어서 예, 예, 예, 네. 어, 이 부분을 바꾸는데 아, 생각외로 좀 좋아하시더라고.
2: 본인 마음 아니십니까? 나는 정말 아니, 트로트를 사랑한다.
1: 아니,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날 예. 내가
2: 아니래.
3: 아니라고요?
1: 경주 축제에 갔는데 예.
2: 행사 가셨군요.
1: 네, 내 노래 부르더라고 누가.
0: 어, 누가요?
1: 이거 내 사람.
3: 아, 진짜?
2: 노래... 그 가요제에서?
1: 네.
2: 너무 기분 아. 좋으셨겠어요.
1: 어, 깜짝 놀라요. 차에서 나가봐.
3: 심사하셨어요 혹시?
1: 아니요. 아니,
3: 심사는 아니고.
1: 전혀.
2: 초대 가수로.
1: 네, 나는 초대 가수.
2: 어떠셨어요? 딱 내 노래가 내가 안 부르고 나오고 있어.
1: 오,
3: 기분 좋죠. 기분 좋죠.
1: 아, 기분 좋죠.
3: 기분 좋죠.
2: 명진 씨보다 잘하던가요?
1: 아, 그분은 그분대로 잘해.
3: 뭐 이상하게 질문해. 뭐?
1: 아, 다 색깔이 있으니까.
2: 워낙 솔직하신 스타일이셔가지고 제가 은근히 아, 웃기시거든요.
1: 그분은 그분대로 잘한 거
3: 그렇죠, 그렇죠.
2: 아, 좋습니다.
3: 우문 현답이셨습니다.
2: 그렇죠. 지금 은영님이 명진 씨 고향도 부산이세요 하셨습니다.
3: 아,
1: 부산이 제2의 고향.
2: 아, 원래 어디세요?
3: 원래는 어디신데요?
1: 전라남 고흥.
3: 고흥.
2: 아, 고흥 분이시구나 네. 원래.
1: 고흥.
3: 근데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가 약간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1: 그러니까 내가 이 처음에 요즘은 그냥 자기 개성대로 더 말하잖아요.
2: 예.
1: 처음에 방송할 때는
2: 고치신다고?
1: 어, 이거 서울말 쓰려니까 말이 안 되네.
3: 아.
2: 전라도와 경상도가 합쳐졌군요.
1: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 아.
1: 강원대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2: 강원도.
3: 이게 여러 곳이 합쳐지면 강원도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1: 특히 서울에서 방송은
3: 그렇죠, 그렇죠.
1: 한민 방송 이게 외국에 예. 나가는데 거기는 진짜 사투리 쓰지 말라는 거야.
2: 아.
1: 그래서 내가 잠깐 말을 안 해도 됩니까?
3: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 사투리 안 쓰면 예. 방송 못 하겠어요.
2: 맞네요. 아.
3: 요즘은 사투리 쓰는 게 더 존경감 좋죠.
2: 편하죠. 예.
3: 자. 사투리 미리 배워둘 걸.
2: 이게 국어지. 자, 그럼 명진 씨의 내 사랑 트로트를 라이브로 한 번 더 청해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3: 자, 음악 주세요.

0: 等真月。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네, 추석 연절을 앞두고 네. 초대 가수 명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사실은 예. 이때가 다들 차도 막히고 좀 바쁘실 때라 나와주실까 했는데 명진 씨가 또 기꺼이 명절 앞두고 많은 분들께 그렇습니다. 선물처럼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2: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음식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예, 예. 좀 장보러도 예. 많이 가시고.
2: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1: 예. 예.
2: 제 노래 듣고 좀 미안을 하라고.
1: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0: 아까 들었던 내 사랑 트로트 아. 최고예요 이거 올라왔어요.
1: 네.
2: 아,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중독성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예. 가수님 애절하고 노래에 애절함이 섞여있는 듯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좀 들으시죠.
2: 아 이건 뭐 전국 PD님들 다 알고
0: 아, 그러세요.
2: 아니, 목소리 비음 소리
1: 그러니까 네. 잘 없는 소리시잖아요. 네. 독보적이야.
0: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네.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약간 이용 씨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1: 선글라스 때문에.
0: 아 그랬나? 근데 지금 아,
2: 옛날에 머리 내리고
0: 그러니까 예, 예. 그랬으니까. 근데 예. 지금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이 입 모양이 네네. 조용필 씨하고도 좀 비슷한
2: 아~
0: 것 같아요.
2: 아 제가 어렸을부터
0: 그죠?
2: 조용필 선배님을 제가 따라다녔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많이 있다니까요.
0: 보다. 그런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2: 맞아요. 두 가지 이야기 맞습니다.
0: 어 그래요?
2: 이용?
0: 아 이거 옛날 아니, 사진이니까.
2: 아니 옛날에 내가 이렇게 머리 내리고 어디 가니까 네.
0: 그죠?
2: 이용 씨 닮았네.
0: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셨죠.
2: 내가 기분이 좀 별로였어.
0: 아 그래요?
2: 그다음부터 머리
0: 그 조용필 씨 닮았다는 얘기는 별로 기분 안 나쁘죠?
1: 아,
2: 안 나빴어요. 이게 아~ 내가 좋아하는 거
0: 노래를 부르실 때 보니까 손동작도 그렇고
1: 맞아.
0: 입 모양도 그렇고 조용필 씨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1: 이름 이용필 하시라고.
0: 아 이용필. 아니,
2: 명용필 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명용필.
0: 조용용도 괜찮잖아요. 조용용.
1: 아 지금 뭐 입담도 좋으시고 노래도 잘하시는 명진님과 저희 추석을 앞두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독성 있다고 했던 이 곡.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가수 명진님이 지금 팍팍 밀고 계신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1번
0: 내 사랑 트로트.
1: 2번
0: 내 사랑 확깨라.
1: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개인적으로는 그 머리 내린 사진보다는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좋아요.
1: 그리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셨다고 지금 문자 많이 왔거든요.

0: 몇 킬로 빼신 거예요?
1: 한 10킬로.
0: 어떻게 빼셨어요?
1: 아니 제가 TV만 나오면 어. 네. 그 팬 어머님들이 너무 얼굴이 크다고.
0: 아니 실제로 작으십니다. 이거 저희가 아니, 얼굴이 작으신데.
1: 아니 그 당시 얼굴 아, 크다고.
0: 그 당시에 살 쪄서.
1: 하다못해 어떤 분은 하, 명령 가진 다라이만 커요.
2: 근데 그 뭐, 뭐요?
0: 대야만 하다고?
2: 이거 좀 심했네요. 그거는 그렇게
1: 아니, 얘기하... 실제로 그때는 좀 컸어요.
0: 저는 명진 선생님 마음이에요.
1: 어, 화면을 딱 당기면 예. 엄청 크게 나와요.
0: 저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2: 왜? 뭐요?
0: 저 친구 저렇게 덩치가 큰데 왜 사람 빼냐고. 근데 실물 보니까 아, 저한테
2: 이남희 씨?
0: 갑자기 길에서 사과하시는 거야.
2: 이남희 씨?
0: 자기야 미안하다. 자기 안 그렇네 라고.
2: 아 이남희 씨 보고?
0: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진 씨 마음 이해합니다.
1: 그 옛날에는 좀 카메라를 좀 밀었잖아요.
0: 주민이 얼굴을. 많았죠. 야,
1: 근데 요즘 땡긴 게 유행이 돼가지고 아. 커진다니까.
2: 근데 그 저도 머리가 크거든요. 근데
1: 아니 잘 중후하게 잘 나오죠.
0: 아니 다들 왜
2: 머리가 큰 사람들이 또 이점이 있는 게 키가 커 보여요.
0: 맞아 항상 장신으로 보시는
2: 키가 커 보여요.
1: 아 저도 그래요.
0: 그죠? 저는 사람들이 네. 배구 선수인 줄 알아요. 어. 키가 70 어, 몇인 줄 알았대요.
2: 지금 누가 머리 크나 지금 자랑하고
0: 에이,
2: 있는 거야?
0: 진짜 명절 앞두고 어. 에이 진짜 저 봐요 이남희 씨 실물 보고 놀랐어요. 이런 어.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요.
1: 아 크게 나온 거
2: 아침마당 가서 보고
0: 두 분 얘기 좀 해주세요.
2: 몰려.
0: 제가 말라서 보도 못하겠다고.
2: 아, 그,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에이
2: 그 정도는 아니야.
1: 아니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저거 예전엔 좀 컸어요.
0: 아, 선배님들 정말 그게, 솔직하시네요. 그
2: 명진 씨는 이렇게 포장이라는 게 없네요. 지금은 아, 아니래요.
0: 네. 굉장히 솔직하시거든요. 아,
1: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0: 요게 매력이죠. 네. 사실은 많은 어머님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그런 또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1: 제가 진짜 방송을 시작한 된 계기가 예. 부산의 그 평화방송이
0: 예, 예, 예. 네, 네.
1: 거기에 저 부장님이 내가 보고 엉뚱한 그 면이 있다고
0: 아.
1: 라디오 같은 걸 좀 많이 해라.
2: 라디오 하면 잘하실 것 같아.
0: 맞아요.
2: 재밌게.
1: 그때부터 내가 그런 게 있는가?
0: 본인이 좀 진지하다고 생각하시는.
1: 어, 그렇죠.
2: 아,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1: 아니, 난 진짜 그대로. 근데 내가 해놓고 들어보면
2: 예. 재밌어요?
1: 한 번씩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2: 아,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재치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1: 어, 어제도 제가 행사 가가지고 네. 무대에서 뭐 저를 원하시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오.
0: 뭐라고 하시든가요? 원해요 하시든가요?
1: 원해요 하대. 아. 내려갔죠 내가.
0: 아 지금 버스 와니님이 저희에게 상처 주셨어요.
2: 왜?
0: 예예 예, 다들 날씬한 걸로 합시다.
1: 그럽시다.
0: 자 그러면 또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은영님이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는지
2: 아 어떻게
1: 아, 이거 좀 알고 싶으시죠? 정말 힘듭니다.
0: 어떻게 하셨어요?
1: 예 이게 운동도 필요 없고
0: 어?
1: 예. 내가 볼 때는 운동은 그냥 근력 차원에서 하는 거고
0: 네?
1: 살 빼려고 하면 빵 하나 먹으면 거의 3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정도인데
2: 아,
0: 그러니까 빵 하나에 3시간
1: 먹는 거 아니면 예. 뺄 수가 없어.
0: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답이다.
2: 식이 조절.
1: 근데 그게 이제 힘들거든. 그러면 먹고 싶을 때는 무조건 조금만 먹어줘.
0: 어떻게 자제하셨어요?
2: 안 먹는 게 아니고
1: 아, 안 먹으면 자꾸 땡기니까.
2: 땡기니까.
1: 조금 먹어버려야 돼.
0: 양을 줄인다.
1: 양을 줄여서. 그래서 한 1년 동안 막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0: 밥 한 공기를 안 드셨다는 거네요?
1: 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2: 머리에서 3끼는 다 드셨어요?
1: 네, 머리에서 오. 정리가 되나 봐. 아, 니는 이만큼만 먹어라.
2: 네.
1: 그러고 이제 고기 안 먹으니까 안 땡겨. 진짜 안 땡겨.
2: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가 준다고 빵, 하는데 그런 거군요.
1: 통닭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0: 그럼 예. 지금 뭐 드세요?
1: 안 땡겨요. 그러니까 요즘 된장찌개, 채식.
2: 아~ 건강식으로 바꾸셨네.
1: 안 땡기니까.
0: 우와.
1: 고기가 안 땡겨요. 먹으면 좀
0: 부대껴요, 느낌에? 네.
2: 술은 안 드세요?
1: 예. 네. 그 대신 회는 좋아.
2: 회는 좋아하죠. 회는 순 단백질이니까.
1: 회는 뭐.
0: 우와. 그럼 아예 식성을 바꾸신 거네요, 그죠?
1: 하루 계란 두 개 무조건.
0: 아, 단백질.
2: 네, 단백질을 많이 먹고
0: 예.
1: 고기를 안 먹으니까.
0: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빼고 싶다라고 하셔놓고는 말씀하시니까는 따라하겠다는 분은 없네요.
2: 예,
1: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2: 예.
1: 본인이 이 음식이 땡기는 시간이 있어.
2: 그렇죠.
0: 내가 못 참는 시간.
1: 예, 저녁이면 저녁에 뭐 돌로 한다고.
2: 예, 그렇죠.
1: 그때 반대로 그 돌로 하는 거 말고 반대로 먹어버려야 돼.
2: 반대로 먹는 게 어떻게
0: 예를 들어 빵이 나를 부른다.
1: 빵을 돌라면 내는 물을 먹어버리고.
0: 진짜 슬프다.
1: 어? 그럼 이 머리에서 예, 이제 예. 포기해버려.
0: 어 작가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는 자긴 못하겠다. 예, 자긴 못하겠다.
2: 고기가 땡기면 회를 먹고.
1: 그렇죠.
2: 뭐 그런 거죠.
1: 아, 하여튼 그 용량이 낮은 거.
0: 대단하시네요.
1: 한 1년만 넘게 하면
0: 네.
1: 안 땡기는 음식이 내가 먹고 싶은 게 이제 안 먹고 싶어.
0: 그럼 요즘 누가 고기 사준다고 하면 안 드세요?
1: 가요. 간데 조금만 먹어.
2: 조금만.
0: 정말 작게.
1: 작게.

0: 몇 개 먹으면 그냥 느끼야.
1: 술을 안 드시면 사실 살이 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0: 네, 네. 네.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1: 안 드시니까.
2: 일부러 끊으신 거예요? 원래 안 드시죠?
0: 아니 원래 제가 이 술을 먹으니까 네. 자꾸 누워서 잘 나더라고.
1: 그러면 또 살찌고.
0: 어, 술만 먹으면 아니 이 술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눕고 잘 나.
1: 아
0: 나가요.
1: 술자리에서도.
2: 아 버릇이 네. 자꾸 버릇이 눕고 싶어.
0: 잘 나는 거야.
2: 아 그래서 안 드셨구나.
0: 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2: 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럽다고 해주셨는데 아, 노래도 또 한 곡 더 듣고 싶어서요.
0: 어 제너럼 하면 그러니까.
1: 예.
2: 한 곡밖에 안 하셨어요 보니까.
0: 내가 콘서트를 좀 착각하고 있는데.
1: 무슨 노래 하실 건가요?
0: 저 이미자 선배님의 동백아가씨.
1: 아, 동백아가씨.
2: 진짜 어렵잖아요. 이 노래 오늘 선곡하신 이유가 있다면.
0: 어 제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
2: 야 기대됩니다.
1: 여기 여성분이 많이 부르는 건 들어봤는데.
2: 그렇죠. 맞아요. 네.
1: 남자 가수가 부르는 새로운 해서.
2: 자 여러분 예?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명진 씨의 동백아가씨 라이브로 갑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동백 아가씨는 정말 명진 씨 목소리랑 딱 맞네요. 맞아요. 와 정말 제대로네. 와,
1: 새로운 해석으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2: 방청객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엄청 나오네. 박수. 나 그거 궁금했어요.
1: 아, 다시 들어도 정말 목소리가 애절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개성 있는 목소리. 이용 가수 조용필 가수님 노래가 크로스되는 느낌입니다. 화이팅이에요 하셨습니다.
2: 동백 아가씨 괜찮았어요?
0: 예, 예, 괜찮았어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1: 사실 이런 곡은 좀 소화하시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너무 유명한 곡이라.
2: 너무 유명하니까.
1: 그래도 네. 꼭 하고 싶었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2: 내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어요.
0: 네. 네.
2: 뭐 여자분들을 많이 부르니까 남자분들이 부르는 건 잘 못
0: 봤어요.
1: 맞아요.
0: 못 봤어요.
2: 근데 또 저처럼 이렇게 부르는 색깔이 잘 없고.
0: 맞아요, 맞아요.
2: 아 그래서 네. 이걸 내가 하고.

0: 확실히 작곡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네. 이거 해석하는 게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1: 멋지십니다. 지금 멋져요? 막 문자가 오고 네. 있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셔요. 명진 씨는 못하는 노래가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소화하기 힘드신 노래도 있습니까? 아 이건 내가 조금 힘들더라.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네.
0: 있을 것 같아요. 가수들이 다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2: 딱 한 분이 있어요.
1: 아 누굽니까? 뭐야?
2: 남진 씨 노래.
0: 아 남진 씨 노래.
1: 아 진짜요?
2: 어 진짜 제가 불러본 적이 없는데 네. 가요 무대에서 남진 씨 노래를 주는 거야.
1: 아 어. 출연하실 때?
2: 네. 그 주문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거절을 님과 함께는 노래를 하는데
1: 네.
2: 와 미치겠더라고.
0: 그거는
2: 내가 안 좋아하니까.
1: 근데 되게 잘 소화하실 것 같은데.
2: 아 이제 하긴 했어.
0: 하긴 했어요.
2: 했는데 예.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수들.
1: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너튜브로 네, 찾아보시거든요.
2: 예. 어 가요무대 남진 인간기 치면 나올 겁니다.
1: 아 근데 가요무대는 내가 선곡하실 수 있는 게 아니군요.
2: 아니요. 그 주면 준대로 해야 돼.
0: 그래요?
2: 예. 네.
1: 아 근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 다른 거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아,
2: 그러면 네 그다음부터 나오지 마라.
0: 안, 그다음부터 안 섭외가 안 들어와.
1: 와 아.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아 본인에게 어울리거나. 좋아하시는 곡을 아, 하시는 줄 알았어요.
2: 아주 잘하겠죠, 다.
0: 아니, 그게
1: 아, 근데 선정이 돼 있는 거구나.
0: 그게 주제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에 그 주제가 있어서.
1: 뭐 편지, 고향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주제가 식으로. 있으니까.
0: 그래서 그 곡에 맞는 곡을 선곡해서 가수들한테 이제 하나씩 주나 봐요.
1: 그렇구나.
2: 본인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0: 그러니까 그래요.
2: 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렇게 오면.
1: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무대 나가시려면 연습도 꽤 하셔야겠어요.
0: 연습 많이 해야 돼요.
2: 그렇죠. 이게 부산이잖아요.
1: 네.
2: 서울까지 그 안무가 있을 때는 연습하러 올라가야 돼.
0: 아 맞네.
2: 가서 연습 맞춰놓고 또 내려왔다가 또 이제 본방송 찍을 때 또.
1: 야 이게 쉽지 않네요.
0: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좀 안 좋네 그게.
2: 그렇죠. 가요 무대는 한 리허설도 노래 의상 네. 한 두 번 하죠.
1: 아 기본적으로요.
2: 네, 의상. 네.
0: 그래도 그 님과 함께면
1: 무대가 그 춤이 있었겠는데요?
0: 있었겠는데요?
2: 있었죠. 내가 그 안무한다고 내 몸치거든요. 와, 그것까지
1: 사실 명진님이 빠른 노래 부르셔도 그냥 서있기로 유명하신데.
2: 아, 이제 요즘은 이제 안 걸어 다녀요.
1: 걸어 다닌다고요?
0: 아 요즘
2: 걸어 옛날에는 서 있었는데 예, 예. 다녀 막.
1: 아니, 거꾸로 부르실 때도 서 계셨거든요.
2: 아 요즘 안 그래요.
1: 아
2: 요즘 그나마 안 좋아해.
0: 예 그렇죠.
1: 무조건 네. 움직이셔야 되는구나.
2: 아마 저기를 걸어가든 여기를 걸어가든 가서 다녀야 돼.
0: 그러려고 살 빼신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0: 예. 네.
2: 잘 보이려고.
1: 친구 신랑이 화순 사람인데요.
2: 네.
1: 말투가 똑같으셔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분은 자기가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라고 아. 하셨어요.
2: 그래요?
0: 네. 말투가 똑같은데.
2: 근데 어느 날 제가 고향에 가서 방송하는데.
1: 어 예.
2: 가수 하려고 하니까 또 고향 말이 안 되더라고.
1: 그렇더라고요. 전라도 말 좀 해주세요 하면은
2: 아, 안 돼.
1: 갑자기 안 나온다고 네. 하시네요.
2: 부산에서 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부산 말이 돼 버리더라고.
1: 그럼 고흥 사투리 살짝.
2: 뭐 어떤 거 해볼까요?
0: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2: 맞아 지금 네,
0: 지금
2: 방금
0: 쓰고 있어요.
2: 어떤 거 할까요?
1: 지금 표준이 아닙니까?
0: 아니.
2: 아 울산에도 많이 사시던데 네. 보니까 울산.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했을 때 네. 그때는 어디 사투리인지 잘 몰랐는데 아. 좀 편해지시니까
1: 하다 보니까.
0: 나오시네요 이렇게. 예.
1: 저희 아이들도 내 사랑 트로트 참 좋아합니다.
0: 와 아이들도
1: 가요제에서 부르실 정도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2: 너무 이 흐름이 심거든. 그러니까 애들도 부르고
1: 쉽게
0: 참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았어요.
1: 네. 네. 아니 명진 씨는 그럼 고흥 가세요? 명절에?
2: 명절에 안 갑니다. 다 떠났어요.
1: 아, 진짜 이제 부산이 고향이 되셨네요.
2: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1: 아, 그럼 이제 명절에 뭐 하실 계획이세요? 이번에는?
2: 명절에도 지금 뭐 라디오 잡혀 있으니까 아. 라디오 다니고
1: 예.
2: 뭐 또 이번에 영상도 찍은 것 편집도 하고.
1: 아, 영상 편집도 하세요?
2: 아, 내가 진짜
0: 지금 뭐 몇 가지 일을 하시는
2: 안경을
0: 거예요?
2: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이제.
1: 예.
2: 내가 영상 편집 배우고 난부터 눈이 빨리 나빠졌어. 와 그게 빠져들어가 연습 엄청 해야 돼.
0: 명진 씨를 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1: 그러게요. 와.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나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5: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방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5: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6: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6: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네. 네. 오늘 가수 명진님과 정말 재밌는 시간 함께 했는데요.
2: 명진 씨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정답은 내 사랑 트로트였습니다. 5676번님께 선물 갑니다.
2: 축하합니다. 시간만 많으면 명진 씨하고 네. 좀 더 노래도 많이 듣고.
1: 아, 다음 달에 또 한번 또 놀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3: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1: 이제 시작인데. 아, 예. 많은 분들께 또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세요. 인사.
3: 예. 네. 오늘 추석 지금 23일이잖아요.
1: 네.
3: 내일부터 이제 휴무 들어가는데 하여튼 즐거운 추석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고 또 독감 유행이라니까
1: 아, 맞아요.
3: 감기 조심하시고 예.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1: 아, 여러분 저희도 내일부터는 그 연휴라서 그러니까요. 방송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올 거고요. 마지막 곡 어떤 곡 들을까요?
3: 돌아선영 하겠습니다.
2: 돌아선영.
1: 아, 네, 라이브로 또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2: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저희들은 명진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여러분 좋은 명절 고맙습니다. 되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려드립니다.
1: MBC 내신 뉴스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김 전 지사의 취업이 국가 안보상 이유나 국가 대외 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고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시험연구원 원장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 부회장 행에도 모두 불승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에는 수석 부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전 부원장을 민주연구원 수석 부원장으로 조호섭 전 의원과 강희용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 송창욱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각각 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수석 부원장은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부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다시 민주연구원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가 제주도에서 열린 부대 워크숍에 참석했다 민간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예천기지 소속 위관급 장교인 20대 남성은 이달 초 제주에서 민간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장교는 사건 이후 비행 임무에서 배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워크숍 일과를 마친 뒤 사적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민간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른바 확 꽂히는 한 줄 문장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앞과 뒤를 대비시키는 패러독스의 대가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본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가 훨씬 나쁘다. 인간은 원하는 걸 가진 다음 망가지거나 해악을 끼치기 일쑤다. 맞는 것 같나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그 세계 일주를 갔다 와서 화제가 된 분들도 있어요.
1: 뭐 요즘은 여행 너튜브도 워낙 많고 해서 세계 일주가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화제가 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0: 있죠, 있죠. 예. 두 분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81세의 나이에 예. 80일간 세계 일주를 다녀오셨대요.
1: 잠깐만요. 81세시면 와, 그 연세면은 잘 안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0: 이 두 분이 친구래요. 근데 80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샌디 여사가 엘리 여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80살에 80일 동안 세계 일주 떠나볼까?
1: 그랬더니 그 절친 엘리 여사가 뭐라고 했대요.
0: 그래, 안 될 게 뭐 있어. Why not? 그래서 바로 떠나려고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해에 떠났답니다.
1: 그럼 계획대로 80일간은 다니셨고요?
0: 그렇죠. 80일 동안 7개 대륙 그리고 18개국 여행. 와, 굉장하죠.
1: 사실 두 사람 중에 한쪽이 반대해도 못 떠났을 여행인데 그죠?
0: 그렇죠.
1: 두 분 마음이 일치한 게 대단한데요.
0: 그리고 이 할머니 두 분이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80세에 못 갔으면 81세에 떠나면 돼요.
1: 와, 아우.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된다 이거잖아요.
0: 그렇죠.
1: 와, 한마디로 계획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 떠나서 있다.
0: 맞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열어놓는 거죠. 뭐 이번 추석에 부모님 뵈면 그 샌디 할머니, 엘리 할머니 얘기해드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 삶의 통풍구를 만들어본 그런 기회도 좋을 것 같아요.
1: 좋을 것 같아요.
0: 아유 됐다 됐다. 아유 나는 싫다. 이 마음 대신 그래 나도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설레볼 수 있지 않을까?
1: 장권사님도 정선우 씨 어머님도 예. 해외를 많이 다니셨어요.
0: 예, 많이 다니셨죠. 예. 어머니는 그래서 여한이 없으세요.
1: 정선우 씨는 효녀입니다.
0: 제가 여한이 생겼어요.
1: 예, 예. 본인 좀 챙기세요.
0: 나가려고요.
1: 예.
0: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게 다니던 사람이 또 다녀요.
1: 네.
0: 뭔지 알죠? 놀던 사람이 노는 것처럼 막상 가야겠다 싶은데 뭔가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1: 아니요, 정선우 씨, 제가 어떤 네. 조짐이 있어요. 조만간에 좀 휴가 좀 다녀오세요.
0: 아, 조만간 그럼요. 조만간에 네. 전 휴가 갈 거예요.
1: 용기 내셔야 돼요.
0: 예, 네, 용기 낼 거예요.
1: 선배가 가 나도 좀 가고.
0: 혼자 가능하겠어요? 초미녀 진행자를 제가 좀 대신 모셔서
1: 와우.
0: 네, 문채영 씨 한 네. 뭐 일주일 동안 좀 설레게 해드릴까요?
1: 아, 좋습니다. 예.
0: 기대해도 좋아요.
1: 선배에게 권하는 대로입니다. 이승기예요.
0: 여행을 떠나요.

0: 네, 수요일 첫 곡으로 여행을 떠나요 들으셨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떠날 수 있든 없든 뭐 여행은 그냥 가방 쌀 때 제일 행복하지 않나요?
0: 맞아요. 1776님도 술김에 아내에게 결혼 20주년 유럽여행 가자 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설레하며 기다렸는데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 헛소리가 되어버려서 지금도 매년 욕을 먹고 있습니다.
1: 가면 됩니다. 셀리 엘리 할머니 얘기 들으셨잖아요. 열어놓으세요.
0: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자녀들이 거의 다 컸을 텐데요 이제.
1: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시동을 걸고 이렇게 좀 잔타를 쳐본 사람은 장외 홈런도 칠 수 있는데 어허. 방망이를 아예 휘둘러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공이 날아오면 공포를 갖는다니까.
0: 맞네요.
1: 여행하면은 뭔가 비장해야 되고 아, 나 뭐 이렇게 다 앞뒤 정리 다 해놔야 되고 막 어머님들 에이. 같은 경우는 아 반찬 어떡하지?
0: 맞아.
1: 뭐 내가 없으면 이거 다림질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다 해요. 다
0: 맞아요.
1: 하는데도.
0: 여행은 여러분 훌쩍 떠나는 게 여행입니다.
1: 보이지 않는 목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0: 누구나 삶에 엮여진 그런 것들이 있죠.
1: 그렇지 않아요? 시골개들은 풀어줘도 멀리 못 간다.
0: 그렇죠. 짓기만 하고.
1: 짧게 붙어있던 개들은.
0: 하고 멀리 못 가죠.
1: 나 지금 매일 짓고 있는 거잖아. 하여튼 용기 한번 내보려니까.
0: 좋아요. 네. 오늘은요. 축구 관람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이죠.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십니다.
1: 자,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은 4부부터 시작합니다.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0: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4: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3: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4: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4: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3: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에어 에어 온라인
3: 제목 봉사자의 위기탈출기 경상남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6: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3: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는 약간의 더러움과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위가 약하시거나 식사 중인 분들은 볼륨을 낮추어 식욕감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6: 아, 네,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용.
7: 네, 기대됩니다.
6: 네네, 저는 올해 봄 밀양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봉사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7: 오.
6: 예, 마라톤 봉사자들은 생각보다 하는 일이 꽤 많은데요. 음흠. 중간 급수대에서 참가자들에게 물을 주거나 참가자가 코스를 잘못 들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거나 또 대회의 안전 질서 유지와 응원 역시도 봉사자들의 몫입니다. 봉사 당일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앙광장에 도착을 했죠. 이미 많은 봉사자들이 와 있었고 마라톤 참가자들은 각자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이었죠.
8: 자, 봉사자분들 이 버스를 타십시오. 봉사할 구역에 내려드립니다.
6: 저는 그렇게 버스 타고 이동한 후에 봉사할 도로변에 내려졌고 대회 시작 전 주최사에서 나눠주신 간식, 빵과 두유를 꿀맛처럼 맛있게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살짝 배가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걱정하지 않았고 마침내 마라톤 출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선수들에게 코스 방향을 안내하며 서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배에서 아주 강력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7: 아, 이거구나.
6: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다, 이거. 전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코스를 열심히 뛰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자 차마 제 자리를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껏 나보다 뛰어난 재능은 없었지만 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7: 뭐예요?
6: 책임감! 예, 저는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고 제 자리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7: 멋지다.
6: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건 저 멀리 밀려 들어오는 참가자들의 모습.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해 뛰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저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됐나. 저의 배는 점점 아파왔고 이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 참가자들이 빨리 달려서 이 코스를 지나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똥줄 타는 응원을 시작하게 되죠. 자자. 달려요.
7: 감사합니다.
6: 자, 좀 더 힘을 내요. 달려, 빨리.
7: 네, 고맙습니다.
6: 속도를 내야 돼요.
7: 네, 알겠다고요. 아유, 응원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네.
6: 그 뒤에도 다들 다. 달려.
9: 저는 내 페이스가 있거든요. 예.
6: 아니야.
9: 걱정하지 마. 아유.
6: 플립 하나. 또.
9: 네, 너무 감동적이다. 자기 일처럼 응원을 하네.
6: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 가요.
6: 시계를 보니 대회도 거의 끝날 시간. 저는 옆 봉사자에게 제 자리를 맡기고 근처 마을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여기저기 찾는데 공중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요.

0: 맞습니다. 아, 왜 공룡화 단수도 없고, 아, 뭐야, 마을회관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한참을 마라톤 참가자들보다 더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 한 폐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폐가는 완전 공포영화 뺨치는 분위기. 풀이 무성하고 부서진 문과 삐걱거리는 바닥. 그 낡은 살림살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유, 뭐야, 무섭게. 아, 급한데 지금.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로 추정되는 어떤 공간이 나왔죠. 저는 할 수 없다. 오늘 위생보다는 생존이다 하는 마음으로 쪼그려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1: 아, 글쎄, 여기는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2: 아니, 저 그래도 저 누가 보기라도 하면은 이거 참.
1: 아니, 저 보기 누가 봐요. 이 저 더러운 폐가에 누가 온다고 그렇게.
2: 아니, 저 동네에 더러운... 소문이라도 나면은.
1: 네? 아이고. 아, 뭘 해시야, 소문이 나지. 손이라도 잡았으면 모를까 봐.
2: 아이고,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무슨 손을 잡아요.
1: 응? 아, 내 친구는 남자친구하고 그 시기니 뽀뽀도 했다는데.
2: 아이, 그러면 여기서 뭐 뽀뽀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아이, 우리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1: 아씨, 진짜 답답하네. 그 뭐 나 죽은 다음에 진도 뺄 거예요? 어?
2: 아니, 그런 건 아니.
1: 조금 버티지 말고 잠깐 일로 와봐요.
2: 아유, 아이,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1: 아이, 진짜.
2: 아이, 그러면 어떻게 입술을 좀 쭉.
0: 아, 그분들의 애정 행각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가만 쪼그려 앉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자세를 살짝 고쳐놨다가 널브러져 있는 무언가를 차고 말았죠.
1: 어미야! 누구요?
0: 아, 저기...
1: 뭐야, 씨! 그러니까 누구 있어? 저 어두운 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봐! 상철이냐?
0: 아, 죄송합니다. 저 외진 사람인데요.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1: 왜?
0: 아, 저 큰일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아유, 일어나요. 이렇게 된 거 그만 갑시다.
1: 아, 그럼 그지 숨은 와, 이제 달아올랐는지 하던 거 맞아 하고 가야지.
2: 아니, 저 사람이 있다잖아.
1: 아이씨, 볼일 보고 있다잖니.
0: 아, 예, 그렇습니다. 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두 분도 하던 일 하시면 저도 오히려 맘 편히 보던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다고 하자니. 네? 하던 거 맞아 하고 가. 일로 와. 아,
0: 그래.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은 하던 걸 마저 하시고 저는 제가 보던 일을 마저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고 정리를 하려는데 아, 불싸. 주머니에 넣어왔다고 생각한 휴지가 없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달려올 때 빠진 모양이에요. 아,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이 아직 안 가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저기 어르신들.
1: 예.
0: 저 혹시 휴지 가지신 거 있을까요? 저 휴지를 저 빼놓고 와가지고요.
1: 아이씨, 나 휴지 없는데. 저 김영감님 휴지 있어요?
2: 아니, 나도 없죠. 그저 잠깐만. 아, 마스크는 있는데.
1: 아유, 우리 김영감 참 스마트해. 예.
0: 마침 저도 마스크가 있었기에 좋은 방법이다 싶어 마스크로 뒤처리를 하고 다시 마라톤 코스로 돌아가 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마라톤 봉사는 물도 중요하고 간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휴지였습니다. 마라톤 봉사실 분들 참고하세요.
3: 지금 휴지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아, 이게 사람이 다급하면 야, 이게 전혀 다른 장르인데 같이 공존할 수 있구나.
0: 그렇구나.
3: 이게 되는구나.
0: 지금 사연자분도 그 어르신들도 급했죠.
3: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타고 뭐 분위기 다 깨졌다 이러면서 또 하던 걸 멈추는 많은 분들 사랑과 절박함이 부족한 거예요.
0: 예.
3: 지금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장르가 같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지금 뭐가 지금 문제야 지금.
0: 그렇죠.
3: 전혀 낯선 사람이 저 문 한나 뒤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열정.
0: 어쨌든 사연자도 그 어르신들도 예. 각자 원하던 응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풀어졌어요.
3: 과연?
0: 아니에요?
3: 에이. 과연?
0: 글쎄요.
3: 한쪽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택도 없지 지금. 네. 아까 할머님들 파이팅으로 봐서는 택도 없어.
0: 진짜 할머니가 더 급하시네. 근데 마스크가 있었으니 다행이에요 그나마. 안 그랬으면 양말 벗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3: 뭐든 간에 네. 사람이 급하면 다 활용하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3: 네. 뭐 진짜 정말 이것까지 싶은 걸로도 다 해결하고 옵디다요.
0: 그렇죠. 네. 그나저나 할아버지도 뭐 되게 싫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3: 그러니까 네. 이 둘 사이에 뭔가 리더가 있어야 돼.

0: 확실히
1: 끌어주는 사람.
0: 순겨루기가 예 둘이 에너지가 비슷하잖아. 예. 일이 잘 안 돼 진행이.
1: 어,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
0: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20이면 지금 할머니는 거의 98 정도 돼.
1: 어.
0: 자, 예. 어찌됐든 좋은 결말, 예, 개운하게 잘 예, 마무리돼서.
1: 우리 할머니께 다행이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0: 할머니를 모독하는 거지.
1: 아니 아니요, 응원이죠 응원.
0: 아, 지금 투어스의 첫 만남인데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까? 투어스입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5: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5: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11: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0: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1: 100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오 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연은 또 들을 수 있다.
1: 우선 편지
0: 타임머신 후!
2: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비꼬!
1: 깔깔깔깔.
2: 예, 웃음 편지 타임머신입니다.
1: 누나 이렇게 가끔 받아준다.
2: 고마워요 누나.
1: 예. 예.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예. 오랜만에 들어서 오, 나 이 사연 들은 기억 있다 뭐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2: 그쵸. 편하게 네.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평소에 제가 많이 해서 매너리 좀 빠지려고 그러니까 정선혜 씨가 사연 선정 뭐 한번 해주시죠.
1: 아니 누가 들으면 예. 매너리 좀 네. 전혀 없는 줄 알겠네.
2: 누나 해줘요. 자.
1: 늘 매너리 좀이면서
2: 뮤직큐.
1: 아우 이거 어려운데. 바람이 분다. 아 반음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추석 장 보러 가다 들렸어요. 아, 이 노래는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 이맘때 웃음편지 중에 가장 재밌었던 사연을 다시 듣는 코너예요. 아, 저도 사연 한번 써야겠어요. 익명으로 소개해주세요. 난 너에게 뭐야 이거 웃음편지를 써. 뭔 노래야 이거.
2: 아 웃기다.
1: 아, 어쨌든 재빨리 얘기하고 동태포 사러 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2: 예, 우리 소라 누나 가셨고요. 아, 네.
1: 뭔
2: 예.
1: 노래야 도대체.
2: 아, 이렇게 뽑힌 웃음편지 사연 정선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2021년 9월 14일에 소개됐습니다. 서울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준바에 반응하다.
1: 와우, 나 이거 기억한다.
2: 그래요?
1: 줌바, 예.
2: 5년 전인데,
1: 한창 우리 코로나 때.
2: 아.
1: 이때 9월 월간 베스트로 선정됐는데 그 줌바 때서 처음 배우시던 분이 왜 그 가스가스.
2: 아, 그분.
1: 있어요, 있어요.
2: 예, 알아요, 알 것 예. 같아요.
1: 장이 줌바를 더 활발하게 예. 조금. 감을게요. 예. 생각나실 거예요.
3: 아, 안녕하세요, 선희 언니. 그리고 천식 오빠. 아, 저 정말 오랜만에 글 써가지고요. 많이 네. 떨리거든요. 아... 어, 진짜 너무 창피한 글이지만 두 분이 잘 위로해 주실 거라 믿고 사연 올려봅니다.
2: 아, 무조건이죠.
3: 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거리두기 단계가 한참 낮았을 때 아, 제가 외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좀 찐 것도 있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줌바 댄스 학원을 등록했어요. 여러 군데 알아보긴 했지만 원장님이 가장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면서 적극적인 그런 곳이 있었죠.
4: 아, 탁월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 줌바 댄스 학원에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활력도 되찾아드리는 곳이에요. 딱 보니까 언니는 마음이 좀 움츠러드는 게 있다, 그죠?
3: 아, 네.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4: 노노노. 언니 네? 인생 뭐 있어요, 그죠? 자신감 있게 살아요. 우리 학원에서 책임질게.
3: 아, 근데 제가 운동신경도 거의 없는데 잘할 수 있어요.
4: 어, 언니 걱정 말아요. 우린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언니 따라 해야지. We can do it.
3: We can do it.
4: 언니 good. Excellent.
3: 어, 저보다 나이 많아 보였는데 원장님은 저를 자꾸 언니 언니라고 부르면서 막 에너지 넘치게 대해주셨고 저는 왠지 그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믿음이 갔죠. 그래서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4: 자 여러분 신나게 날 따라하세요. 자 처음에 가볍게 팔을 뻗어서 크게 움직여요. 하하하. 자 다 같이 오른쪽 사이드. 하하하. 자 다 같이 왼쪽. 하. 다 같이 뒤로 뒤로. 하하하. 파이팅 넘치게 쭉쭉.
3: 아 진짜 그건 너무나 격렬한 운동이었어요. 아 진짜. 처음에는 남들 의식하느라 막 쭈뼛거렸는데 어, 막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막 자극받아서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마침내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막 온몸을 흔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 서서 이상적인 몸짓으로 서!
3: 저는 원장님의 몸짓을 따라 열심히 배를 움직였어요. 아, 그래서였을까요? 어, 제가 동작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방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 자, 더 신나게!
3: 신나게!
4: 도도아 명예처럼 파워 있게!
3: 파워 있게!
4: 무슨 냄새야? 아, 몰라. 이제 일단! 일단 더 힘차게!
3: 더 힘차게!
4: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니? 아, 진짜?
3: 어, 그래도 다행이라면 음악 소리가 애지간히 크다 보니까 제 방귀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고요.
2: 네.
3: 어, 그래서 저도 같이 그냥 대충 모르는 척 했는데 음악이 딱 꺼질 무렵에 그만!
4: 진짜 뭐야 이거?
3: 냄새. 나 이거 뭐야?
4: 진짜. 아따 신임님 좀 참으시지. 이 냄새 뭔 냄새인가 했네.
3: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해가지고 막 아 죄송합니다.
4: 밤엔 서로 조심 좀 하잖게요. 아따 이거 저녁반에 와야 하나. 어휴 냄새 어휴.
5: 어 밥 비비는 냄새가 나. 방귀가.
3: 방귀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2: 네.
3: 그리고 내일은 제발 그 방귀가 나오지 좀 않게 해달라 기도했죠. 하지만 줌바를 추다가 방귀를 참는 건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열흘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줌바와 방귀 하모니를 내뿜고 있었는데 음악이 끝나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4: 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김정희 회원님 잠깐 저 좀 보실게요.
3: 원장님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부르더니 말씀하셨어요.
2: 아니 언니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3: 아 뭔데요?
2: 다른 회원분들이 좀 불편하시잖아.
3: 뭘요?
2: 언니 방귀.
3: 아 그게 저도 안 끼려고 하는데 이게 몸이 막 움직여지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래도요 첫날보다는 좀 덜 나와요.
2: 아 그래요?
3: 네.
2: 너무 다행이다. 축하해 언니.
3: 네.
2: 근데 이제 그만 나오면 안 될까?
3: 방귀가요?
2: 아니 언니가. 다른 회원님들 자꾸 방귀를 피해서 저녁반으로만 몰리니까 요즘 상황이 또 알잖아. 이렇게 집 바꾼지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거든.
3: 아 저는 여기가 좋은데 저 낸 돈도 있고요.
2: 환불해 줄게요. 전액 환불. 그리고 우리 학원 말고 사거리 위에 있는 학원이 더 잘 가르쳐.
3: 거기도 쫓겨나면 어떡해요?
2: 쫓겨나다니? 무슨 그런 표현? 어머 서운하다. 그런 표현 너무 저지르다 언니 그지? 자 내가 약도 그려줄게. 여기는 원장님이 아주 인자해요. 우리 동네 줌바 지구 2대 회장님이셨는데 진짜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어.
3: 원장님은 엄청 자세한 약도를 그려주시더니 저를 떠밀듯 배웅하며 말씀하셨어요.
2: 그럼 더 좋은 줌바학원에서 활기찬 미래 찾으시길 바라요.
3: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장님이 알려준 줌바학원에 갔는데 좀 당황했어요.
6: 환영합니다.
3: 아 할아버님 여기 줌바 댄스 학원 맞나요?
6: 걱정 말아요. 예 줌바 학원 맞아요.
3: 네.
6: 처음에는 다들 놀래. 근데 여기 상패들을 보라고. 내가 나이 50에 줌바를 시작했는데 각종 상패를 다 휩쓸었어요.
3: 네.
6: 처음엔 내가 나이 든 거 보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 일단 한번 다녀본 사람들은 끊지를 못해요. 내가 굉장히 신나게 가르치거든.
3: 네.
6: 근데 어떻게 줌바는 처음이신가?
3: 속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럿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방귀 끼는 게 무례한 일이기도 하고 또 민폐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줌바하다가 방귀가 자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 괜찮아요. 나도 줌바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 이 줌바 댄스는 1시간에 무려 1000칼로리가 소모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대장도 격렬해질 수밖에 없지. 다행인 것은 4주 후면은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다녀봐요.
3: 아니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주변에서 피해보실까봐요.
6: 괜찮아요.
3: 왜요?
6: 우리는 수강생이 별로 없어. 아주 널쩡널쩡 간격이 멀어요.
3: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갖고 그 학원에 등록했고요. 원장님은 오전 한 타임만 수업하시고 다른 시간대는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저는 원장님 수업이 좋더라고요.
6: 자 오늘은 암으로 파티입니다. 발표고 갑니다. 따 올려 자따
3: 아주 조용히 참아. 팔 근육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6: 아차, 아차,
7: 기술적으로 살랑살랑 짜짜.
3: 그리고 다행히 저의 방귀는 점점 잦아들어서 지금은 아무리 격렬한 댄스에도 끄떡 없어요.
8: 아이고 아이고.
3: 방송을 빌려 본의 아니게 저의 가스를 체험하게 한 이전 수강 회원님께도 회원님들께도 사죄드리며 더불어 성격도 장도 건강하게 바뀐 재주신도 칭찬해봅니다.
8: 와우.
3: 그럼 전국의 줌바인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2: 아, 이 누나 이상한 거 좋아하네. 싸서 이게 뭐가 좀 버겁게 해서.
1: 봐봐요. 네. 내가 문천식 씨한테 그래서 천식아 우리 긴장해야겠다. 5년 전에 우리 좀 더 짱짱했다.
2: 그러니까,
1: 목소리도 그렇고 텐션이 지금 약간 우리 매너리즘 빠졌다.
2: 그러네. 열심히 했네 이때.
1: 이 코너 잘 만들었다. 네. 우리 긴장시키네. 문천식 씨, 신구 씨도 훨씬 젊었어요.
2: 그러네요.
1: 지금 훨씬 신구 씨가 헐거워졌어.
2: 안 그래도 3081님이 어머 천식 오빠 텐션 무슨 일? 그 사무실인데 코 먹고 있어요.
1: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야 진짜 할 때는 사실 그 자기가 또 해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집중을 못 하는데 우리가 다시감께서 들을 때는 좀 편하게 듣잖아요.
2: 그렇죠. 관객인 양.
1: 아 너무 재밌다. 아, 6372님 두 번째 학원 선생님. 사사사 중독성 미쳤다. 알람으로 쓰고 싶어요. 이거 알람용으로 한번 가져요.
2: 감사합니다. 네,
1: 좀 즐겁게 흥겹게 일어나실 수 있게. 예. 자, 5 6 7 8.
2: 사사사사사사.
1: 예.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좀 헐거워.
2: 힘내시고요.
1: 밖에 어때요? 예. 아까 그게 좀 더 짱짱하죠. 아, 뭐 우리 긴장하자.
2: 인후염이 있어서 그래, 지금.
1: 아, 그래요?
2: 예.
1: 인후염 이슈. 인후염 이슈.
2: 4708님. 저도 준비할 때 방귀 때문에 애 먹었었어요. 다행히 저희 반은 다 같이 뛰는 분위기여가지고 선풍기랑 공기청정기가 계속 돌아갔네요.
1: 과연 누구의 건강을 위한 걸까요?
2: 진짜로 줌바가 이게 장애 운동에 도움이 되나 봐요.
1: 줌바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2: 요가도.
1: 아, 요가할 맞아. 때 우리 방귀 사연 많이 오잖아요. 실제로 제가 요가 수업을 단체로 한번 들어봤는데 기가 그렇구나. 막혀요.
2: 그렇구나. 네,
1: 피아노 건반 같아. 진짜 음계가 다 있어.
2: 다 다르구나.
1: 뭐 이런 거 있죠. 바바박박 이런 것도 있고.
2: 사람마다 다르군요.
1: 왜냐면 엉덩이의 그 살집이 다 다르잖아요.
2: 그러네요.
1: 그거에 따라서 사운드도 변주를 해요.
2: 와, 방귀는 지문 같은 거군요.
1: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방귀가 뭘 지문이니 또 거기까지.
2: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1: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2: 사연자가 배웠던 이것은 콜롬비아의 에어로빅 강사 알베르토 베토 페레즈가 만든 피트니스.
1: 누구요?
2: 있어요. 알베르토 베토 페레즈.
1: 몇 명이야?
2: 한 명이에요. 피트니스 운동으로 라틴 댄스와 에어로빅을 합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줌바, 2번 룸바, 3번 어부바.
2: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일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나름 또 비슷해요. 그냥 예. 준비할게.

0: 네, 웃음 편지 타임머신 퀴즈 사연자가 배운 이것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줌바였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다섯 네. 분 당첨되신 분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된다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 It's you.
1: 누나 이렇게 답을 맞춰준다. 네,
0: 여러분입니다.
1: 인후염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챙겨준다.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소개받으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또 지금은 라디오 시대는 손편지 사랑합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좀 더 볼게요.
6: 네.
5: 9399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차량 탁송 기사입니다. 추석 연휴 걱정입니다. 일이 없어도 걱정, 있어도 차 밀릴까 걱정. 아. 에이, 뭐 어떻게든 잘 되겠죠.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6: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운전 잘 하셔서 그냥 일이 또 있는 대로 잘 마무리 지어지는 거. 그죠?
5: 그렇죠.
6: 없으면 또 건강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거.
5: 맞습니다.
6: 이렇게 좀 편안하게 탄력적으로 마음가짐을 또 가지면 네. 의외로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5: 맞는 것 같아요. 정선 씨 말 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6: 그렇죠. 근데 그쵸? 이게 사람이 피곤하면 멘탈도 무너집디다요.
5: 아, 맞아. 네. 또 돈이 궁색해진 멘탈 무너지고.
6: 맞아. 진짜 뭐 멘탈 관리가 뭐 쉬우면 뭐 사람들이 다 그 얘기 안 했겠죠.
5: 그렇죠.
6: 어찌됐든 우리 구상국은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5: 네.
6: 이경희님이 소연의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두 분은 너무 잘하셔서 퇴사할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5: 이 노래 좀 얘기더라고요.
6: 그렇죠. 네. 마음속에는 누구나 좀 지치고 힘들 때 퇴사할게요라는 그 샤팅이 하나 있지 않아요?
5: 이 퇴사할게요가 여러분 옛날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추억의 드라마에서도 직장인 배역이 가슴에 사직서를 받고 나면서 언젠가만 이걸 던질 거야 뭐 이런 장면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6: 그렇죠. 지금 또 이메일로 사직서를 내니까
5: 네.
6: 그 아. 전송 잘 누르지 잘못해놓으면 그것도 날아간다고.
5: 안 됩니다 여러분. 예.
6: 아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다 한결같으니까 네. 너무 공감되는
5: 그쵸.
6: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데이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온천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대왕함정, 학성동 울산에비치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에비치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 지적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가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었다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재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9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7%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1.1%포인트 높이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0.7%포인트 올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OECD가 한국 경제 전망치를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렸다며 올해는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성장을 주도하고 하고 내년에도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 투자자문의 금융업 면허를 박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취소를 결정하고 임원 해임 요구와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 투자자문은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원하는 업종인 MCN 사업장에서의 공짜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 감독에 착수합니다. 노동부는 28일부터 MCN 회사들의 본사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 수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 사업장 5곳을 감독합니다. MCN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지원하는 회사로 급성장한 시장 규모에 반해 노무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노동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이젠 여행도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야 더 즐겁습니다. 예컨대 전남 강진하면 정약용 선생의 숨결이 깃든 다산 초당이 떠오르는데 인근의 다산 서옥에서는 조용히 머물며 나만의 책을 집필하는 특별한 쉼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역동적인 여행을 원한다면 역사가 숨쉬는 전라병영성에서 1박 2일을 보내며 월출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달리는 트레일러닝은 어떨까요? 이번 연휴에 남도 한 바퀴 휙 돌고 오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사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자, 잠시 후 고민을 쫓아버리는 허수아비 상담. 할매 할배 상담소 함께합니다.
0: 두 어르신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할매 할배 소개팅 했는데 공교롭게 저도 모태솔로 상대방도 모쏠이에요. 서로 실신하는데 답답합니다. 누구 하나 리드할 줄을 몰라요.

0: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
1: 뭐가요? 아니, 내가 뭐가요?
0: 연말이 다가오니까 심란해.
1: 내가 뭐가? 최신식 진행인데 왜?
0: 아니 개그가 퇴행성이야. 저려 막. 아, 이 퇴행성 개그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1: 아 미안합니다.
0: 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1: 그런 지적이라면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집에 갈 때쯤은 또 네.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애 고민도 좋고 사소한 고민도 좋으니까 모두 문자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자 광고 듣고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5: 저 니들은 어떻게 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6: 인생의 매운맛, 단맛, 쓴맛, 별의별 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5: 상담소.
6: 안녕. 이 성암동의 핫걸 잇걸 이 정산자예요.
5: 예, 막걸리 달고 사는 막걸. 문춘식 오시다.
6: 좋다.
5: 예. 문자가 왔어요.
6: 참 힙해 사람이.
5: 9987님이 할매 할배는 추석도 남다르게 보낼 것 같아요. 선자 할매는 명절 음식 안 오고 알아서 처먹어 할 것 같고 춘식이 할배는 알아서 잘 드시고 댕길 것 같아요.
6: 그래요 그래요.
5: 정답이지. 선자는 명절 음식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6: 아 싫어 나는. 예. 나 이거 뉴욕 스타일이야.
5: 예.
6: 명절 먹이지. 그래. 기름지고 잡채 이런 거 싫어요.
5: 그렇지. 그래도 난 또 먹을 복이 있고.
6: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은 전 몇 개씩 또 이렇게 떨궈주고 이웃들이 그래.
5: 또 이름에 춘식 식자가 들어가잖아.
6: 그래. 식충이야 식충이.
5: 식충이 아니고.
6: 네, 뭐요?
5: 춘식.
6: 아 그래? 나 여태까지 식충이로 알았어.
5: 저런 몇 년을 살아놓고 이제.
6: 알아가자고.
5: 아유 됐어요 아주머니. 아이고.
6: 됐어요.
5: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사연 만나보죠.
6: 예.
5: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6: 내가 이제 먼저 들어가요.
5: 아, 좋아요.
6: 1490님. 네. 아들이 29이에요.
5: 애기네.
6: 이거 피딩이. 엄마인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면 난리 생난리.
5: 왜?
6: 그냥 옷 하나라도 정리해 놓으면 정색하면서 엄마 내 방 들어갔다 나가셨어요. 이라는데 나도 기분 나빠요. 엄마가 그것 좀 만졌다고 그렇게 따질 일인가요?
5: 아...
6: 이 따질 일이지. 29에 엄마가 내 반스 만지면 난 기분 이상할 것 같아.
5: 그런가?
6: 응, 싫어. 입장을 바꿔놓고 딸 방에 아빠가 들어가서 속옷 정리해주는 거 이상하지 않아?
5: 아, 꼬마 때는 괜찮지만 중학생 때부터는 안 하는 게 좋죠.
6: 19이라도 싫어야.
5: 맞아, 맞아.
6: 하여튼 저기 코밑이 꺼뭇꺼뭇해지고 겨드랑이 수염 나오기 시작하면 싫어야.
5: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걱정돼서 해주는 건데 지저분하니까.
6: 아니야, 졸업시켜야 돼.
5: 응?
6: 졸업시켜야 돼. 엄마의 모든 그 어떤 관리로부터. 이 엄마들은 나도 이제 보니까 살짝 옛날 생각을 하고 키우게 돼.

0: 도와주는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리고 지들이 아무리 29이라도 내가 봤을 땐 막 5살, 6살 때야 불안불안하거든. 칠칠치 못하고.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이게 29대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꾹 참는 거. 이거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0: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1: 그래. 네,
0: 이왕이면 독립시키면 최고고.
1: 그러니까 아들 방에서 뭐가 꿈틀꿈틀 살아있는 게 나오지 않는 한은 냅둬.
0: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애들 방 환기만 시킵니다.
1: 그래 그래.
0: 예, 그거 말고는 손 대지 말아요.
1: 뭐 빨래 바구니에서 버섯이 필 정도면 곤란하겠지.
0: 에이.
1: 근데 그 정도 아니잖아. 냅둬. 참아야 돼.
0: 맞아요. 그냥 환기시키고 저기 너무 그 호르몬 특유치가 나고 그러면 탈취제 같은 거나 좀 뿌려주고
1: 그래야,
0: 말아요.
1: 그래야. 예. 그리고 여자 생김 지들이 알아서 머리 감고 씻고.
0: 방도 치우고 막 그래.
1: 그래. 예. 또 나가서 씻고 들어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지만.
0: 아 나가서 씻어요?
1: 이 나가서도 씻고 들어오더라고.
0: 어 어릴 때는 그게 참 고충이었어.
1: 고충이었어? 나가서 씻을지 몰랐어?
0: 자 다음 사연 갑시다.
1: 나가서 운동 많이 하면 그렇지.
0: 김대현님.
1: 그래.
0: 춘식할배 선자할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두 달째 연락을 안 하고 그럼 헤어진 건데.
1: 두 달이면은 끝난 거 아니야?
0: 서로 고집이 있어서 어떻게든 화해는 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참고로 제 여자친구 이름도 선이에요.
1: 아이고 참 선이란 이름이 선한데.
0: 그 두 달째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연인인 걸 알 수 있나?
1: 그 여자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오?
0: 그럴 수도 있는데.
1: 이거 봐 참 애매야. 나는 이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러지만 상대는 이미 쫑을 냈을 수도 있는데.
0: 나 같으면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다음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1: 아 그래요? 너 줄 서 있어? 티켓 창고가 있나 봐.
0: 그 잘난 체 좀 하자 좀. 선녀 씨. 여기 아니면 언제 허풍을 떨어 내가.
1: 그래. 에. 원 없이.
0: 아 근데 진짜로 그 여자분이 서운할 텐데.
1: 그래. 아니 두 달이면은 서로 고집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여.
0: 근데... 아니 대현 씨가 먼저 전화해. 뭘 이렇게 고집을 부려.
1: 이거는 대현이 저게 누나님께 말놓을게. 대현아 네가 이 정도로 고집부리고 버틸 땐 네가 그렇게 간절한 것 같지 않다.
0: 에이.
1: 이거 우리한테까지 사연이 오는 게 이게 정상이야? 너가 생각을 해서 두 달 아 내가 꺾어야지 그러면 절박한 놈이 꺾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둘 다 고집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도 물음표요? 그러면 너도 너 마음 들여다봐라.
0: 이러다 쫑나지 싶어.
1: 이거 이런 고집쟁이들 둘은 나중에 또 똑같은 걸로 또 깨진다이. 너부터 들여다봐. 나 왜 여기다 사연 보내고 있지? 여자친구한테 안 보내고? 이거 내 안에 답이 있어.
0: 아 명언이다.
1: 뭐 이거 우들 거칠 일이 아니오.
0: 그리고 내 경험상 남자들이 잘못을 많이 해.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 대현아 너를 돌아봐. 아, 알았지? 에.
1: 듀스 노래 들을까?
0: 아니, 그건 나를 돌아봐야.
1: 어찌됐든 대현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대현이 참 정말
0: 그래요.
1: 에이, 김대현님 남 같지 않은.
0: 힘내요.
1: 그래 힘내자.
0: 힘내서 전화를 해.
1: 내가 진짜 좋아하면은 고집 꺾어주는 거요.
0: 당연하지. 그저 해게 이겨먹어서 뭐해 이거.
1: 이거 정 이겨먹어야겠다. 그럼 쪽 나는 거요.
0: 나처럼 쫓겨나서 어디 가면 조론이라고 뻥치지만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이런 뭐라 알지는. 에이구.
1: 그지요.
0: 그지요. 전전지산 다 놓고 나오는 거야 나처럼.
1: 이런 잘못한 놈 다 놓고 가야지. 자 3899 저거 40대 청취자입니다. 매년 명절에 시댁 가다가 시어머님이 올해는 안 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다고 하시는데 아씨 이거 오라는 소린가요? 참고로 저희 집은 수원 시댁은 울산. 아이, 겁나 머네.
0: 아 4시간이면 멀긴 멀지.
1: 저는 한다고
0: 전을 하시겠다는 건 명절을 지내신다는 건데.
1: 뭐라는 거지? 아니면은 좀 목돈이라고 생각할 만큼 덩어리 돈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0: 이게 참 어머님들 말은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돌려 말하는 게 당신의 미덕이었어요. 거절하고 보는 게 미덕이었다고.
1: 뭐 토라지셨나? 올해 안 와도 된다고.
0: 왜 그러시지?
1: 뭐가 치사하다 이것더라. 아이고 오지 마라. 어머니 그 말의 뉘앙스가 나는 너무 궁금한데.
0: 근데 전은 하신다니까 우리가 뭐 갈비를 재어가든가 어떻게 해야 돼.
1: 안 그러면

0: 잘 잡겠다. 앞으로 편하게 가겠다 하면 가지 말아봐. 가지 말아서 그 다음 추석이나 설날에 이 뒤끝이 장렬이다. 그러면 이제 꼬리 내리는 거고. 아, 어머님이 오지 말라 해서 안 하는데요. 내가 보니까 너무 알아서 기는 것도 삶이 피곤이야.
1: 아, 그렇지.
0: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그런 말을 똑바로 하시게. 이참에 그냥 훈련이다 생각하고 서로가 가지 말아봐.
1: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변하는데.
0: 그치. 어머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알아듣니까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주세요.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히라 그럼 가야 돼.
1: 그렇지.
0: 근데 오지 말아라 그럼 가지 말아봐.
1: 남편한테 묻지 말고 일단
0: 남편은 좋은 답이 안 나와.
1: 도움이 안 될 겁니다.
0: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부르는 조동아리들이더라.
1: 예.
0: 가지 말라고 이게 했을 때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답이 잘 안 나와.
1: 아유, 우리 3899님 힘들겠다. 아이고.
0: 그래요. 이게 애매하게 던져주고 문 안 닫고 이렇게 살짝 열어놓는 그 화법이 사람 참 골치 아파. 아유, 이게 그냥 딱 집어가지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1: 근데 안 그래, 우리 때는 돌려 말하는 게 미덕이었어. 봉투를 이렇게 용돈을 주면 보고서는 뭐 이렇게 많이 넣었니 하잖아. 그때 빼면 어떻게 돼 돈을?
0: 아유, 그건 진짜
1: 안 된다는 거야.
0: 그래, 차라리 봉투에 침을 뱉지. 그걸 넣다 빼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지.
1: 예, 잘 생각해서 행간의 의미를 분별하세요.
0: 그래 그래. 예. 시어머님이 그동안 이게 말해왔던 거를 한번 곱씹어 봅시다.
1: 예.
0: 그래,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쉬었다 올까?
1: 나 요즘 영탁이가 좋아.
0: 아유, 영탁 섹시해.
1: 예.
0: 아주 섹시해. 내 스타일이야. 발랄하고.
1: 요즘 뭐 꺾어 뭐 이런 노래도 하더라고.
0: 아유, 야, 너 노래가 좋아. 야, 저기 노래 만들어가지고 돈도 솔찬히 모았어.
1: 아, 그 저작권 장난이지.
0: 부자지. 잘생겼고.
1: 영탁 언제 막걸리 한 번 사줘라.
0: 그지요?
1: 노래 제목이
0: 수치스럽다. 폼 미쳤다.

0: 할매할매 상담소. 내가 하나 할게요.
1: 예, 그래.
0: 익명으로 김정희님. 어르신들 30대 남자 회사원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 수준인데 이게 외제차에 관심이 생겨

0: 가지고 무리인 거 알지만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꿈에도 나옵니다.
1: 아이고.
0: 어차피 지금 솔로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은데 확 질러버릴까요? 아하.
1: 애매하다. 이거 차는 이제 저기 춘식할배 전공이니까.
0: 근데 받아. 전공은 전공인데 내가 평생 차만 바꾸다 이 꼴났거든. 남자들이라는 짓 중에 가장 멍청한 짓이 차 바꾸는 거야.
1: 야, 여자를 못 바꾸니까 계속 차만 바꿔가지고 그런 어떤
0: 그게 무슨 말이야?
1: 비틀린 욕망 이런 거지. 아이, 난 짠해서.
0: 연봉 4천이다. 보통 연봉의 절반짜리 차를 사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래도 외제차로 가면 태땡 같은 거 요즘 YL 모델 같은 거 이게 6천선인데
1: 야가 봐둔 차가 그냥 단순 외제차요? 아니면 뭐 모델이 있는 거요? 애매하잖아.
0: 아니 봐도 모델이 있어 딱 보니까.
1: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외제차 그러면 이거는 바람이 심하게 들어간 거고 봐둔 모델이 있으면 그게 아른거려서 꿈까지 나오는 거지.
0: 30대 남자가 혹할 만한 차는 보통 6천부터 시작해요.
1: 근데 이제 리스나 뭐로 렌트로 쪼개자네.
0: 장기 렌트나 리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10년 타기로 나랑 약속을 하면 질러. 중간에 차를 좋아해서 내가 한 번 더 바꿀 거예요 하면 아서라.
1: 아니 어차피 네. 솔로래잖아.
0: 그래서요?
1: 그냥 질러. 어차피 결혼하면 내 뜻대로 못 살아.
0: 그 대신 오래 타자 이거지.
1: 그 대신 여자를 만날 그 개월수를 좀 늦춰야지.
0: 네, 그리고 술도 줄여야지.
1: 그리고 웬만하면은 또 기름값도 살벌하니까 걸어 다녀.
0: 전기차를 타든가 아니면 걸어 다니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1: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지르면 줄여야 되는 것들 목록을 쫙 뽑아봐. 옷도 예전처럼 뭐.
0: 아이고 옷을 왜 어떻게 사? 그럼, 차를 사고.
1: 그리고 뭐 이제 커피 이런 거 먹던 거
0: 얻어 먹어.
1: 자판기 커피 먹어야지.
0: 연봉이 4천이면 세수령액이 알잖아. 딱 나오잖아.
1: 그지.
0: 사실 6천 7천짜리 차를 사기엔 무리야.
1: 그리고 근데 6천 7천 정도 밑의 것이 모델이라면은 뭐 도전해 봄직한데.
0: 그래서 10년 달아 내 그래. 말이.
1: 6천 이상 뭐 1억 이러면 넌 진짜 걸리기만 해라.
0: 1억? 미친 거야?
1: 진짜 걸리기만 해라.
0: 그러면 안 돼.
1: 너 꿈에 나온다 그럼 자지 마. 며칠 안 자면 꿈 또 안 꾸고 달게 잘 수 있어.
0: 부럽다. 눈을 부럽다요.
1: 여기 차 몇 번 바꾸다가 거덜난.
0: 이 꼴난 거야 내가.
1: 지금 아주 겸손해. 겸손한 차량 타고 있어.
0: 자전거 타.
1: 그래요. 하여튼
0: 하나 더 갑시다.
1: 결정은 지목신 있게.
0: 5863. 이거는 우리가 많이 떠들어가지고 짧게 해야 되겠어.
1: 그래요. 할매 할배 안녕. 매일 미술학원에서 라디오 잘 듣고 있는 20살 20살이네. 아이고 애기다. 예체능 재수생이어요.
0: 화가 지망생인가 보다.
1: 실기시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재수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떨리고 걱정돼요. 아이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고 자신감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그림 보지 마라. 다른 사람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때는 말이요 그 담장 넘어보지 말고 담장 안에 내 거 보는 시기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꾸 자기 게 아니라 남 걸 보게 돼. 그 순간 그렇지. 공황 오고 불안해지고 막 발작 증세 오고 그래야 나 다 경험해 봤어. 내 거 신경 써. 내 거.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사공이 많아. 그냥 뭐 이렇게 붙는다 저렇게 그리면 된다. 닥치라 그래.
0: 그리고
1: 내 거에 집중이야.
0: 떨어질 생각 하지 말고 붙을 생각해요.
1: 그리고 떨어진다 붙는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거를 신경 쓰다 보면은 그 길이 열려. 그렇지. 남의 거랑 비교하면 자꾸 눈치 보는 그림이 나와. 매력 없어.
0: 맞아. 재밌다 좋다. 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하면서 그래요.
1: 그럼. 그냥 좀 이기적으로 그렇게 몇 달 또 살아. 괜찮아.
0: 그리고 어차피 인생에선 직업이 몇 번 바뀌는 시대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
1: 야, 그거 이거 붙었다고 다 되는 줄 알아?
0: 아이, 그런 게 어딨어.
1: 더 큰 산 나온다. 내가 미안하다, 김 빼서.
0: 미리 말해서 미안해요.
1: 미리 말해서 네가 겪는 참 그 산 중에 제일 야트막한 산이다 이것이.
0: 그렇지.
1: 아가.
0: 힘내자, 아가.
1: 그래.
0: 자, 할매 할배 상담소.
1: 가.
0: 마칩시다.
1: 가 이제.
0: 나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
1: 아, 그만 좀 먹어, 씨.
0: 남이사.
1: 간이 지금 시름시름 해가지고, 씨.
0: 자, 시카고. 맞아요? 시카고.
1: 웬일이야? 시카고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0: 그러니까 아니 뭐 본 것 같아 어디서. 이게 뭐야?
1: If you leave me now. 네가 만약에 날 떠나면. 이미 떠났어.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야, 뭐 먹을래?
5: 해장국?
4: 오, 좋지. 이 근처에.
5: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4: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5: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4: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 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1: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2: 네. 네.
1: 뭐 계획 있으세요?
2: 저 본가 인천.
1: 아, 네,
2: 인천
1: 네.
2: 갔다가 또 이제 조상들 묘가 있는 김포 한번 잠깐 들르고 나머지

0: 는 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가족들이 모이면 네. 분위기가 어때요? 좀 화하호호 아. 분위기예요? 아니면 조금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0: 저희 본가요?
1: 네.
0: 본가에는 정선희 씨 한 7명?
1: 네.
0: 그리고 문천식 씨 한 4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1: 진짜요?
2: 예.
1: 우와. 의외다. 그러면은 본가에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손수 변호사님이 가장 조용한 케이스예요?
0: 저도 인천 가면 안 조용해요.
1: 아, 그래요? 아,
2: 그래요? 네. 의외다 변호사님.
1: 어머, 참고 사시는구나.
0: 네, 저희 윷놀이 한번 하면은 네. 뭐 난리 납니다.
1: 오디오 물리고 네. 난리 나겠네요.
0: 아, 난리 나죠. 네. 윷놀이 근데... 하면은 목이 아파요.
1: 명절은 그래야지 네. 또 부적부적하니.
2: 근데 변호사님 명절 때마다 왜 하는 그런 잔소리들 있잖아요. 야 소희야 너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천식아 너 잘 쪘다. 뭐
1: 관용하고 관용하고.
0: 네. 네. 뭐 결혼 얘기 취업 얘기 신상 얘기 이런 거.
2: 만약에 이거 듣는 사람 그 뭐 조카든 누구든
0: 네.
2: 기분이 나쁘다면 아하. 모욕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1: 야. 잠깐만 잠깐만.
2: 상처 고소할 거야.
1: 거기까지?
0: 야 좀 멀리 가는 측면이 있는데.
1: 붕괴다 네. 이거는. 네.
0: 엄밀히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짜요?
0: 네, 내용에 따라서 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게 네. 외부적인 어떤 명예 감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성립 가능성이 있다.
1: 그럼 모욕죄 받고
0: 네.
1: 삼촌이 굉장히 이걸 억울했어. 무고죄 받을 수 네. 있습니까?
0: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이러면 진짜. 네. 아니 근데 사실
1: 집안 잘 돌아간다.
0: 네, 그러다가 이제 집단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아유 큰일 나죠.
0: 네. 이 모욕죄가 좀 전에 이제 약간 좀 웃음을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법원이 이 모욕죄의 성립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은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2: 공연성.
0: 네, 공연성. 이거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얘기하면은 공연이 한 거다. 그리고 또 한 명한테 말해도 그 한 명이 전파할 수 있으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 그래야만 모욕죄 성립하거든요.
1: 공연성 있네요.
0: 그런데 요거를 제한적으로 봅니다.
1: 가족?
0: 예. 아하. 가족. 야, 가족이면 아이 우리 집들끼리만 듣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달 안 할 거 아니냐.
2: 아, 쉬쉬할 거다.
0: 네. 그러면은 그 가족들끼리 여러 사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연성 없어.
1: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막 간판만 걸었지 남보다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0: 그거
1: 안 되나?
0: 지금 이게요. 네.
1: 정말 정상참작. 저는
0: 좀 박수를 한번 좀 치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정말 아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좀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뭐 아는 사람이고 형식적으로는 가족이어서 비밀을 지켜줄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질은 그렇지 않다.
1: 왜?
0: 이런 경우에는 또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해요.
1: 대박.
0: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1: 봐, 법은 어차피 삶에 적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 신기하다.
1: 그죠?
0: 네. 아, 진짜 상식이죠, 이게
1: 상식. 되게 섬세하다. 네.
0: 상식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1: 좋은 공부했습니다. 네. 자,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평화로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2: 그럼요, 그럼요. 자,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8001번이죠. 또는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1: 첫 번째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김미성님이 보내주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주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남편 친구한테 1999년 10월에 2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동안 이자는 4번 받았고 차용증도 새로 그 3번을 받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휴, 그 사람은 매번 연락할 때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왔어요. 여보세요? 아 어떻게 이번엔 바로 전화를 받네. 네. 나예요. 저기 다름 아니고.
3: 아휴, 세윤씨. 나도 힘들어요 진짜. 에이, 나 지금 밥도 못 먹어 나 지금.
1: 아유 어떡해.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유 참. 아니 하여튼 그래도 내가 많이도 안 바라잖아. 한꺼번에 갚는 건 힘드니까 그냥 되는 대로 조금씩 갚아요.
3: 그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내가. 예.
1: 거짓말이에요. 몇십 년을 이러고 있어.
2: 27년.
1: 진짜 내가 진짜 괘씸해가지고 저기 은행 거래 정지 해버리고 해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보니까 참나 기가 막혀.
2: 왜요? 왜요?
1: 아니 강원도에 이 사람 명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야. 이게 세명 공동명의래.
2: 에?
1: 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 첫 번째로는 세월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그 비제 유효기간, 소멸시효 이게 있는지. 두 번째, 만약 유효하다면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0: 번째, 만약 여기서 다 포기한다면 채무자가 2천만 원만큼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지, 그 네 번째, 은행 거래 정지를 계속해놔도 되는지, 또 있어 마지막, 차용증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나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줄여봤어요. 답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1: 시문이.
0: 진짜 약오르겠다 이분.
2: 아니 27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질문 사항도 많습니다.
0: 그런데 이 정도 많이 줄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이.
1: 속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0: 아니 정말 너무 뺀질거린다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착한 분이야.
2: 99년 10월이면은 제가 군대에서 상병 계급으로 있을 텐데.
0: 세기말에 경험을 하신 거예요.
2: 네네 제가. 세기말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야 정말 옛날이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돈 꺼간 사람이 이분이 착하고 마음 여린 걸 알아.
1: 아 그런 거 맞아요.
0: 이렇게 뺀질 이 방법 저 방법으로 27년을 버틴 거야.
2: 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0: 속상해.
2: 우선 이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 주셨어요.
0: 네, 비제 소멸시효.
2: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래되면은 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0: 진짜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2: 일반적으로 10년.
1: 그래요, 변호사님? 큰 돈도요?
2: 예.
1: 그래요?
0: 아니 그러면 누구나 다 안 갚고 10년 버티면 되겠네요.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있어요. 중단.
0: 뭐예요?
2: 중단시키면 다시 리셋돼가지고 10년으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 게 뭐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 승인을 한다거나 채무자가 이런 것들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들이 있거든요.
0: 이분 어떻게 해요?
2: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자를 4번 받았다.
0: 네.
2: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0: 그렇죠.
2: 이자를 4번 받았고 차용증도 새로 3번 받았다. 이게 이자를 지급하는 거, 차용증을 써준 거 이게 다 법적으로 승인의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할 겁니다.
0: 네.
2: 그다음에는 이거 소멸시효 중단 사유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자 언제 받았냐. 그리고 또 차용증 가장 최근에 받은 게 언제냐. 이게
0: 10년만 안 넘으면
2: 최근 10년 전이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0: 제발.
2: 제발.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10년 한참 지났다 해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지금 슬쩍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차용증을 받거나 저는 지금이라도 이자를 일부라도 받거나 이러면 그것도 승인이에요 사실.
0: 근데 그분이 저도 지라시 들었어요 누님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2: 이러면 큰일 나죠.
0: 아 제발 지라시를 많이 듣긴 바라지만 이 사람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2: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권이 유효하게 남아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또는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모르고 있다 이런 전제로 해서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유로 보이는데 당연히 법적인 조치 가능합니다. 물론 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매에 올려도 잘 매각도 안 되고 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분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기도 힘들고 인수해봤자 별로 뭐 효력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아 그럼 내가 이거 인수하겠다. 그 지분 3분의 1 내가 가져갈게. 요거라도 가져간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 지분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2: 그럼 3분의 1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를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큰 재산이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으니까 조치는 취해야 되고 조치를 취할 것처럼 강력하게 조치를 뭐 이야기를 해야 움찔하지 않겠냐.
0: 그렇죠.
2: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잖아.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뒤늦게 이렇게 재산 상태를 알게 된 거잖아요.
0: 네.
2: 이거 약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했다고 가정하고 이겼는데 그다음에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지 강제 집행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그렇다면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너의 재산을 스스로 써가지고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라 라고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 명시 절차에 응해가지고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0: 네네.
2: 근데 이거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0: 많겠죠. 이런 캐릭터들은 또.
2: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법원에서 감치합니다.
0: 감치요?
2: 그냥 가둬요. 낼 때까지 가둬둡니다. 그래서 감치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법원에 나오거든요. 법원에 가면 큰 강당 같은 제일 큰 법정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와요.
0: 네네.
2: 그날 재산 명시 기일에 오는데 그러면 그때 아니 이거 오늘도 안 됐는데 끝까지 안 내면은 가둡니다. 이러면 제가 써낼게요 하면 즉석에서 써냅니다. 현장에서 써내면 되는데
0: 강제성을 갖고 있구나.
2: 근데 그 내용이 잘못됐다. 일부러 뭔가를 감췄다. 이러면 또 처벌 대상이 돼요.
0: 그렇겠죠. 그래야 되겠죠.
2: 그래서 이렇게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서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0: 이미 확인됐으니까 이제 부동산은 등기부 때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공유 지분이.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뭐 민사적인 절차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 2천만 원 관련해서 뭐 형사적인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애초에 처음부터 돈 안 갚을 생각으로 몰래 이제 뜯어먹었다. 이럴 경우에는 몰라도 빌렸는데 못 갚았다. 빌렸는데 안 갚는다. 이걸 가지고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4번 네 번째는 은행 거래 정지라고 했는데 이게 명확히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등등. 어쨌든 모든 금융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압류를 해서 이제 은행에 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를 해가지고 그 은행 거래가 약간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정도 짐작이 되는데 예. 명확하게 어떤 절차인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차용증도 유효기간이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그 채권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역시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요. 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인. 예를 들어 그 남편의 친구가 상인이다. 네. 예. 또 상행위로 한 거다. 이럴 경우에는 5년이 되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와,
0: 진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2: 아니 선의로 예. 돈을 꿔줬는데 이렇게 정말 덤터기를 맞으면 너무 충격이시겠다.
0: 예. 이게 27년의 세월이기 때문에 예. 질문도 많았고 답변도 굉장히 많았네요.
2: 아니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예. 이거 중간에 엄마 뜨거워하고 확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나 진짜 이 그냥 믿겠거니 하고 내버려뒀는데 큰일 날 뻔했네 예. 이러면서.
0: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소멸시효라고 해가지고 네. 시간이 지나면 5년 딱 됐다 10년 딱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안해서 좀 주든 아니면 잘 몰라서 갚든 이럴 때는 효력이 다 있는 겁니다.
2: 그렇죠.
0: 굳이 먼저 10년 됐지만 갚아줘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1: 알겠습니다.
2: 야,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진짜. 꼭 참고하셔서 요대로 순서대로 아마 이렇게 주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좀 네.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맞습니다.
2: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변호사 혹시 오늘도 추천곡 네.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아, 이거 너무 돈 얘기 또 채권 채무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삭막해진 것 같아서
2: 네.
0: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오랜 기간
2: 네. 네.
0: 오랜 기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언젠가는 주겠지. 언젠가는 주겠지.
2: 언젠가는?
0: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잖아요.
2: 네.
0: 근데 더 이상 너무 앞으로 계속 언젠가는 주겠지
2: 네.
0: 기다리지 마시고 네.
2: 언젠가는
0: 네. 이상은의 네. 언젠가는
1: 네 좋습니다.
2: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네. 자, 이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자, 문앤정으로 의뢰해 주신 두 번째 사연은요.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무실은요. 건물 1층에 있고요. 3층은 일반 가정집으로 건물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십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우편물을 두는 바구니가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1층부터 3층까지 전층의 우편물이 다 한 바구니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직원들이 3층까지 우편물을 전달해 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당연해진 거죠. 그래서 건물주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저희가 우편물을 가져다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2: 뭐라고?
1: 아, 저희도 일이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갖다 드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어르신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 아이, 젊은 양반이 그거 갖다 주는 것도 힘들면 어떡해. 아이,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3: 누가 왔어?
2: 별거 아니야. 자.
3: 뭐라고?
2: 자.
1: 우체부랑 택배기사님들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매번 오시는 분만 오는 게 아니라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3층 우편물을 딱히 챙기지 않았죠. 있으면 있나 보다, 뭐 없으면 없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3층 할머니가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며 찾아오셨어요.
2: 야이씨!
1: 예?
2: 내 택배 물어내!
1: 아, 무슨 일이세요?
2: 아이, 내 택배 없어졌잖냐? 저 1층에 왔다고 문자 왔는데 이 3층에도 없고 1층에도 없고 없어. 야 이씨, 그 비싼 거야.
1: 아니요 아니요, 저는 택배 본 적도 없고 건드린 적도 없어요. 저기 혹시 저기 어르신 택배 보신 분 계실까요?
4: 없어. 난 그쪽으로 간 적도 없어요.
1: 아, 저도 못 봤어요.
2: 야, 이 젊은 것들이 엎어지면 고달 3층에 갖다 주는 것도 못하냐 이씨. 아유 진짜. 그거 좀 갖다 주면 다리 뭉디가 부러지냐.
1: 아, 어르신 좀 진정하시고요.
2: 야,
1: 혹시 그 물건이 어떤 거였어요?
2: 공진단.
1: 예?
2: 40만 원짜리. 그 1년 지둘려서 받은 건데 어쩔 거야? 물어내.
1: 이런 상황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가 그걸 왜 물어주냐고 하세요. 사장님은 건물주분이랑 웬만하면 교류를 안 하려고 하신 느낌인데 그래서 직원인 저희만 중간에서 난처하게 됐네요. 앞으로도 오다가다 마주치면 물어내라고 화를 내실 텐데 물어주기엔 또 억울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5: 와, 야, 근데 저는 아까 예. 문천식 씨가 연기를 했잖아요.
0: 네네.
5: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악역이 아닐까.
0: 아, 그 할아버지가 잠깐이었지만.
5: 예, 예, 예. 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0: 예. 네, 마치 그 여태까지 문천식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대로 하면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멱살이라도 잡고 두잡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예. 예, 그냥 잘한다고 자는.
1: 근데 뭐 할아버지가 고은지단 드신 건 아닐 거 같고.
0: 아니 아니, 이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택배가. 근데 문제는 네. 이분들이 택배 관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5: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뭐 윗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을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0: 없죠.
5: 아. 네, 없어요.
0: 근데 요는 이제 이 할머님 뒤끝이 구말리라.
5: 아, 그러니까요. 게다가
0: 사건건 또
5: 건물주다.
0: 네. 그러니까 네.
5: 임대인이라는 그 지위가
6: 그쵸.
5: 아 이제 네.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아. 임차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아 이게 또 쉽지 않죠.
0: 조물주보다 위다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로.
5: 저도 건물 빌려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0: 그렇군요.
5: 10년 정도 한 곳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0: 네.
5: 그래도 갈등이 네. 전혀 없는데도 네. 약간 좀 위축돼요.
0: 긴장이
6: 아무래도
0: 되죠.
6: 그렇죠.
5: 그럼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런데
0: 갑과 을이 아무래도 나뉘어
5: 네.
0: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우리 익명의 청취자께서 두려워할 게 없다. 불안해할 게 없다. 애초에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동안 늘 갖다 주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약간 좀 아 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6: 네.
5: 그 전에 이미 다 명확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가져가세요. 라고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 이걸 뭐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이 전체 사건에서 가장 아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6: 도사님? 어디요?
5: 이 회사 사장.
0: 어.
6: 아.

0: 네. 아. 아니 이 임대인 부부를 좀 멀리하면서 약간 아. 좀 회피하는 게 아니냐.
1: 예, 약간 굳은 일은 직원분들 네. 그런 것도 다시는 나몰라라.
0: 아니 임대인 상대하는 거는 사실 이 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서 직원들이 좀 공경에 처하고 좀 난처해하면은 회사 일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먼저 나서가지고 좀 앞장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걸 약간 좀 회피한다는 게 약간 좀 날밉습니다.
1: 맞아.
2: 공진 다 드셨나?
1: 아 사장님 속으로 들어갔나?
2: 그러게요. 어디 갔지?
1: 근데 이렇게 궁금하네. 직원분이 저희한테 사연도 주시고 좀 야무지게 네. 일 처리를 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아. 믿겠거니 하고 그냥 아이고 좋게 이러면서
0: 아 근데 또 이렇게 일 잘하고 예. 또 똑 부러지는 직원이 있으면 더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0: 업무에 맞아, 집중할 진짜.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네. 어, 일 잘하는 직원이 떠날 수가 있어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정말 되죠. 손해죠.
1: 이 할머니가 네. 너무 괴롭히면 떠날 수도 있어.
0: 맞아요.
1: 공진당 가지고 지금 네. 일이 난리가 났는데 아유, 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네.
0: 사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1: 제발.
2: 맞습니다. 네. 예.
1: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양 찰떡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변호사님 오늘도 네. 역시 감사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가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2, 1,
6: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루키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2: 119입니다.
1: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0: 애주엽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밝은 보름달 아래서 강강 순례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 황천길에 가거들랑
2: 강강 순례
1: 우리 엄매 만나거든.
0: 신나게 강강 순례 놀이를 하면서도 세상 떠난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네,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 요구에 따라 영화 실미도 배급사의 안내 자막 수정을 요청했으며 배급사 측이 이를 수용해 이달 초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 수정된 자막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개봉해 1,1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실미도는 1968년 창설된 공군 소속 실미도 부대의 북파 공작원을 다룬 영화로 부대 공작원들을 특수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했지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은 평범한 민간인들로 파악됐습니다. 새 안내 자막에는 이 같은 영화 속 묘사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설정됐다는 안내와 함께 영화 실미도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공작원들과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6%포인트 높여 잡은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2회 연속 전

0: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ADB는 7월과 8월 견조한 제조업 지표와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과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라 민간 소비가 완만히 회복한 점 등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태그한 뒤 한미 양국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멈춘 대화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국의 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최근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서로 맞물려 있다며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도심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장기임대와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9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른바 확 꽂히는 한 줄 문장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앞과 뒤를 대비시키는 패러독스의 대가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본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가 훨씬 나쁘다. 인간은 원하는 걸 가진 다음 망가지거나 해악을 끼치기 일쑤다. 맞는 것 같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10월 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하이크루, 길대호, 최예림 밴드 등의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시작으로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한마음 울산을 품다 산사음악회까지 이찬원, 추혁진, 김미령, 마이진 등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산사문화축제가 펼쳐지는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여러분, 오늘이 2027년 1월 1일까지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이라고 하면 꽤 긴 것 같다가도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자, 그럼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거창할 것 없이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좋아하는 일 조금 더 자주 하면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9월 23일 2027년 1월 1일까지 100일 남은 그런 날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도 출발합니다. 자, 남은 100일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채워가고 싶으신지,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도 안내할게요.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가계 빚은 늘었는데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속사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톡톡클리어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부모님 보험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시장 김상욱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은혜 덕분이라는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에서 비롯된 나눔, 소중함, 이런 소중한 우리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추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추석이길 바라봅니다. 추석 연휴에도 애쓰고 계신 소방관, 경찰관, 군인을 비롯한 고마운 분들께 더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6: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영희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울산의 발전을 이끌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잠시 일상의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울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의회라는 약속을 늘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입니다. 한글을 지켜내신 외솔 최연배 선생의 생가토에서 시민 여러분께 한가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외솔 선생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신 한글에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평등하게 쓸 수 있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글, 그것이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자 평등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작하는 우리 교육청의 외솔 교육은 바로 이 정신을 우리 아이들의 배움 속에 되살리는 일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차별이 아니라 평등과 공정으로 나아가는 교육, 그것이 곧 오늘이 행복한 울산 교육이 지향하는 길입니다. 한가위는 온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공동체의 명절입니다. 한글이 모든 일을 하나로 이어주었듯 이번 한가위에도 서로를 보살피고 나누는 넉넉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8: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울산의 주요 인사들이 전하는 추석 인사 함께 듣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는 5개 구군 단체장들의 인사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울산의 시정과

0: 의정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이끄는 세 분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가 연휴의 시작인데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퇴근길 톡톡에서도 추석 연휴 앞두고 푸짐한 추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0일 남은 2026년을 어떻게 채워가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는데요. 뭐 거창한 계획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남은 2026년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자유롭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퀴즈도 드릴게요. 추석 앞두고 과일 장만하는 분들 많으시죠? 과일마다 맛있는 걸 고르는 요령도 조금씩 다릅니다. 배는 맑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고요. 밑부분에 검은색 균열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아요. 포도는 미리 씻어두기보다는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떨까요? 이게 손으로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하면서 색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른 게 좋다는데요. 여기 한 군데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위쪽에 붙어있는 작은 부분, 이곳이에요. 이곳이 푸른빛을 띠면서 과실에 잘 붙어있으면 좋고 시들었거나 쉽게 부서진다면 수확한 지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 고를 때 잘 살펴봐야 할 이곳 어디일까요? 1번 꼭지, 2번 가시. 정답을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경제 정보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소장님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1: 계속 일을 합니다.
0: 아, 계속 그러면은 방송 출연하시고 콘텐츠 촬영하시고 그러세요?
1: 네네. 아, 한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0: 예, 바쁜 게 좋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좋게 받아들여야죠.
0: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1: 아,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0: 오늘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거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1: 네, 이 소식만 들으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많이 갚았나 아니면 뭐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거나 아니면 못 받다 보니까 부채가 좀 줄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오히려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대출 규모는 뭐 늘 그랬듯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GDP 가계 부채 비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가 좋아졌다고 봐도 되는지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소장님 근데 이 가계 부채라는 게 네. 은행에서 우리가 뭐 집 살 때 받는 대출 이런 네. 것도 포함하는 거고 신용카드 대출 혹은 뭐 주식 투자할 때 뭐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도 이 가계 대출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0: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가계부채,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용카드, 뭐 카드로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신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2천조 원이 된 거고요. 어. 또 주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뭐 어떤 통계에서는 2,400조 원이 넘어섰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이게 부채 비율만 먼저 보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0: 네,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가 공식 발표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5.1%, 작년 말 기준 88.1%였으니까 석 달 사이에 3%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최근 발표된 2분기 GDP하고 가계신용 증가율까지 반영해서 계산하면 한 81.3%까지 내려왔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0: 이 정도면 진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다만 뭐 여기서 잠깐 짚어야 될 게 이 85.1%는 BIS,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공식 1분기 수치고 81.3%는 아직 BIS의 2분기 공식 통계가 나온 게 아니라 이 한국은행 통계만 이용한 이 추산한 값이라는 겁니다.
1: 네.
0: 뭐 그래도 어찌됐건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중장기 목표치가 2030년까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거였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은 목표에 굉장히 빨리 접근한 셈입니다.
1: 예, 이렇게 그 비율 숫자만 놓고 보면 대출이 줄었나? 많이 갚았나? 네. 이런데 아니고 오히려 가계빚은 2,000조 원을 넘었고 2,400억 원까지도 본다고요?
0: 네, 2,400조 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뭐 낮아졌으면 빚도 줄었어야 될 것 같은데 줄기는커녕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조금 고개가 갸웃하죠.
1: 네.
0: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니까 올해 6월 말에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 8천억 원. 한 분기 만에 무려 25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1: 와.
0: 이게 코로나19 시절에 금리가 한참 낮았던 2021년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인데요. 세부적으로 뜯어보자면 전체 부채 가운데 일반적인 가계대출, 뭐 주담대 이런 것들이 1,891조 원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카드로 물건 사고 아직 결제하지 않은 이 판매 신용까지 합쳐서 2,019조 8천억 원인 거예요.
1: 예.
0: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빚을 갚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빚은 늘어난 상황인 거죠.
1: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0: 네.
1: GDP가 우리나라가 많이 높아졌어요? 잘 벌었다는 뜻이에요?
0: 바로 그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라는 거니까 결국 뭐 GDP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거냐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분수인데 분자에는 가계부채, 분모에는 GDP가 들어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가계부채가 100이고 GDP도 100이면 부채 비율은 100%인 거죠. 그런데 만약 다음 해 빚이 103으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빚이 늘어났으니까 상황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GDP가 만약 120으로 더 많이 늘었다면 부채 비율은 86%로 오히려 100%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1: 네.
0: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거거든요.
1: 오.
0: BIS 방식으로 추산한 가계부채도 작년 말 약 2,359조 원에서 올해 2분기 2,405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최근 4분기의 명목 GDP 이 합계가 같은 기간 약 2,677조 원에서 2,959조 원으로 훨씬 빠르게 증가를 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분자인 빚은 늘었는데 분모인 GDP도 훨씬 빠르게 늘면서 이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1: 그런데요, 소장님. 저도 지금 많이 벌었다고? 이런 느낌이고요.
0: 네.
1: 저희 청취자들도 실시간 댓글창으로 자영업자분들 계속 힘든 것 같던데요. 이렇게 반응을 보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0: 네.
1: 이게 어디서 좋아진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GDP가 분명히 경제가 성장했으면 뭐가 좋아진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뉴스에서 얘기하는 경제성장률, GDP는 실질 GDP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쓰는 건 명목 GDP라고 하거든요. 이 명목 GDP는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 이걸 그냥 나타내는 거고
1: 네.
0: 실질 GDP는 이 물가 효과를 빼면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나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 오직 사과만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사과를 100개 그리고 한 개에 1,000원에 팔았다면 GDP는 100개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10만 원이에요. 근데 올해도 사과를 똑같이 100개 생산하기는 했는데 가격만 1,200원으로 올랐으면 이 명목 GDP는 12만 원으로 20% 증가한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생산량은 그대로 100개지만 가격만 1,200원으로 오른 거라서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GDP는 그냥 0%로 성장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실질 GDP인 거죠. 반대로 올해 만약에 사과를 110개 생산하고 가격도 1,200원으로 올랐다면 명목 GDP는 가격

0: 상승과 그다음에 생산 증가 둘 다 반영돼서 더 크게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제 실질 GDP는 사과 생산량이 100개에서 110개로 늘어난 10% 정도의 성장만 잡히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올해 2분기 물가 효과가 반영된 실질 GDP는 작년 2분기보다 3.7% 성장했어요. 성장하기는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격만을 놓고 보는 명목 GDP는 똑같은 기간 동안 무려 26.4%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1979년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거든요.
1: 네.
0: 이렇게 명목 GDP가 커진 이유 중에서는 이제 실제 생산량도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이것보다는 가격이 오른 효과. 그러니까 사과가 1,000원에서 1,200원 된 게 1,500원, 1,800원 이렇게 뛴 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걸 이제 숫자, 지표로 나타내는 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가격이 크게 올라서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21.9%나 상승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격이 오른 효과가 이만큼이나 크다라는 뜻인 거죠.
1: 네.
0: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건의 양도 늘기는 늘었지만 그 물건을 평가하는 가격, 특히 반도체의 가격이 크게 오른 효과가 들어갔다 보니까 삶은 어렵고 경기는 빠듯한데 GDP는 특히 이제 이 명목 GD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숫자가 잡히는 겁니다.
1: 예,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그 우리 평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0: 네.
1: 아, 그래서 극과 극이기 때문에 평균치에 있는 분들이거나 평균치 이하인 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진 게 전혀 없는데 이런 느낌인 거고요.
0: 맞습니다.
1: 가계부채 문제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0: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 자체는 뭐 물론 이게 뭐 나쁘다거나 뭐 아무 의미 없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기는 해요.
1: 네.
0: 이게 뭐 나라 경제의 크기에 비해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수치이니까 장기적으로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와 뭐 개별 가정이 실제로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는 사실 별개의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원 정도 대출이 있는데 제 소득은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 명목 GDP가 크게 오른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 비율은 내려갈 수 있지만 사실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뭐 이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겠죠. 제가 느끼는 부채 부담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한국은행도 사실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는 하면서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1: 그러면은 주요 선진국은 보통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비율을?
0: 뭐 물론 이제 GDP 대비 100%가 넘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1: 예.
0: 우리나라도 이제 100%가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이 증가 속도가 문제였어요. 너무 빠르게 증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가계 빚이 성장하는 게 너무 빠르다. 그게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사실 빚이 증가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빠가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시는데 월급이 늘어날수록 빚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요건 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등에 되게 이제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주요국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맞기 때문에 이걸 중장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도 정부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1: 예. 그러면은 앞으로 뭐 가계부채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0: 요런,
1: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0: 네,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지금보다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가계부채 비율이 줄기는 줄었지만 최근에 이제 가계 대출 자체가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8월에도 모든 금융권 가계 대출이 2조 6천억 원 증가를 했거든요.
1: 어디서 넣는 걸까요? 이 대출이 잘 안 되는데?
0: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 안 되는 상황 와중에서도
1: 늘고 있는
0: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틀어막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대출을 받기 어렵고 금리가 높아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면 주담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7월보다 증가폭이 줄기는 했지만 주담대는 오히려 4조 3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1: 예.
0: 특히나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빠르게 떨어진 거는 이제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명목 GDP 증가율이 뭐 상당한 역할을 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명목 GDP 증가 속도가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지금처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이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번 1.5%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뭐 80% 수준으로 낮춰서 안정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그래서 두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진 거는 물론 좋은 변화지만 가계 빚은 여전히 사상 최대고 주담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실제 상황 부담까지 개선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걱정은 사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정책들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도 부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7: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6: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97.5 네, 지금 시각이 6시 29분 51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추석 장 보실 때 사과 고르시잖아요. 크기나 색깔부터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과는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고르고 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든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사과를 골라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바로 사과 위쪽에 작게 달린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푸른빛을 띠면서 과실에 잘 붙어 있으면 좋고요. 시들었거나 좀 쉽게 바스라지거나 부서진다면 수확한 지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의 신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 어디일까요? 1번 꼭지, 2번 가시.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부터 중간 점검까지 꼭 알아야 할 보험의 핵심을 쉽고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스튜디오에 류형석, 이승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 네, 연휴 하루 전날 나와주셨어요. 두 분께서는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10: 저는 뭐 부모님 만나 뵙고 식사 자리 가지고.
1: 예, 고향이 혹시 가까운 부산 가까운데 계시는 네. 거군요. 김승현 전문가님, 류형석 전문가님께서는요.
9: 네, 뭐 저도 뭐 별건 없습니다. 뭐 고향이 부산이고 또 부모님들 다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1: 예.
9: 뭐 식사 간단하게 하고 뭐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1: 차례는 따로.
9: 네, 차례는 따로 지내지 않습니다.
1: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9: 다행이고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죠.
1: 네. 자, 오늘은요. 추석 연휴에 가족들 많이 모이시고 또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연휴에 자리를 함께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실지 좀 잘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부모님 보험까지 알아야 돼?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9: 네,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9: 네, 하지만 결국 이제 부모님의 이제 만일에 이제 일이 생겼을 때 네. 이제 자녀에 대한 도리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생기면 꼭 부모님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 잘 가입돼 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9: 근데 정작 이제 뭐 자녀분들께 어제 부모님들 보험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9: 근데 이게 뭐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관심도 없으시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다쳐서 병원을 입원하시거나 이제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온다면
1: 예.
9: 그때부터 이제 뭐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 모두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돼서야 이제 내가 어떤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또 어떤 담보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랴부랴 찾으시거든요. 사실 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1: 네.
9: 그래서 저 이번 이제 추석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들 이제 모인 김에 이제 나중에 병원 가면 이제 보험금 청구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어떤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운을 띄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뭐 거창하게 한번 다 가져와 보세요.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겠군요.
10: 그렇죠. 보험을 이제 일종의 가족 비상 정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을 때 자녀가 어느 병원에 다니시는지는 알지만 정작 어느 보험에서 무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시는 부분이 굉장히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 내용을 자녀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최소한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1: 네.
10: 중요한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만 가족끼리 공유를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예. 그 보험을 봤는데 부모님마다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뭐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있다면 네.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 걸까요?
10: 뭐 처음부터 뭐 약관을 전부 보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1: 예.
10: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보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험회사의 이름, 뭐 상품명, 가입 시기 월 보험료 정도만 적어보시면 아 우리 부모님이 보험이 몇 개가 있구나 매달 보험료가 이 정도 나가고 있으시구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보험료까지 함께 적어보는 이유는 부모님이 소득이나 생활비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중점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1: 네. 처음부터 막 분석을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거군요. 그 다음에는요?
9: 네, 목록을 먼저 만드셨다면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두 번째가 암 관련된 보장, 그리고 세 번째는 뇌혈관, 심장질환 관련 보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간병이나 장기치료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부모님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술비나 사망보장 등에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보험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적다고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1: 네.
9: 이게 보험이 여러 개 있어도 이제 비슷한 보장만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보험이 많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보장이 알짜배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9: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의 개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혹은 제대로 병원비를 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는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찬찬히 보셔야 되겠군요.
9: 네.
1: 부모님 보험을 보다 보면 진짜 오래전에 본인도 넣었는지 모를 정도로 20년, 30년 전에 가입했던 그리고 납입 기간도 아예 끝나서 나는 그게 있었는지 몰랐네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9: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증권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9: 허다하죠.
1: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요?
9: 뭐 어쨌든 뭐 증권을 분실했 같다고 하면 이제 뭐 고객 보험회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부실했다 말씀하시고
1: 예, 다시 달라.
9: 예,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뭐 실물 증권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
1: 아니면 부모님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9: 예.
1: 아, 내가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해지한 기억이 글쎄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녀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9: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간단한 뭐 인적사항 정도 전달해 주시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그리고 해지된 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목록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은요?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는 방법은 없어요?
9: 아니 요즘에는 뭐 정보 동의하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1: 그렇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 부모님의 보험이요.
9: 네.
1: 이거 그냥 납입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납입 기한이 끝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제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이 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의 구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1: 예?
9: 특히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보장 구조 그리고 뭐 자기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 보험이니까 안 좋겠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 이제 현재 같은 조건으로 새로 준비하기 어려운 계약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9: 그래서 이제 오래된 보험을 볼 때는 이제 이게 몇 년 된 보험인가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현재 이 보험이 어떤 보장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실손일 텐데요.
10: 네.
1: 우리 부모님 실손 지금 있어요. 이렇게만 보셔도 안 된다는 거죠?
10: 그렇죠. 뭐 실손 보험은 쉽게 말하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1: 예.
10: 그런데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가입을 했는지, 어떤 유형인지, 자기 부담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혼동하시는 게 실손 보험과 암 진단비 같은 보험은 역할이 다르다는 점. 실손은 실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구조이고. 암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이 있으니까 다른 보험은 필요가 없어 또는 반대로 암 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도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1: 예, 그럴 수 있으시죠. 저희 부모님들 중에.
10: 네.
1: 한 분도 나는 보험으로 돈 벌 생각 없어. 그러니까 딱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좀 잘 차근차근 보셔야겠네요. 볼 기회가 있다면 자녀들이.
9: 네네 맞습니다.
1: 예.
9: 뭐 당연히 보험이라는 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만 가입하는 건 맞지만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부모님들 중에 뭐 나 실손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뭐 기억에만 의존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한번 모이실 때 한번 이렇게 그 조회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손으로 보험이 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실손 이외에요.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관련 보장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하는 걸까요?
10: 제가 이제 암 보험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1: 예?
10: 나 암 보험이 있다. 이것만 확인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제 우선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는 어떤 암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 일반암, 뭐 소액암, 유사암 등의 분류와 지급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10: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단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 관련 보장이 있는지도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보험을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정도를 함께 파악해 보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은 워낙에 치료법도 다양하게 나오고
10: 네,
1: 있으니까요.
10: 맞습니다, 네.
1: 그러면은 뇌와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9: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 관련된 담보들은 이제 담보명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9: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뇌 관련 보장도 이제 뇌출혈, 뇌졸증, 뇌혈관 질환처럼 이제 담보가 다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장 범위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 예.
9: 심장 질환 역시 이제 어떤 담보로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증권을 보면 이제 뇌보험이 있네, 심장 보험이 있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담보명이 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0: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1: 예?
10: 청취자분들께서 이 어려운 질병명들을 전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두 가지 질문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의 보험은 뇌질환을 어디까지 보장을 하지? 뭐 우리 부모님의 심장질환 보험은 어떤 범위까지 보장을 하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1: 예.
10: 같습니다.
1: 특히 자녀라면 요 최근에는 AI들 많이 활용하시니까
10: 그렇죠.
1: 그런
10: 네.
1: 질문들을
10: 네, 그렇죠.
1: 남겨보셔도 괜찮겠군요.
10: 네.
1: 하나씩 이렇게 또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월 보험료 이렇게까지 많이 내고 있었다고 이런 분들도
9: 네.
1: 있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엄마 아빠 뭐 돈벌이를 안 하고 계시는데
9: 네네.
1: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9: 네네네.
1: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9: 네, 당연히 이 점검을 받아보시고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제 현명한 선택이신데요. 단지 이제 이때 가장 먼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작정 해지하는 것이거든요.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이제 현재 보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비슷한 보장이 중복되어 있는지 그리고 꼭 유지해야 될 보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1: 네.
9: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보험에 가입했던 당시보다 나이가 지금 더 많아지셨고요. 건강 상태도 더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이제 다른 보험으로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 그렇죠.
9: 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현재 계약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보장 분석하시고요. 그다음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기존 내용과 대안과 비교를 하셔서 이제 유지를 하실지 아니면 교체를 하실지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거 이 순서를 꼭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들여다보는 게 낫다.
10: 그렇죠. 이제 예. 뭐 류영석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내용일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안 정리를 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건이 많다고 해서 필요한 것까지 전부 버리진 않기 때문에 보험도 먼저 유지해야 할 것과 조정할 수 있는 것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병력이 있으시거나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보험 가입 가능 여부나 조건은 연령이나 과거 병력, 현재 치료 상태, 상품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으니까 보험은 아예 안 될 거야도 아니고 이 정도 병력이면 당연히 되겠지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그러면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갑자기 입원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9: 네. 네.
1: 그럴 경우에 자녀가 부모님이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10: 네.
1: 뭐부터 해야 될까요?
10: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1: 예.
10: 보험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서는 절대
1: 그럼요.
10: 안 됩니다.
1: 예.
10: 그리고 나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이 가입한 계약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 설계사 또는 주위의 설계사분을 소개를 받으셔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가입 내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는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류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보험금의 종류나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를 많이 발급받기보다는 이제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난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1: 맞아요.
10: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1: 이게
10: 같습니다.
1: 이게 자료도 일부 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0: 네.
1: 그러니까
10: 네.
1: 좀 처음부터 좀 챙겨봐 주시는 게 좋겠죠.
10: 네, 네, 네.
1: 그러면은 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한 분이라면 그 가입한 곳에 다 그 서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9: 네, 그렇죠. 이제 뭐 해당되는 부분에 다 서류를 넣으셔야 되는 것 맞고요.
1: 각각.
9: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부모님이 여러 회사에 가입돼 있다면 각 계약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이런 정액형 보장은요. 각 이제 보험 계약의 지급 조건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이 순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료 먼저 잘 받으시고요.
1: 네.
9: 두 번째는 가입한 보험의 목록 정리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가입한 보험들의 청구 가능한 담보 그리고 보험료 수준 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필요한 서류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건 아직 안 나오나 봐요. 그냥 서류 한 군데 제출하면 나머지 보험사에서 알아서 쫙 해주는 그런 거. 참 편리할 것 같은데.
10: 아직까지는 담당 설계사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떤 보험사 각각 다 청구를
1: 각각 도와주는 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추석 때 부모님 만나게 된다면 딱 요 정도만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이승현 전문가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10: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0: 예, 뭐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품 내용을 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적어도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어머님이 보험 증권이나 관련 서류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뭐 장롱에 보관하고 계신지, 화장대에 보관하고 계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모님이 그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알아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 이제 기존 보험을 함부로 없애지 않기입니다. 이 부모님의 보험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보험료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들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해지하기 전에 이제 현재 어떤 보장이 있는지부터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첫 번째, 어떤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기. 그리고 두 번째, 실손, 암, 뇌심장 등 이 주요 보장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보험을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 전에 기존 보험부터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기.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간혹 젊은 자녀들께서 전문가님들께서는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변에 뭐 가까운 설계사 있으시면 예. 물어보시라 얘기를 하는데 요즘 청년들부터 일부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대면하거나 전화하거나 이것 자체가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그렇죠.
2: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검색해서 보셔도 웬만한 정보가 다 나올까요?
0: 그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 내 보험 찾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님 또는 아버님 개인정보를 입력하셔가지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내 보험 계약이 전체가 줘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부터 뭐 실손 의료비부터
2: 다 나오는군요.
0: 다 나옵니다. 그래서
2: 그걸 보고 증권 엄마 그렇죠. 좀 봐봐. 막 이렇게 거기, 해서 해야겠군요.
0: 거기 나와 보면은 이제 회사별로 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친절히. 그러면은 거기 해당 회사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증권을 받아서 일일이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2: 내 보험 찾기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부모님 보험 점검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류형석 이승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4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0: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꼭지였고요. 2027년까지 100일 남은 오늘, 남은 2026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께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진짜 인상적인 분이 있으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202번님, 오늘이 20주년 결혼기념일이라 저녁 먹으러 가는 중인데요. 사춘기 15세, 16세, 18세, 삼형제 엄마입니다. 오늘만은 모든 걸 다 잊고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와, 고되시죠? 0202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받아가실 분 바로 발표할게요. 1202번님께 S오일 주유권, 0013번님께 본참치 식사권, 7658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퇴근길 톡톡도 목요일 금요일 결방이거든요. 잠시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쉬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연휴 지나고 월요일 여러분과 생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1: 1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5: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6시부터는 퇴근길 차량까지 몰리면서 곳곳에 극심한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재인 기자 연결합니다.
2: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본격화된 고속도로 정체는 저녁 6시쯤 퇴근 차량이 더해지면서 절정에 달했고 이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서울에서 전남 광주까지는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40분, 강릉까지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산에서는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늘 저녁 8시에서 밤 9시 사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연휴 첫날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오전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613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차량 4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연휴가 짧아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출발

0: 발생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재청 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을 통해 공지한 추가 입장문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내온 대법관 재재청 요청 공문엔 재재청을 요구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대법관 재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어제 배포했던 입장문에 담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적법하게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다면서 적법 추천된 후보자들을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재재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차에 접어든 오늘 우리 대표팀이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남자 펜싱 간판 오상욱이 사브르에서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신고했고 여자 사격에서도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3: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에서 연속으로 2관왕에 올랐던 남자 펜싱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이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자 펜싱 사브르 결승에서 중국의 션천펑을 만난 오상욱은 경기 초반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1점씩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 경기 후반 8대 11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폭발적인 스피드를 발판으로 한 공격이 살아나며 경기 막판 역전에 성공해 결국 15대 13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영의 황선우는 지난 항저우 대회 때 금메달을 안겨준 자신의 주종목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이번엔 은메달을 땄습니다. 예선 2위로 결승에 나선 황선우는 1위였던 일본 무라사 바로 곁 5번 레인에서 물살을 갈랐습니다. 150m 지점까지 1위로 통과했지만 마지막 50m 구간에서 중국 장전서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장전서는 1분 43초 사고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자 수영에선 16살 신예 김승원이 배영 50m에 이어 100m에서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격에서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추가은이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2위 중국 선이야오를 5점 차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해당 종목에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금메달이었습니다. 추가은은 본선에서 아시안게임 기록을 깬 데 이어 결선에선 246.3점으로 아시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단체전에선 추가은과 김보미, 오예진이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1: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당일 북한군 병력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한때 넘었다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북한군 병력은 그제 낮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며 우리 군은 즉각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다만 이번 폭발 사고 지역이자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인 서부전선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않았고 별다른 특이 동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 끝에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5일 강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장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생전에 우울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사망까지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0: 재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접근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지체장애인은 직원이 없는 셀프주유소가 많아 주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진정은 각하했지만 셀프주유소가 전체 약 60%까지 늘어난 상황에 장애인의 편의를 개별 사업자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4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호 5일 8454 동원 개발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정치 수다를 떠는 여의도 3, 4 하헌기 장해찬 조재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0: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여의도 3040들의 거침없는 정치 수다 여의도 3-4 시작합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장,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이번 주는 그 정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재청 요청을 싫어 하고 거부했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25일?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장고 끝에 최강수?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하은기 부대.
3: 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일, 26일 뭐 이 정도 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1: 네.
3: 지난번에 재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 대법원장과 대통령 두 분이서 협의를 하는 것 외에는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대법원장께서 안 했죠.
1: 네.
3: 안 하다가 이제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하강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전국에 좀 위기처럼 이렇게 임박하고 이런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1: 자, 조호재 국장.
4: 그 지금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 혹은 충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성격 규정에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1: 그럼 어떻게 규정해야 돼요?
4: 그 선출 권력을 향해서 수험 권력이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통과해서 물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합니다만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엘리트, 사법 엘리트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수험 권력. 우리가 시험 잘 치면 이제 우쭈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험 권력으로 얻은 어떤 이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 권력을 향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조희대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헌정 질서를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를 매우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 외 뭐 다른 정당들 다 같이 모여서 그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라도 함께 연대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합니다.
1: 장해찬 최고는 어떤 생각을 갖고?
5: 사법부 독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 아니, 그럴 거면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들 다 뽑으라 그래요. 대법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관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세우면 사법부 자체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코 건강하지 않은 일이고 특히 정권이라는 게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뭐 지금 분위기면은 3년 반 뒤에 정권 교체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때 새로운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내가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정권이 바뀐 문제라고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성수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임명 재청이 완료되었는데 굳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더군다나 남편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시하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거. 더군다나 앞으로 20명을 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장악을 하겠다라는 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재청권이 존중받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나의 분수령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대법관 한 명의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여야의 입장과 해석은 다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뭐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나고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한 6개월간 이 싸움이 계속되면 국민들 봤을 때는 부동산이나 민생 문제는 도외시하고 또 재판부랑 싸우는구나. 이 사법 문제, 검찰 문제 이런 데 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발목 잡히는구나. 결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플러스가 될 이슈는

0: 아니라고 봐요.
1: 아니 그런데 그 제가 하나만 좀 장해찬 총리한테 묻고 싶은 게 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 전혀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뭔가 지금 완전히 자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한 열흘 만에 바로 다 처리하고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2: 협의가 잘 됐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 재청 협의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자리까지 사실 청와대가 김민기 후보자라는 분을 고집하느라 이런 사태가 벌어진 셈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한 달의 숙고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봉기 후보자를 청와대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아예 후보자 추천 구성위를 새로 구성해서 새로운 후보자들을 좀 물색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일종의 타협안도 물밑에서 오갔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데 청와대는 김민기 아니면 싫다. 김민기 해라라고 찍어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너무 현저하게 침해를 당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인식인 것 같고요.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수면 위로 분출되자 어쨌든 물밑에서 약간의 타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을 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것도 저는 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보여줘야 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힘대임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윤석열 김명수 때는 뭐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거의 찍어 누르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3: 그러니까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논점의 두 지점에서 이제 반론이 가능한 게 우리가 사법부가 뭐 일단 상권 분립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지점인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도구가 법률안 위헌 여부 심사하는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은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같은 게 법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때 뭘로 하느냐. 사면권이랑 인사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분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상권분립의 작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사법부 독립 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발레를 들어드리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선진국이라고 평가되던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관들을 임명하는데 아예 개입 자체가 안 되게 되겠어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겠냐면
1: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죠.
3: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지명하면 상원에서 이제 동의하면 이제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거를 대통령이 대법관을 못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나 독일도 다 뭐 사법부 독립이 안 돼 있는 국가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도적 문제가 있는 거고 사법부의 독립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인사권 관련해가지고 임명권자와 협상을 안 한다, 협의를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교착 상태가 벌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 애초에 그 재청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전제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한 결정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재청한 후보만 임명하란 뜻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헌정 질서를 이게 혼탁하게 만드는데 보수 정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편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2: 아니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나 이 사법부나 정치권에 수많은 아름다운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야당이 한다는 거. 그런 관례 그냥 민주당이 그거 법에 없는데 하고 다 깔아뭉갰잖아요. 그러면 원래라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해서 재청과 임명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막아 뜨잖아요. 그럼 법대로 재청을 하고 국회에서 부동의시키면 됩니다.
3: 근데
2: 지금 잠시만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올리면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그거 임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대로 가자라고 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손봉기 후보자를 반려시킨다. 국회에서 부동의시킨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민주당이 책임지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법원장 보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으로 바꿔서 무조건 추천해? 그거는 법이 아닌 거죠.
3: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되게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가 법대로 가자라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것 같잖아요. 딱 준법 정신의 총량이 막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 지난 국회 때를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다수당이니까 입법 관련해서 막 추진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입법 독재다. 입법 독주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이 위임해준 헌법

0: 법적 권한으로 한 거지 위법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거부권을 남용했어요. 대통령이 위법한 거 아닙니다. 그냥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게 정치가 교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공동체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네. 거고 그 책 7장의 사례가 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예시예요. 오바마가 대법관 임명을 딱 하려고 지명을 하니까 공화당이 그거 안 된다 하고 동의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국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법에 있는 어떤 권한들이 있지만 각 기관들이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은 없이 서로 자기 권한만 그냥 내세우려고 하면 정치든 기관이든 다 교착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게 이 책의 요지인데 딱 이 상황이거든요.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대통령은 반대하고 뭐 부결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이미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중단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부의 수장쯤 되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대법원 공백을 메꾸기 위해 협상으로 해결하고 관례로 해결해야지 실제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자꾸 자기 권한들만 내세우면 국가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을 하는
1: 거죠. 저도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모든 걸 법대로 가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강대강 충돌로 어느 하나 양보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거 헌법재판소에 그럼 권한쟁의 심판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관계자가 부인했어요.
2: 네.
1: 근데 사실 헌재의 최근 그 이념 성향을 보면 진보 우위거든요. 이재명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에 올렸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 왜냐하면 진보 판사 수가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좀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대강 상황에서 도저히 합의나 어떤 이 관행대로의 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하루 걸러 하루 청와대 입장 보고 대법원장 입장 보고 이 꼬라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진행이 되려면 국회가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 청와대의 부담을 대신 짊어져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청와대 대 대법원이 돼버렸잖아요. 이러면 사실 이 사법부를 둘러싼 어떤 파동과 갈등의 유탄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앞장서 나서서 차라리 우리가 국회에서 부동의 해줄게. 부동의. 새로 후보자 추천이 걸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이 서로 자존심 안 다치고 새로운 타협안으로 나아가는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어요.
2: 아니 근데
0: 들어볼 만한 얘기가 생각합니다.
2: 국회로 바로 넘기는 거는 저는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되면 이제 대통령은 이 과정에 있어서 그냥 배달부 역할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이 무조건 제청하면 대통령은 내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국회에 무조건 넘겨야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조건 안에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교착이 벌어진다 이런 지적을 이제 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앵커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더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가르마를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입법 공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제도가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집 피우고 뭐 서로라고 하긴 그렇고 대법원장이 계속 저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게 위법도 아닌데 정치적 수사인 그 탄핵
2: 그렇죠.
0: 그거는 위법 사안이 있어야지 네. 법으로 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불가피하다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하는 저런 정무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가르마를 태우는 게 그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3: 저도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주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권위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대법원장이 저렇게 하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우리 물어보고 이런 것 자체가 네. 대통령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높냐 뭐 대통령의 임명권이 높냐 뭐 절차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짚어야 돼. 본질이 뭐냐면 네.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을 209일간 임명하지 않았어요. 위헌적 상황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동안에 그럼 노태학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209일간 공석으로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전망을 좀 해볼게요. 청와대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일단

0: 대법원장은 사유가 이번에 빠졌다. 그래서 사유를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사유 적어서 다시 보내 이거 아니에요?
1: 손봉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0: 그러니까 그걸 적어서 다시 보내라는
1: 그리고
0: 얘기잖아요.
1: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그 문서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제청을 했을 때 그 제청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뭘 근거라도 달아줘야
0: 달아줘라는 거잖아요.
1: 우리가 그거 어. 검토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싫다 이거는 사유가 안 된다는 네. 거죠.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0: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 임명권자가 싫다는데 거기에 사유 달라는 법이 있어? 라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다시 사유 적어서 다시 제출하는 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이거는 무릎 꿇어라 해서 꿇은 거 아니야.
1: 숙제 다시 해와.
0: 이게 무슨
2: 아니 그러면 그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을 제청한 이유 밝혔나요?
0: 네.
2: 그러니까 본인이 왜 손봉기 대법관을 임명했는지 제청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1: 아, 그거는 서류에 거니까요? 있습니다. 아니 제청할 때. 네.
3: 아니 그건 방금 말씀하신 그 서류에 뭐 적어서 내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얘기일 건데. 네. 이를테면은 이제 판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걸 적어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치인이 통치자가 대법원장이나 어떤 기관을 구성할 때 결격 사유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대법원 구성의 이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문서로 적어서 고구절절 제청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임명권자가 얘기해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직하게 비평을 하자면 정당성끼리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 네.
3: 어떤 정치학 이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하게 돼 있는데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권위 있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법적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0: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상태로 내년에 퇴임할 때까지 그냥 가요?
2: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나 여당에서 좀 나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나서요?
2: 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든지.
0: 아니 근데 그거는 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4: 인용 안 되면 어떡하려고?
0: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2: 아니 뭐 그러면은
0: 쉬운 선택은 아닌 거
2: 탄핵안이 뭐 좀 부담스러우면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지 그거는 그냥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현희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해뒀고 조국혁신단도 발의해뒀습니다. 그거는 같이 해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면서 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가지고 법원을 이제 국민 어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안도 제 할 수 있는
3: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법원 행정에 관한 제도 변경이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거는 이제 건드리질 못하는 거니까 네. 저는 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실 저는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 조건이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쁜 선례가 생기는 위험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다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국회로 넘겨서 부결시키고 다시 추천위 구성해서 속도를 빠르게 이 대법원 공백을 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네, 생각합니다.
2: 상당히 난처할 겁니다 네. 지금.
0: 아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니 자기 논리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에서 한번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어때요?
3: 그러니까요.
1: 그거야말로 또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청와대 대상으로 권한쟁의를 걸면.
2: 아니 그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누구를 보겠어요. 예.
1: 근데 이게 선뜻 청와대도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져가서 이기면 앞으로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완전히 고속도로 뚫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헌법재판소가 아까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우위라고 돼 있지만 대법원의 법적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다? 사법체계 안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자신들 스스로 법관의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어쨌든 정말 절차대로 따지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권을 행사했고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 뭐 국회로 보내라. 뭐가 됐든 절차대로 하자는 것에 어떤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긴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계속 입장만 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참석하려고 미국 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조희대와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과 청와대 이 사법부 삿바 싸움으로 지금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게 길어졌을 때 막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나 청와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의 적이 생겼으니까 지지층 결집의 효과 우리끼리는 좀 덜 싸우자는 될지 몰라도 왜냐하면 오늘 늘 싸우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하나가 되니까
0: 도움될 게 없다 이 얘기잖아요.
1: 중도층 보기에는 도움될 게 없죠.
0: 자.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란 게 참 야속합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청명한 하늘 보여주더니 막상 추석 연휴 동안은 하늘이 흐리거나 비가 와서 보름달 보기 쉽지 않겠고요. 고향 오가는 길도 날씨로 인해 불편하겠습니다. 추석인 금요일 오후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또 경북지방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밤사이 중부내륙지방과 호남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까 이번 짧은 연휴 기간에 새벽에 이동하실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광주 19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광주, 대구 30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10분, 목포까지는 5시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경부고속도로 특히 충청권 안성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여의도 3-4 이어가겠습니다. 개각 후폭풍 얘기 좀 해볼게요. 두 명이 낙마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계속 뭐 대수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돌던데 어떻게 보세요?
9: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하지만 기관장이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의 네. 기관장이기도 하고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사 라인을 점검한다는 건 어쨌든 인사위원장이 수장으로서 책임을 졌지만 그 민정 라인들이라든가 인사수석실 라인들

0: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적 쇄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좀 청와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수석급 비서관급 인사가 이어질 것이다?
0: 이어질 것이다라고까지는 확신을 네. 못하지만 네. 이게 그냥 강원식 그 실장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뭘 못 걸러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걸러내는 게이트키퍼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사위원장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실무라인들에서 하게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문제인지를 좀 체크를 해서 시스템이 문제면 시스템, 사람이 문제면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쇄신을 해야 국민적 신뢰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1: 일단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강훈식 실장 사표는 수리를 하겠죠?
2: 아마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어떤 말씀 메시지를 보면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매우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좀 조심하는 모습도 느껴졌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인사도 있어요. 정책실장도 비어있고 이제 비서실장도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통해서 자신의 개혁 의지 혹은 자신의 국정 기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단 네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인사가 만사고 네. 그리고 인사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3: 그런데 예. 이게 강훈식 실장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 한들 나아지겠습니까? 야당에서 평가하기에 강훈식 의원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 중에 좀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네. 스마트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사실은 배지를 떼고 비서실장 갔을 때 다들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뭐 국회 전반에 그런 네.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강훈식보다 더 나은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현역 중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할 텐데 네. 원외에서 찾을 수 있나? 그것도 하나의 고민거리인 것 같고요.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선을 긋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익명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 등 성남 라인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강훈식이 뭘 잘못했냐. 인사는 성남 라인들이 다 했는데. 이런 말도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비서실장이 온들 국민들이나 야당이 봤을 때는 어차피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성남 라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 경성 라인, 경기도 성남 라인들. 그런 인식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참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당 내부에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낮은 모습 모여도 그주 주말에 바로 우리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정신 못 차렸다고 막 쏘아버리며 이게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거 10배 이상의 임팩트로 민주당 지지층을 쫙쫙 갈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훈식을 교체할 게 아니라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토라지고 삐진 우리 유시민 작가님을 달래는 게 청와대의 첫 번째 과제 아닙니까?
4: 자, 뭐 어쨌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훈식이 형보다 뭐 현지 누나가 더 세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꾸 지금 경기 성남 라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뭐 이런 인사들을 다 김현지 실장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유. 그런 증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0: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죠. 네. 강원식 실장이 민주당 내에서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비서실장 측은 되게 특이한 비서실장이었는데 외교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4: 그렇죠.
0: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 국면에서 그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하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네. 그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보통 정치도 이상 비서실장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책임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걸로는 안 되니까 약간 술자리 풍문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그 인사에 개입을 다 했다 이를테면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냥 방담 풍문 수준이 아니라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정호성 안봉근 의원에 네.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때는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종천 의원.
4: 그렇죠.
0: 근데 문제 제기가 있고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하고 네. 야당으로서 견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솔깃할 만한 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제시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5: 있는데요.
4: 어떤 게 있어요?
5: 전부 다 여권 내부에서 나왔는데요.
0: 문자 이런 얘기 하겠죠.
5: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재입성하신 김남국 의원. 친명이 실세 아닙니까? 친이네.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할게요. 네. 강훈식
3: 형님과 현진 누나를 동급으로 놓았고 그 내부 문자가 포착이 됐고 또 민주당 출신 중에 방송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서영주 전 부대변인이 인사 라인 김현지가 다 아는 거지. 그 두 분의 생생한

0: 내부 폭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근거가 없습니까?
1: 그 소용주 선배는 죄송하지만 이제 정보가 없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김남국 선배에 대해서는 야권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때 이제까지
2: 네. 측근인 게 막 측근이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때 당시에 문자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문진석 의원도 사과를 했고 김남국 그렇죠. 의원도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만 가지고 뭐 이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지금 이 장관급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과 네. 전행을 했으면 전행했다는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 김남국 문자는 그리고 시기가 네. 최근의 일이 아니잖아요. 좀 네. 한참 된 얘기인데. 네.
4: 그 뭐 대통령 지금 역대 대통령 네. 곁에는 항상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단순히 그럼 그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냐?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네.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적 증거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더라 가지고 뭐 누가 책임져? 경기 성남 라인 그게 뭔데요?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거죠. 나중에 뭐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만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5: 아니 그리고 이거를 청와대에서 도저히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수가 없는 게 인사 실패를 부속실장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요.
5: 아니, 부속실장이 역할이 있는데.
1: 이를테면 정치라는 거는 논리와 팩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체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를테면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인사들의 처신 보통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은 조심했습니다. 우리가 일선 호텔 하거나 지난 정부들에서도 그랬고요. 뭐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삼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일부러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조 장관 뭐 외국 가버리고 뭐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뭐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 뭐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경우는 인사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 전행했기 때문에 이거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조치하면 그걸 다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사실 우리 동네 국밥집에서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야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5: 자 그리고 강훈식 실장. 후임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좀 예상이 좀 되세요? 어떤 근데 정말 어렵겠더라고 이번 인사는.
1: 저도 잘 모르겠는데.
2: 근데 하마평은 현역 의원인 천준호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 이름이 거론이 돼요. 왜냐하면 천준호 의원
5: 많이 돌았죠.
2: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었고 네. 한준호 의원은 대선 때 수행실장 했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역들이 배지 떼고 들어가면 다음 총선 출마도 좀 불투명해지고 이게 지지율이 높고 막 좋을 때랑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 시국에서 현역 의원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와대로 들어갈 만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제의를 청와대에서 하기도 사실은 좀 미안한 시점이긴 해요.
5: 원외 인사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2: 그럴 수밖에 없죠.
5: 다른 분들도 그렇게
1: 지금,
5: 보세요?
1: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내려놓고 청와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죠.
5: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3실장 전부 교체한다라는 얘기도 쭉 돌았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쭉 돌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뭐 이미 비서실장, 정책실장 교체되는 마당이니까 사실 뭐 안보실장 교체하는 것도 뭐 이상할 일이 아닌데 저는 국정쇄신과 관련해서는 그냥 막 전부 한 번에 물갈이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조금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든가 책임을 지울 만한 인물들 꼭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네.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러면 약간 좀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네. 시간을 두고 네. 이번에 일단 정책실장도 지금 공석이니까 네. 그리고 비서실장 정책실장 인사부터 먼저 좀 하고 네. 나서 좀 상황을 보겠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1: 나뭇가지를 한 번에 부러뜨리지 말고요. 부러뜨릴 네. 수 있는 거 순차적으로 부러뜨리면서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근데 그러기에는 지지율 하락 국면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뭐 복수의 조사가 나와서 제가 일일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네. 그러면 평상시처럼이 아니라 과거 이제 이 정권의 성향은 다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우병 파동 때 지지율이 임기 초에 엄청 힘들어졌을 때
3: 거의 뭐 10%대였어요.
2: 1년 만에 청와대 전면 교체하면서 그렇죠. 지지율을 후반부에 끌어올렸거든요. 네.
3: 그때 유익실장 바로 분신이라 그랬는데 바로 잘랐죠.
2: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아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아니라 정말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충격을 받았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전면적 인사교체 말고는 사실은 답이 잘 없거든요.

0: 있거든요. 어. 그런 수준의 어떤 고강도 정무적 충격파를 청와대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추석 연휴라서 지금 집중적으로 아마 언론사에서 지금 이 시즌이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나온 것도 있긴 하던데.
2: 지금 기자회견 이후로 조금 뭐 하락 추세가 좀 뭐 완만해졌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있거든요.
1: 일단 브레이크는 좀 잡았다.
2: 네, 브레이크는 좀 잡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것을 조금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향후에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검찰개혁의 소신에 대해서 밝혔어요.
1: 네.
2: 뭐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법무부 안에 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것도 또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3대 국정과제 청와대 지금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게 제3대 국정과제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둔다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국정과제의 내용과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지자들이나 진영 내부에서 원하는 어떤 오해나 갈등에 대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네. 향후에 또 대통령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3: 합니다. 지금 내우 외환 상황인데 대통령이 여러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면 두 분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한 번에 그냥 참모진 총 사퇴하고 새로 뭐 인사폭을 바꾸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11월 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앞두고 네. 우리가 받고 있는 압박이라는 게 있는데 실무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좀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하강하는 건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지율 하강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금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다 날려버리고 바꾸고 불가능한 일이고요. 국익에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 지지율 반등에 또 다른 카드가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3: 정책 기조 변경이 있을 수 있을 텐데
1: 민생으로 오히려
3: 아니 그러니까 뭐
1: 민생 개혁을 또 강조한다든가
3: 가령 부동산이라든가
1: 부동산
3: 가령 검찰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 각도에서 보건대는 지금 대통령께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자회견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조호재 부국장께서는 이런 기자회견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추진하던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유시민 작가 얘기를
0: 유명합니다. 네. 최고가 야당 정치인들이 보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책으로 아 이렇게 이 비판해야 되는구나 대여투쟁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 그 이재명 대통령을 깔 때만 유시민 작가의 말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좀 뭐
1: 김어준 이번에 이제 돌멩이
2: 예 그렇죠 돌멩이도 예. 있고 뭐 최근에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는 뭐 대통령이 뭐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수위가 굉장히 높이시더라고요.
0: 근데, 네. 근데 조국 당과는 한 몸이신 거 아니에요? 이분 메시지를 보면 조국 원장을 엄청 두둔하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결국 조국 원장 잘 안 챙겨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2: 완전한 억측이네요.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아니 근데 뭐 저는 조국 그 혁신당 분 계시니까 그 얘기만 빼고 얘기하면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도중에서도 인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비판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논리적 정합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작가 뭐라 그러냐면은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국민을 속였다 이랬어요. 그럼 뭘 어떻게 속였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반박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게 공소관청과 수사관청을 나누는 거였는데 여기에 관해서 생각이 달랐다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소관청, 수사관청은 이미 나눠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은폐하거나 암장했을 부분 뭐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보안장치가 필요하니까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투자 여기에서 이 정책 노선 투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생각해서 보안수사권 좀 한시적으로 내버려 두고 대안부터 마련하자는 입장이었고 유시민 작가께서는 아 그런 거 안 된다 그거는 바로 지금

0: 직접 수사권이랑 똑같은 거다 바로 폐지해야 된다 이 입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누구 말 수용해줬어요? 유시민 작가 같은 분 말씀 다 수용해줬어요. 그리고 그분 말 수용해주니까 그게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본인들 말을 들어줘서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본인들 말 더 들으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손하게 비판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유법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네. 거죠.
1: 어제하고 오늘 김민석 당대표의 어떤 입장 그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오늘은 좀 약간 이제 쓴소리를 좀 듣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하은기 전 상금 부대변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재 부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2: 추석 잘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8: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노중훈 여행작가, 유지상 음식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이상기후의 여파로 아파트나 빌딩에 벌집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횟수가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된다는 겁니다. 벌침에 쏘여 다치는가 하면 무더운 날 보호복을 입느라 진이 빠지는데요. 이로 인해 정작 화재 사고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온 힘을 쏟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벌집 제거 정도는 별도의 인력이 맡도록 안전체계를 보강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

0: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8시 뉴스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장애 사태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당초 마감 시간이 39분 지난 후에야 대학들의 마감 연장을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11일 오후 6시 39분쯤 대학 관계자들에게 원서 접수 마감을 연장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교협 매뉴얼에 명시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가 현장에서 전혀 가동되지 않아 초기 수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당일 오전 북한군 병력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한때 넘었다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북한군 병력은 그제 낮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며 우리 군은 즉각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다만 이번 폭발 사고 지역이자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인 서부전선에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않았고 별다른 특이 동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지만 매달 1,300만 원이 넘는 보수는 그대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차 종합특검의 구속 기소 이후 2개월에 걸쳐 매달 월급 1,253만 원, 직급 보조비 95만 원, 정액급식비 16만 원, 가족수당 4만 원 등 1,368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법 신분 조정 조항에 따라서 권한 행사만 정지돼 감액 없이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맹지 등 민간에서 거래가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4인간 농지 임대와

0: 매매를 돕는 농지 거래 이음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사적 거래 이음 시스템을 마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 은행을 통한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절기죠. 추분입니다. 추분과 관련 있는 속담 중에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한층 깊어질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예보돼 있고요. 화요일에는 강릉의 낮 기온이 23도로 예보돼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어쩜 이렇게 속담도 잘 만들어내셨을까요? 이런저런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거겠죠? 날씨 얘기 꺼낸 김에 추석 연휴 날씨 전망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추석 당일인 금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귀경길에 빗길 운전 조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오당재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전해드렸어요. 김여미님, 젠디 저는 오늘 칼퇴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제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좀 일찍 퇴근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야근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문자 미니로 알려주시면 제가 심심한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3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저는 처가 본가가 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추석 당일에만 다녀오고 연휴 내내 오당제와 쭉 함께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연휴 내내 함께해 주시는지 우리 3983님 매일매일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1853님 라디오의 매력은 우연함인 것 같아요. 아이의 독감과 연이은 저의 감기 몸살, 저번 주부터 업무도 과다하고 오늘은 남편 없이 혼자 아이 데리고 친정에서 저녁 먹고 돌아가는 길인데 우연히 튼 라디오 음악에 푹 빠졌어요. 노래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굿데이 되시길 하면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오, 너무 멋진 말이네요. 라디오의 매력은 우연함이다. 오늘 또 이렇게 우연히 오당제 함께해 주신 1854님 종종 또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예찬님, 저는 지금 집에서 듣고 있어요. 9시쯤부터 밖에 나가서 머리 깎고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책도 사고 7시쯤에 왔는데 평소 집돌이인 저는 밖에 나간 김에 하얗게 불태우고 왔어요. 크크크크. 오전 9시에 나가서 지금 7시쯤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 알찬 하루 보내셨네요. 황성희님, 오늘도 당신 편 연음말 나올 때 오프닝 음악이 참 좋습니다. 오당제 애청자 여러분, 오당제 오프닝 음악 정보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저 오프닝 음악 저희 PD님이 아주 우리 작가님들이랑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시그널 음악, 빅터 룬드버그의 Wish I Could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음악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0: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루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오늘 명절 전날이라서 다들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추석을 앞두고 명절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석이 반갑지 않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연 보내주시면 3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한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 보증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절기 추근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는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낮 체감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추석 당일인 금요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중부 전역과 전북, 경북에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요. 빗길,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귀경길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바닷길 사정도 좋지 않아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결항이나 운항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평소보다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추석 연휴 전날 벌어진 교통사고는 평균 75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일평균 교통사고 1.4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른 귀성 차량에 퇴근 이동 차량까지 겹치면서 사고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지금 운전 중이시라면 서두르지 마시고 조심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 비중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최대 1,500만 원을 권고하고요. 죄질이 나쁠 때는 벌금형 없이 징역 최장 4년까지 실형만 나오게 됩니다. 또 10년 내 다시 음주 교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전부 실형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사격 국가대표 추가훈 선수가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사격 대표팀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추가훈 선수는 오늘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게 2010년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오상욱 선수도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어제 송세라 선수에 이어서 이번 대회 한국 펜싱에서 나온 두 번째 금메달이고요. 한국 우슈의 간판 이하성 선수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 추가에 성공했습니다. 우슈트로 남자 도술 곤술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또 수영 황선우 선수는 남자 자유형 2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오랫동안 한국 경보를 이끌어온 최병광 선수는 남자 하프 마라톤 경보에서 3위로 올인해서 동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보이스 라이컬스의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전해드렸습니다. 534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8519님 연일 맑은 날이 계속되더니 축제 같은 명절을 맞이하려니까 흐리고 비가 온다니 그다지 반갑지 않네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추석 명절 기간에 비 소식이 있네요. 내일 늦은 밤부터 추석 당일인 금요일 오전까지 동해안 중심으로 비 조금 내린다고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중부 전역 전북 경북까지 비 소식 있고 토요일도 또 전국이 흐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부지방 새벽까지 남부지방 제주도 종일 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동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항상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근데 보니까 벌써부터 귀성길 고속도로가 정체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6시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20분, 목포 6시간 40분. 정체가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형인님 명절이 시작되었나 봐요. 차가 엄청 밀리네요 하면서 소식 전해주셨고 임상준님도 젠디 버스 운행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너무 힘드네요. 얼마나 힘드시면 너무를 이렇게 두 번이나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곳곳에서 서울도 그렇고 정체 구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전운전 끝까지 하시길 바라고요. 김지훈님이 우리 선수들 너무 대단하고 멋집니다. 뉴스를 듣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네요. 늘 고맙습니다. 젠디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메달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 왔을지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서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수들 끝까지 힘껏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696님 저는 기적처럼 오늘 본가 가는 기차표를 구해서 지금 막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연휴 시작! 부모님 깜짝 놀라게 해드릴 예정이에요. 김동률의 출발 신청합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표를 구하셨지? 오, 너무 잘 됐네요. 1696님.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해주신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올게요.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내일이면 이제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제 보내주신 내일 일기 보니까 오늘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당제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민님, 저도 일산에서 부산으로 기차표 못 구해서 차 끌고 갑니다. 유유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일산에 사시는데 이제 부산을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와, 아, 이, 지금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부산까지 7시간 정도 서울에서 걸린다고 하는데 언제 내려가실까요, 상민님? 좀 시간대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아마 좀 많이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361 릴리님, 안녕하세요 재은씨.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돼서 딸 하빈이하고 강아지들과 경남 산천표 대교 아래로 차박 나왔어요. 바닷가라 너무 시원하고 여유있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연휴를 맞아서 또 따님하고 강아지들이랑 같이 차박 나가셨나봐요. 오, 좋겠다. 날씨가 그래도 이제 저녁 되니까 좀 시원해졌죠. 오늘 낮에는 진짜 너무 더웠잖아요.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해가 지고 나면 그래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교차 너무 크니까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차박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6175님, 저는 오늘 무릎 수술하고 꿀꿀하게 병원 신세 점점점 추석 병실에서 보내야겠어요. 아, 무릎 수술하셨군요. 우리 6175님은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322님, 딸이 와서 저녁 먹고 딸 옷에서 떨어진 단추 달고 있어요. 멀리 있는 딸 편 엄마가 해줘야죠. 따뜻하네요. 따님 또 단추를 달아주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1322님. 0798님은 축산업을 하기에 300두 소 먹이를 줘야 해서 명절인데도 어디를 못 가네요. 지금도 소 돌보고 있습니다. 유유, 소들도 듣기 좋아하는 오당제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오, 굉장히 뿔이 이렇게 멋있게 나 있는 귀여운 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시겠네요. 진짜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그래야 되니까 어디 못 가시고 아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1559님, 야근하러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전부터 병원 다니며 검사 후에 입원 준비하고 일 처리하러 사무실에 왔어요. 연휴는 없을 것 같네요. 힘드네요. 유유. 아, 아까 혹시 야근하고 계신 분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1559님이 야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다시 또 일하러 사무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7040님은 와우, 일찍 퇴근하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명절 전 마지막 근무도 역시 야근 중인 1인입니다. 그래도 오당제 덕분에 그나마 위로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중이네요. 선물 꾸러미와 떡값도 챙겨놓으니 그래도 명절 분위기는 나는 듯해요. 퇴근까지 오당제와 고고씽. 우리 7040님도 야근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건 없지만 이렇게 좀 위로의 의미로 좋은 음악 오늘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야근하시면서 또 오당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뮤의 노래 들을게요. 소문의 낙원.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김미금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원주에 계셔서 원주로 가요. 두 여동생이 원주에 있는데 엄마가 몸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동생이 모시고 있어요. 전남 무안보다는 엄청 가까워졌지요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원래는 이제 무안에 계셨는데 지금은 원주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미금님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다행이고요. 원주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 비 소식 있어서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3120님은 퇴근하고 전통시장 가서 장 보고 와서 냉장고 정리 중이에요. 튀김도 사고 아이들 좋아하는 송편도 사고 나물도 사고 좋네요. 내일은 시댁 가야 돼서 아이들 옷 정리하려고요. 오 맞아요. 이제 장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명절에 이제 이것저것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또 시장이나 마트나 이렇게 가서 장 보고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튀김도 사시고 송편도 사고 나물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9184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지금 잡채 만들고 있어요. 어제 퇴근 후부터 식혜 준비해서 아침에 식혜 끓여두고 마른 반찬 만들고 고기 사서 내일 아침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고기 많이 넣고 김치찌개 끓였어요. 지금 서울에서 사위와 딸 둘, 손자 손녀 모두 다섯 명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일은 시댁 가야 해요. 명절이 짧아서 아주 바쁘네요. 젠디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잡채에 진짜 다양한 재료들을 듬뿍 넣어서 만드셨네요. 파프리카, 맛살도 보이고 호박도 보이고 그리고 어묵 같은 것도 넣으시고 와 진짜 맛있는 잡채를 만드셨어요. 그 손녀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다들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드시고 또 아직까지 야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6595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야근합니다. 가족과 함께 못하는 명절이 가끔은 힘들어요. 유유. 그러니까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장 또 바쁠 때잖아요. 이렇게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시장이나 마트 가서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오히려 바쁜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가족들 생각도 나실 것 같고 또 힘드시고 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명절 앞두고 오히려 더 바빠지시는 분들이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밥도 잘 챙겨 드시면서 꼭 건강하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9701님 젠디 저 연휴 때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내고 싶어서 오전에 세차도 하고 차 무료 점검도 받고 왔고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왔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약간 코끝이 시리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려고요. 우리 9701님은 이제 집에서 보내실 계획인가 봐요. 이번에 워낙 그 연휴가 짧기 때문에 뭐 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9701님처럼 집에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연휴가 짧아도 이제 단거리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아서 공항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아주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하고 또 고속도로도 더 막히는 이유가 워낙 그 연휴가 짧다 보니까 더 몰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같은 거 잘 확인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언제 가장 막히고 언제 조금 덜 막히는지 이런 거 분석해놓은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지혜롭게 이동하시는 것도. 근데 뭐 본다고 해서 필요한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죠? 김영선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이천에서 친정인 속초로 가는 중이에요. 호법 쪽에서 막혔는데 지금 고속도로는 괜찮아요. 10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오 실시간 또 상황을 전해주셨네요. 지금 고속도로는 호법 어디 이천에서 속초 가는 방향 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0172님 처남이 둘인데 새벽에 도착한다고 해서 놀 사람이 없어서 낚시하러 왔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와 오늘도 또 낚시를 가신 분이 계시는군요. 우리 0172님 신인규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퇴근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겠습니다. 정신줄 놓고 일하다가 큰 실수했어요. 유유 어떤 실수를 하셨을까요 우리 인규님. 그러니까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자칫 집중력이 살짝 흐려질 쯤에 약간 이런 실수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명절 앞두고 마음이 들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또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임규님. 4135님.

역기성 중입니다. 손주 만나볼 생각에 마냥 행복합니다. 그쵸. 역기성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서울 올라오시거나 그런 분들도 또 계실 텐데, 모두 모두 안전하게 또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1256님, 오늘 하루 뭐 했냐고요? 하루 종일 음식 준비했어요. 내일은 장만해놓은 음식들 만들어야죠. 차박 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시는 우리 1256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뭐뭐 또 준비하셨으려나. 뭐 잡채도 하시고,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분처럼 잡채도 하시고, 고기도 준비하시고, 전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아마 그러셨겠죠.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늘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서미인님, 오늘까지 근무라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퇴근입니다. 긍정회로 돌리면서 일하렵니다. 아, 내일 아침 7시 퇴근이시면 아마 야근 근무하시나 봐요, 우리 미인님. 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미인님도 그렇고, 이렇게 명절 앞두고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모든 오당재 가족분들 힘내시기를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범진호님은 저는 저번 주에 일부러 고향 다녀왔어요. 내일까지는 새벽 5시 출근이고 모레부터 3일간은 또 야간 근무라서 명절 때도 전도 붙이고 집에 조명도 켜고 엘리베이터도 운행해야 되고 KTX는 물론이고 지하철도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같은 전력 분야 엔지니어들은 명절 빨간 날 구분 없이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답니다. 오, 그 전력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엔지니어신가 봐요, 우리 진호님은. 그쵸, 진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명절이고 뭐 주말이고 밤낮 없이 각자 또 자리에서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명절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겠죠.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네, 명절이고 뭐고 또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내일은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놀러와주세요. 9820님, 기술직 교대 근무자입니다. 야간 근무 중에 듣습니다. 신청곡 세븐의 와줘 보내주셔서 우리 9820님의 신청곡 세븐의 와줘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강릉시 포남 이동 주민센터에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6년째 쌀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10kg짜리 쌀 200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약 760만 원어치로 지난해보다 50포나 더 많았는데요. 이 기부자는 2010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꾸준히 기부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가게 등은 한 번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멋진 분들이 이렇게 많죠, 정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포남 이동장.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이것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짝사랑, 2번 첫사랑, 3번 이웃사랑. 기부자는 어려운 누구를 위해서 쌀을 보내왔다고 했죠. 1번 짝사랑, 2번 첫사랑, 3번 이웃사랑.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된 이른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 장미란 씨 유족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담당했던 부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부경장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건 처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찰 상급자들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 참사에 대한 허위 비방 게시물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블로그에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게시물 120여 개를 올린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은 2차 가해 범죄 수사와 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한 2차 가해 사건의 네 번째 구속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마지막 상봉이 있었던 2018년 이후 벌써 8년이 흘렀고 상봉을 더는 미룰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며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뒤 첫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팬의 마음을 돌리는 건 결국 선수들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에콰도르와 평가전을 앞두고 월드컵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통스럽다면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내일 저녁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A매치 4연전의 첫 경기를 치릅니다. 미국 법무부가 자국 언론사 CNN과 폴리티코, MS나우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는 대통령 권한으로 정당하다면서 이들 매체의 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간 22일 CNN 등이 취재 권한을 복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6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오랫동안 방치돼서 먼지가 쌓인 오토바이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유독 버려진 이륜차가 더 자주 보이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폐차할 때 고철값 명목으로 보상금이 나오지만 이륜차는 받는 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비용을 내야 하죠. 이 때문에 소유자들이 무단 폐기를 선택하기가 쉽고요. 이후 방치된 차량에서 각종 오일이 새어나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폐차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 법제도를 보완해서 환경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16년째 쌀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자가 실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수연님, 와 우리 옆 동네에서 이런 선한 일이 있었다니. 정답은 이웃사랑입니다. 네, 오늘 당첨자는 미니에서 뽑았어요. 수연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미니로 올려주시니까 문자번호는 안 알려드려도 되겠네요. 16년째 쌀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자가 실천한 이것, 바로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훈훈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상열 통장협의회장은 해마다 명절이면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쌀을 보내주시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포남 이동 35명의 통장님들과 함께 앞장서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0: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0: 선생님,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1: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연휴가 생기면은 네. 어디를 가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0: 오, 네네.
1: 근데 이번 연휴는 좀 집에서 푹 쉬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0: 오.

0: 여기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런 방법이 진짜 도움이 될까요?
1: 네. 재밌는 방법이면서 또 어느 정도는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0: 네.
1: 이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행동 활성화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기분이 나아지길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뒤따라온다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0: 네.
1: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손을 쓰고 또 눈앞에 정리된 결과물이 보이면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무기력감을 깨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0: 그래요.
1: 정리를 해봐도 무기력감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된다면 치료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 1부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듯이 명절과 마음 건강입니다. 명절은 사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모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언제부턴가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명절 잔소리 이런 키워드들이 부각되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생겨난 것 같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저는 사실 아직도 설레는 느낌이 좀 더 크기는 해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이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의 9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려서 큰 집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힘들기는 했지만 뭔가 좀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명절은 애증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는 반가움이 있지만 또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동시에 있잖아요.
0: 그렇죠.
1: 또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챙겨야 될 것들,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아,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증상은 또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명절 증후군은 뭐 정식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고요. 명절을 전후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0: 네.
1: 신체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어깨나 허리 통증, 만성 피로감 같은 증상이 대표적이고요. 정서적으로는 괜히 짜증나고 별거 아닌 거에도 예민해지고 또 명절과 관련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0: 네.
1: 특히 이제 명절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오히려 끝난 후에 되게 번아웃이 된 것처럼 몸이 축 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명절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80년대, 90년대에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화된 것 같기도 한데 행복해야 할 명절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1: 맞아요. 사실 이제 명절의 노동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0: 네.
1: 여기에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회적으로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는 말씀대로 비교적 최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명절 노동이 가사의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의 좀 당연한 몫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든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0: 네.
1: 이거를 이제 문제라고 부를 언어 자체가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 맞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여자들이 이제 부당하게 가사노동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게 되고 이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극적으로 부각되는 게 명절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명절 연휴 직후에 이혼율이 확 증가한다. 이런 통계에도 여러 번 발표된 적이 있잖아요. 혹시 명절 연휴 끝나고 정신건강의학과 찾아오는 환자도 많이 늘어나나요?
1: 예, 맞습니다.
0: 오, 그래요?
1: 예, 명절 연휴 직후에 한두 주는 이 부부 문제나 가족 갈등을 이유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사실은 좀 늘어난다고 봐요.
0: 실제로 그렇군요.
1: 네, 평상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던 분들도 이런 주제를 꺼내시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명절 기간 동안은 며칠만 참자라고 억지로 감정을 좀 눌러놨다가
0: 네.
1: 연휴가 끝나면서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도
0: 네.
1: 한 평소보다 한 20, 30%는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주제가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죠.
0: 그렇군요. 또 몇 해 전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명절 직후에 부부싸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에 3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도 다양해요. 양가 체류 시간,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 차례 준비 부담, 선물 준비 문제 등등. 다른 날은 괜찮다가 왜 명절에 이런 갈등들이 폭발하는 걸까요?
1: 네, 사실 평소에는 각자 떨어져 지내면서 이 감정을 소화할 어떤 물리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명절에는 이게 좀 갑자기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일단 계속해서 연휴 동안 붙어 있어야 되고 그쵸. 또 부모님 댁이나 친척 집에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낯설고 불편한 공간에 오래 머물게 되죠.
0: 네.
1: 그리고 또 이 효도나 예절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지면서 부부가 서로를 챙기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져요.
0: 아, 그럼.

0: 그렇구나.
1: 거기다가 이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노동이 특정 사람한테 몰리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0: 네. 그러면 이 부부 싸움을 요리조리 좀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 아, 예. 오늘의 제일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역할과 시간을 명절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자라는 겁니다. 알아서 잘 하자 이런 거 이제 제일 위험한 약속이에요.
0: 오.
1: 그래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이제 당신 집에서 머무르고 몇 시가 되면 일어난다.
0: 네.
1: 부모님이 붙잡으면은 어떻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야박하더라도 디테일을 정해놓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0: 네.
1: 두 번째, 상대방 집에서는 서로를 평가하거나 심판하는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자. 네. 배우자가 이제 처가나 시가에서 좀 불편해하는 어떤 분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럴 때는 옆에서 얘기를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모르는 척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예. 세 번째. 힘들면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거나 숨 한번 고르고 오는 것처럼 타임아웃을 정해놓자. 네. 혹은 이제 두 사람 간의 어떤 신호를 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의 본가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1: 그냥 뭐 명절이니까 좀 그래도 불편해도 견뎌보자. 이거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역할과 시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상대방 집에 가서는 평가하는 말들 조심하시는 거 그리고 힘들면 타임아웃 가져주시는 거
1: 맞습니다.
0: 그리고 요즘은 하도 이런저런 얘기들 많으니까 뭐 시댁 어른들도 그렇고 처가 어른들도 그렇고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사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렵다, 눈치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핵심은 이제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겠죠. 며느리나 사위 이런 이름표를 앞세워서 대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평가가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와 가까워져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1: 이 사람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물어봐 주시고 부담 없이 건넬 수 있는 짧은 말 한마디를 준비를 해보는 거죠. 어떤 과한 표현 할 거 없이 아 오늘 와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0: 네.
1: 요 정도 얘기면은 서로 좀 기분 좋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반대쪽 사위나 며느리 역시 어색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0: 그쵸.
1: 여유롭게 팔짱 끼고 요즘 애들 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 만큼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손을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소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명절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잔소리.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취직은 했니? 연봉은 얼마나 되니?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뭐 대학은 어디 갈 거니?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멘트들이 이제 다 잔소리로 분류되고 있는데 연봉이나 살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오랜만에 만나서 궁금하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저런 질문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까요?
1: 네. 어른들의 입장이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랜만에 보니 반갑고 궁금해지는 거 뭐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0: 네.
1: 문제는 이 궁금함을 넘어 평가가 같은 문장 안에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0: 네.
1: 연봉이 얼마니? 라는 말 안에는 과연 순수한 관심만 있을까요?
0: 그치.
1: 어떤 은근한 비교, 채점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꼭 시험 성적표를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런 상황을 명절마다 겪는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평가받는 공간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0: 네.
1: 방어적인 태도가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다라는 의도와 이게 상대한테는 성적표를 요구받는 압박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지 양쪽 다 편해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잔소리로 생각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대화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 그렇죠.
0: 어떤 질문이 또 어떤 대화가 좋은 대화일지 참고하실 수 있게 예시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1: 결과를 묻는 질문에서 과정이나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살짝만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네. 취직했니? 대신에 이제 요즘에는 뭐에 관심이 있어? 뭐 이런 것들 좋겠고요.
0: 네.
1: 연봉이 얼마니? 대신에 뭐 회사 다니면서 좀 재밌었던 일 없었어? 뭐 썰은 없었어? 뭐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결혼은 언제 하니? 대신에 땡땡이는 상대를 볼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여겨?
0: 오,
1: 이런 느낌으로. 오,
0: 비슷한 예. 말인데 굉장히 다르게 들리네요.
1: 그렇죠. 오. 네, 맞아요. 이렇게 경험을 묻는 질문은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네. 어떤 대답을 해도 틀린 게 아니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렇게 질문 하나만 바꿔도 처음에는 그냥 그래요 하던 사람이 이제 방어적인 태도가 좀 풀리면서 다음 얘기까지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막 잔소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는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라고 조언을 하는데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1: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라는 말이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다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어적으로 맞서라는 게 아니라 먼저 얘기를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0: 먼저.
1: 네, 예를 들어서 취업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저 요즘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상황을 먼저 짧게 공유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이제 상대 입장은 이제 먼저 캐묻기가 좀 어려워지고 나는 원치 않는 질문 세례를 막을 수가 있죠.
0: 괜찮다.
1: 네, 그래도 불편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너무 정색하지 말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라고 화제를 돌리는데 화제를 돌릴 때 상대가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하나 같이 던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0: 네네.
1: 네. 아,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큰아버지는 저번에 좀 편치 않으시던데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0: 약간 스킬이 필요하네.
1: 네. 근데 이제 대화의 공을 이제 상대방으로 이제 토스를 가볍게 한다.
0: 네.
1: 세게 막 강속구를 던지라는 게 아니라 가볍게 토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리고 아까 부부싸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절에는 형제들끼리도 술 먹다가 과거 얘기하면서 많이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서운함이 폭발하기도 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데 형제들끼리 갈등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안 마시면 될까요?
1: 네. 술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방아쇠 역할을 하는 측면은 있죠.
0: 그래요.
1: 이 알코올이 이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데 기능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평소에 꾹 눌러놨던 어떤 서운함이나 억울함을 쉽게 터뜨리게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대화에 앞서서 형제들끼리 미리 자 오늘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특정 인물 얘기는 하지 말자.
0: 네.
1: 이런 규칙을 가볍게 그냥 웃음기 섞어서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은 최소한의 브레이크 장치는 될 수가 있죠.
0: 그렇겠네요.
1: 그리고 너무 술만 몰아서 드시지 말고 중간에 다 같이 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산책이나 가벼운 게임 같은 거를 좀 끼워 넣으면은 감정이 격해질 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0: 그렇겠네요. 방금 전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아무래도 가족이 많은 집 얘기이고 명절을 또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얼마 전에 난 기사 보니까 어떤 어르신은 차라리 평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하루가 금방 가는데 며칠 혼자 있어야 되니까 명절이 더 싫다, 쓸쓸하다 이렇게 토로하셨다고 해요.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또 젊은 분들 중에도 명절에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일이 바빠서 시험 앞두고 있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아무래도 미디어나 SNS에 가족 위주의 명절 모습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명절이 더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1: 맞아요. 이 명절이 유독 외롭게 느껴지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속의 명절의 이미지가 가족이 모여서 웃는 모습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데 있죠.
0: 네.
1: 이 이미지랑 내 현실을 비교하게 되니까 평소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럴 때는 명절을 좀 생각을 바꿔 온전히 나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미리 계획을 좀 세워두셨으면 해요. 아무런 계획 없이 흘려보내다 보면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그리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날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시켜 먹으면서 릴렉스하는 날, 미뤄뒀던 영화를 보는 날 이렇게 스스로 정한 일정이 있으면은 방치된 하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루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짧게 연락 주고받으면서 외로움을 좀 덜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은 명절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추석을 앞두고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진호님이 너 연봉이 얼마니? 이렇게 대놓고 짓고 날리지 마시고 너 매달 건강보험료 얼마씩 원천 징수 당하니? 라고 돌려서 물어보세요. 크크크크 농담입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1: 네. 근데 또 이렇게 재밌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냥 유머로 생각하면서.
1: 네. 많이 내죠. 뭐 공부 재정에 제가 기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오호. 네. 와.
1: 이렇게 또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아 좋네요 좋네요. 신은희님이 어른 되기 쉽지 않아요. 유유 잘 말하는 공부를 해야 할

0: 같거든요.
1: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참. 네, 센스 있게 좀 상황을 넘기는 게 참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필요한 기술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익히기가 좀 쉽지만은 않죠.
0: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 하신 것처럼 아, 뭐, 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1: 너무 무겁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그냥 넉살처럼 좀 가볍게 토스하자. 맞아. 예.
0: 그렇네.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언젠간 하겠죠.
1: 뭐 그렇죠.
0: 뭐 이렇게 네. 뭐 식으로.
1: 아이, 다 될 때가 되면은 하겠죠.
0: 그러니까. 네. 괜찮네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3983님이 저는 딸 부잣집 큰 사위입니다. 다른 사위는 없는데요. 명절에 처갓집 가면 장인께서 100년 손님인데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라 하시는데 장모님과 처제들이 옆에서 수발 아닌 수발을 들어주는 게 엄청 부담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1: 계시죠. 그렇죠. 저도 행복한 고민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는데 사실은 3983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예, 불편하니까 아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네.
1: 네. 글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키면서 아유 네. 저는 몸 쓰는 게 좀 편해요. 네. 아 이게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하면서 살짝이라도 뭔가 도와주는 제스처들을 보여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1: 아 그래도 안 돼라고 한다면은 딱 어떤 날 하루를 아내와 미리 상의를 해서 자 오늘은 제가 좀 움직이는 날입니다라고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0: 좋네요. 확실한 해결책은 다른 사위가 생기면은 바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10월 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타이크루, 길대호, 최예림 밴드 등의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시작으로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한마음 울산을 품다 산사음악회까지 이찬원, 추혁진, 김미령 마이진 등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산사문화축제가 펼쳐지는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명절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와 우리 1938님이 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석 포함 명절에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조금 짠하달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1년에 제사가 8번이었고 엄마는 그걸 다 치러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랑이 같았던 아버지가 밉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때 저는 엄마를 잘 돕지 않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환갑즈음에 몸이 몹시 아프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제사를 없앴고 명절은 그냥 저희 가족만 모여서 조촐하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신 아버지는 별의별 기념일마다 엄마를 챙기십니다. 엄마는 물론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조금만 일찍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그 옛날 엄마를 그냥 보기만 했던 저도 후회가 됩니다. 오동훈 선생님, 앞으로의 명절도 저는 계속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 아이고 참 네, 오랫동안 좀 품어온 감정이실 네. 텐데 또 이렇게 풀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아이,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참 많이 드셨을 텐데요. 일단은 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예전과 달라지셨고
0: 네.
1: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어머니가 지금 행복해 하신다면은 뭔가 안타까운 내 감정보다는 이 부분을 또 우선해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아마 이 사연의 핵심은 내가 그때 엄마를 좀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0: 후회.
1: 죄책감 이게 해소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사실은 그때는 아빠가 너무 했었어. 아빠가 그때 엄마를 더 잘 돌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0: 네.
1: 라는 식으로 약간은 투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1: 너무 불편하시겠지만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직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는 게 만약에 좀 예전에 기회가 있었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셨는지가 궁금하고 제대로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면은 네. 이 기회에 어머니께 이런 감정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묵힌 감정이고 무거운 이야기니까 사실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또 편지라는 좋은 수단이 있잖아요. 네, 또 한번 이렇게 다듬어진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잘 좀 전달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어머니께. 근데 만약에 너무 감정 이해가 되거든요. 1938님께.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도 아마 1938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상황상.
1: 맞아요. 그쵸?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고등학생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나한테 닥친 어떤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기죠. 그래서 그때 나를 좀 보듬어서 바라봐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엄마한테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표현을 해서 잘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0616님, 화목하지 않은 집안 분위기라서 명절에는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으셔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길면 마음이 불편해요. 유유.
1: 아, 어떡해요. 진짜 명절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셔야 되는 시기인데 그쵸? 사실은 이런 말씀들 꽤 많이 듣게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가족 내에서 뭔가 좀 다툼이 일어날까 봐 너무 불안하고 그거를 내가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 명절이 너무 괴롭다. 특히 이제 뭐 상경에서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시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게 되는데 이런 좀 불편한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연휴는 좀 평화롭게 좀 평안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네요.
0: 네. 2037님. 쌤, 화가 났을 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화를 많이 참으면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을까요? 그냥 참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난리를 치며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서요. 화를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1: 네. 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0: 그쵸.
1: 화가 났을 때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간다라는 건데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데미지를 받습니다.
0: 그렇죠.
1: 네, 내가 화를 참으면은 결국 그 데미지는 내가 다 받는 셈이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불편하고 화난 것들을 상대방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0: 네.
1: 근데 다만 그 표현이라는 거를 무조건 참는다 혹은 난리를 친다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0: 네.
1: 분명히 그 중간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참아버릇하신 분들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먼저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어떡해요?
1: 내가 불편한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서 상대라고 생각하라고 입 밖으로 불편한 마음들을 직접 꺼내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0: 네.
1: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져도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결국에 실제로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0: 3914님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 차 타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술만 먹으면 딴 사람이 되셔서 막 욕도 하시고 할머니랑도 싸우고 특히 정치 얘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라디오 많이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도움되네요. 저도 할아버지에게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 해드리고 즐거운 명절 보낼게요. 아, 귀여워.
1: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문자인데요.
0: 맞아요.
1: 지금 차 타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너무 귀엽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아마 이 사랑스러운 손녀분이 자, 오늘은 정치 얘기 금지입니다라고 하면은 할아버지도 꼼짝없이 좀 따르시지 않을까.
0: 그쵸.
1: 네, 규칙을 제시하는 규칙 메이커의 역할 이번 명절에는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그 네. 실천 방법을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 있겠네요.
1: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광숙님은 명절 앞두고 맏며느리인 저는 90대신 시어머니도 계시고 37살 며느리도 있고
1: 아이고 어떡해요.
0: 중간에서
1: 진짜.
0: 힘듭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언제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까 솔직히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가족 모두 힘들어요. 어떡해. 너무 힘드시겠다.
1: 그렇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세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0: 네.
1: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에 뭔가 무기력감이 굉장히 만성화되어가지고 그냥 상황에 순응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시어머니가 90이시니까 사실 쉽사리를 얼마나 길게 하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그냥 의례 이런 거겠지라고 체념을 하고 계실 텐데
0: 네.
1: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거 하나부터 조금 표현하거나 변화를 시켜나가시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0: 네.
1: 네. 크게 갑자기 상을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냥 상처를 받지는 않겠어 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0: 그러니까요. 네. 광숙님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1: 그렇죠. 네. 네. 항상은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0: 네. 박성남님, 저는 지금 아내를 도와서 고기 핏물 빼고 소스 시키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가 아내랑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입 다물고 묵묵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나 있는데 거기다가 장작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 좋은 걸 깨달으셨네요.
1: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주로 보니까
0: 네.
1: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을 때는 훈육도 잠깐 멈추시라고 많이 말씀을
0: 아이들한테도.
1: 드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 바른 얘기를 해도 감정적으로 막 업셋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0: 그쵸.
1: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일단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이 진정된 후에 얘기를 푸는 게 낫죠.
0: 네.
1: 아마 삶의 지혜를 좀 터득하신 게 아닌가.
0: 성남님 멋지십니다. 네. 자 오늘은 명절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이 갈등 없이 진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추석 보내시라고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명절을 잘 보내는 게 꼭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말 드라마 속의 명절의 모습처럼 모두가 화목하게 웃고 떠드는 명절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0: 네.
1: 매번 상처받는 상황에서 내 목소리를 한 번 더 낼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명절이고요.
0: 네.
1: 지친 나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깐이나마 그냥 숨을 돌리고 쉴 수 있다면은 꼭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좋은 명절입니다.
0: 네.
1: 오당제 청취자분들께 꼭 내 마음 지키는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강어달님의 노래 듣고 올게요. 꼭 안아주세요. 3983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어달림의 꼭 안아주세요. 3983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안광숙님이 제 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모두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7164님이 내일은 큰아들이 며느리감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설레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장이 꼬여서 배앓이를 하고 있네요. 내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비 며느리랑 재미있게 보내려고 했는데 우 심란하네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남편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와 중요한 날 아프시고 뭔가 긴장하셨나 아니면은 뭐 잘못 드셨나. 내일 아침에 좀 괜찮아지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셨겠어요. 한미리님, 젠디 저는 학원 강사인데 시험이 오늘 끝나서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당제 듣고 있어요. 너무 신나요. 오당제 가족분들도 젠디도 추석 잘 보내세요. 아 시험 끝났구나. 우리 미리님 그동안 얼마나 또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셨을지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번 추석 명절 때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람님 안녕하세요. 경주 시댁 가는 길이에요. 7살 딸 유치원 하원하고 3시부터 가는 길인데 10시 도착이라네요. 지루한 길 시간이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잘 가고 있답니다. 운전하는 세환씨 잘 참고 있는 아리나 조금만 힘내. 네. 3시에 출발하셨는데 그럼 10시 도착이면은 와 진짜 오래 운전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보람님의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세환님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아린이도 어떻게 7살인데 차 안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있으려면 너무 힘들 텐데 모두 모두 또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형님이 고3 아이가 있어서 추석 당일에 친정과 시댁 가려고요. 오늘은 고3 아이 빼고 수영 갑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그쵸, 이렇게 집에 수험생이 있으면 어디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명절에도. 그래서 당일에 이렇게 다녀오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고3 아이가 얼마나 지금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공부해야 돼서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추석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첫째 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저희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13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웅산의 예스터데이.

0: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지금 달라도, 지금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석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윤근식님이 오당제 가족 여러분 행복한 추석, 마음의 기쁨과 추억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셔요. 저는 오늘도 야근 내일도 출근합니다. 출근하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행복하세요. 아, 우리 근식님은 오늘도 야근하시고 내일도 출근하시는 거예요. 근식님의 내일 근무를 또 저희 오당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생방송으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내일 또 보이는 라디오 저희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일 드디어 우리 윤성준 기자님의 모습 여러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본방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영님, 내일은 남동생의 아내가 될 올케를 만나서 가족 식사를 해요. 저는 아직 미혼인데요. 살짝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잠시 내려놓고 식사 맛있게 하고 올게요. 아, 그러실 수 있겠다. 우리 주영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남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면은 살짝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주영님한테 좀 부담을 덜어주는 만남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니까 주영님이 살짝 이렇게 부담 내려놓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즐거운 식사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3431님, 연휴 기간 동안 산림 재난 대응 단원들은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 교대로 순찰 근무합니다. 다들 생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성묘 가실 때 화기를 지니고 산에 오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도록 다들 조심합시다. 그죠. 또 우리 3431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시기다 시기이고 또 성묘도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운전도 다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김수현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그치.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Dear.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며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 규탄 대회를 여는 데 대해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 쫓아낸다고 아스팔트 좌파와 손잡고 장외투쟁 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외 집회는 의석수도 부족하고 사실 뭘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야당이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궁색하고 명분이 없으면 대법원 앞에서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규탄 집회하고 앉아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유튜브 정어리TV에 출연해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보면 약 8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는 헌법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 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미국이 자신들과 무력 충돌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멘 분쟁에 개입하거나 바브엘만 대부 해협 봉쇄 해제를 시도할 경우 미군 기지를 비롯한 중동 내 미국의 핵심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베드 모하메드 알사우르 후티 군사 고문은 현지 시간 23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사우디를 돕는 도박을 감행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타격 목표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동안 미뤄놨던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요. 그중엔 부모님 부양이나 상속처럼 선뜻 꺼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대화로 잘 풀리면 좋겠지만 묵혀둔 서운함이 터지면서 갈등으로 번지는 일도 많은데요. 흔히 상속 분쟁이라고 하면 부자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들여다보면 소송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가 3천 건이 넘는데요. 상속 분쟁,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잠시 후 법무법인 신의 신은숙 변호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오늘의 플러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상속 분쟁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신혜 신은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상속 문제 하면 드라마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뭔가 돈 많은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들 아주 빈번하게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7: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네. 언젠간 죽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0: 평균 소송 가액이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소송 가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었습니다.
1: 예.
0: 이게 그제 작년이죠. 2024년도보다 17%가 늘어난 거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4.7% 무려 5배가 늘어난 거죠.
1: 예.
0: 4.7배, 그러니까 5배 정도가 늘어난 거였는데
1: 네.
0: 이거는 실제로 왜 일어나냐 하면요. 예. 우리가 상속 분쟁하면 돈이 많이 남겨져서 그걸 나누는 소송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남겼을 때 이거 누가 갚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상속 재산 계산을 하면서는 휴대폰,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 요금, 그다음에 전기 요금 이런 그 체납된 요건 누가 낼 건지 갖고도 다투는 경우도 있었고 형제 간의 소송 형이 동생보다 160만 원 더 받아갔다고 변호사비 550만 원 주고 소송으로화 된 경우도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요. 이 소액 같은 경우는 소송 비용이 소송으로 얻게 되는 실익보다 더 클 것 같은데 굳이 소송까지 가는 이유들은 뭐예요?
0: 감정입니다. 이게 남 같은 경우는 믿고 화가 나고 아마 안 보면 그만이에요.
1: 네.
0: 근데 혈육이라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서 생존에 그런 거죠. 내가 아버님한테 밉보여서 소외돼서 형한테만 다 재산을 줬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 형한테만 재산을 남겼다라는 그런 서운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의 골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버님들이 재산을 다 장남한테 생전에 증여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1: 네.
0: 장남을 잘 키워놓으면 아래에 있는 동생들을 잘 돌볼 것이고 선산도 잘 돌보고 나의 제사밥을 챙길 거다 뭐 이런 사고를 가졌던 시절이 있어서
1: 네.
0: 미리 재산을 증여했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내가 내 옆에서 돌아갈 때까지 대소변 받아내고 음식 수발드는 건 딸이었더라.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딸 입장에서는 오빠가 돈만 가져갔지 도대체 한 게 뭐 있어. 이런 문제가 이제 소송을 불러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면 상속 분쟁이 요즘 늘어나는 이유들은 가족들 간의 끈끈한 어떤 연 이런 게 점점 와해 돼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큼 사회가 돈에 대해서 각박해져서 그런 겁니까?
0: 둘 다입니다. 둘 다이고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 사이에서는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 이거에서 어떻게 나누느냐에도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고 형제들 안 받으 그만이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실제로 제가 소송을 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열려서 가족들 전체가 이제 법원 조정실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치열한 감정은 일반 소송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열하고요. 제가 세상에서 못 들어본 욕은 거기 가서 다 들어봅니다.
1: 그래요? 가족 간에?
0: 네. 예, 가족 간에 뭐 정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하면서 싸우고 법정에서 보통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밖에서 이렇게 안 싸우거든요. 상속 분쟁은 판사님도 안 무섭습니다. 그 앞에서 고성이 오가고 뭐 물건을 던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은 이유 는 내가 돈을 적게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외됐다라는 서운한 감정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너와 나는 원수가 돼서 다시 볼 일이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거야. 그래서 너가 과거에 가져간 거 전부 밝혀서 나는 너한테서 그걸 찾아올 거야. 이런 이제 악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부모님께서 이 처리를 잘 못해놓으셔서 자녀 간에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다시 볼 일이 없는 원수가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야,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팁들을 많이 알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실제 맡으셨던 사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속 분쟁 어떤 사건일까요?
0: 9남매가 있으셨고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까지 상속인이 10명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게 이제 1심하고 2심 항소심까지 재판이 갔는데 그중에서 이제 넷째 딸이
1: 네.
0: 오빠가 재산을 다 가져갔다라고 둘째 오빠가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류분 소송이 걸려 들어왔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아버님한테 유류한 재산이 그 그 산동네, 우리가 말하는 산동네에 기아집이 하나 있었던 것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고층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으셔서 그게 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둘째 아들에게 이제 전부 이제 생전에 증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때 아파트 가액이 약 16억 정도여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뭐 1억 이상은 다 가져가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0: 8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둘째 그 아들은 결혼도 안 하고 밑에 있는 동생들을 전부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1: 예.
0: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현재 살아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다 부양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 부분을 재판부도 마음이 인간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전체 재산 16억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 아버님이 사용하셨던 병원비 하다못해 틀리 비용까지 전부 16억에서 공제하고 최소한만을 남겨서 8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판결이 났는데
1: 네.
0: 그분들 소송이 4년이 걸렸거든요.
1: 야.
0: 그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800만 원을 받자고 그럼 어머니까지 모시고 10명이 법정에 나타나서 정말 그 판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그 아들만 들어오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소송을 주도했던 자녀만 들어오면 네. 화가 나셔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막 판사 앞에서 그 자녀를 두들겨 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을 가져가자고 이 난리를 벌여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 돈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결혼할 때 둘째 형이 다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결혼 자금까지 해서 결혼을 시켰지만 돈에 그렇게 눈이 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1: 아 진짜 저까지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상속 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속 분쟁이다 통칭해서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0: 소송 형태로 나눠지는 걸 보면요. 일단은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을 때 생전에 자녀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자녀들 상속인 상속분이 1대1대 1입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재산을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의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서로 그걸 가지려고 할 것이고
1: 예.
0: 시골에 있는 뭐 맹진 선사는 안 가지려고 할 거란
1: 그렇겠죠.
0: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러면은 그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재판부가 권하게 되고 결국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소송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부모님이 재산을 전혀 남겨놓지 않으시고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전부 다 주셨거나 자녀한테 골고루 나눠주시긴 하셨지만 특정 자녀에게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만큼 많이 주었다. 이렇게 되면 유류분을 침해당한 그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간 상속인에게 하는 유류분 소송이 있습니다.
1: 네.
0: 공동 상속인 간에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즘은 유언장 작성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1: 예.
0: 유언장이 가짜다라든가 뭐 위조됐다 이런 유언장 확인과 효력 확인과 관련한 소송이 있습니다.
1: 예.
0: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이 세 가지 소송이 전체 그 상속 관련한 문장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강간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0: 대표적인 경우는 빚만 있을 경우입니다. 빚이 있는 게 명확한데 이거를 가지고 상속을 받아버리면은 상속은 포괄적으로 유증한다 그래요. 포괄적으로
1: 네.
0: 이제 상속을 받게 돼서 빚도 채권도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1: 빚도 물려받는 거군요.
0: 그럼요. 제가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을래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다라고 하면은 상속을 포기해서 채권자로부터 이제 구상을 받는 것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요.
1: 네.
0: 가끔 있지만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돼서
1: 네.
0: 오빠는 막 생전에 많이 가져갔으니까 포기해. 남는 거 대신 우리가 요것만 가질게. 라고 합의를 해서 이제 생전에 많이 받아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간간이 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아버지 재산 몰래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되찾는 소송도 있습니까?
0: 몰래 빼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인감도장 훔쳐가서 몰래 찍어서 뭐 부동산을 매매했다라든가
1: 예.
0: 요즘은 이제 고가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골동품 이런 것들 그런 걸 몰래 들고 갔다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절도나 문서 위조 등등
1: 네.
0: 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이제 나누게 되는 문제이고요. 근데 이런 건 흔하지 않고
1: 네.
0: 가장 흔한 건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오셔서 아. 완전 인사불성은 아니지만
1: 예.
0: 깜빡깜빡 기억력도 심하게 좀
1: 흔들리시고,
0: 네, 흔들리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꼬드겨서 도장을 이제 찍게 아. 아버지가 찍기는 해요.
1: 예.
0: 하지만 진정한 아버님의

0: 의사였느냐. 그러면 이제 불리한 쪽에서는 그건 무효다.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분을 끌고 가서 그냥 도장만 찍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 자녀는 아니다. 깜빡깜빡은 하셔도 인지능력은 있다. 이건 유효하다. 이런 쪽의 소송이 더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고령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매나 또 치매 준하는 상황으로 길게 사시다 보니 이런 일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네요.
0: 네.
1: 자 그러면 만약에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소송에서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서 해결되는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얼마나
0: 짧으면 1년 반 정도고요. 1심만. 근데 1심만 한 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아이고. 있고요.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짧아도 5년 정도 걸립니다.
1: 예. 그러면 대부분 대법원까지 갑니까? 어떻습니까?
0: 그렇진 않습니다. 예. 대부분 항소심에서 이제 마치게 되고요. 왜냐하면 재판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이제 도장을 훔쳐갔냐 훔쳐간 것이 아니다 줬다라든가 또는 뭐 돈이 얼마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입니다. 이게 1심 판결이 나고 나면 항소심에서는 물론 같은 사실심이기는 하지만은 그 1심에서 누락된 부분, 1심에서 미진했던 부분만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그 부분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마치고 나면 대법원으로 가면
1: 네.
0: 도장을 훔친 것인지 준 것인지는 이미 논란이 끝나고 법리적인 부분만 법을 잘못 적용했는가를 이제 판단하게 돼서 대부분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두 번에 걸쳐서 판단을 하고 양쪽 변호사들이 판단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대법원을 가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1: 네.
0: 간다 하더라도 이게 파기환송돼서 온다라는 부분은 변호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네.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을 받는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다. 저는 아직까지 가문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네. 상고를 해서 상고를 한다는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도 어렵고
1: 네.
0: 가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1: 드물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고인의 배우자 자식 이들 간의 상속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0: 일단은 상속분은 1대1대1입니다. 거기에 배우자는 0.5를 가산하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만약에 자녀 둘에다가 배우자를 남겼다라고 하면 3.5니까 곱하기 1을 해서 배우자는 7분의 3,
1: 네.
0: 자녀는 각각 7분의 2, 7분의 1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라는 것은 내가 사랑했거나 같이 살았거나 이런 것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는 만을 말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야 이런 거는 소송으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0: 없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상속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1: 예.
0: 상속은 두 가지가 이제 지배를 하는데 하나는 혈연주의입니다.
1: 네.
0: 무조건 피가 통한 사이만 예외는 이제 양자가 있습니다.
1: 네.
0: 피가 통한 사이에만 이제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질문이 제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1: 네.
0: 내 배우자의 자녀한테 제 재산이 상속이 되나요?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봐요. 그 자녀한테 그럼 아내분이 데려온 자녀한테 내 피가 통했나요? 안 통했죠.
1: 안 통했죠.
0: 그럼 상속권이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렇게 혈연주의가 지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게 뭐냐면 법에서 정한 사람한테만
1: 네.
0: 법에서 정한 비율만을 줍니다.
1: 네.
0: 그래서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는 주지 않아요. 반대로 법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혼외자라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1: 아.
0: 혈연주의에 의해서.
1: 예.
0: 그래서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로도 뒤집지 못합니다.
1: 네.
0: 다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합의하면 됩니다.
1: 합의하면.
0: 네.
1: 그럼 아까 양자는 좀 예외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 자식이 따로 있고 제가 재혼해서 자식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아내의 자식은 양자 동급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어.
0: 별도로 양자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서
1: 예.
0: 양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네.
0: 성하고 본까지 바꾸는 친양자가 있고요.
1: 네.
0: 일반 입양이 있고서
1: 네.
0: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입양을 해야만 나의 재산에 대해서 아. 상속권이 생깁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결혼해서 합치된 가족은 입양에 준하는 것 것은 아니군요.
0: 아닙니다.
1: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혼외자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형제들끼리 다 나누려고 했는데 누가 사실 저도 저분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면 친자 확인해서 혼외자로 확인되면 그 사람도 일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0: 예, 맞습니다. 일의 권한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유명한 재력가 분들이나 옛날에 권력가 분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전국 각지에서 자녀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나타나십니다.
1: 전국 각지에서요?
0: 그러면 이제 인지 소송을 해서 그 자녀라 친생자 그 아버지의 친생자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네.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둘뿐이라 하더라도 10명이 나타나면 12명이 1대1대1로 이제 상속이 되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요즘은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쓰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첩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도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도 다 동일한 권한을 다 갖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경우 만임 재산은 물려받지 못하지만 예. 대감의 이제 그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죠. 네. 설사 현재 돌아가신 있는 순간에 자녀로 친생자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지소송을 통해서 사후에 그 자녀를 인정받아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이제 전처가 있고 지금 이제 새로 재혼을 해서 새로운 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전처랑은 그 혼인기간이 한 10여 년 있고 재혼했던 그 새 아내분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되면 그때는 이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까?
0: 국민연금 아니고 뭐 혼인 그 연차에 따라 나누는 거 아닙니다. 현재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있는 현재의 처에게 100%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 전처는 1도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단순히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0: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외도를 많이 하시는 남편분들하고 사는 아내분들 내가 죽어도 이 호적에서 내가 못 나간다라고 하시는 게 상속권을 지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다음에 상속받을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요 부모가 유언으로 전 재산 나는 우리 셋째에게만 준다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 갖는 겁니까?
0: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유류분 청구.
0: 이때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청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재산은 생전에 누구를 주든 쓰시든 매일 뭐가 길에 갖다 뿌리시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속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처분을 막을 방법은 없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네.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통해서 전 재산을 셋째한테 준다고 하거나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셋째한테 전부 다 줬을 때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받을 권리의 1의 절반인 0.5 2분의 1의 권리를 전 재산을 가져간 셋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자의 개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 네.
0: 다만 시효가 있습니다.
1: 네.
0: 나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걸 안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알거나 모르거나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1: 예, 인지한 다음에 1년 이내 그리고 그냥 무조건 10년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0: 아니 인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혼외자인데
1: 네.
0: 혼외자인데 그 본처의 자녀들한테만 상속이 됐다는 네. 걸 나중에 알았어요.
1: 예.
0: 나중에 알았을 때는 그거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소송 내기하면 되고
1: 안 날로부터.
0: 그거는 유류분은 아니고 예. 상속 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1: 상속 회복 청구.
0: 그래서 0.5가 아니고 온전히 1인 부분을
1: 네.
0: 이미 가져간 그 자녀들한테 가액 반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1: 네. 그런데 아버님이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망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 셋째에게만 증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속하실 때도 셋째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럼 유류분 청구는 그 상속에 해당되는 재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증여하신 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0: 사전에 증여한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1: 예.
0: 유류분 제도가 1978년도에 생겨서 79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79년도 1월 1일부터 증여된 재산이라는 건 전부 포함이 돼서
1: 네.
0: 예를 들면 돌아가시기 전에 2억 원을 주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1억 원을 남겼다라고 하면 1억 원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1: 네.
0: 2억 원, 1억 원을 합해서 3억 원을 놓고 N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절반인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둘이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3억 원을 나눠서 1억 5천 나눠야 되잖아요.
1: 네.
0: 유류분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7,500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상속 문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법무법인 신혜, 신은숙 변호사 모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유류분 제도를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둘째를 너무 아끼시더니 둘째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이럴 경우 유류분이라도 한번 무조건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류분 소송 제기해서 더 화를 당한 경우는 없습니까?
4: 유류분 제도의 특징이 전 앞타임에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유류분 청구는 내가 침해됐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지 반드시 네.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상속일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금융거래 재산이나 부동산이 일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1년간 상속인에게 생깁니다. 아. 모든 상속인에게. 네. 그게 10년치가 이제 조회가 되게 되는데 그 이 자녀가 알기로는 15년 전에 오빠가 대학생일 때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3: 예.
4: 오빠도 알고 있어요.
3: 예.
4: 그러니까 그거를 유류분으로 계산하면 지금 수십억이니까 받을 예. 거라고 예. 이제 소송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3: 예.
4: 그때 들어가서 딱 보니까 조회의 한계가 10년치거든요.
3: 네.
4: 은행에서 10년밖에 안 내놓습니다.
3: 네.
4: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막상 들어가면은 법원을 통해서 변호사가 조회할 수 있는 건 5년치밖에 안 됩니다. 그럼 15년 전, 20년 전에 이동한 현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3: 아.
4: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들어가서 변호사비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손해보게 되는 그래서 조회의 한계 때문에 재산을 찾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3: 아.
4: 있죠. 그래서
3: 예.
4: 실제로는 그게 관계 분명하지만 그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 네.
4: 조회의 한계 때문에 유류분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3: 네.
4: 또 하나 과거에 비해서 현재 소송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 변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80년도에 이제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될 때 대표적으로 일산 같은데 논이었어요.
3: 네.
4: 그때 천만 원짜리였어요.
3: 네.
4: 그거를 20년 전, 15년 전 소송했을 때 그게 무려 60억으로 올랐습니다.
3: 아.
4: 그래서 딸들이 소송을 제기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딸들이 약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3: 예.
4: 근데 지금 판례가 변해서 만약에 이 오빠가 이 그때는 팔거나 말거나 있다고 보고 계산을
3: 네.
4: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례가 변해서 천만 원짜리 논을 그다음에 1500만 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3: 네.
4: 그러면 과거에는 천만 원짜리를 현재로 감정해서 60억으로 받는데
3: 네.
4: 지금은 1500만 원에다가 물가상승률이라 그래서 이자처럼 붙는 게
3: 아.
4: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억엔 차마 미치지 않고 1억 원도 안 되는
3: 아.
4: 경우가 오게 되죠.
3: 예.
4: 이렇게 돼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3: 아.
4: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변화 태도를 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그것도 좀 많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런데 또 이런 황당무계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누구는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부모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는 자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3: 그런 자녀도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그냥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4: 그렇긴 한데요. 이제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민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을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시게 하거나
3: 네.
4: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 이제 범죄를 하거나 또는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권이 박탈이 됩니다.
3: 네.
4: 박탈이 되게 되고 이제 대습 상속은 가능한데 그런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대라는 것이 이제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밥을 제대로

0: 건드리거나 뭐 추운 방에서 자게 하거나 이런 게 형사범죄화돼서 학대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형사적인 범죄로 인해서 상속권이 제한되는 예는 실무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1: 네. 이거 학대로 인정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을 때 그 모셨다는 것만 가지고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는 건가요?
0: 있습니다. 네.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여분 제도가 있어서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상속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먼저 선 공제하고 네. 나머지를 공동 상속인 간에 이제 분배하는 제도인데요.
1: 네.
0: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집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장남이 그 집을 살 때 아버님한테 5천만 원을 드렸다라고 네. 하면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 네.
0: 먼저 장남한테 준 다음에 네.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장남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상속을 하게 돼서
1: 네.
0: 장남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1: 네.
0: 기여분은 성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 네.
0: 형제 간에 이제 기여분 주장에서 가장 많은 것이 내가 모시고 살았고 부양을 했고 병원비도 다 내가 냈다라는 네. 주장을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 아.
0: 그리고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대 20%를 넘는 경우가 드문데요.
1: 예.
0: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1: 네.
0: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병원비 조달하고 식사 주발 드는 것은 자녀로서 본인의 부양 책임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1: 아.
0: 너의 몫에 부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경우가 많아서
1: 네.
0: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돈을 기여를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인정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양자로 입양이 돼서
1: 네.
0: 70년을 부모를 모셨습니다. 본인 나이가 90이 되도록
1: 예.
0: 부모님이 100살 넘게 사셨는데 그 경우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1: 드물다.
0: 경우요. 그런데 7, 8년 전에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예는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대폭 인정하겠다. 확대해서 인정하겠다 해서 배우자의 기여분은 좀 손쉽게 인정을 하고 있고
1: 네.
0: 실제로 50%, 100%의 기여분이 나오고 있는 예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우자 혼자 남겨진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이 결국은 돈이 상당히 차지하게 되는 분이 많고 자녀들로부터 이제 상속 분대로 분배해서 나눠졌을 때 노후가 불안정하다 생각됐을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폭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인정 못 받을까요? 자녀가 버젓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직접 간병하려고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증빙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거는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송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 네.
0: 간병인비가 하루에 수십만 원입니다.
1: 네.
0: 그렇게 되니까 회사까지 그만두고 간병비 나가는 거 지출을 막았다라고 하면 특별계가 인정될 것으로
1: 네.
0: 보이는데 역시 이 또한 뭐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1: 네. 그리고 요즘은 워낙 해외 유학 보내는 집들도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류분 청구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 얼마나 아버지가 누구에게 얼마 줬느냐 고민할 때 결혼자금, 유학비 이런 것도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잖아. 이렇게 카운터 해주나요?
0: 카운터에 저희가 넣기는 합니다. 재판부가 근데 안 받아주십니다.
1: 아, 그래요?
0: 과거에 이제 판례 같은 경우 저희가 고시 공부할 때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게 특별히 사용한 특별한 자녀 중에 한 명이 뭐 특별히
1: 예.
0: 유학을 갔다라든가 이런 뭐 결혼 자금이 과하다든가 이러면은 뭐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녀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결혼 비용 지급하는 것이 뭐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유학도 원하는 자녀가 가고 특출한 자녀들이 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산에 청구하기는 하는데 재판부가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대가 변해서 특정 자녀가 유학을 갔다 다녀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수익으로 인정을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1: 네. 이제 구체적으로 상속 대상 물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형한테는 아까 앞서 비슷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1억 원의 어떤 맹지를 상속해줬고 저는 수도권 근처에 1억 원 원짜리 뭐 앞으로 개발 후보지에 해당되는 땅을 상속해줘요. 그러면 지금 법원은 그걸 동가에 1억 원으로 보는 겁니까? 앞으로 가치 상승이 크게 달라질 걸 고려해서 그걸 다르게 평가해 줍니까?
0: 돌아가신 날로 감정을 합니다.
1: 아.
0: 법원에 이제 배속된 감정, 토지 감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거기다 감정을 하게 돼서 맹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 차액이 차액을 합해서 계산을 했을 때 감정한 가액에서 계산을 했을 때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맹지가 감정가가 낮을 것은 분명하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소송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 정리를 할 때 토지 감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서로가 재산 왜냐하면 그 신도시 근처에 있는 대지 가지려고 하지
1: 그렇죠.
0: 누가 맹지 가지려고 하나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 감정 부분이 첨예하죠.
1: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 맹지도 반쪽에서 갖고 이 신도시 근처에 있는 그 토지도 반쪽에서 그렇게 나눠 이렇게 결정합니까?
0: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 아.
0: 만약에 아버님께서 그 유언장을 남겨서 아예 너희 이렇게 가져라 하지 않 유언장 이렇게 남기셨으면 그렇게 나눠 갖게
1: 네.
0: 돼요. 다만 나눠 갖고 가액을 평가해서 그 금전으로 이제 유류분 침해된 부분에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거나 미리 증이 생전에 증여가 된 게 아니라고 하면 양쪽을 감정해서 사실은 그 N분의 1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맹지도 반,
1: 네.
0: 그다음에 그 대지도 반 이렇게
1: 예.
0: 돼서 원물로 이제 판결이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원칙이다.
0: 합의가 됐을 때만 한쪽은 이쪽에 가고 가액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전 부동산의 반 받는.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건물들 보면 등기에 여러 사람 있는 게 다 상속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군요.
0: 실제로 교도역에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이제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잘 아는데
1: 네.
0: 그 상속이 되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정말 건물을 반을 쪼갰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뭐라 그랬죠? 그 절단기로 건물을 반을 딱 잘랐습니다.
1: 야.
0: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건물도 매수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그건 기사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1: 정말 절단기를 가져올 정도의
0: 건물을 절단기로 정말 잘랐습니다.
1: 야, 감정의 골이 어땠는지 감도 안 오네요.
0: 그거는 이제 남편이 사망하고 네. 시동생하고 이제 예, 형수와 사이에 소속된 상속 분쟁이
1: 네.
0: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앞서 상속 당시에는 몰랐다가 10년 안에는 우리 상속 관련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상속 받을 당시에는 저쪽 땅도 1억 정도 간평을 받았고 이쪽 땅도 1억을 간평을 받았는데 상속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실 시점에는요. 그런데 내가 알고 이제 소송을 하려는 시점을 딱 봤더니 한쪽 땅은 8억이 됐고 한쪽 땅은 그대로 1억이에요. 그럼 소송할 금액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0: 사망 당시입니다.
1: 사망 당시.
0: 그거는 팔자 소관으로 봐야죠.
1: 아, 팔자 소관으로 가는 거군요. 아이고 참 이게 복잡하네요.
0: 이게 네, 그래서 절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1: 그러면요. 이게 벌써 여기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아버님이 전부 다 쓰시고 돌아가셔야죠.
1: 하나하나 내용을?
0: 네, 아니 다 사용하고 돌아가셔야죠.
1: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0: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면 다 그 얘기합니다. 야 알뜰히 써치우자. 장례비만 남기고. 저희 유행이 그겁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고 우리가 거기다 돈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쓸 돈 딱 남겨놓고 알뜰히 다 긁어서 쓰자라는 게 이제 친구들 농담인데요.
1: 네.
0: 재산을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셔야 되고요.
1: 네.
0: 자녀를 여러분 이게 두시다 보면 아롱이 다롱이라고 이렇게 네. 이쁜 애 있고 미운 애 있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1: 있겠죠.
0: 대부분 아픈 손가락한테 이제 막 쏟아부시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소외된 자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 아.
0: 제가 지금 종전에 설명드린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상속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나의 권리를 찾겠다는 자녀들의 욕망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 정리를 하시되 아무리 미운 자식한테도 유류분 이상은 주셔야 소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해 주시기 바라고
1: 예.
0: 그다음에 밉고 곱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운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갖는 서운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미 뭐 형제들을 탈세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인 오빠를 뇌물죄로 고발을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시면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재산을 미리 분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알뜰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변호사님 방송을 듣고 추석 때 아유 내가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 이거 내가 눈에 밟혔던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그동안 방치했는데 이거 그 자녀에게 생전에 줬던 증여까지 미리 해줬는데 그거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가요?
0: 불가능합니다. 자녀한테 미리 준거 자녀한테 미리 줬던 남한테 미리 줬던 증여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이전돼 다거나 네. 그다음에 현금 돈 같은 경우 계좌 이체해서 이미 넘어갔다거나 네. 이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1: 예.
0: 다만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효도소송, 불효소송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네. 아, 집을 넘겨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다음에 한 달에 병원비와 용돈으로 100만 원씩 주고 나 죽으면 제사를 30년 동안 지내라.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1: 네.
0: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주고받아서 그런 조건으로 증여됐다라는 게 분명한데
1: 네.
0: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그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작년에도 해서 부동산을 돌려받은 소송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언가를 주실 때 대부분 자녀들이 찾아와서 잘할게요. 잘할게요. 명의만 저한테 넘겨주시고 어머님께서 편안히 사세요. 그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믿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부동산 명의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1: 아,
0: 제발 당부드립니다.
1: 예, 오늘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걸 정말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등기 안 넘겨주고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더 효도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단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언도 여쭤볼게요. 그냥 부모님이 자녀들 모아놓고 자, 내가 지금 유언하마 이렇게 구두로 한 거 유언으로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까?
0: 안 합니다.
1: 네.
0: 그것은 유지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뜻일 뿐입니다.
1: 네.
0: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그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데 민법에 다섯 가지의 유언장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는 뭐 일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잘 아시면 되는데 자필유언장하고 공중유언장이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요즘 이제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녹음유언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 아.
0: 보관하기도 어렵고
1: 네.
0: 그래서 자필유언장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중유언을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1: 네.
0: 공중유언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네.
0: 100만 원부터 20억 원까지 단계별로 비용이 부과되는데 20억 원부터는 뭐 1000억이라도 300만 원의 비용이 비용 부담이 있지만 변호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얘기가 없고
1: 네.
0: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일기처럼 쓰실 수 있는 자필유언장입니다.
1: 예.
0: 다섯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전문 자필이라 그래서 전체 문장을 자필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언하고자 하는 내용 빚은 안 됩니다.
1: 네.
0: 빚은 철저히 법대로 가고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준다라는 내용을 쓰시고요.
1: 네.
0: 주소 쓰고 날짜 쓰신 다음에 이름 쓰시고 반드시 옆에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1: 네. 인감이어야 됩니다.
0: 아닙니다.
1: 네.
0: 이때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야 되고 막도장도 되는데 물론 이제 지문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지문이 변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막도 도장 찍으면 되니까 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까지 썼던 사례에서 무효가 됐던 예가
1: 아이고.
0: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날짜를 왜 쓰냐면요.
1: 예.
0: 자필유언장은 맨 마지막 것이 유효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바뀌니까.
0: 10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게 유효하기 때문에
1: 예.
0: 자녀들이 이제 어느 날 큰딸이 이쁘시면 큰딸한테 준다고 쓰셨다가
1: 네.
0: 다음 날은 아들한테 준다고 쓰셨다가 그거는 자녀들 하는 거 봐서 매일매일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날짜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과거 예에 보면 어떤 예가 있었냐면 큰딸 결혼식 날
1: 네.
0: 이렇게 쓴 거 있어요. 나의 환갑 날.
1: 네.
0: 나의 환갑 날은 명확합니다. 한 번이니까. 하지만 큰딸이 결혼을 몇 번 할 줄 압니까?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무효가 돼서 정확히 날짜를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아, 날짜 정말 중요한 거군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언장 아빠가 치매 걸려서 쓴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필 이용장에 논란이 가장 많은 게 그건데 그래서 공증을 하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치매가 왔다라든가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다거나 기억력이 확실한 것 예. 같지 않으면 절대 공증요원을 해주지를 않거든요. 아. 변호사가 관여할 때. 왜냐하면 저희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전한 부분이고 자필 요양장 관련해서 이제 흔히 있는 논란이 이거 아버지의 자필이 아니다라는 부분.
1: 아, 예.
0: 그럼 이제 생전에 있던 자필하고 이제 대조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게 필체가 바뀌십니다.
1: 아.
0: 그런 부분 때문에 진위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고
1: 예.
0: 실제로 쓰셨다 하더라도 정황상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사례가

0: 어떤 게 있었냐면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겠다라고 쫙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있던 그 달력을 북 뜯으셔갖고 뒷장에다가 새롭게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예. 그분이 빌라를 수십 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세 개는 요 딸한테 준다. 네. 마지막에 간병했던 예. 딸한테. 그게 1심에서는 유혈 인정이 됐지만 2심에서는 무혈 인정이 됐습니다.
1: 왜요?
0: 정황상 이거는 온전한 정신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죠. 판사 재판부 입장은 그런 부분에서 예, 사실 유언장을 쓰실 때 아무 데나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꼭 유언장하고 제목을 쓰지 않으셔도 좋지만 달력을 북돋아서 쓰시거나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내가 좀 심신이 건강할 때 작성해 놓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뭐든지 막바지에 다급해서 하면 꼭 화를 부른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다음에 재산을 다 나는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턱 나타나서 제가 혼외자다. 그러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 하면 다시 재산 나눠받았던 걸 다시 환수해서 다시 나눠줘야 됩니까?
0: 다시 나눠주는데 돈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뭐 권력가, 재력가가 돌아가시고 났더니 혼외자가 10명이 나타났다. 그런데
1: 예.
0: 이미 그 전 뭐 예를 들면 1000억 원에 갖고 있던 재산을 500억, 500억씩 큰아들, 작은아들이 빌딩 가져가고 아파트 가져가고 가져갔다라고 하면
1: 네.
0: 혼외자들이 나타나서 N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각각 100억씩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500억씩 가져갔던 그 자녀들이 100억씩 돈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결국 그냥 어떤 형태든 금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걸 주면 되는 거군요.
0: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1: 예. 자,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빚이 있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 상속 포기해야죠.
1: 아.
0: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들은 채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서 있으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데 나 안 받을래요 해선 되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에 3개월 내에 가셔서 반드시 상속 포기서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1: 예.
0: 포기 신청을.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확인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과거 기억났던 사례 중에 하나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은행 대출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상속을 포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상속 네.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1: 예.
0: 장례 치르고 나서 49세 지내서 은행에서 어머님한테 당신이 상속인이니까 3천만 원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죠.
1: 예.
0: 근데 그때 밝혀진 사실이 그 아내하고 딸한테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보험료 받았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포기의 효력이 무효가 되면서 단순 승인이 되게 되거든요.
1: 네.
0: 단순 승인이니까 3천만 원 갚으라라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1: 네.
0: 이때 이제 상속 포기의 효력과 그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이게 단순 승인이 되는가
1: 네.
0: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생명보험을 수령한 것은 생명보험은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1: 아.
0: 그러니까 단순 승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하고 손녀는 보험금 받고 끝내고
1: 네.
0: 채무는 시어머니가 갚아라라는 결정이
1: 아.
0: 났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1: 예.
0: 내가 1순위자가 상속 포기할 때는 그 상속권이 다음 순위 2순위자한테 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서
1: 예.
0: 1순위들께서 상속을 전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분은 그 상속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분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1: 예.
0: 이분과 관련해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네.
0: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1: 네.
0: 아버지의 재산이 남긴 범인에서 나는 빚을 갚겠다. 거기서 다 가져가라. 그걸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내 개인 재산은 못 갚는다라는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음 그 2순위자에게 불의의 피해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한정승인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딱 보니까 자기가 사업해서 지금 사업도 잘 안 돼가지고 빚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잔머리를 써야지 해서 살아생전에 자산이 될 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버리고 빚만 딱 남은 상태에서 사망하신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사망 시점에는 빚만 있고 사전에 증여받은 거니까 저희 상속 포기할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이럴 때는 법이 못 막는 겁니까?
0: 허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예. 임박해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소송이 이미 진행돼서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이 진행된 게 아니라면 네.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빚만 네.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변호사님하고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을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이걸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현장 케이스를 보시고 나서 가족이란 하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0: 저 같은 경우 소송을 하면서 많은 정말 냉혹한 사례를 많이 겪어봤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1: 아, 그건 정말 또 중요한 네. 시사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앞두고 정말 생각해봐야 될 게 너무 많은 좋은 화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혜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5: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그제 낮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대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물의 파편과 방호복, 지뢰 더신 등 증거물을 보내 어느 쪽의 지뢰인지 감정을 의뢰했으며 유엔군 사령부와 현장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지도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강 장관은 육군 25사단 전방지역 전망대에서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뒤 GOP 대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 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근무자들에게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도심의 한 도로에 법원과 검찰 사건 서류로 보이는 종이들이 흩날려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 영통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진술서와 고소장 등으로 보이는 서류 10여 장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대부분은 피의자의 이름이 김검찰 등으로 적힌 연습용 문서였지만 실명과 주소가 적힌 문답식 조서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한 화물선의 보안 책임자는 해당 선박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전원 선박에서 대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통제력을 잃고 표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오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직접 나가 시 주석을 영접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책을 읽는데 비밀에 붙이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붙이다로 쓰여 있었는데요. 붙이다가 맞죠. 비밀에 붙이다, 극비에 붙이다처럼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있게 하다. 표준어는 붙이다입니다. 이 밖에도 편지를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도 붙이다를 쓰고 한글날에 붙이는 글처럼 특별한 날 즈음에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붙이다를 씁니다.
3: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어린 아들이 자라날 때 너무나도 바빴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 미래의 언젠가로 기약해두기만 했는데요. 나중에 은퇴를 해서야 아들을 찾지만 이제는 아들이 가정을 일구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빠져 과거의 자신처럼 되어버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룬 이 노래, 1974년 미국의 가수 해리 채핀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데요. 1992년 미국의 밴드 어글리 키드조가 다시 부르면서 원곡과 리메이크가 고르게 사랑받은 음악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Ugly Kid 조입니다. Cats in the Cradle.

0: 9월 23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어글리 키드죠. Cats in the Cradle이었습니다. 4805님, 5724님 신청곡이었어요. 5724님이 SNS에서 고양이 영상 보다가 이 노래가 생각났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고양이들 귀엽죠. 저도 SNS에서 고양이나 강아지 그리고 그런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아이들, 아기들과 같이 있는 영상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종종 봅니다. 어글리 캐드쇼의 Cats in the Cradle. 그런데 이런 좀 아늑한 제목과는 다르게 이 노래의 스토리 자체가 좀 슬퍼요. 아이가 요람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를 너무나도 원했지만 아버지는 네, 사느라 바빴던 거죠. 일도 하고 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했고 그래서 아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계속 미래로 미루고만 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은퇴를 하고 아들이 다 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자기 자신과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사실 이 곡을 썼던 해리 채피는 이게 일종의 악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지나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잘 돌보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신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소식 남겨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는 문자 미니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찾아와 주시면 돼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렇게 번안됐던 음악이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 0967님 5584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엘튼 존 Goodbye Yellow Brick Road였습니다. 8393님과 함께했어요. 0524님 지난 9월 19일에 중간고사 2일 남았다고 그러시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Long Live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그러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신 거겠네요. 네, 지금 시험이 사흘 만에 끝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연휴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도 중간고사가 계속 되는 건지 아니면 월화수에 딱 끝나고 지금 약간 해방감을 만끽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노력하신 만큼 결과 있으셨기를 바라면서요. 아 이렇게 큰 명절 앞두고 막 시험 공부에 매진하는 것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우리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종희님이 신청해 주신 미스터 빅의 Wild World 이 노래 듣고 공우 이사님이 신청해 주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Long Live 이어가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992년에 데뷔한 아일랜드의 락밴드 The Cranberries 이야기해볼게요. The Cranberries는 1989년에 아일랜드 리머릭이라는 곳에서 결성이 됐고요. 공연 위주로 활동하다가 1992년에 Dreams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93년에 이 곡이 들어간 첫 앨범을 내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우리한테는 이 노래가 영화 중경삼림에 사용된 몽중인으로 이 Dreams 원곡과 몽중인 버전 두 곡이 다 90년대를 좀 수놓았었죠. 그랬던 더 크랜베리스 2017년까지 7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이 더 크랜베리스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더 크랜베리스 음악의 어떤 색깔과 이미지와 사운드가 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돌로레스 오리어던이라는 보컬이 2018년에 4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해체를 한 상태고요. 2019년에 더 크랜베리스의 정규 8집이자 돌로레스 오리어던의 유작이자 더 크랜베리스의 마지막 앨범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녹음해놨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음악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 마지막 앨범을 냈던 거죠. 여기에서 마지막 싱글로 나온 노래가 Wake Me When It's Over라는 곡이었는데요. 한 그룹의 시작과 끝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더 크랜베리스의 데뷔곡이었던 Dreams 그리고 마지막 싱글 Wake Me When It's Over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아일랜드 그룹 The Cranberries의 데뷔곡 Dreams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된 마지막 싱글 Wake Me When It's Over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동은님이요. 지난번에 동은님 사연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동안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가지고 음악 듣기에 좀 소홀해지셔서 골든디스크도 한동안 좀 멀리 하셨다가 최근에 다시 좀 여유가 생겨서 음악을 듣게 됐고 골든디스크에도 돌아오셨다. 그런 사연 소개해드린 적 있거든요. 제가 음악은 사실 뭐 한국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냥 틀어두기만 해도 상관은 없는 것기도 한데 대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길래 음악에서 멀어지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동은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서울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서울 여행을 좋아하는데 역사 관련 장소를 여행했어요. 시간과 컨디션이 좋으면 대구에서 당일치기로 서울 여행을 다녔거든요. 10월, 12월에도 서울 여행 갈 예정입니다. 여행도 음악도 같이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엔 좀 무리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또 음악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넌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신청곡은 그냥 이 곡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아, 그동안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셨군요. 서울 역사 여행. 와, 저는 서울 사는데도 가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를 제일 모르지 않나요? 여행이라 하면 내가 사는 반경에서 좀 멀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저는 정작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동은님이 이렇게 서울 역사 여행하실 때 어디를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게 알차고 즐겁게 그동안 좀 취미 생활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또 여행하면 음악인데 여행할 때 필요한 플레이리스트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이렇게 도슨트 같은 것도 들으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면 귀가 쉴 수가 없기는 하죠. 제 생각에는 동은님이 약간 일상도 취미도 뭔가 좀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라디오도 대충 듣기보다는 그래 내가 제대로 들어야지 하면서 좀 들으시는 편이고 음악도 그렇고 또 여행도 그냥 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내 일상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여행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알차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닐까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 자리에 골든디스크를 내어주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영화 노팅힐 OST였죠? 로넌 키팅,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지금 들어볼게요.

0: 런언 키팅, When You Say Nothing at All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김종국님, 안성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Heal the World였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The Buggles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김경원님 신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인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라디오 스타들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내일부터 나흘 동안 추석 연휴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골든디스크 신청곡들 결산을 내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라디오 스타들의 음악들 마음껏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내일부터 추석 특집 나흘 동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SSA.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

0: 비세.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쯔양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Ohio 9299. Yogi nen Kayo 92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4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여기는 가요 1999.

한국투자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뜻으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웨딩마치는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겁니다. 외래어 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반주용 음악으로 행진곡과 같은 말이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과 혼동해서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승전고를 울리다도 있습니다. 승전고는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으로 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거죠.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절제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 한복판에서 자국민을 미국이 저지른 테러의 희생자로 규정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우리의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가 어떠한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이 암살당한 조국 이란에서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만을 원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항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제8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란과 간접 대화에 나선 미국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이란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대화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애초에 그런 제안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날 미국 측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기한으로 일주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미국의 해상 봉쇄 즉각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의 신속한 반환,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함 건설을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화가 투자할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며 미군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외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혹은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는데 그동안 신병 처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인천 검단구 오류동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대했다면서 수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접촉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요금이 할인됩니다. 개인주택과 회사, 아파트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해당 시간대에 사용한 전력량 요금이 100% 할인되고요.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는 출력과 상관없이 평소 충전 요금의 50%만 받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된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추석 연휴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여름 극심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지역 곳곳이 힘들었죠.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MBC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첫 곡 듣고 올게요. 이승환의 가족.

0: 9월 24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이승환의 가족 들려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7: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역대 최장기 상승 기록이었던 85주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1: 네.
0: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16%포인트나 올랐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승세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이번 상승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남 3구는 하락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서울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외곽 지역이 뒤따르는 양상이 일반적이었지만
1: 네.
0: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강북 중저가 지역 뭐 중량구, 서대문구, 도봉구와 같은 이 중저가 외곽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배경에는 높은 집값과 이제 대출 규제 있는데요.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고가, 재건축, 초고가 단지가 집중된 강남권은 가격 조정에 들어간 반면에
1: 네.
0: 20, 30대 신혼부부들, 이 신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고요.
1: 네.
0: 그 가운데에서도 뭐 신축이라든가 대단지, 중소형아파트와 같은 입지 여건이 좋은 곳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가격이 높은 곳에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게 매매가격 문제가 아니라 전세값까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게 되면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역대 최대치를 좀 갈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간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제 0.17%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1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6억 3,663만 원입니다. 전세 대란이 정점이었던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던 2022년 1월에 6억 3,424만 원을 넘어서
1: 네.
0: 역대 최고치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1: 예.
0: 이런 전셋값 상승의 배경에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이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전입해야 하고요.
1: 네.
0: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겹치다 보니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던 집을 처분하거나 직접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 결과 이제 서울의 전세 매물이 1년 새 12% 넘게 줄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충격이 지금 중저가 밀집 지역 동대문구, 중량구와 같은 지역의 매물이 70% 가까이 좀 사라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1: 네.
0: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적은 이 서민층이 전세 시장에서 먼저 밀려나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1: 예.
0: 이들 지역의 전세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또 그런 부작용이 있군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서울 전세난에 밀려난 수요가 인천이나 경기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서울의 전세난이 지금 경기와 인천의 집값까지 이제 밀어올리는 풍선 효과로 좀 번지는 양상인데요.
1: 네.
0: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이제 9월 둘째 주까지 7.79% 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6% 올랐던 것과 비교하게 되면 약 4.7배, 5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1: 네.
0: 지난해 연간 상승률, 전셋값 상승률이 3.77%니까 이미 2배를 넘어섰습니다.
1: 그러네요.
0: 전세 물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던 2015년 이후 가장 가파른데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전셋가가 좀 저렴했던 강북권, 뭐 성북구라든가 동대문구에서는 국민평형 84제곱미터의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1: 네.
0: 성북구에서조차도 이제 국민평형의 전셋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자, 그러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전세금을 낼 바에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1: 네.
0: 근데 그 가격을 가지고 서울의 매매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1: 네.
0: 얘기입니다.
1: 그러네요.
0: 실제로 최근 석 달 동안 수원의 권선구의 아파트 가격은 4%, 4.27% 뛰었고요. 화성 병점구도 4% 넘게 군포도 3.7%나 오르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따라 경기 인천 지역 15개 이상 지역에서 이미

0: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서울의 전세 매물 부족이 서울의 전셋값을 올리고 또 이것이 매매 수요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좀 확산되면서 주변 집값을 좀 끌어올리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역시 집값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오르면서 월세 전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어쩌면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전세값이 뛰고 전세 물량이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오른 전세값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제 전세 월세화가 서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1: 네.
0: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1: 네.
0: 서울 전체 평균 월세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144만 원대에서 올해는 164만 원으로 1년 새 2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용산의 경우에는 평균 월세가 282만 원으로 3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 월세가 200만 원을 넘는 자치구도 용산구, 서초구, 강남,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등으로 6곳으로 늘었고요.
1: 네.
0: 이런 월세 폭등의 근본 원인은 매매 장벽이 좀 심화되고 있고 전세난이 이제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금리에 가계대출 규제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내 집 마련의 진로가 막히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러다 보니까 신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등 떠밀리듯 이제 월세 시장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데요.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 사기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여기다 이제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매매는 비싸고 전세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좀 월세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고정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1: 네, 월세가 늘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데 미분양 아파트도 쌓이고 있고 거래가 위축되는 지역이 많다고 전해지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핵심 지역과는 달리 지방주택은 이제 미분양 적체와 청약 미달이 겹치다 보니까 심각한 이제 침체 양극화를 겪고 있는데요.
1: 네.
0: 올해 7월 이후 분양한 민영주택 43개 단지 가운데 22곳 절반 이상이 청약이 미달이 됐는데요.
1: 예.
0: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도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더 큰 문제는 기존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고 있다는 건데요. 7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여 가구 이 가운데 71%가 지방에 몰려 있고요.
1: 네.
0: 특히 이제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불 꺼진 아파트가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1: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방에 집을 많이 지어서 생긴 문제도 아닌데요.
1: 네.
0: 올해 지방의 주택 준공 물량은 오히려 4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지방의 문제는 단순히 공급 과잉을 넘어서 인구 문제, 일자리 감소 문제, 구매력 약화와 같은 수요 기반 자체가 이제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1: 네.
0: 따라서 서울에서는 뭐 공급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 회복과 함께 고려하는 지역별 차별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최근에도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실제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을 좀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까요?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제 새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전세 매물이 잠기는 현상을 일부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사게 되면 직접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수 이후에도 이제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당장 내보내지 않고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1: 네.
0: 특히나 최근 서울은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값과 월세가 동시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좀 늦춰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매수자는 직접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새로운 전세 물량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책은 아닙니다.
1: 네.
0: 결국 이번 조치는 전세난의 이제 어떤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처방이고 장기적으로는 입주 물량 확대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추석 연휴 직전 21일 주거안정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이 가운데 약 77%에 해당하는 92만 가구가 주거소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월세값 이제 함께 오르는 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30년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25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1: 네.
0: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이 너무 높아서 매매시장 진입이 좀 어렵거나 전월세 부담이 큰 이제 무주택 서민에게는 선택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이제 92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물량을 네. 실제로 어느 부지에 어떤 속도로 공급할지는 이런 게 이제 아마 향후 정책의 신뢰도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추석 연휴 이후의 부동산 시장 어떨 거라고 보세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후 이제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움직임 속에
1: 네.
0: 수도권 중심의 임대차 강세와 또 지역별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상승 기조 자체가 이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KB부동산의 9월 주택시장 리뷰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75% 올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적었던 노원구, 성북구와 같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비거주자 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제 세제 개편안이 9월 1일 확정되고 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매매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KB부동산 전망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즉 매물 부족과 전세난은 여전히 집값을 밀어올리는 끌어올리는 요인이긴 하지만
1: 네.
0: 세제 강화와 기준금리 3%대 환경은 상승 속도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1: 예.
0: 그래서 시장 전체가 일제히 오르기보다는 지역별 흐름이 좀 엇갈리는 양극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1: 네.
0: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만큼
1: 네.
0: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수급과 대출 규제가 또 수도권으로 번지는 매수세가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오늘도 아침에 경제뉴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보니 타일러의 홀딩 아웃 포 어 히어로.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0: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를 많이 겪으면서 한반도 날씨도 참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요. 앞으로 달라질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는데요. MBC 윤태구 기상분석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 MBC 뉴스데스크 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 분석관님을 아실 텐데 그래도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송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기사도 작성을 하고 네. 날씨 기사도 작성을 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저녁에 고정적으로 날씨 방송도 하는 윤태구 기상분석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아주 뭐 인물 좋고 성격 좋고 하다고 저도 소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제 9월 들어서니까 아침 저녁에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가을 느낌이 확 나는데 이제 이게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40도 넘는 폭염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우까지 우리가 겪었잖아요. 뭐 체감상으로는 올여름이 제일 더웠던 것 같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3: 네,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간 좀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기까지 하죠.
2: 네.
3: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여름은 이제 극한 폭염의 가뭄, 거기다 이제 재난성 호우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었던 말 그대로 복합 재난의 여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여름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2: 네.
3: 그런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는 아니었습니다.
2: 아, 그런가요?
3: 네, 기상청이 이달 초에 그 여름 기후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25.4도로 관측 사상 세 번째로 즉 3위였습니다. 세 번째로 더운 여름이었고
2: 두 번째도 아니었다고요?
3: 네.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2: 네.
3: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그 1위와 2위는 언제였냐 이게 좀 문제인데
2: 네.
3: 1위가 25.7도를 기록한 2025년 작년이었고요. 바로.
2: 네.
3: 그리고 두 번째가 25.6도를 기록한 2024년 재작년이었습니다.
2: 그래서 최근 3년이네요.
3: 네, 맞습니다. 최근 3년이 1, 2, 3위를 이제 전부 차지해 버린 거죠.
2: 네.
3: 이것만 봐도 이제 기온이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2: 그렇게 보면은 작년과 재작년이 더 더웠던 건데 왜 올여름이 더 유독 더웠다고 느꼈을까요?
3: 네,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의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2: 네.
3: 그 첫째는 이제 밤더위, 즉 열대야입니다.
2: 네.
3: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18.4일로 평년의 3배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낮에 몸이 받았던 열 스트레스를 이제 밤에 식혀줘야 되잖아요.
2: 네.
3: 그런데 이제 식질 않으니까 이제 더위에서 회복할 시간 자체가 이제 좀 부족하고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2: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실제로 열대야가 발생했던 그 다음 달에 다음 날에 온열절 환자 수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더위가 비교적 짧게 왔는데 강하게 찾아왔다는 건데요.
2: 네.
3: 올여름 폭염일수가 21.5일로 평년의 두 배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순위로만 보면 역대 여섯 번째 정도로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6월 달에는 이제 유럽 날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위가 심하지 않았잖아요.
2: 맞아요,
3: 약간 선선하다
2: 맞아요.
3: 싶을 정도로.
2: 그렇죠.
3: 그런데 이제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제 40도를 넘나드는 극단적인 극한 더위가 집중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2: 함께. 짧고 굵었네요.
3: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결국 이제 경남 양산에서 42.5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관측 사상 최고 기온까지 갈아 치우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2: 네.
3: 그러니까 작년처럼 더위가 이렇게 2024년과 2025년처럼 더위가 길게 좀 지속된 게 아니라
2: 네.
3: 짧지만 강도가 기록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은 정말 더웠다. 최고 더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대야가 길었고 짧지만 강력한 더위였다. 최근 3년간 가장 더웠 어떤 여름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 3년이 참 놀랍고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름 기온이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3: 네, 먼저 내년 여름이 올해보다 더 더울까라는 네. 질문에는 이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여름 기온에 영향을 주는 다른 기후 요인들이 엄청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하지만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여름 평균 기온, 그 10년간의 평균 기온이 지난 10년 보다 더 더울 거냐. 이거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해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2: 네.
3: 이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대기 중에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하와이에는 이제 1958년부터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고 있는 그 마우나로아라는 관측소가 있습니다.
2: 네.
3: 여기서 이제 처음 잰 값, 그러니까 1958년에 처음 관측한 값이 313ppm이었어요. 여기서 네. ppm은 이제 농도 단위인데 근데 지난해 연평균 이제 이 농도가 427까지 올라갔고
2: 많이 올라갔네요.
3: 네. 올해 5월에는 432ppm까지 올라가면서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값이 매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1958년부터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요.
2: 네.
3: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 멈췄을 때이잖아요. 이때 네. 배출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올랐던 거죠. 한 번도 멈췄던 적이 없이. 그래서 이제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이 온실가스 농도 추세에 맞춰서 계속 오를 거고 우리나라 평균 기온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오를 겁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3: 다만 저는 이 기온 자체를 이제 상승장에 있는 주식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2: 예.
3: 이 주식도 이제 상승장에 있는 주식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에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오르게 되잖아요.
2: 추세가 중요한
3: 맞습니다.
2: 거죠.
3: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내후년이 올해보다 더울 거냐 이건 잘 몰라도 넓게 네. 보면 이제 우상향하는 주식 그래프 같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기상청 분석을 봐도
2: 예.
3: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8도씩 오르는 추세, 말씀하셨던 그 추세가 뚜렷한데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2010년대 들어서 더 가팔라졌습니다.
2: 아, 네.
3: 그래서 기온이 오르는 속도 자체가 더 빨라졌고 그래서 최근 3년이 상위 이 세 개 순위를 모두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2: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최고 기온은 더 경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점점 더워진다는 건 확실하고 그럼 이제 또 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올여름이 복합적 재난이었다. 뭐 폭염, 가뭄, 폭우까지 이제 한꺼번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국지성 호우가 좀 계속 잦아지는 네. 느낌이에요. 이제 열대성 무슨 스콜 같은
3: 맞습니다.
2: 그런 양동으로 네. 퍼붓는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심해지려나요?
3: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복합 재난의 여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2: 네.
3: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면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오히려 이제 평년의 76% 수준이었습니다.
2: 네.
3: 이제 비가 온 날도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적었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이번 장마철에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그 장마전선이
2: 네.
3: 중부지방에 주로 머물면서 이 중부는 비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게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남부지방은 장마철 강수량의 평년의 40% 수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2: 예.
3: 이제 장마철 내내 이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린 거죠.
2: 맞아요. 경남 지방에 네. 가뭄이 막
3: 맞습니다.
2: 극심하다고 걱정된다고 비 좀 와라.
3: 맞습니다.
2: 경남 지방에 왔으면 좋겠다. 막 저희도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3: 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남이 좀 심했는데
2: 네.
3: 이제 7월 한 달 강수량이 68mm로 한 달 강수량입니다. 이게 하루 네. 강수량이 아니라 한 달 전체 강수량이 68mm로 관측 사상 가장 적었습니다. 경남 지역이.
2: 네.
3: 그러다가 이제 8월 중순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 그랬죠.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가뭄 하고 폭염에 시달리다가 이제 8월 15일부터 광복절이죠. 광복절부터 네. 18일까지 이 나흘 동안 거제에 97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는데요.
2: 어마어마했죠.
3: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 내릴 비의 절반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 겁니다.
2: 네, 이게 참 거제 시민들도 생전 처음 겪는 폭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재난성 호우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빈번해지는 거죠?
3: 제가 이걸 또 기사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2: 네.
3: 공기를 이제 스펀지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스펀지의 크기가 바로 기온입니다.
2: 네.
3: 실제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약 7%가 늘어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스펀지가 커지면 이 빨아들일 때 더 많이 빨아들이니까 한쪽에서는 땅이 말라서 가뭄이 더 심해지고 네. 이게 한 번에 짜낼 때는 더 많이 짜내니까 아. 한 번에 쏟아지는 양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게 사실상 같은 좀 비슷한 원인인 겁니다.

0: 이해가 잘 됩니다.
1: 여기에 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성 호우나 재난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비를 뿌리는 수증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우리 바다가 전 세계에서도 유난히 좀 빨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0: 네.
1: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을 한번 봐보면요. 이제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해수면 온도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구름 입장에서는 연료, 수증기 연료가 늘어난 셈인데
0: 네.
1: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예전보다 훨씬 더 급격하고 더 강하게 발달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이제 바다 온도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가 금값이다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1: 네, 앞서 우리 바다가 이제 전 세계 바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숫자를 조금 더 보태면요. 지난 57년간 동해가 2.04도, 서해가 1.44도, 남해가 1.27도 올랐습니다.
0: 예.
1: 특히 이 중에 동해가 압도적으로 빠른데 이제 남쪽에서 이제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있잖아요.
0: 네.
1: 여기서 이제 동해로 열을 실어 나르는 대마난류라고 있습니다.
0: 네.
1: 따뜻한 물을 강하게 실어 나르는 건데 이 난류가 강해진 게 주된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바다 생태계가 통째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0: 사실 동해가 이 세 바다 중에 가장 차가운 바다였잖아요.
1: 맞습니다. 좀 깊기도 하고 열이 좀 많이 변하지 않고 서해랑 남해는 비교적 해수면이
0: 좀 얕고.
1: 얕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 이 동해 자체가 이게 깊기도 한데 이제 해수면 온도가 그렇게 빨리 상승했다는 게 좀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 생태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째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 차가운 바다에 사는 어종과 이제 따뜻한 바다에 사는 어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0: 예.
1: 먼저 찬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이라고 하죠. 좀 명태가 대표적이죠.
0: 네.
1: 1980년대에는 한 해 많게는 30만 톤씩 잡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바다에서 잡히지 않는 생선이 됐습니다.
0: 정말 흔한 게 명태였는데요.
1: 맞습니다. 이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 명태가 사실상 이제 전량 수입산이 돼버렸고요.
0: 네.
1: 이제 도루묵도 비슷해서 2020년엔 3천 톤 가까이 잡히던 게 2024년에는 300톤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0: 3천 톤이 300톤.
1: 네. 이제 반대로 그 따뜻한 물에 사는 난류성 어종은 늘었는데요. 이제 방어, 전갱이나 삼치 같은 어종들이 지난 40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0: 네.
1: 특히 방어는 원래 제주도 에서 많이 잡히는 거로 유명했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동해에서도 좀 많이 잡히고요. 이제 제주 연안, 제주 바닷가에서는 이제 아열대성 요종이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물고기 지도 자체가 통째로 좀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오징어도 말씀 주셨는데 오징어는 난류성 어종이잖아요. 대표적인
0: 네.
1: 난류성 어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획량이 잡히는 게 급감했을까 이유를 보면 오징어한테는 이제 그 평년 수준에 말씀해 주셨던 그 동해 수온이
0: 네.
1: 딱 맞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평년보다 2에서 4도씩 훅훅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 어군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0: 네.
1: 좀 북한 쪽 바다로 올라가기도 하고 저도 러시아 쪽까지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난류성이라고 해서 무한정 이제 따뜻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0: 그러니까 동해 온도가 딱 맞았는데
1: 맞습니다.
0: 이게 따뜻해지니까 북쪽으로 가버렸군요.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양식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타격이 더 직접적입니다.
0: 예.
1: 이제 올여름에도 고수온특보라고 하는 그 바닷물의 온도가 높게 이어지는 현상이 길게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이제 대규모 폐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0: 아,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키우던 물고기를 그대로 이제 폐사시킬 수는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제 그 그물을 찢어서 바다로 대량으로 방사를 하는 풀어주는 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0: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1: 맞습니다.
0: 들었습니다.
1: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 수역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0: 네.
1: 이 따뜻한 난류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가 만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물고기 먹이가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0: 네.
1: 형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경 수역이 서해도 남해도 아닌 이 동해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따뜻한 난류가 차가운 해류 자체를 북쪽으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바다 안에서 조경수역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나라 맛있는 생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1: 네.
0: 바다가 삼면에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질
1: 맞습니다.
0: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를 이제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1: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온대기

0: 이후 특성을 우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그 기준선 자체가 계속 북쪽으로 그것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이제 지난 6월에 그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제주도 그리고 부산, 여수 같은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2010년대에 뜬금없게 이제 광주, 내륙인 내륙 지방인 광주가 추가가 됐고
1: 네.
0: 최근 10년에는 동해안까지 울진, 강릉까지 들어가면서 그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거죠.
1: 강릉은 너무 올라갔는데요.
0: 그렇죠?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아열대가 이제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이제 제주와 남해안에 머물던 아열대 기후가 이제 전남 내륙에다가 이제 동해안까지 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강릉 이제 말씀해주신 그 강릉과 울진은 왜 올랐냐
1: 예.
0: 말씀드리면 이제 동해 수온 앞서 말씀드린 그 동해 수온이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1: 정말 지금 현실이 와닿네요.
0: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제 전망도 함께 그 보고서에 내놨는데요.
1: 네.
0: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관계없이 2040년까지는 그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남부지방 대부분과 동해안은 아열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1: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0: 네. 지금 이제 탄소를 지금 이 순간 줄이자 멈추자라고 예. 해도 이제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2040년까지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감축 노력이 미미하다. 전 세계적인 감축 노력이 미미하다면
1: 네.
0: 이번 세기 후반 즉 2100년대 정도죠.
1: 예.
0: 이번 세기 후반에는 강원 영서에 있는 높은 산간지형을 빼고는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열대가 된다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겠죠.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들 뭐 물고기도 아열대 어종으로 바뀔 거고 극한 폭염과 폭우 특히 이제 밤더위인 열대야 이게 일상이 되면서 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1: 네.
0: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는 원래 바뀌는 건데요. 이제 빙하기도 있었고 이제 빙하기 사이사이에 있는 간빙기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1: 네.
0: 인류가 있었기 전에도 막 네. 이렇게 막 이제 기후가 바뀌었었는데 문제는 이게 속도입니다. 원래 이제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 자체가
1: 네.
0: 지금은 이제 한두 세대 안에 걸쳐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든 거죠.
0: 맞습니다.
1: 거죠.
0: 인간이 만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가야 한다고 보는데
1: 예.
0: 이 탄소를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계속해야 하고요.
1: 네.
0: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를 줄인다고 해도 이 변화 자체가 한 번에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동시에 이미 와 있는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서 이 피해 자체를 줄일 것인가 이것도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앞으로 노력도 해야 합니다만은 현실이 되었으니 그 현실에 적응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아, 중요한 말씀이네요. 세계 곳곳의 기후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일 또 얘기 나눠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MBC 윤태구 기상 분석관과 인사드리고 내일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9월 24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추석 연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요 평소보다 10분 일찍인 6시 5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비 오는 날에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는 말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말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에 비가 오면 속도를 20% 이상 줄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그런가 하면 차선을 바꿀 때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차를 위한 매너쯤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또한 법에 적힌 의무사항이어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빗길 감속 운전과 방향 지시 등 사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SBC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선사문화축제가 10월 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타이크루, 길대호, 최예림 밴드 등의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시작으로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한마음 울산을 품다 산사음악회까지 이찬원, 추혁진, 진미령, 마이진 등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산사문화축제가 펼쳐지는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0: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추석 연휴 나흘 중에 오늘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 11시에서 낮 1시 사이가 가장 심하고 저녁 8시가 넘어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10시간 30분, 대구까지 9시간 30분, 광주까지 9시간 30분, 강릉까지 6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방향은 오전 8시쯤부터 막히기 시작해 정오쯤 가장 붐비다가 오후 6시 이후 조금 풀리겠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과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 X에 어제 유엔 총회장 밖에서 진행된 미-이란 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카타르 측 중재자들을 통한 메시지 교환과 입장 확인이 한 차례 더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이 공개한 핵심 조건은 해상 봉쇄 및 경제 테러를 포함한 미국의 적대적 행위의 중단,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동결 및 제한된 이란 자산의 반환, 두 연안국 정부 간 합의에 따른 안전한 호르무즈 항로 보장 등입니다. 제8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란과 간접 대화에 나선 미국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이란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대화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애초에 그런 제안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날 미국 측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기한으로 일주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미국의 해상 봉쇄 즉각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의 신속한 반환,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장애 사태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당초 마감 시한이 39분 지난 후에야 대학들의 마감 연장을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11일 오후 6시 39분쯤 대학 관계자들에게 원서 접수 마감을 연장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교협 매뉴얼에 명시된 24시간 비상대응체제가 현장에서 전혀 가동되지 않아 초기 수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밤늦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명절 연휴에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아졌죠. 경관 좋은 곳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 명소로 주목받는 것이 경기도 가평인데요. 자라섬의 업무 공간과 숙박을 패키지로 예약하고 일을 마치면 아이들과 쿠키와 치즈를 만들고 동물원도 가보세요. 아, 귀여운 댕댕이들도 가족이죠. 가평엔 반려견 맞춤형 체험과 편안한 동반 숙소도 가득합니다. 올가을에 한번 경험해 보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0: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예년보다 짧은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시선 집중은 오늘부터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는데요.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당원 주권 또는 당원 중심입니다. 당원의 목소리를 더 듣고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인데 한쪽에서는 이 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과연 정당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자, 오늘과 내일 정당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두 정치학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잘 됐지?
3: 어, 보여!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네, 추석 특집 정당과 민주주의 오늘과 내일 2부작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정치 전문가신데요. 서복경 더 가능 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2: 그리고 정치 철학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추석 연휴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추석 연휴에 어울리는 묵직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4: 도대체 추석에 누가 이걸 듣습니까?
2: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최근 정치권의 가장 강력한 화두인데 두 분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걸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은 좀 정당의 유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복경 교수께서는 이 말이 오히려 당원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걸까요?
3: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당원 주권은 평당원 주도권? 이런 의미 정도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의미 그 저기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주권의 의미랑 다르죠.
2: 그렇죠. 예. 네.
3: 근데 이제 평당원이 그 주도권을 갖는 정당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발화 자체,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게 요즘에 우리나라 맥락에서 담는 함의의 문제거든요.
2: 아, 예, 예.
3: 그러니까 그러면 평당원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당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논의가 될 때는 이제 평당원이 한 표의 선출권을 행사하는 것이 동의어처럼 등치되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2: 한 표 행사로 결정을 하는 그 행위만.
3: 그것이 그분들이 말하는 이제 당원 주권의 내용의 전부다라고 논의되는 맥락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2: 그러면 그것은 당원의 평당원의 참여를 왜곡시키는 네. 참여의 방식 틀을 잘못 왜곡시킬 수도 있다.
3: 그러니까 그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 평당원의 주도권이 행사될 수 있는 많은 영역들 중에서 이 투표로 결정하는 문제 그거로 이제 한정되게 그렇죠. 만드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평당원 주도권의 문제를 그렇게 협의하게 했을 때 문제는 그 정당들의 말로가 되게 안 좋았다. 라고 하는 연구들이
2: 해외 설례가 많이 있다.
3: 많이 있습니다.
2: 좀 이따 그걸 좀 네. 짚어보도록 하고 네. 일단 당원 주권이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 그 김만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뭐 저는 당원 주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네. 당원 주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고요. 당원이 결국은 1인 1표 제가 당원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당원들이 모두가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게 당원 주권인지 아니면 당이 일정한 방향으로 어떤 뭔가를 잘 설계하면서 그것들을 의사를 모아내는 과정을 당원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1인 1표 표만 강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이제 당원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이 되고
2: 과다대표되고
4: 예, 과다대표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지금 현대 트렌드에서는 이게 팬덤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 예.
4: 그래서 이게 당원 주권이 결국은 이게 나중에 팬덤 정당이 맞물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라는 게
2: 결과적으로
4: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원 주권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 주권, 시청자 주권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어떤 비유적 주권. 그래서 결국은 당원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냥 그 정도의 소박하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의 이제 진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해서 결국은 한 표 행사. 여기로 그냥 좁혀버린다 이 지적이신 거잖아요.
3: 네.
2: 자, 그러면 당원들의 참여를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의 문제로 이게 연동이 돼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정당의 역사?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길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2: 그 정당 유형이 있다고 들었죠.
3: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 지구상에 일종의 그 시민권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19세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 그럼 이 정당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당 유형론이에요. 근데 이제 정당에 대해서 실제로 이 경험적으로 살펴보니까 네. 정당은 이런 구조로

0: 엘리트 정당이라고 표현되나?
1: 조금 다릅니다.
0: 다릅니까?
1: 예.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 등장을 했던 유럽에서 등장할 특히 영국이라든지 이거는 말하자면 동네 유지 정당이에요. 예.
0: 그래요?
1: 왜냐하면 이게 봉건제 국가에서 동네 유지들이 네. 카르텔을 형성을 하면서 예. 왕한테 대들다가 만든 게 의회란 말이에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동네의 유지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 봉건 영주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겠죠.
0: 그렇죠.
1: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파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19세기 말 20세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정당 이 만들어지면서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게 처음 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오스트로고스키가 당시 1902년에 글을 써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거를 보고 오스트로고스키가 되게 충격을 받는 거죠.
0: 왜요?
1: 그게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유지정당에서는 없는 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당원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전에는 이제 소수의 유지들이었는데
0: 자기들끼리만에.
1: 그러니까 의원이 곧 말하자면 당이 되는.
0: 그렇죠.
1: 이런 형태로 있다가 의원이 아닌 당원이 많이 늘어나는 당을 보게 된 거죠.
0: 그렇죠.
1: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냐면 당뇨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당의 관료.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당직자 개념이죠.
0: 예.
1: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정당의 모습이 처음 나타나는데 이제 오스트로고스키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 결정을 당의 관료들이 하더라.
0: 네.
1: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정당의 관료화가 나오게
0: 그렇죠.
1: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이게 미엘스의 이제
0: 과두제의 철칙 뭐 이런.
1: 사실 이제 미엘스가 얘기한 건 철칙이 아니고요 경향이었습니다.
0: 아,
1: 원래.
0: 그래요? 번역은 철칙으로 번역이 되던데.
1: 이게 원래 미엘스가 처음에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텐던시고요. 근데 이게 영문책으로 번역이 돼 나오면서 철칙이 됐어요.
2: 아이언룰로
0: 경향과 철칙은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1: 완전히 다르죠.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르투리나 이런 사람들이 철칙은 무슨 철칙이냐 청동법칙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그 미엘스도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당직자가 있는 정당이 출연하고 보니까 사실은 당원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직자가 결정하더라.
0: 네네네.
1: 라고 하는 이제 모습을 착목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미엘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1911년인데 막스 베버하고 둘이 이제 편지를 주고 받거든요. 근데 막스 베버는 미엘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해요.
0: 아, 그래요?
1: 예.
0: 뭐라고?
1: 그러니까 이 관료제화라고 하는 게 현대의 특징이긴 하나 그 당뇨가 다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권력의 작동 방식은 상하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0: 예.
1: 말하자면 베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0: 아, 결론 내리지 말고.
1: 오히려 예, 그러니까 좀 유보적인 입장을 그 당시에 취했었고요. 이런 논의를 나중에 1951년에 이제 두베르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명사정당 그러니까 지역 유지정당 하고 이제 대중정당 뭐 이런 유형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이후의 초창기 모델들은 권위주의에서 그 집권당이었던 권위주의에서 야당이었던 간에 당시에 민주화 운동에서 주요한 기여를 했던 분들이 의원으로 갔던 거잖아요.
0: 그렇죠.
1: 초창기.
0: 예.
1: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당원이 2000년대 들면서 이제 그 열린우리당 때 한번 폭증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평당원이 영향력을 갖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다가 1차 시도가 그 당시에 꺾인 거예요.
0: 네, 그랬죠.
1: 예, 그랬죠.
0: 네, 맞아요. 예.
1: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이제 양당의 서로 다른 어떤 동인으로 당원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원 주권 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도 설 자리를 달라. 이런 이제 그 내부의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주장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는 모델이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종의 지난 한 10년 동안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되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명사 정당으로 시작을 했다가 대중정당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명사정당이라는 게 당원들은 없고 말 그대로 의원이 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의 결사체.
1: 예.
0: 이걸 이제 초기 이제 원형의 정당의 모습.
2: 그때가 이제 아예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재산이나 돈이 있거나 지위가 네. 높은 사람.

0: 사람이 투표할 수 있던 시기였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 한 사람한테 자기들의 지위, 인적 네트워크 예,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던 시기라 이제 그게 그 시기를 저희들이 또 다른 말로는 의회 정치 시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대중정당이 조직되고 난 다음부터를 우리가 정당 이제 민주주의 시대라고 다시 부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지금 좀 다른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처음 생겨날 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 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네트워크니 뭐니 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생겨나는 이 대중정당들 보통 사람들의 정당은 이게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할 자원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계급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맞설 수 있던 게 수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1: 아. 예.
0: 그러면서 이제 수를 늘리고 그러면서 참정권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대중정당이 탄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대중정당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대중정당이 당시에 뭘 했느냐 보통 사람들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도 단순한 선거 기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동자들 신문, 도서관, 청년단, 여성단체, 스포츠클럽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는 일종의 하위문화를 다 제공하는 장치였어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당원주권이다 뭐 그런다면 이런 교육기구부터 시작해서 교양활동 이 모든 걸 사실은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1: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럼 예. 이제 당원의 생활공간과 예. 그렇죠.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사결정만 할 때 당원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정당 그치. 조직.
2: 그래서 이제 E.P. 톰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 영국에서 이제 워킹 크레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서 방금 김만권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들어보셨죠.
1: 예.
2: 그게 일종의 이제 정책 슬로건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정당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사망할 때까지를 다 돌보는 생활 세계의 전반을 조직하는 주체가 정당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제 노동당 당원은 노동당 그 산파한테 도움을 받아서 애를 낳고 그다음에 노동당 어린이집을 가고
1: 그치.
2: 그다음에 노동당 어린이는 그 노동당에 연계된 교회 주일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그 저기 종교스쿨을 다니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노동당 당원이 하는 펍에서 술을 먹고
1: 좀 더 크면 정치 아카데미도 다니고
2: 이렇게 살아가는 일종의 생활세계 공동체
1: 그러니까
0: 당조직이 대한사회의 축소판이었어요.
1: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계급정당이라는 말도 그 전에 많이 썼잖아요.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왜냐하면 초창기 모델 자체가 이 그 대항 모델이 이제 노동자들을
1: 그렇죠.
2: 그 조직을 하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같은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2: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1: 그렇죠.
2: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사회당.
1: 그런데
2: 뭐,
1: 예. 그 다음에 포괄정당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2: 우리가 이제 정당 유형론이라고 하는 게 그
1: 예.
2: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1: 예.
2: 출연을 한 거를 보고 사후적으로 연구자들이
1: 정리를 하는 거죠.
2: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토 키르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1966년에 쓴 책에서 나오는 건데 모델이 뭐냐면 서독 3인당이에요.
1: 아, 그래요?
2: 예.
1: 서독 3인당 보통 대중정당 모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2: 대중 그러니까 그랬는데
1: 네.
2: 이 서독 3인당이 그 1959년에 고데스베르그 강령을 채택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계급 이념 정당 노선을 폐기를 합니다.
1: 아, 서독 3인당.
2: 예, 서독 3인당.
1: 2차 대전 전에 어떤 3인당이 아니라
2: 예, 예.
1: 예, 예,
2: 그러니까
1: 예, 예.
2: 이제 분단되고 난 다음에 그 서독 3인당이 이제 고데스베르그 강령을 채택을 하고 나서
1: 네.
2: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급 이념 정당이 아니고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체제 내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1: 네.
2: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보통 많이 지적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한 가지는 뭐냐면 정당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적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넓어졌다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사회 변화가 하나가 있는 게 매체 환경의 변화예요. TV입니다. TV.
1: TV.
2: 예. 당시 이제 정강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TV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종의 그 이미지죠. 이미지가 되고 왜 1960년에 미국에서도 민권운동이 등장하면서 되게 폭발적으로 확산된
1: 그렇죠.
2: 게 TV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서독에서도 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과정들에서 어떤 게 되냐면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가 났는 게 이제 정당이 이미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우스도 마우스라고 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당세도 확장을 하고 그렇죠. 당원도 모집할 수 있는데 대중매체가 등장을 해버리니까 전파가 확 범위가 넓어지니까
1: 그렇죠.
0: 굳이 한정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1: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TV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아까 그 왜 당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활세계를 조직을 해야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득표도 할 수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라디오로 방송을 송출하고 TV로 이미지를 송출하고 이러면서 지지자들의 표를 다른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편끼리만 소통을 해서 신호체계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정당의 모습을 포착을 한 게 그 포괄정당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그때까지 그 한 1960년대까지 미국의 일종의 그 레프트 쪽에서 되게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는 왜 유럽 같은 좌파 정당이 없냐 이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1967년에 이제 엑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전염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0: 전염.
1: 미국에는 원래 없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 정당은 태생이 캐치홀이었는데 니네가 나중에 따라온 거다.
2: 역사적으로 시작할 때 계급 분열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1: 거기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니까.
0: 시작부터가 좀 평등했으니까. 그죠?
1: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에 있어서도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델.
0: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대중 정당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당. 이렇게 또 타겟 계급 계층이 정해져 있다면 포괄 정당은 한 줌의 요들만 빼면 모두 다.
1: 예.
0: 이렇게 그러니까 대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캐치홀. 캐치할 수 있는 모든 건 전부 다 다 흡수를 한다. 우리 당으로.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같은 경우 캐치홀 정당, 포괄 정당이 아주 전형적인 형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1: 캐치홀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키르야이머의 개념은 대중정당 노선이 이완이 되고 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을 포착한 게 그 개념인데 사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니네가 말하는 그게 원래 우리 거였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지금도 그렇고 그 시절에도 그렇고 미국의 정당 모습하고 유럽의 정당 모습은 많이 달라요.
0: 많이 다르죠.
1: 많이 다릅니다.
0: 그러니까요. 예.
2: 태생적으로 탄생적으로 뭐 아주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대중정당 모델이 유지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이제 대중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계급정당과 대중정당이 사실은 초기에는 일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다르게 발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0: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의 정당, 미국의 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정당의 유형은 뭐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건데 이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4: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의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5: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6: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6: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6: 1.
5: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7: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8: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9: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정당과 민주주의 오늘 제 1편 정당의 유형 짚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 그다음에 정당정치 전문가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1부에서 정당의 유형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어디와 근사한가라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1: 좀 전에 네. 이제 캐치홀까지 왔잖아요. 네, 네, 네. 사실은 근데 그게 말씀드린 1960년 정도까지 얘기예요.
0: 아, 뒤에 또 있어요?
1: 아유, 많죠.
0: 뭐가 있어요, 그러면?
1: 1982년에 이제 파네비앙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당에 대한 책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선거 전문가 정당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0: 아, 예. 예.
1: 근데 이제 요거는 앞서 키레이아이머가 포괄정당 얘기했을 때보다 이제 매체 환경의 변화가 훨씬 더 진전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사업화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정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당뇨 있잖아요. 당관료들이 했던 많은 역할을 네. 여론조사 전문가,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붙게 되는 거예요.
0: 외주 하청을 줘보면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포착한 게 이 선거 전문가 전당이라고 하는 이제.
0: 심지어 공약 개발도 외주 하청을 주고.
1: 외주 하청을 주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당시에 한참 이 붐이었던 거죠. 그 70년대 말 이때. 그러면서 파네비앙코가 이제 그거를 캐치한 개념이 선거 전문가 전당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995년이 되면
0: 또 나와?
1: 예, 캐치하고 이제 메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파티 파르틱스라고 하는 저널 창간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이제는 카르텔 파티다. 라는 얘기를 해요.
2: 보조금 받는 정당.
0: 무슨 카르텔이요, 그 카르텔?
1: 이건 이제 왜 등장을 하냐면 카르텔 파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때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정당들이 이제 국고 보조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0: 예.
1: 근데 이제 이 맥락 국고 보조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유럽에서 정당들은 일종의 민간 결사처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이나 제도로 규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막았어요.
0: 오히려 거부했죠.
1: 거부했죠.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이미지 정치의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 한 번 해도 돈이 많이 들고
0: 그렇죠.
1: TV 광고 한 번 해도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자금을 어떻게 자금의 흐름을 규제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규제가 들어오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들이 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그 시스템에 한 정당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카르텔화 된다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국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에 의존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비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의 후원금에 대한 의존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은 약해지고 예. 국가에 대한 의존이 강해진다라고 예. 해서 이 카르텔 파티로 그 현대 정당들이 간다라고 예. 하는 걸 봤던 게 95년 정도에 이제 얘기가 돼요.
2: 여기 딱 하나 더 보탤 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탤 게 없는데 여기 카르텔이라고 불렀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국가자원 그러니까 보조금, 방송시간, 정치자금법 뭐 이런 것에 대한 접근법을 기존 주요 정당끼리만 나눠 갖고 군소정당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0: 그런 면에서 카르텔은 게 원래 경제적 이권과 연결된 개념이니까 카르텔 파트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담합이라는 의미에서 카르텔이 되고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요 정당끼리 담합인 거예요. 그래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던 거죠. 네.
1: 근데 이제 이게 이 개념이 지금 이제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파티 파르틱스라고 하는 저널에서 작년부터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카르텔 파티 등장 이후 30년을 평가하는 논문들이 지금 쭉 게재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근데 이제 거기에 주요한 그 연구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정당들이 국가 자원에 의존을 하고 한 30년이 흐른 그것의 일종의 백래시가 극단주의 정당들의 특세라는 거예요.
0: 아, 오히려?
1: 예.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뿌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 들을 안 하고 국가 자원에 점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비어버린 공간을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들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미지

0: 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선명성이 강조가 되니까 그것이 극단의 논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메커니즘이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죠.
1: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유형론의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0: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아, 네.
2: 기업 정당이죠. 네.
1: 2010년 경에 네. 왜 그 들어보신 오성운동, 네. 포데모스, 네. 그 다음에 해적당 이런 시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 모델들을 보고 나온 개념이 뭐냐면. 그 디지털 파티 또는 플랫폼 파티.
0: 플랫폼 파티 아,
1: 이라고
0: 예,
1: 하는
0: 예,
1: 이제
0: 예,
1: 정의들이 예. 등장을 해요.
0: 예, 예.
1: 역시 이것도 이제 매체 환경의 변화에 정당이 일종의 이제 적응을 하는 건데 요거를 아까 그 카르텔 파티하고 연장해 놓게 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미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카르텔화라고 하는 게 이제 명료한 특징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2010년 되니까 시간이 또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자리를 이런 이제 디지털 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온 정당들이 아까 그런 유형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유형들의 실험은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연구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0: 아, 실패?
1: 예.
0: 왜요?
1: 결과적으로 이 세 종류의 정당이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0: 잠깐만 반짝하고 말았다.
1: 예. 그 이유가 이제 그거에서 왜 실패했느냐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쭉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실험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했던 게 온라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투표 형식으로 그 지도부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당의 노선을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라고 그 당시 한참 각광을 받았어요.
0: 예예 예, 예.
1: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정당 모델이 모두 다 그 특성으로 인해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여기 이제 사례 연구를 했던 논문들을 쭉 보면 내부에 실제로 당원들이 이제 몇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활동하는 당원의 숫자는 그중에 극히 일부고.
0: 아, 역시 과다대표 문제.
1: 과다대표 문제가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예. 이 당원들이 보팅을 하는데 예. 결국은 이 보팅을 하는 의제가 그 심의되거나 숙의되지 않고 말하자면 결과 추인형 보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플레비시트 디모크라시의 폐해다. 플레비시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나폴레옹 1세하고 나폴레옹 3세 시기까지 거슬러 이 개념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라고 잘못 번역이 됐는데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추인투표형 민주주의.
0: 그러니까 쫙 제시하고 따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당성을 확 저기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에 붙인다든지
1: 그렇죠.
0: 이런 것.
1: 예. 그거를 이제 썼던 게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3세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처음 개념화한 게 베버예요. 도맹으로서의 정치 이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이제 계속 변주가 되는데 특히 이 디지털 수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추인 투표형 동원
0: 네.
1: 방식의 민주주의를 쓴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정당이 그 지도자 중심으로 사인화되고 결과적으로 문을 닫더라.
0: 근데 흐름을 보면 추인 투표형으로 간다는 것은 대중정당 때 나타났던 생활 속에 뿌리 내린 정당 활동이 사라져버리면서 약화되면서 나타난 귀결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것이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런 게 아주 대별되는 게 이거거네요. 그러면
1: 예.
0: 떠 있는 정당 뿌리가 내려진 정당이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당도 지금 그거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2: 글쎄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저 근데 이게 딱 하나 뭐 어떤 정당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 정당은 이 유형에 속해 이 유형에 속해보다는 약간 걸쳐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0: 물론 세상 예, 복잡하니까
2: 예, 예. 예. 이게 양쪽의 면모를 다 갖고 있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이 기본적으로 당원 주권이 주권과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일종의 네. 대중정당의 모습을 갖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만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포괄정당의 형태를 띄어야 양당제 구도 속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괄정당처럼 움직여야 권력은 잡을 수 있는데 안에서 오는 내부적 요구는 대중정당처럼 오고 있는 거죠.
0: 그게 바로 집토끼 예. 산토끼론이 예. 거기서 예. 연결되는 거예요. 예.
2: 결국은 이 양자 사이에서 지금 정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내부 세력의 분열로도 나타나고 예 그런 방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0: 교수님 정리해 주신 걸 보면 제가 여쭤보게 되는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이분법 여기에도 요즘 이제 의심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의원들의 마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물어야 될 게 어떤 당심이냐. 오히려 이게 핵심 문제다 지금 그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1: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방금 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 이런 거하고 조합을 해갖고 둘러보면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네. 일종의 이제 명사정당으로 출발한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바로 카르텔 정당화된 거예요.
0: 아 바로?
1: 그렇죠.
2: 국고 보조금을 받았으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도 보조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OECD 국가 기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당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어떤 면에서?
1: 우리나라 정당법이 이 우리나라 정당법의 원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61년에 예.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63년 민정이양 선거를 하기 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이게 왜 제가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당법이 대체 기원이 어디서 왔냐를 제가 한참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게 당시 그 아르헨티나의 파플리스트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어요. 그때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0: 페론 정부 때 얘기하는 건가?
1: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뒤지다가 그 국회 도서관에서 당시 그 관련 자료를 번역을 하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우리나라 정당법의 뼈대가 뭐냐면 정당을 만들려면 창당 발기인 대회 때부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선관위에.
0: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다음에 정당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일단 우리나라는 어디서 정치 활동을 하든 간에 무조건 서울에 사무소를 내야 돼요. 아. 중앙당은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5개 시도당이 다 사무실을 내야 되고 5개 시도당별로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중선관위가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0: 정당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1: 말라는 얘기죠.
2: 그리고 지역 정당이 안 만들어지죠.
0: 그렇지. 예.
1: 근데 이런 제도가 원형이 1961년 5.16 군사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62년에 그 정당 제안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안 없어지고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니까 뭐냐면 신생정당이 못 들어오는 거죠.
0: 그렇죠.
1: 진입장벽을 제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카르텔이 이제 우리는 법으로 보장되는 형태로 민주화 이후에 쭉 유지가 된 거고요.
0: 그런 면에서 카르텔 정당이네요.
1: 그렇죠. 오. 그러니까 법으로 제도적으로 제한해 주고 국고 보조금 주고 매년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정당들이 살다가 그다음에 오히려 다음 단계로 그 유럽 정당의 발전하고 다르게 당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로 살다가 당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0: 아, 정계 순서가 뒤집혀져요.
1: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카르텔 정당의 특성 속에서 이 운영이 됐던 건 뭐냐면 의원과 의원이 지목하는 대의원들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다가 네. 평당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자리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일종의 대중정당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 정당의 조직이라든지 이 시스템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당원들을 받아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기본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당 조직 당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의원 중심의 정당 시스템까지만 와 있는데
0: 그렇죠. 대의원만 관리하면 되니까.
1: 그렇죠. 근데 당원들이 막 밀고 들어온 거죠.
0: 그렇죠.
1: 그럼 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게 뭐냐면 그 2004년에 우리의 오세훈 그 선거법 정당 그때 정당법도 개혁을 했어요. 네. 정치 자금법도 바꿨고 그때 뭐를 집어넣었냐면은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 직원 수 상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를 200명이에요.
0: 그래요?
1: 중앙당 100명, 시도당 앞에서 100명.
0: 그래요?
1: 예. 그다음에 지구당은 못두게 없애버렸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04년에 당원이 한 7만 명이었습니다.
0: 근데 2004년에?
1: 지금 4년에.
0: 지금 이게 200만 때.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지금 저기 이번 전당대회 했을 때 보면 150만이거든요. 네. 17배가 늘었어요.
0: 근데 그 유급 당원 수 저기 저거는 똑같고.
1: 직원 수 제한은 그때 그 제도가 그대로 20년을 간 거예요.
0: 어허.
1: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늘어났으면 당원 대상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걸 할 사람은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 조직이 일종의 그 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 조직의 상태하고 지금 막 밀고 들어온 당원들 사이에 요구가 이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일치가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0: 쉽게 말하면 당의 일상 활동에 평당원들을 흡수해서 그들을 녹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고
1: 갖출 수 없고 그게 제대로 막혀 있는 겁니다.
0: 그러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추인형 활동만
1: 만 계속 허용이 되는 거죠. 지금.
0: 아, 이게 악순환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1: 그렇죠.
0: 있는 거네요.
1: 예.
0: 근데 문제는 추인형으로 가고 그게 이제 투표 행위로 가다 보니까 목소리 큰 일부가 과다 대표되면서 오히려 전체 당심을 왜곡하는 결과도 나타난다.
1: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사실 알게 모르게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정당이 카리스마적 지도자 한 명의 사적 자산처럼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고
0: 인물 정당이라고 하죠.
2: 예, 예, 그냥 인물 정당이 아니라 최근엔 그걸 이제 비즈니스 펌 파티라고 해서 네. 기업 정당이라고
0: 이제 뭐 개념이 이렇게 많아.
2: 여러고 부르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예, 그런, 학자들이 예, 예. 미 성견 지명이 예. 아니고요. 예. 이미 예. 나온 거를 놓고 자꾸 유형화를 예.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2: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당직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념적 활동가들이 아니라 지도자가 고용한 뭐 직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이 만들어지고요.
0: 네.
2: 그리고 정당이 개인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사업체처럼 운영이 되어버리는데 가장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정당이 이제 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 개인에게 정당 자체가 종속돼 있는 경우들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도자가 물러나면 그 정당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
0: 아니 거의 그 대한민국에서 예. 정치평론할 때 가장 ABC에 해당되는 게 정당의 존망을 좌우하는 것은 대권 후보급의 예.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예. 관건이다. 다들 그 얘기하잖아요.
2: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그리고 여러 이제 주요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계속 이야기도 했지만 당원 주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더 잘 될 수 있는 배경이 갖춰져 있었던 게 이제 팬덤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경험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쪽이 아닌 쪽에서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정치 내부로 들어오면서 그 팬덤 문화가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이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원 주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부풀리고 그걸 통해서 정당을 장악해 나가는 방식이 만들어졌고 사실은 그 일들이 민주당에서 있었고 민주당에서 재탕이 되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
0: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른바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서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도 포퓰리즘 한 양태라고 본다면 오히려 유럽에서 거기에 더 기승을 부렸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저는 기본 본성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0: 똑같다.
1: 예, 왜냐하면 유럽을 휩쓸었어요.
0: 예, 유럽도 말 그대로.
1: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201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웨이브가 오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유럽의 주요 정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정당들은 당원수가 주는 게 맞아요.
0: 예.
1: 근데 이 제가 아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포데모스나 오송운동이나 이런 웨이브로 말하자면 솟았다 줄었다 솟았다 줄었다 최근에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SPD나 최대 그러니까 기민당하고 사민당은 당원수가 줄거나 정체 상태지만요. 그 디링케라고 좌파당 있습니다. 구동독 기반으로 했던 거기가 이제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정당인데 최근에 이제 링케가 막 늘어요. 그다음에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대한당. 하는 제일 오른쪽의 극우 정당도 막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운데는 줄어드는데 양쪽이 느는 거예요 지금.
0: 아 쉽게 하면 유럽은 대부분 다당제잖아요.
1: 예.
0: 다당제다 보니까 어떤 포퓰리즘적 형태 발현이
1: 예.
0: 정당 분화로 나타나는데
1: 그렇죠.
0: 우리나라는 어차피 양당제니까
1: 예.
0: 기존 정당에 오히려 더 쏠려 들어가는.
1: 예.
0: 이게 다르다. 근데 흐름은
1: 거예요.
0: 같다.
1: 예, 흐름은 같은데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다당제 기반에 있는 쪽에서는 눌리면 다른 데가 올라가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우리는 못하게 제도적으로 이 제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웨이브가 양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2: 실제로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면 포퓰리스트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자신의 정당을 외부에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에서 양당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 주요 정당을 외부의 아웃사이더들이 들어와서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0: 트럼프도
2: 거죠.
0: 그런 경우라고
2: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미국하고 사실.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제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고
0: 그렇죠.
2: 다당제 구조에서는 자기 당들을 만들어도 10% 지지를 얻어도 5% 지지를 얻어도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고요.
0: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시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교수님이 진단했던 그 흐름 속에서 읽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추인형 어떤 당원 참여로 가다 보니까 과다대표되고 과다대표되는 것은 일부의 의견이 전체인 것처럼 포장이 되다 보니까 민심과 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1: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현대민주주의에서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0: 네.
1: 하나가 정당 간 민주주의인 거죠.
0: 그렇죠.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정당들 사이에 인터랙션, 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립을 한다든지 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트라파티 디모크라시니까 정당 내부.
0: 그렇죠.
1: 내부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 측면에서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현대민주주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당원으로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공직 선출 후보자가 되고 공직자가 되고
0: 그렇죠.
1: 이 과정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예비 후보군들을 못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정당은 파티라는 말의 출발의 어원이 파트 부분이란 말이에요.
0: 파트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부분을 대표하는 부분들이 시스템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 원리이기 때문에
0: 그렇게 보면 다당제가 맞는데 사실은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이 시스템 자체의 내재적 한계인 거예요.
0: 그렇죠. 파트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예, 문제는 이 부분을 대표를 하는 성격은 그렇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기가 이제 집권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또 민심에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다당제 국가에서는 그 방법이 연합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0: 그렇죠, 연합이죠.
1: 연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제도적 제한이 굉장히 많은 이런 양당 중심의 운영 국가에서는 한 당이
2: 독점한
0: 이거저거 다 해야 돼.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심해 보이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정당의 유행 좀 살피고 있는데요. 2부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3부에서는 좀 현실과 접목된 얘기로 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층은 달라도,
3: 층은 달라도
2: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관.

0: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4: 119입니다.
3: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6: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불안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0: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정당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당의 유형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 전문가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그리고 정치 철학자입니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와 2부를 통해서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의 유형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 정당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당 개념이 너무 많아갖고 대중정당, 포괄정당, 선거 전문가 정당,
11: 카르텔 정당,
12: 디지털 정당,
10: 디지털 정당,
12: 기업
10: 정당, 기업. 예.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정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아까 정리한 것에 따르면 대중정당에 가장 가까운 정당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12: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은 바람직하다를 떠나서 정당의 형태를 놓고 보면 대부분 대중정당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10: 아, 그래요?
12: 와 있는데 이제 정의당의 실험이 이제 거기에서도 일종의 뭐냐면 노동조합 기반.
10: 그렇죠.
12: 으로 등장을 했다는 점에서
10: 그렇죠, 그렇죠.
12: 다른 정당 모델들하고 이제 구분되는 모델을 추구했던 거죠.
10: 비교적 간명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쭤봤던 건데.
12: 네.
10: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것도 대중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2: 봐야 어떻게 되는 거죠.
10: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12: 대중정당인데 네. 지지 기반의 속성이나 아니면 그 정당의 작동 방식이 다른 거죠.
10: 어떻게 다릅니까?
12: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표적으로 제가 그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카르텔 파티의 역사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카르텔을 만들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정당이잖아요.
10: 두 정당이. 예, 예.
12: 그 상태에서 이 대중정당 노선을 추구를 했던 거예요. 이 두 정당은.
10: 예, 예, 예.
12: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로는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은 일종의 사회적 기반.
10: 쉽게 말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온 과정이라면 예, 두 거대 정당은 위에서부터 이제 당원을 확장해 들어가는 과정.
12: 그렇죠.
10: 경로가 다르다.
12: 경로가 달랐죠.
10: 그런데 그 카르텔 정당 이야기하니까 두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국고보조금도 받지만 우리는 당비도 받는다. 한 절반쯤 되는 거 아니냐. 좀 카르텔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 정당 입장에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2: 이건 데이터로 완성이 가능한데요. 그 이제 매년 정당들이 선관위에 뭘 하냐면은 정당활동 회계보고를 합니다.
10: 네.
12: 그 회계보고서가 매년 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10: 네.
12: 이제 지금 발간된 거 2024년까지 발간됐어요. 2025년 건 올해 말에 나오는데 2024년까지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그 당비가 국고보조금보다 많았던 해는 딱 네 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요.
10: 예, 예,
12: 뒤집어
10: 예.
12: 얘기하면 그 내해도 비교적 예. 최근이에요.
10: 아 그래요?
12: 이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화 직후부터 특히 1990년대부터 국고보조금을 계속 증액을 하면서 그 당이 성장을 해왔고 그것의 토대로 2016년 이후에 당원이 급증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에 따라가지고 가끔씩 넘어선 거죠. 국고보조금을.
10: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더 많다라는 것은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 그러니까 당심도 중요하지만 민심 매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1: 사실 익수로만 따지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정당이 지금 현재 농담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정당이 한다 아, 그 주요 정당들 양당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400억에서 500억 가량 국고 보조금을 갖고
10: 와, 많이 받고
11: 예,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 한 돈만 원씩 내는 셈인가요? 예, 다 이렇게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정당인 건데요. 그러면 500억씩 받는 정당이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원래는 정당이 사적 그 집단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집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당비나 이런 것들로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적 역할을 해야 되고
10: 예.
11: 그러면 오로지 자신만이 대표하는 것들을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정당 저는 보조금이나 어떤 그런 것 입장으로 본다면 그냥 오로지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만을 대표는 할 수 없는
10: 네.
11: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국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민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뭐 반영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

0: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뭐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그런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 저는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 방식이 예, 어떤 예, 방식인데요?
0: 소위 말해 뭐 다 치르고 났는데 결국은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민심을 반영한다?
2: 아, 마지막에?
0: 예, 마지막에. 예, 예, 뭐 저는 그거는 올바른 민심의 반영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저 이제 우리가 이것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대표한다는 것과 통치한다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1: 뭐, 질문 드리려고 예. 했어요.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사실 대표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을 통해서 대표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1: 그렇죠.
0: 그러면 부분으로 대표된다라는 뜻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1: 그렇죠.
0: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당제에서는 서로 연합해서 통치를 할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양당제 구조에서는 어느 하나가 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 대표성을 줄여야 돼요.
1: 그게 딜레마잖아요.
0: 예, 예, 그게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대표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통치 가능성이 사라져요.
1: 그렇죠. 집권 가능성이 예,
0: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균형을 잡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통치성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치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제 소위 말해 대집권이니까 통치 가능성을 높이려고 우리가 이 당을 확장 민주당의 당을 우리가 외부로 외연을 넓혀야 되고 하니까 당장 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내부에서 나오는 반발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외부로 확장한다고 줄인다고 나오는 반발이거든요.
1: 네네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처럼 서로를 약간 잡아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1: 그 지점에서
0: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 그 지점에서 예. 지금 집약적으로 표출된 논쟁이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0: 예, 맞아요.
1: 사실 이 논쟁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은 이 논쟁은?
3: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1: 예.
3: 보통 이제 이것도 고전인데 1961년에 부요키라고 하는 이제 미국 학자예요. 미국 정당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보면서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정당의 존재 양태가 하나가 유권자 속의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정부 안의 정당이 있고 그다음 하나가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유권자 속의 정당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적 지지도의 측면을 끊임없이 이제 발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안의 정당이 이제 공직을 맡음으로써 방금 얘기한 통치 영역인 거고 요 사이를 매개를 하는 게 이 그것이 뭐 의원, 대의원, 당원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조직으로서의 정당 측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금 얘기하신 증축 재건축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성격에 그 굉장히 왜곡돼 있는 논쟁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당이 대표성을 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아까 그 1인 1표제하고 동일한 논리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정당이 통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곧바로 이게 뭐하고 등치가 되냐면 당원한테 당원 1인 1표에 몇 프로 그다음에 여론조사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의 의견을 대표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인데
1: 그렇죠.
3: 사실은 정당의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와세 문제가 있습니다. 뭐를 대표할 거냐는 거예요.
1: 네네네.
3: 그러니까 컨텐츠의 문제거든요.
1: 가치 얘기를 거기서 나오는
3: 그렇죠. 가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세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1: 네.
3: 지금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아젠다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젠다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표성과 국가 운영에 대한 통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우리나라 정당들한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콘텐츠 무엇을 대표하는가 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1: 그런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민주당만 놓고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강령이 검찰 개혁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가치로 실현시켜야 되는 가치로 그걸 설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민생을 강조를 하면서 다른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 노정되고 있는 거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3: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당에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거를 담는 그릇이 뭐냐면 강령인 거예요.
1: 강령이죠. 사실.
3: 그렇죠. 강령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제1의 정책 노선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1: 그렇죠.
3: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강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당에 가야 되는 이 그 정책 노선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검찰개혁이냐 아니면은 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일종의 그 뭐 시장의 변화라든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어떤 사회경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걸로 논쟁이 붙으면 차라리 건강하다는 겁니다.
0: 그런 논쟁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1: 그게 노선 논쟁이죠 사실.
3: 그렇죠. 그거를 논쟁을 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를 근거를 밝히고 그런 논쟁의 결과로 누군가가 그것을 담지한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건강한 논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어떤 리더십이 등장을 할 건가에 대해서 내부의 지난 전당대회 논쟁을 놓고 보면 일종의 이제 누가 친명이냐 누가 친석이냐 누가 친정이냐 뭐 이런 개보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개보 논쟁으로 채워지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1: 그러니까요.
0: 전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1: 뭔데요?
0: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현재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글로 돌아가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반복하고 그거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항상 등장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어떤 비전과 공부를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건 저희들이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약간 비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으로 지금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3년 4년 우려먹는 거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1: 다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벌어진 논쟁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면 두 가지가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지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서 지금 실현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냐의 문제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연동이 되어 있는 게 구조적 다수로 만약에 지향을 하면 일단 성공한다 실패한다도 있지만 이른바 잡탕이 돼가지고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오히려 훼손해버린다. 그러면서 중심을 약화시켜버린다는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지금 논리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3: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언어의 함의라고 하는 걸 한풀 벗겨놓고 놓고 저는 아까 제가 왜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것도 논쟁보다 왜곡이 돼 있다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시스템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책 노선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제1의 과제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그 선도할 것이냐 이게 저는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글로벌하게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극단주의 세력의 특세예요.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다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1: 그렇죠.
3: 지금 대한민국의 원내 제2당이 직전에 저기 내란을 일으킨 정당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수권 가능한 정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주 수권 가능한 정당 두 개 중에 한 개가 극우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파티 시스템이 되게 위험한 게 더불어민주당 하나 외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외발이 확 자빠지면은 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을 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의 정체성이냐 아니냐 이 범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일종의 재구축이나 세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이 논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아까 그냥 무엇을
3: 그렇죠.
1: 이게 핵심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3: 그렇죠.
0: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여러분 미국 보시면 좀 상황을 딱 볼 수 있잖아요. 공화당이 딱 트럼프가 삼키니까 미국 정치가 흔들리고 미국은 사실은
1: 미국만이 세계가 지금
0: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거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양당제 시스템은 진짜 이게 대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민주적 정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만약 그 상대방이 서 있는 파티가 극우 정당이거나 포퓰리스트 정당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체가 그냥 그대로 먹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정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우리와 미국이 양당제 소선거구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당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험이 우리한테 교훈이 돼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저는 지금 현재 들어서 그것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지금 증축이냐 재건축이냐도 민주

0: 점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한 변화의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눈썹 휘날리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에 지금 일종의 그 지체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1: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도 싶었으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질문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당원 중심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맥락을 놓고 보면 아주 되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고 의원들 별로 안 중요해. 오히려 당원들이 중요하고 이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 최근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2025년, 2026년에 이제 나오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그 세계 한 51개국에 있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내 민주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1: 오.
0: 예. 그 데이터의 이제 성과들을 가지고 지금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거를 측정을 했냐면은 그 2010년대 전반하고 후반 그다음을 이제 그 이게 웨이브 그러니까 그 1차, 2차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사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부분에서 쭉 자기들이 지수를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 그 심의 의결형 이걸 어셈블리 베이스드라고 합니다. 심의 의결형 당내 민주주의의 유형하고 그다음에 플레비시트 그러니까 그 추인 투표형 당내 민주주의 유형하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봤더니 이 심의 의결형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1: 어 그대로고.
0: 예. 근데 추인 투표형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서 왜 그 디지털 파티 제가 디지털 플랫폼 파티 등장 이후도 그런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들은 다 실패했거든요 모양은. 근데 그것과 다르게 기성 정당들에도 그 모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 근데 오히려 추인형이 그 기승을 부릴수록 그러니까 당 안에서 심의 의결 기능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0: 위축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채택이 될 수는 있는데
1: 예.
0: 그런 시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측면도 있지만 불가피한 면도 있는 거예요.
1: 불가피한 면도
0: 그렇죠. 왜냐하면 이 SNS가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이 그 전반적으로 되게 매체 환경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정당들도 일정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0: 적응을 해야 되는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 독일 3인당이라든지 기민당이라든지 이쪽도 지금도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를 뽑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2019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양당 모두 그 1인 1표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해요. 거기도. 그다음에 이제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인 1표제로 당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기성정당 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변화나 매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하나 더 좀 파티 안에서의 파트가 당 안에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당 아까 미디어 환경을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는 게 당 주변에 있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파트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밖에서 안을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지금 아주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당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0: 그게 그러니까 저는 꼭 그 역기능만 있다 또는 순기능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양자 간의 긴장관계가 지금 현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럽의 주요 정당들도 그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민티공치를 런칭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으로 놓고 이게 되게 늦은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유럽의 정당들은 내부의 채널을 통해서 일종의 정책적인 동질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당의 공식적인 어떤 그 정보유통 체계를 만들므로써 외부의 영향력과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차단이 아니라 경쟁을 하려고
1: 네,
0: 하는
1: 네, 네, 네.
0: 시도들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뭐 민티공칠 전에도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약했는데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본격화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의 제어 장치 자체가 지금 발전을 안 하고 있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0: 그런 면으로서 아까 제가 왜 그 두 가지 저기 심의 의결형보다는 추인투표형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아예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해서 급격하게 추인투표형으로 가고 있는 것의 상태고요.
1: 예. 예.
0: 더불어민주당은 양자간의 지금 긴장이나 균형 상태를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는 단계인 거 이렇게 보이는 거죠.
1: 추인투표형이라는 것이 당 안에서 어떤 그 말 그대로 노선 투쟁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결과로서 무엇인가를 의결을

0: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은 싹 비워진 상태에서
1: 보팅
0: 안건을 그렇죠. 던져버리고 선택해.
1: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결정적 차이가 방금 말씀하신 핵심인데요.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트윈 투표형이 결정적인 건 뭐냐면 리더가 또는 지도부가 A or B밖에 선택지를 안 주는 거예요.
0: 그게 이제 옛날에 독재 정권에서 많이 나왔던 국민 투표
1: 그렇죠.
0: 방식.
1: 예, 너 저 찬성에 반대. 예. 요거밖에 안 주는 형. 그래서 아젠다나 선택지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보팅이 강요되는 게 트윈 투표형이고요. 심의 의결형은 뭐냐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를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선택지도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릴 수 있고.
0: 그런데 예.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형에 가까워서 논쟁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쟁의 양상이 상당한 어떤 감정 대립. 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이 정당에서 내부의 그 계파 간의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정서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0: 다반사다.
1: 다반사예요. 다른 나라에서 리더십 경쟁을 하고 나면 서로 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계파 갈등이 있는 것은 공통적인데
0: 네.
1: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0: 관리.
1: 제도적으로 이거 매니징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이 핵심인 것이지 이 갈등의 존재 자체는 정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팩션은 있고 그렇죠. 갈등은 하는 거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갈등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리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0: 네.
1: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느냐 예. 이게 핵심인 거죠.
0: 그 갈등 관리에서 저희가 이제 내일 그 토론해야 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네. 그리고 이 문제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그거는 내일 네.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좀 이야기를 좀 뭔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쭉 정당의 유형의 발전사라고 할까요 변천사를 쭉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합 정리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당 사실은 그냥 양당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1: 포괄 정당에 맞고요.
0: 네.
1: 그다음에 대중정당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플레비시트 그러니까 트윈 투표형 단계로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는
0: 있고.
1: 상태고요.
0: 예.
1: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양자 간의 심의 의결형 모델과
0: 예.
1: 그다음에 트윈 투표형 모델 사이에서
0: 예.
1: 지금 긴장 그 하고 있고
0: 그럼
1: 이런 상태로 볼 수
0: 있는 관리가 관건이 되는 거고
1: 예.
0: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2: 아니 뭐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정당 전문가와 같이 방송을 해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애초부터 제가 작가님한테도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0: 예.
2: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서복경 선생님이 저희 그 정치학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님이시고 선배님 이야기 오늘 계속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네요.
0: 뭐야?
2: 다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따로 정리할 게 있나?
0: 근데 여기서 한 1분 남아서 우리 서복경 교수님께 좀 이런 어떤 조언을 정당이 주잖아요. 그럼 정당에서 경청을 하고 뭔가를 모색하고 바꾸려고 하는 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1: 예.
0: 그런 건 있어요?
1: 예. 지금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당 개혁 추진단의 위원인데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고 이런 거를 브리핑하거나 제가 조언을 하면 그 굉장히 경청을 하고 제대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1: 아 이제 출발 단계라서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제 경험상으로는 들으시고 아주 진지하게 뭔가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하세요 뒤에서는.
1: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또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요 이제 과제가 도출이 된 것 같은데 그건 내일 이 시간에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6: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린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5: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6: 잘 모셨어.
5: 어디로?
6: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5: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6: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5: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7: 놀이터에서 놀아요.
8: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7: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8: 멋있겠는데?
7: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8: 거기서!
7: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8: 안 돼, 토끼야!
7: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9: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수출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모두 이끌고 있는 반도체 시장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여전히

0: 뜨겁고 수출 숫자로 찍히는 숫자들은 여전히 뜨거운데 앞으로의 전망을 두고는 업계의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기업 CEO들도 여러 진단에서 이런 온도차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는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예,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반도체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뭐 매번 새로운 뉴스들이 그냥 쏟아지고 있어서 요즘 같으면 정말 AI 반도체 일보라는 신문을 하나 발행해도 하루에 뭐 충분히 발행하겠다 싶을 만큼 쏟아집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매일 모시고 싶기는 한데 바쁘셔서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좀 여쭙고 있네요. 최근에는 대만의 에이서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CEO가 이제 D램 공급 부족 없다, 풀렸다, 당신들 몰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뭐 우리는 이제 D램 만드는 두 회사가 시가총액 1위, 2위니까요. 그래서 그렇는데 또 인텔 CEO는 무슨 소리야? 한참 아직도 모자라. 줄 서는 거 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인데 저 왜 두 분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2: 네, 이게 사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0: 그러게요.
2: 예.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두 분이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는 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텔의 리프탄 CEO 같은 경우는 예.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AI 인프라,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투자하고 있는 서버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0: 예.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 간 시장이라고 하죠. B2B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네. 담당하는 B2C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0: 예.
2: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B2B든 B2C든 메모리는 부족했어요.
0: 그렇다면서요.
2: 네. 예. 계속해서 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이던 D램이나 이제 메모리가 이제 B2C 일부에서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메모리 쓰이는 여러 분야 중에
2: 네.
0: 어디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좀 다른가 봐요. 그러면
2: 이게 그 과거에는 사실 다 메모리 시장이 다 연결이 되어 예. 있었거든요.
0: 예.
2: 그런데 지금은 B2B하고 B2C 시장이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AI를 놓고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0: 예.
2: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중국이 만약에 물량이 있고 싸면 미국 기업이 안 살 이유는 없잖아요.
0: 메모리 세계는, 물량이.
2: 예, 맞습니다. 예, 예. 세계는 평평하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AI 인프라에 중국산 예. 메모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별개 시장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예, 예. 볼 수 있죠.
0: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특정 분야에, 특정 분야 어디에요? 그러니까 에이서는 PC 노트북 주로 만드는 회사니까.
2: 네, 맞습니다.
0: PC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메모리 D램은 요즘 뭔가 그 수급이 풀렸다는 뜻일 텐데 그거는 맞아요? 그럼 에이서 회장 사장 얘기니까 맞겠죠?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에이서의 이야기도 예. 당장 풀린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이제 당장은 가격을 좀 올려야겠는데
0: 예.
2: 요게 이제 2027년 이제 한 상반기쯤 되면 이제 완화가 될 거야.
0: 아, 내년 새학기 네네. 노트북은 좀 싸질 거예요. 그 말인가 네네. 봐요.
2: 그런 이제 톤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0: 네.
2: 뭐 인텔의 CEO 같은 경우는 지금 그 AI 서버에 들어가는 CPU를 주로 이제 많이 밀어내고 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 PC에 들어가는 CPU는 좀 물량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그쪽을 보고 있으니까 당장 서버용 CPU 수요는 넘치는데 최근에 뭐 오픈 AI의 아스트라나 아니면 메타의 뮤즈 같은 것들이 대박이 났잖아요.
0: 예.
2: 에이전틱 AI가 많이 쓰일수록 CPU 수요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D램이 없는 겁니다.
0: 여전히 인텔 CEO의 네. 눈에는 D램이 없고.
2: 없죠.
0: 왜냐하면 네. 인텔 CEO는 인공지능용 서버를 만들다 보니 D램이 없고.
2: 네.
0: PC나 노트북 만드는 에이서 사장 눈에는 슬슬 D램이 눈에 많이 띄고 그렇죠. 싸게 준다는 사람들도 슬슬 전화도 오고.
2: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으로 보면 우리가 예. 이제 지금 최신 그 기기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DDR5라고 하는 D램입니다. 예. 그리고

0: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최신 버전에 들어가는 건 LPDDR5, 예. 로우 파워 DDR인데 그게 불과 8월까지만 해도 DDR5가 DDR4 전세대보다 비쌀 것 같잖아요.
1: 신제품이니까요.
0: 네. 그런데 8월까지만 해도 DDR4가 더 비쌌습니다.
1: 옛날에 나온 DDR이?
0: 네네.
1: 왜요?
0: 공급이 없어서요.
1: 아, 그것도 필요한 해주겠는데.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모리 공급사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3사가 하이엔드 시장, 특히나 이제 AI 인프라 시장에만 다 신경을 쓰고 이제 이런 저가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
1: 안 쓰다 보니까
0: 예, 그쪽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죠.
1: 근데 그래도 예. 더 비싸질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DDR4가 비싸면 야 그래도 그래 신제품으로 달자고 할 텐데 더 비싸지는 이유는 뭐였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그렇습니다. 더 비싸진 이유는
1: 4가 비싸진 이유는
0: 4가 비싸진 이유 그 어쨌든 구형 제품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1: 신형 제품은 박으면 안 돌아가는 제품도 그렇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일단 뭐 중국의 저가 라인업들은 계속해서 DDR4나 LPDDR4를 쓰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생산 라인들 다 접어버린 거죠 공급사들이.
1: 어허.
0: 그러니까 일단 재고가 없으니까 뭐 거의 그 뭐 입찰하듯이 거의 예.
1: 그런데 지금은 네. 그 저가형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DDR4는 수급이 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인데.
0: 네, 맞습니다.
1: 어디서 공급이 슬슬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그렇죠. DRAM 업체들이.
0: 맞습니다. 중국의 CXMT가 예. 이제 물량을 많이 밀어내고 있는데
1: 예.
0: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B2B 시장보다는 B2C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1: 예.
0: 이제 저가 라인업부터는 이제 점점 채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CXMT가.
1: 중국의 네. DRAM 업체들이 슬슬 저가 라인부터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서
0: 네.
1: 그 동네에는 수급이 풀리는데 이게 인공지능에 꽂는 DRAM까지는 안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그게 곧 시간 문제예요? 내년 봄이나 뭐 여름 지나면 이쪽도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제 나눠져서 PC나 노트북 정도는 풀렸네? 이 정도로 계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반도체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
1: 예.
0: 이게 결국은 영향을 줄 거다.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밑에서부터 점점점 채워서 올라와서
1: 예.
0: 결국은 이제 어떤 하이엔드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1: 예.
0: 그거 아니고 아예 별개 시장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1: 이 대표님은 어느 네. 쪽이에요? 개인적으로.
0: 일단 저는 후자 쪽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시장하고 B2C 시장이 거의 K자형 성장처럼
1: 영향을 네. 안 줄 것이다.
0: 서로 별개처럼 움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럼 반대로 질문드리면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서버용 DRAM 구하려고 줄 선 사람들이 15명이면 그 중에 뒷줄에 서 있든 앞줄에 서 있든 에이서 사장도 거기 줄 서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는. 그죠?
0: 네,
1: PC나 노트북 만드는 회사 사장들도 다들 줄 서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PC나 노트북 용 디램은 이제 풀렸다 하니 이제 그 줄에 안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줄 서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세요?
0: 일단 그 지금 메모리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들을 보면
1: 예.
0: 결국 이거는 빅테크라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큰 기업들이
1: 예.
0: AI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군비 경쟁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메모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은.
1: 예. 예.
0: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B2C 시장은 일단 그 모든 수요가 서버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이게 가격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 예.
0: 그 내구 소비재니까 소비자들이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오른 제품을 못 산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소비를 포기하거나 이연시켜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올해 출하량 예상치가 10에서 15%가 깎였어요. 원래 연초 전망보다. 그런데 내년에도 5% 정도는 더 줄어들 거다. 출하량이 올해보다.
1: 어느 분야에서?
0: 스마트폰이나
1: 스마트폰,
0: 이제 PC, 노트북 PC.
1: 뭐 더 줄어든다는 가전.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메모리 가격 때문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전체 우리 그 스마트폰의 어떤 전체 가격,
1: 네.
0: 재료비에서 원래 메모리 가격이 한 10% 초반 정도였어요.
1: 그런데
0: 지금은 우리 애플이나 갤럭시 같은 하이엔드 스마트폰에는 메모리 가격이 DRAM하고 NAND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중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절반

0: 와.
1: 예전 같으면 깎아달라고 그러면 좀 깎아주는데 지금은 이제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럽니다.
0: 네.
1: 그걸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피보는 쪽이 디스플레이입니다.
0: 예.
1: 왜냐하면 원가 중에 제일 메모리 가격을 못 깎으니까 결국은 디스플레이 가격을 깎아야 되고 디스플레이 가격이 많이 깎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AP라고 하죠.
0: 이제 예.
1: 스마트폰의 두뇌 칩 그런 쪽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단가 인하 압박이.
0: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은 달라는 쪽이 많으니
1: 네.
0: 그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워낙 커서 휴대폰이나 혹은 PC 정도 만드는 제조업체가 약간 숨통이 트인다고 해서 이 D램 부족이 해결되려면 이른바 택도 없다. 그런 네. 뜻이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긴 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 증설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내년 말이나 2028년 초쯤에는 돼야지 이제 거기서 물량이 나오거든요.
0: 그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더 지금 뭐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0: 한 1년 남짓 남은 거네요, 그럼? 2년 남았습니까?
1: 네, 한 1, 2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 1, 2년 사이에는 뭐 화성에서 목성이나 화성에서 가져오지 않는 한 괜찮은 건데 1, 2년 후에는 그게 풀리는 건 또 확실하니까.
1: 그렇죠.
0: 풀리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1: 거기도 이제 투자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던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증가율 있잖아요.
0: 예.
1: 성장율이 꺾이면 바로 성장이 꺾였어요.
0: 예.
1: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인상하다가 정점을 찍으면 그게 산꼭대기처럼 확 꺾였거든요.
0: 예.
1: 예전에는.
0: 예.
1: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반도체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0: 예.
1: 예, 그 뷰가 엇갈리는 부분이 여기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저도 어디 자주 가던 콩국수집이 있는데 맨날 줄 서죠. 그래서 분점 좀 내라, 분점 좀 내라 해서 옆집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분점을 내긴 냈어요. 줄은 덜 서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꺾이면 항상 가격이 반토막이 뭐예요. 뭐 세 토막, 네 토막 났으니까.
1: 그렇죠.
0: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제 낙관론자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반도체 가격이 예전처럼 급격하게 꺾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소프트 랜딩하거나 아니면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내구 소비재 B2C가 주도를 했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최전방 시장이 B2C였어요.
0: 노트북, 컴퓨터, 뭐 스마트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면 가격 저항이 생깁니다. 소비자들 안 사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수요가 줄기 때문에
0: 예.
1: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0: 예.
1: 그런데 지금 반도체를 사는 쪽이 누구죠?
0: AI 만드는 회사들의 가격 불문이다.
1: 그렇죠. 그쪽 업체들은 당장 지금 오픈 AI의 아스트라가 성공하는 걸 봤고 메타가 그동안 굉장히 빌빌거리다가 뮤즈라는 모델 내놓아서 완전히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이제 저런 거 보는데 옆에서 막 성공하는 거 보이는데 나는 이제 공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더 갈차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거죠. 시간. 그러니까 기다리면 메모리가 싸질 거는 맞아요.
0: 예.
1: 몇 년 기다리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0: 뒤처지면
1: 네, 뒤처지는 게 나중엔 따라잡을 수 없는 공포인 거죠.
0: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메모리를 좀 덜 쓰는 아이디어. 기술 이런 거를 좀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 메모리 가격을 계속 감당하면서 가면 누구 좋을 일이냐? 이게 뭐 전 세계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좋은 일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런 쪽도 지금 그 빅테크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0: 예. 근데
1: 대표적인 게 그 한 1년 전에 터보 퀀트 기억나십니까? 이제 메모리 수요량을 많이 10배까지 줄일 수 있다.
0: 예.
1: 라고 했지만 결국 총 수요가 줄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0: 하고는 있는데도?
1: 네. 하고 있는데도 중과 부족인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그리고 AI 혁명 초창기 때는 우리가 예. 뭐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많으면 좋은 모델이다. 이런
0: 예.
1: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가 1쪽에다, 뭐 몇 쪽에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AI 모델들이 이제 MOE라는 그 알고리즘을 대부분 씁니다.
0: 네.
1: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라고 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데이터 센터를 100% 다 가동을 안 하고 특정 어떤 그 일이 오면
0: 예.
1: 최대한 14% 정도밖에 가동을 안 해요. 전체 데이터 센터가 100이라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죠.
0: 왜 가동을 안 해요? 그건 왜 생긴 변화입니까?
1: 그걸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제 컴퓨팅 파워를 적게 쓰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요.

0: 알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1: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뜰 기술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0: 그런데도 불구하고
1: 불구하고 지금 메모리가 공급이 그 부족한 겁니다.
0: 그만큼 AI의 네. 수요나 그런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1: 맞습니다.
0: 그럼 이러나 저러나 멀리 돌아왔습니다만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공장을 더 늘리는 수밖에는 없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리 3사도 네. 이런 사이클 처음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지난 2년 동안은 계속 긴가민가한 거죠. 아 이러다가 또 꺾일 것 같은데
0: 예.
1: 그래서 막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그 증설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0: 예.
1: 그리고 요 앞전 호황이 우리 코로나19 언택트 예. 사이클 때였잖아요. 그때 그 하락 사이클 너무 참혹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때 잠깐 입장에. 반짝하다가
1: 네네 그때 이제 후유증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LTA나 SCA 같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구속력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선지급금을 주겠다.
0: 선불 주고 네. 사간다 하니
1: 그렇죠. 선불 줄 테니까 투자해라. 자 이런 식까지 하니까 이제는 이제 증설에 나서고 있는 거죠.
0: 증설 속도도 그럼 그 엑셀 풀악셀 밟고 있는 거예요?
1: 네, 풀악셀을 밟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그 우리가 제조업 공급망이라는 게 우리는 제일 앞단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고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1차 협력사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보통 1차 협력사들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거기 인력도 괜찮고 재무 구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 그 밑으로 가면 거기는 굉장히 취약한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불황기에 못 버티고 많이 정리가 됐죠.
0: 아, 코로나 이후에 네네. 그 시장 어목할 때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갑자기 뭐 지금 시장 수요가 확 늘어난다고 해서 그 작은 기업들이 뭔가 이걸 갑자기 나사 볼트 너트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막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이걸 확 늘릴 수가 없죠.
0: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몇 년 죽으면 목수들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으려고 하면 목수 구하기 힘들어.
1: 그렇죠.
0: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1: 맞습니다.
0: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 D램 공장 늘리려고 하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지금 이제 곳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쪽이 기판 쪽이에요.
0: 기판?
1: 네. 우리 그 CPU나 GPU 같은 그 프로세서들을
0: 예.
1: 요거를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PCB 위에다가 요거를 칩을 올리고
0: 이제 납땜하고 연결하고
1: 네, 맞습니다.
0: 하는
1: 납땜하고
0: 거?
1: 위에 이제 예. 그 어떤 플라스틱으로 덮잖아요. 예.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같은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그 기판이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지금 리드 타임이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게 한 56주 걸려요.
0: 1년 걸려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럼 D램도 샀고 아유 잘 구했네. 아 참 지금 진짜 안 줘 하면서 구해놓고.
1: 네.
0: 뭐 GPU도 구해놓고. 자 이제 꽂아서 납땜만 해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꽂아서 납땜하는 곳 그 공장 가봤더니
1: 네네.
0: 지금 오시면 1년 후에 받아갑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1: 그러니까 이제 왜 기판이 없냐? 그럼 이제 기판 업체들한테 닥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0: 예.
1: 인텔이나
0: 예.
1: 뭐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닥달을 했더니 요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CCL이라고 하는
0: 예.
1: 그 플라스틱 아주 얇은 플라스틱에다가 알로이로 그 구리를 바른 동박을 바른 그 CCL을 만들어야 되는데
0: 예.
1: CCL 업체가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CCL 업체에다가 가서 또 닥달을 했더니
0: 더 달라고.
1: 네. 그 플라스틱 원판을 만드는 거기 유리 섬유가 있습니다.
0: 예.
1: 유리 섬유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에폭시에다 담그면 아주 얇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
0: 네.
1: 그 유리 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공급이 부족한 거죠.
0: 그러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회사들도 예를 들면 와이퍼 만드는데 어떤 핵심 부품인데 전 세계에서 이 회사밖에 못 만드는데 이 회사가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가 와이퍼 없이 출고되기는 어려우니 그때부터 그 회사 다시 가동되기 전까지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올수도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1: 맞습니다.
0: 일이 벌어지잖아요.
1: 그렇죠. 코로나 때 그 자동차용 MCU가 없어서 그렇게 차량이 돌아가 못했죠.
0: 예를 들면 소금 공급이 멈추면 네. 전 세계 식당이 다 올스톱이듯.
1: 네. 맞습니다.
0: 방금 말씀하신 PCB에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회사가 만약에 여기밖에 못해줍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도 더 줄 수 있어도 더 팔 수 있어도 못 팔고 삼성전자 D램도 더 팔 수 있어도 못 팔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1: 맞습니다.
0: 괜찮아요?
1: 그래서 지금은
0: 안 괜찮아요?
1: 그러니까 지금은 병목이 너무 많아요.
0: 예.
1: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너무 좋지만

0: 불과 몇 년 전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CPU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게 이제 DDR5를 적용하는 CPU 서버용 칩이었는데 우리가 DDR5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1: 예.
0: 다 준비를 했는데
1: 그 친구가 늦게 나온다.
0: 늦게 나왔죠. 그래서 예. 그 DDR5 산업이 거의 엄청나게 거의 붕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1: 예.
0: 그러니까
1: 마치 단무지 떨어져서 네. 짜장면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못 파는 거랑 똑같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은 메모리가 굉장히 없어서 난리인데
1: 예.
0: 혹시나 우리가 메모리 증설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공급이 뭐가 아. 병목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TSMC입니다. 그러니까 TSMC를 통해서 메모리가 조립돼서 AI 가속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가잖아요.
1: 예.
0: 그런데 TSMC가 여전히 병목을 지고 있는 게 그 첨단 패키징이에요.
1: 거기서 만든 문제다.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GPU하고 HBM을 같이 조립을 해서
1: 예.
0: 요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는
1: 거. 거기가 병목이면 예. 거기가 네. 가장 병목이면 어디든 가장 병목인 곳이 거기면 나머지는 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럼 D램도 남아야 되잖아요.
0: 그런데 지금 가장 병목이
1: D램이에요?
0: 그 D램입니다. 예.
1: 아, 그럼 D램이 모자라지 그 네. 그래도 그 패키지 하는 데는 네네. 돌아간다는 뜻이군요.
0: 거기도 부족하긴 하지만
1: D램보다 D램만 구워오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쉽게 증설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1: 그럼 네. 그 여기는 그 패키지 해주는 데는 1년 기다리지만 D램은 1년 반 기다리고 뭐 네네.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그러면.
0: 그동안 그랬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큰일이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도 또 그럼 계속해서 상상에 뭔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가는 그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0: 아, 네. 일단 주가는 당분간 계속해서 가격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은 가격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는 구간입니다.
1: 뭐의 가격 상승?
0: 가격의 상승률.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상승해요. 근데 이제 D램 기준으로 보면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이 100%였거든요.
1: 예, 예, 예.
0: 2분기 가격 인상률이 60%.
1: 그건 당연하겠죠.
0: 네, 그렇죠. 예, 예. 3분기가 20%입니다. 그럼 4분기는 얼마나 인상이 될까? 심지어 이제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톤을 낮추고 있죠. 그래서 4분기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1: 그래도 역대 네. 최고가에 거래되는 거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굉장히 계속해서
1: 그럼 주가도 역대 최고가로 거래되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는 기울기 성장률하고 많이 연동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저희가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좀 넘어가서 뒷부분에 또 더 중요한 이야기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정규방송은 여기서 일단은 좀 줄여서 해야 되겠네요. 예, 이형수 대표가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손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더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K-목욕. 외국인들이 한국식 목욕에도 관심이 많다죠. 미국 예일대에서 연구를 해보니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포옹과 비슷한 온기를 줘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였답니다. 독일 연구팀도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30분간 40도의 물에 몸을 담근 후 기분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냈고, 일본 연구진은 목욕이 긴장과 불안뿐 아니라 분노와 적대감까지 완화하는 걸 알아냈답니다. 자, 원래는 설날 무렵에 많이 하지만 목욕제에게 추석 핑계로 오랜만에 어떠세요? 개운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KBC 1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창립 6주년 기념 회원 대상 이벤트 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
4: 1670-1932 볼트 1932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0: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9: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9시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이 탄 전용기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3일 오후 5시 40분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시 주석은 24일 낮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